0: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0: 료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오 동지, 누가 왔나?
2: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0: 오호이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0: 모태똥은 단추를 채우며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류영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1: 류영이 왜 웃는 겁니까? 어?
0: 그러자 류영은 참지 못하고 깔깔 소리를 웃었다.
2: 조금 전에 이를 잡는 거 봤는데 남들이랑 다르더군요.
1: 이를 잡는데 남다를 게 뭐가 있나?
2: 남들은 이를 잡으면 눌려 죽이는데 주석동지는 잡아서 풀에 던지더라고요.
1: 오호, 나는 인도주의자여서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0: 모태똥이 익살스레 말했다.
2: 화장? 제가 봐서는 수장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동지더러 물을 끓여달라고 해서 데우면 더 좋을걸요.
1: 데워도 봤지. 그런데 또 생기더라고. 어?
0: 모태똥의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댓글을 했다.
1: 이도 정말 끈질겨요. 일부러 혁명에 맞서는 것 같단 말이야. 꼭 내가 뭘 좀 생각할까 하면은 물어요.
0: 류영이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1: 류영이 홍두목을 보았겠지?
0: 모태똥이 물었다.
2: 어릴 때 얼추 읽었습니다.
1: 가보기 한 마리 기억납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물로 만들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이가 많은 겁니다.
2: 저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1: 강서를 떠난 뒤로 옷을 벗고 잠을 자본 일이 없고 각반도 푸는 일이 없었으니 누군들 이가 없겠어요. 머리를 안 감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0: 그러자 류영은 모태똥이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2: 그래요, 모수석 동지, 머리가 여자처럼 길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머리 깎으라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1: 고맙지만은 류영이, 오늘은 안 돼요.
2: 그럼 언제 갈까요?
0: 류영이가 풀이 죽어 물었다.
1: 솔직히 말하지.
0: 모태똥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농담인 듯 아닌 듯 말했다.
1: 한번 멋지게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머리가 삼천자가 되어도 안 자를 겁니다.
0: 그는 유영을 보며 겸연쩍게 웃었다. 그러고는 오호이병과 함께 뜰을 나서서 홍군 본부를 향했다. 홍군 본부는 강서묘라고 부르는 옛 절에 있었다. 허름한 절이지만은 다른 농가보다는 넓었다. 모태똥은 밭 가운데 난 오솔길을 지나 작전실에 이르렀다. 졸레와 주더, 작전국장 설풍이 지도 앞에 코를 박고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태똥이 밝은 얼굴로 들어서자 졸레는 벌써 대책에 섰다는 걸 알아차리였다.
3: 신통한 방법을 찾아나 보군요.
0: 모태똥은 다른 사람이 더 없는 것을 보고는 여유있게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며 나직히 말했다.
3: 아무래도 말머리를 돌려야겠습니다.
1: 말머리를 돌린다고요?
0: 졸레가 눈을 반짝이었다.
3: 다시 동제 준위로 가자는 겁니까?
1: 그래요.
0: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3: 지금 전세는 불보듯 뻔합니다. 적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홍군을 치려고 하지요. 그러니 이곳에 더 머무를 수를 없는 노릇이고, 30개 류가 넘는 적의 부대가 장강을 막고 있어서 북으로 장강을 건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위 지역은 병력이 허술하니까 한번 호되게 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면

나중에 적들이 우리가 간 곳을 알아낸다 해도 그때는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묘한수군, 묘한수야. 주덕이 희색이 만면하여 손을 비비며 말했다. 적들은 생각도 못할 테니 뒤통수를 제대로 칠 수가 있겠어요. 훌륭하군요. 주울대가 감탄하며 덧붙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북으로 장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적이 착각하게 말이죠. 이를테면 일부 병력을 주력부대로 위장을 시켜 기강 쪽으로 보내는 거지요. 모태똥은 고개를 쳐들고 지도에 있는 기강을 바라보더니 머리를 끄덕이었다. 주울레가 내놓은 계획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전국장 설풍이 이마살을 찌푸리었다. 지금 산 아래 적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산을 못 내려가거나 적들한테 발목을 잡히면은 어쩝니까? 모태똥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여유 있는 얼굴로 대꾸를 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오솔길을 골라다니면서 큰 길을 모두 적에게 내줄 거거든요. 산과 산은 모두 이어져 있으니 적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길을 다 막겠습니까? 적들이 눈치 못 채게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번에 거치장스러운 장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주울레가 말했다. 요백성 동지가 부대에서 돌아오면 자세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합시다. 그때 통신원이 전보문을 갖고 들어왔다. 주울레는 전보를 보더니 슬며시 웃으며 모태똥에게 전했다. 설악이 보낸 전보인데 보십시오. 금방 해독했다는군요. 주덕도 가까이 다가왔다. 전보는 홍군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써놓고 홍군을 도가내던 주인의 어쩌네 하고는 이렇게 맺었다. 공산당 비적 주력부대는 우리 사천 운남 군대한테 당하고 서쪽으로 자시 진웅 우가 지역으로 도망쳤다. 거기에서도 발붙일 곳도 없는 데다가 굶주리고 지쳐온 데서 약탈을 일삼고 노약질을 하는 떠돌이 도둑대가 되었다. 괴수 주덕과 모태똥은 변장하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짜하다. 모태똥과 주덕은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태똥은 담뱃재가 옷에 튀는 줄도 모르고 웃었다. 맙소서. 지금 우리는 물살 틈 없이 포위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니 길이 없고 땅으로 숨어들려니 문이 없는 처지가 돼버리는데 어디로 도망가지? 이제는 꼼짝 못하고 잡혔군. 주덕이 경멸하듯 말했다. 장계석이 이따위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아래 놈들도 가짜는 소식만 꾸며 보내는군요. 불쌍한 놈들. 종소리가 요란하고 적은 바싹 추격해온다. 어지러운 종소리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태어난다.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새도 없이 종망이 떠나는 하자지는 속으로는 피를 흘리며 또 한 번 참기 어려운 고통에 빠진다.

공군은 28일부터 자시 동쪽으로 몰래 진군하다가 저항하는 귀주 군대를 눈 깜짝할 새에 물리치고 이랑탄과 태평나루토에서 두 번째로 적수하를 건넜다. 그리고 섭수의 구석진 오솔길을 따라 서둘러 동제로 진군했다. 포상을 울리며 사천 군대가 뒤를 쫓아왔다. 산은 온통 안개로 뒤덮였고 하늘도 어슴푸레하였다. 귀주에는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움직임이 재빠르기로 이름난 중국 로농홍군이지만은 지난 한동안은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이느라 느려 터질 수밖에 없었다. 자시에서 재편성을 하고 나니 장비가 가벼워져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간부 휴양년의 젊은 연장 후정은 부대원들의 행동이 가뿐하고 빠를수록 더 힘들고 어려웠다. 원인은 간단했다. 이연은 특수연이기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름 있는 다섯

노인 가운데 세 분이 이 연에 있었다. 또 등용초와 하자진처럼 장정에 나선 여성 전사 30여 명이 대부분이 이 연에 있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고위급 간부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

원래는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후정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일을 맡았다. 무엇보다 동필무, 서특립, 사각제 세 노인이 가장 걱정이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지만 노인들은 대오에서 뒤처지지도 않았고 수경제의 이름에는 이 일 저 일을 앞장서서 거들었다. 특히 동필무는 이 특수른 지부서기를 맡고 있었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일을 하는 데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옳은 방향을 찾아 세심하게 풀어나갔기에 일손을 반은 들어주었다. 여성 동지들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승부욕이 어찌나 강한지 남한테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정중의 여성 동지들이 아이를 낳는 일만은 좀처로 익숙해지지 않았다. 처음 부딪혔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그 여성 동지는 걷다가 진통이 왔다. 수경제 거의 이르렀을 때는 어느새 피가 두 바지가랭이 사이로 흘러나왔다. 후정은 바짝 긴장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얼른 두 여성 동지를 찾아 부축하게 했다. 어렵사리 이 삼리길을 걸어 제일 가까운 집에 찾아들어가 어두운 집 위에서 겨우 아이를 낳게 했다. 두 번째도 또 다른 불안이 있었다. 이 여성 동지도 행군을 하다가 진통이 왔다. 다행히 길가에 집이 있어서 무작정 둘치없고 들어갔다. 그런데 진통이 심하여 대굴대굴 뒹굴어도 아이는 쉽사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뒤쫓아오는 적군의 총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버리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함께 포로가 돼야 할지 후정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했다. 다행히 동필무가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더니 뒤에서 옹호를 맡고 있는 오군단 구단장 동진당더러 한동안 더 붙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진당은 통쾌하게 대답했다. 동어르신, 천천히 나오라고 하십시오. 아기는 한 시간 뒤에야 나왔다. 오군단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응원 끝에 아기는 세상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또 언제 아이를 낳게 될지 몰랐다. 이번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후정은 하자진의 들것을 바싹 달았다. 동필무와 외과 의사 리치, 간호사 이수죽도 함께 움직이었다. 준비는 완벽했다. 동필무가 꼼꼼하게 챙긴 덕이었다. 그렇지만 언제 아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었다. 엊그제도 하자진이 배가 아파 사람들을 바짝 긴장시킨 적도 있었다. 좀비를 다 갖추고 기다려봤지만은 소식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진통이 왔지만은 별일이 없었다. 하자진은 겉보기에는 부드럽지만은 속은 단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형편이 아니고서는 절대 아름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 더욱 때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간부 휴양연은 깊고 외진 산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 하자제는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들것에 누워있었지만은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들것에 누워 자면 아주 편안할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귀주의 산길은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였다. 들것을 든 사람은 발밑을 보기가 어려워서 돌뿔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았다. 후정은 들것 대원에게 조심하라고 여러 번 일렀다. 제발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라. 이제 곧 수경지 닿을 텐데 거기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후정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자는 듯 누워있는 하자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동필무를 보고 말했다. 보아니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동필문은 언제나 침착하고 노련하였다. 두 갈래 검은 수염을 늘어뜨리고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찼으며 그 위에 외투를 걸쳤는데 걸음이 날랬다. 긴 두루마기를 입고 베레모를 쓰고 다니던 젊은 시절과는 모습이 완연 달랐다. 과연 동필무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뒤에서 포성이 울리더니 곧 기관총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적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야단났군. 구정이 속으로 투덜댔다. 일이 또 지난번처럼 되지 않을까 더럽 겁이 났던 것이다. 구정은 저도 모르게 동필무를 바라고 왔다. 동필무도 마음이 급했지만은 침착하게 말했다. 앞에선 동지들도 좀 빨리 그러라고 하세요. 부대의 행군 속도가 빨라지었다. 한참 들추며 가던 들것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바삐 다가가 보니 하자진의 낯빛이 해스켰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 돋아 있었다. 후정은 순식간에 마음이 졸아들었다. 사방에 마을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아픈 안개에 가려운 구불구불한 오솔길 뿐이었다. 등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효정이 속이 타서 물었다. 먼저 앞으로 가서 집 있나 보세요. 동필무가 고갯짓을 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들것을 들고 산속으로 난 오솔길을 달리듯 걸었다. 호정은 걸으면서 두 눈이 모자랄 지경으로 사방을 훑었다. 2, 3리쯤 걸었을 때 눈치 빠른 통신원이 소리를 쳤다. 호련장 동지, 저기 삼모통에 집이 보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윤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더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건강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수열 시간이겠다면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도강 중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위치적으로 찾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황차 도강 중년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찾아와서 병 보시고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만족한 치료에 흡족해하면서 가시고 본인이 오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 친인들, 가족들 이렇게 함께 와서 병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병 버린데 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래 설명드리겠는데요. 우선 도강 중년을 위치적으로 100하에 오시면 곧 도강 중년이란 간판이 보입니다. 100하 금방 북쪽에, 그리고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신화서점 금방 서쪽에 도강 중년이란 큰 간판이 붙어 있고,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 2, 3, 4층이 바로 도강 중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강 중년에는 우선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준확한 진찰을 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서 치료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는 이런 치료과를 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로서 널리 지금 이분한테 병을 맡기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좋은 효과에 감동을 금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기본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그리고 리명길 선생님 여기서 병보고 계시는데요. 리명길 선생 장춘 중의대사로 한 다음에 20여 년간 줄곧 중의사업에 종사하면서 이미 여기에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중의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게 되어져서 종합적으로 진맥에 따라 처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리명길 선생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 장도, 비장, 간장, 담낭, 여기서 특수한 효과를 보셨다고 치아하시면서 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시는 분들이 기본으로 계시고 있겠습니다. 이분은 특히 국의대사로 되는 유명한 명인들을 림상도사로 모시고 중의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2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쌓는 사이에 많은 환자들이 부동한 측면에서 부동한 증상과 부동한 질병을 확실하게 치료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기명 주임 선생,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피부 전문 병원 거기로 임명한다면 최기명 원장이고, 이학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최기명 주임, 제일 최고급에 해당하는 지창에 속합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그 피부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피부과 전문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간한 피부병은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그런데 치료 방법이 아주 단 한 가지 치료 방법을 하는데 신심 있게 치료합니다. 다시 말해서 탕약으로 치료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나 피부병은 최기명 주임 찾아오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가 하면, 그리고 쌈후퇴라는 게 있습니다. 최주임 최근에서는 우리 삼박이 아직 8월 거의 뭐 말까지 거의 가게 되어 있는데요. 쌈후퇴는 주약의 호흡계통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만성비염이 있거나 주치관련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침혈에 따라서 붙입니다. 그러면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최기명 주임 찾아서 쌈후퇴 붙이고 삼복을 너무 무난하게 잘 지냈다는 이런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저 이 조일만 선생님 저 착수를 부여하는데, 나는 저 소변이 어찌 빈번한지, 이게 오란 저기 소변이가 어디 그 어제는 한 10년이 잘 됐나만 합니다.
1: 아, 예. 네,
2: 이래서 어디 가, 먼저도 못 가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그, 무슨, 어쨌든 잠자는 데 가는 데는 안 된다만 합니다.
1: 어, 하룻밤 먹는 데 가서는 안 된다. 섭외 너무 잦아서, 예. 전열선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예.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많이 썼지만 어쨌든 어제 말을 잘 안 된다만 합니다. 대전 창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 조인만 선생님 카페 하는데, 야, 벌써 얼마 안 썼는데, 이게 소변이가 벌써, 저, 한 번 깨달아 먹었는데, 벌써 소변 찼어.
1: 한번 일주일 친데, 예, 예.
2: 예. 그런데 소변 벌써 쪼드라만 봐.
1: 40년이니까 어떤 환자를 못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2: 예, 그 다음에 또 깨달아 먹었는데, 지금 뭐더니, 두 번 깨다 먹었는데 지금 상당히 좋답니다.
1: 예.
2: 그래 하나 또 무슨 간다면 잠이 잘 와요. 야, 잠 잘 수 없다만 이러고 그 언제나 뚫는 것을 시험을 그래서 이번에 이래 한지다 그 약을 종합했는데 야, 잠도 지금 영 그래 푹 든다만 합니다. 정말 아침에 깨어나 정신이 안 남아. 객관 매기든지 잠 못 자니까 아침에 깨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신나게 하는 거야.
1: 그렇죠.
2: 얘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사를 만났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더 먹어보자고. 그래서, 예약하더라고요.
1: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지금 전화 놓고 금방 오셔도 됩니다. 아무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신다는 걸 파악하면 됩니다.
2: 예,
1: 건강 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예, 나는 무슨 정황인지 할 때 뭐, 어서는 한 15년 채 되는데, 예, 심장을 해서 좀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심장. 어떻게 되면 생각이 되면, 심장이가 내 이게 어떻게 자꾸만, 예, 움직여,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너무 차고, 예, 나가 조금이라도 활동도 못 합니다.
1: 예. 예. 예, 숨이 차서. 예, 예.
3: 예, 숨이 차서 꼼짝 못 합니다.
1: 심장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딴 걸 말합니다. 예.
3: 예, 식은땀이라는 게 바짝바짝 나오고, 예. 그리고 밤에 반짝에, 밤에 자다게 되면 반자상에 넘어도 못 하고, 다 넘어도 자자도, 예, 힘들고, 자꾸만 뭐, 이 가슴이 다 밤에 예, 숨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이래가지고, 밤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습니다.
1: 예.
3: 그래도 항상 어떻게 돼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이거 참 머리가 예, 휙 머리 돌면서 이것 저게 되면 한참 빙벽에 한참
1: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3: 예,
1: 뇌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어떻게 된 무슨지 자꾸만 예, 이게 저기 뭔가 허리 놀랍니다.
1: 예. 심노쇠혈관이 문제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어떻게 돼서 온전한 혈압이라도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먹는데, 혈압이라는 게 온전하게 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내 이, 조일만 선생님이, 저기, 방송을 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1: 하하, 예.
3: 솔직히 또, 조일만 선생님들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가서 딱 결심하고 갔는데, 한번 치료받았는데, 벌써 효과도 좀 좋았을 때다.
1: 예.
3: 한번 치료에 감각이가 벌써 뭐부터인가, 잠 자는 게 재밌다. 잠
1: 그게 중요하죠. 예, 예. 예.
3: 잠 잘 자니까나 이튿날에 어지러운 정서도 조금 나아지고, 그 다음에 자츰 봐서 숨이 차는 것도 그리 숨이 좀 아예 차고, 그래서 지금 내 두 번 치료 받았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3: 예, 두 번 치료를 받았거나 지금 완전히 영 좋습니다.
1: 아, 예, 예.
3: 그래서 활동 좀 하고, 예, 예, 돌아다니고 와도 예, 그렇게 숨이, 그닥지 옛날처럼 그렇게 숨이 차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1: 예, 예.
3: 예, 그리고 혈압이가 봤어, 예. 날마다 내 혈압 재보면 혈압이가 조금씩 온정되는 게 알깁니다.
1: 예, 심장에 이상이 있는데 심장 치료를 하니까 100분지 92 심장병이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는데 심장 치료가 큰 치료가 되니까 덩달아서 혈압도 조절받는 겁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내 치료 효과가 이리 좋고 지금 또 이렇게 예. 빠른 게 어디 이 치료가 봐서 얼마 안 됐거나 이 적감 치료에 봐서 이렇게 효과 좋고 빠르고 하니까나 야, 내 이 요번에 선생님 맨발 찾아 만났다고 왜 이번에 이래서 내 이 선생님 데서 좀 바짝 또 몇 번 더 치료하려고

0: 오늘 좀 예약 오늘 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금요일날까지 와서간다
1: 그랬죠. 그렇죠. 예예. 예. 네. 오전에 나오십니다. 예예. 예. 예,
0: 지금 예약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1: 그렇게 하세요. 전화 놓고 금방 오세요.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지방감도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항상 이거 배가 두부룩하고 쓰리면서 위 계속 아팠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예. 그래 방랑염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도강 중년에 가서 김행길 선생 찾아서 전문가 뭐 배우고서는 한번 중요하게 먹은 게 확실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1: 그렇죠.
3: 그 위가 예, 두부룩하던 게 쑥 내려가면서 예, 밥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1: 예.
3: 그전엔 항상 배 두부룩해서 밥 먹기도 싫어요.
1: 예.
3: 그래서 이 중량인 게 정말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값도 저렴합니다. 이 선생님들이.
1: 뭐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내 지금 고일날에 내일에 토요일날에
1: 예.
3: 주문가 나옵니까?
1: 리맹길 선생 예. 토요일 하루 휴식하고는 그리고 다 나옵니다. 토요일 휴식합니다.
3: 예, 예. 주일날에
1: 주일날에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예.
3: 예, 내 친구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친구도 보이자고 그래.
1: 예, 두 분 예약됐습니다. 리맹길 선생은 토요일 하루 빼고는 다 나오시니까 토요일 빼면 예. 됩니다. 예. 예,
3: 네,
1: 건강하세요.
3: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가족은 예, 이, 저희만 세입을 본 가족이.
1: 예.
4: 아, 우리 집 아바이 그 중복 후주을 그리 고생하다가 이것으시라고 얻은 기분 상했어요. 이거 행동이 불편하고 어느 단계 같은 게는 다 나서서 우선 그거 안 마음대로 활동한다. 집에 뜻을 만나가지고 어쩌면 다 백미 활동 시대 생기고 활동도 하고 북한 지기도 생기고 뭐 태권도 하나 생기고 이거 난신도 지금.
1: 그 문제 해결이죠.
4: 야, 정말 예, 그 예. 문제 해결. 민예 예. 골치만 주셔야 실하기도 바빠하고 그러던 게 있었는데 무슨 이 선생님이 좀 밀려 있습니다. 무슨 야.
1: 그렇죠.
4: 한 대번 갔어. 대번 가 치료한 게 어떤 기본상 안 되나 하고.
1: 기본상, 예. 자립하는 예. 게 아무런 문제 없다. 그렇죠.
4: 예. 그리고 또 내 동생은 또 한국 가서 몇 년 일하고 어떤 게 남동생이 한 60살을 싸우는데 이 전에 형님이 이렇게 이 나선 거 보고서 자기는 지금 한국 가서 일하고 온 게 어째서가 나 서변을 사서 하마로 쏜이 나빠서. 콘밭이 나빠서 이 전력증 비대가 왔다.
1: 그렇죠.
4: 예, 그래서 영국에서 가서 한국에서 쓰기 치료를 하고 아이들도 이것은 내가 이 형님이 이 선생님 젊어지는 게 소리가 이래가지고 다 치료한데 가봐라. 가슴을 한번 치료한 게, 벌써 사전 자수가 저녁에 한 대여섯 번 나가던 게 요즘에 그 가서 두 번 치료하게 됐으면
1: 예.
4: 두 번 갔다 와. 그게 요즘에는 저녁에 대여섯 번 같은 요즘에는 한 번, 두 번밖에 안 갔다.
1: 정상.
4: 그렇게 아픈 게 아니고 사전 자수가 자전거 저녁에 자면 자기도 얼마나 벌어서 놀겠어. 그리고 또 한국과 일하면서 너무 관리를 안 했어. 다리 허리 그리 아팠겠네. 그 선생님 이 관절 턱에 대응 잘한다고 내 지금 관절 턱이 뛰어서 그래서 지금 완전 나사는데 그것도 그때 같이로 그래서 같이 말하는 거야. 날 다리 허리
1: 그렇죠.
4: 아파서
1: 그렇죠. 예, 그런 거 말해야 됩니다. 예.
4: 예, 말하니까 나 그러냐고 떼주더라. 그렇게 떼서 집에 와서 쓴 게 벌써 얼마 한 미 섭사 싶고서 요즘은 다리 허리 아 아프다고 나신다 지금.
1: 그럼요.
4: 그랬어요. 예. 오늘 어떻게 또 대학에 한 번 몇 번 더 치료하겠다. 치료해서 또 한국 가야 된답니다.
1: 그럼 빨리 오세요. 전화 놓고 금방 오시면 됩니다.
4: 오늘 예약되겠습니까?
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되니까 좀 늦더라도 반날 그 정시가 좀 지나도 오후에 휴식하기 때문에 관계없이 계속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4: 관절통이 너무 좋아서 지난 전열선염들 하시지 관절통이 좋아서 기뻐 나왔습니다. 이런
1: 그렇죠.
4: 한국들 치료해도 뭐 네가 생각받아 봤다고 형사가 나왔습니다.
1: 예. 그렇죠.
4: 예, 어른이 가 계시오. 예?
1: 예, 예, 예. 오늘 찾아오는 예. 걸 알고 있습니다.
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아드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저도 이 더관중위원회 더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예.
5: 두 번까지 가서 예약을 썼습니다. 나는 이 혈지가 높아가지고 예, 이렇게 얼음증도 난가 두고 특히 내 자고 나면은 다짠 다짠 같은데 계속 아픈 나네요. 영 피곤하고 이랬댔습니다.

0: 양양화로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공 쪽에서 정신이 안 나고 이랬는데 지금 전약 처음에 먹으니까 한번 먹으니까 벌써 아이때다 좋아지는 게. 그래서 지금 두 번까지 먹었습니다. 지금 효과가 영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엄청 안 돼서 그러는데 약을 혈압약을 먹었댔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혈압약을 안 먹어도 예, 될 것 같습니다. 혈압도 영 엄청 됐습니다.
1: 지켜보세요. 예, 계속 예. 지켜보세요. 예,
0: 그리고 예. 이 무릎 관절도 아파서 조금만 이제 계단 있는 데를 오르내리게 되면 이 관절이 아프고 통통이 영 심하고 이랬는데 이 무릎 이 관절도 예, 영 많이 좋아지는
1: 거예요. 중이니까 종합으로서 여기 퇴행성 관절에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0: 예. 이래서 지금 또, 나 그때 또 치료받자고, 오늘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절만 선생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찾아오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절만 선생을 예약하자고 그랬나. 예. 어제 그런가 뭐, 우리 언니 동리가 예, 지금 뭐, 그 중풍 후유증을 왔는데 이 햇대가 이빨을 자꾸만 밀어서 이 말도 발음 못하고 햇대를 가르는 것처럼 이 말을 못한다. 그래서 예. 오늘은 또 시간이 늦어서 농촌에서 오지 못해 월요일로 예약하자고 되겠습니까?
1: 월요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오전에.
3: 예, 그래 오전에 예. 이전할 그래 가면 되지요.
1: 예예.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우리 동서가 치료를 받고 좋으니까, 나, 오빠네 부부간을 이렇게, 오빠는 지금 세길로 하고, 선일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혈압이라 운동 안 돼가지고, 반신 잘못 쓰고 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완전히 어서는 무슨 많이 도와줬답니다. 그리고 이 북동같이 형님은 이 간담이 나쁘고, 이 위축성 위험의 교양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골가도 나쁘고 해서 치료받았는데, 이, 그 절만 선생님이 여러 방면으로 치료를 해주니까 예, 지금은
2: 네, 네 많이 좋아지죠?
1: 예, 그렇죠. 예, 예.
4: 예. 예. 그러면 오, 가격이 약 가격이 싸가지고
1: 모두
4: 잘 자라지 예. 이득이 높지 해놔서 용 거서 먼저서 간보람 있다고 예.
1: 아, 그럼
4: 가룡 시골에 있단 말입니다.
1: 예. 예.
4: 그런 게 그래 오늘 오더니 또 가서 이렇게 치료받겠다고 예약해달랍니다.
1: 오선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부지런히 예. 찾아오셔.
4: 그리고 선생님, 예. 그 피부과 최김영 선생이 있대요. 고마워요.
1: 예, 최김영. 예.
4: 예. 우리 그 조카아이가 지금 고등 3학년인데 이 얼굴에 여드름이 있대요. 고마워요.
1: 아, 완전히 가능합니다. 청춘여드름.
4: 예, 거기가 예. 지네 이렇게 검은 게 이거 해가 될 때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골만 터져가지고.
1: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원래 예, 이뻐도 더 이쁘고 싶은데.
4: 아, 기분이 우울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최김영 선생님이 치료를 좀 그 잘하니까 치료받다고
1: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청춘기 여드름 포함해서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4: 내일 되죠.
1: 최김영
4: 예.
1: 주임께서는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4: 예, 그럼 예, 안 내일이 학교 라이브
1: 아, 맨 발음이 내일 됩니다.
4: 예, 예, 예, 그래 예.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 내일 예약입니다. 이 전화번호 되면 예. 됩니다. 예,
4: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년에는 우수한 의사선생님들과 우수한 과실이 있는데요. 여기 특히 도강중년 2층에 가게 되면 흥가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거장이라고 있는데요. 금자가 새겐 싱커거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여 년간이 그 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의사선생님 병보시고 완전히 무료로 지신합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서 발편합니다. 무료로서 구강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점밖에 받지 않습니다. 정규병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치아를 고정하고 들리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데 기본 가격은 다 빠져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오시게 되면 원만한 치료 효과에 확실한 그 비용도 많이 감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뭐 치과는 여기에 바로 연길 흥가구강이거나 이 정도까지 인정할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황차 입안에 치주염이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혹은 또 치아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일체 구강안의 문제는 모두 흠가구강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0: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특히 치과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애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치료하게 되면 원만한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연길 흠과 구강이라고 도강 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구강병원 그 흠과 구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오시게 되면 이미 찾아와서 이 그 치아를 하신 분들이 말씀한 데 이야기 되면 와 틀리려 했는데 지금 정도에서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찰떡을 씹을 수 있거나 고기를 씹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여기 와 치료받고 나니까 틀니 같은 거 했거나 혹은 또 뭐 임플란트 같은 거 해도 이렇게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 못했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그 도강 중은 2층 흠과 구강 찾게 되면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서 흠과 구강 찾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힘들던 분들이 지금 여기서 치료받고 좋은 효과를 만족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언니가 예, 이명길 선생님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언니가 예, 워낙 아픈 증상을 말아야도 예, 이명길 선생님이 진단 후에 동맥경화가 있고 관심병이 있다고 하더라.
0: 진맥하고 벌써 딱 짚어내죠.
2: 예, 예. 본인이 그 증상, 아픈 증상과 똑같은 선생님이 연맥을 잘 보더라 그랬대요.
0: 그렇죠.
2: 그래서 약을 한 번에 게다가 잡속 한 번 치를 게다 잡속 그 효과가 알려서 허리 흐릿허버나던 게 어지럽고 하던 게 어지럽지 않고 가슴이 좀 숨쉬기 좀 시원하다 합니다.
0: 예.
2: 그래서 예, 가서 두 번에 더 왔습니다. 곧만 더 왔습니다. 약을 두 번째로.
0: 리명길 선생한테 예 그랬죠.
2: 예. 그리고 예, 경추가 아파서 워낙 침을 맞는 부위입니다. 전기침을 맞는 부위인데 경추가 아파서 예, 침을 두 번 맞았는데 지금 효과 있어서 목을 돌리기 하라고 오른팔 손 들 수도 있고 해서 예, 하요일날 침을 맞는 날이 돼서 갑니다.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네. 리명길 선생이 토요일 하루만 빼고는 다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찾아오세요. 예.
2: 예, 그리고 예, 옆에 친구분도 예,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예, 그냥 같이 댕기는 치료를 하는 분인데 이분도 좀 나으니까 담낭에 결석이 그게 언제 녹아내리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0: 예, 그렇겠죠.
2: 그래서 예, 예, 예. 두 분이 예약입니다.
0: 예, 두 분이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토요일 빼곤 다 되니까 예, 화요일 날 찾아오시는 걸 알고 예, 있습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네 명결 선생 이미 중위 경력을 가지신 지 20여 년간의 경력이기에 다며 많은 부동한 유형의 환자들을 접촉했습니다. 특히 중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엄격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과실을 나누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진맥을 딱 해보니까 내가 아픈 거 그대로 짚어내더라. 어쩜 그렇게 본 것처럼 자기 일처럼 그렇게 맨발을 들여다보는지 모두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서 진맥이 둔악해서 먼저 이 방면에서 벌써 환자분들이 신음이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병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알코올간, 지방간 혹은 그의 그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소위적으로는 담낭에 결석이 있으면 그 담낭을 채취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여기 리명길 중의사 선생님께서는 기본으로서 이게 지금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아파서 구불고 정말 참기 어려운 이런 동토 있던 분들이 인생께서 벌써 치료를 받고 나서 그거 모난 그 부분을 점차 녹여주는 파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치료받고 나서 이전처럼 그렇게 무서운 동통이 따르지 않더라. 특히 우리 지금 담낭과 간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밤에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밤에 그 1시부터 3시 사이에 기본에서 모든 혈액이 간에 들어옵니다. 간에 들어와서 해독되게 되어 있고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뭐 주약에는 지금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과정으로 되는데 이때 전제조건이라면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

0: 자리를 보는 게 확실히 필요한데요. 리 명결 선생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담낭의 문제, 간의 문제, 그리고 소화계통의 위와 비장의 문제, 변을 하루에 여러 번씩 보는 분들, 어떤 분들은 하루에 뭐 여러 번씩 변을 네다섯 번씩 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네다섯에 한 번씩 변을 보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위장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리 명결 선생 찾아보시는 게 확실한 치료 방법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 놓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기명 주임 선생, 지금 이제 위에서 문의하셨지만 해도 청춘 여드름, 그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또 그 호르몬 분비 문란, 제일 어렸을 때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병을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상 포진, 어려운 질병이죠. 그리고 백점포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습진이라든지 어려운 질병 네. 찾아보는 게 길입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시원한 바람과 햇살이 가득한 여름입니다. 여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시원한 수영장, 달콤한 아이스크림, 휴가 이런 즐거움들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즐거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여름에 우리 몰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감기가 되겠는데요. 네, 보통 감기하면 추운 겨울에 걸리는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감기 걱정을 전혀 안 하고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주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1: 그렇죠. 예. 근데 여름 감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라고 하는데요. 밖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인데 실내는 에어컨으로 너무 차갑게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밖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실내로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몸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바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또 여름은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 수분 보충이 제때 안 되고 늦은 밤까지 휴가 분위기에 취해 수면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시원한 음료와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어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것도 면역력을 낮추는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드렸던 여름철 감기 예방을 둘러싸고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의 퀴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감기를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번 에코노 바이러스, 3번 홍역 바이러스, 4번 콜레라 바이러스.
0: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감기를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번 에코노 바이러스, 3번 홍역 바이러스, 4번 콜레라 바이러스. 어느 것일까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죠?
1: 들어본 것도 있고 또 처음으로 듣는 게.
0: 네, 여름철 감기가 정말 무섭다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평소엔 괜찮은데 여름철 감기가 오래 가고 또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고온에 견디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1: 그렇죠. 사실 여름철에는 저희가 뭐 감기 걸리 이렇게 딱 뭐 감기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그렇게 걱정을 안 하죠.
0: 근데 그렇죠.
1: 여름에 감기가 또 더 잘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봐서 이제 기온차 또 실내나 실외에서 우리가 활동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몸에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평소보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세게 오죠.
1: 예. 그래서 이제 뭐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뭐 올라갔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여름철에도 감기 걸리고 위장 감염 뭐 네. 여러 가지 또 많죠. 여름철에 오는 질병들도.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따뜻한 날씨라서 우리가 뭐 걱정 안 하고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뭐 더우면 더운 대로의 어떤 질병이 또 돌고.
0: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여름철에 감기하면 정말 힘든 게 겨울철에 감기하면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나마 열이 펄펄 나도 아 그래 뭐 참는다 하는데 여름에 더운 또 여름 감기가
1: 아, 힘들죠.
0: 오래 가고 힘듭니다. 예. 아주 힘들어요.
1: 날씨도 더운데다 또 이제 감기란 자체가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몸이 정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0: 네. 예.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텐데 어떤 바이러스인지 알게 되면요. 우리 뭐 스스로 좀 쉽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감기 걸렸으면 그냥 만만하게 보지 말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드시거나 적당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또 선생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예, 아 정답은 듣기는 들었는데 에코노 바이러스를 합시다.
1: 에코노 바이러스.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래요. 네,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여름철 감기 걸려본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독한 감기인지. 독하죠. 여성 감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미리 좀 많이 예방책도 돼야 한다는데 감기라고 하니까 또 한순간에 올 때도 있더라고요.
1: 혹시는 어떻게 뭐 감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0: 감기는 잘 안 하는데 자꾸 어지러워서 그게 문제죠. 저는 감기는 잘 안 해요.
1: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1년 내내 뭐 감기 한 번 못 해봤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0: 꼭 그럴 때 감기 옵니다.
1: 옵니다.
0: 그래서 나는 왜 요즘 감기 안 오는지 정말 나는 튼튼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1: 근데 뭐 이런 얘기는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감기는 또 이제 1년에 한 번쯤 하는 것도 괜찮다고
0: 걸려줘야 되는 그렇죠. 감기는 괜찮은데 좀
1: 근질병은 안
0: 돼요. 본인이 힘듭니다. 전화 왔습니다.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두 분 선생님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2: 그러니까요. 뭐 하셨어요?
0: 네.
1: 예, 두루두루, 예, 저기 뭡니까. 5월달에는 너무 가물고, 예, 7월달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왔어요. 예. 무슨 게 망가진 것, 그것도 손질함에 두루 이래면서, 예. 아이고, 몸도 안 좋고.
2: 오, 그러셨어요.
1: 예,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2: 지금 좀
0: 정답이 2번.
2: 몸이 좀 많이 나았습니까?
1: 예.
2: 예. 오, 건강하셔야죠.
0: 그래요. 네.
1: 예.
0: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요.
2: 요즘 또 더워서 이래저래 또 힘든 분들 많으십니다.
0: 맞아요.
2: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정말 무엇보다도, 사람이 건강하게 최고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여인들, 그리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접촉하면서.
0: 맞아요.
2: 네,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감기를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 에코노바이러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에코노바이러스는 여름철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 중 하나인데요. 감염 초기에는 발열, 인후통, 콧물, 기침 등 일반 감기와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일부는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등이 동반돼 여름 독감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네, 에코노바이러스 전염성이 매우 강한데요. 주요 전파 경로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염자의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난 비말을 흡입할 때, 네, 오염된 표면을 만진 후 손을 입에 넣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0: 대부분의 감염은 면역체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극복되며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구진 및 발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혈액이나 인후 도말 검사 등을 통해 원인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노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지만 기본적인 미생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네, 비누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손을 씻으라고 어릴 때부터 꾸락 말했는데 저는 손 씻는 것이 뭐가 중요한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적으로도 습관이 예전에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개의치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내 손으로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 내 손에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내 손의 것뿐만 아니라
0: 그렇죠.
2: 다른 것일 수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개인 물건 공유 금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수건이나 식기, 컵 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침 레절 전수가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이건 날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환경 소독인데요. 자주 만지는 문손잡이, 장난감 등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외출 후 손 씻깁니다. 특히 여름철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겠습니다.
0: 예, 에코노바이러스는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는 여름철 감기의 원인이지만 드물게는 합병증을 동반할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겨울 감기의 주요 원인이고 홍역이나 콜레라 바이러스는 감기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2: 네,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0: 예.
2: 여름철 감기 예방에 가장 좋은 에어컨 설정 온도가 있습니다.
0: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살짝 이제 네.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2: 그래서 저희가 선택상 예. 내어드리지 않겠고요. 여름철 감기 예방에 가장 좋은 에어컨 설정 온도가 있는데 대충 여러분 몇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 그렇죠. 예. 이게 뭐 온도가 낮아서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높아서 또 뭐 그 여름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적정한 어떤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2: 네.
0: 그 적정한 온도가 우리 건강에도 해를 안 주면서도
2: 시원하고
0: 예.
2: 근데 어떤 집은 막 17도 18도세요. 저는 너무 춥거든요. 저는 그런 집이 집인지 냉장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도 이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0: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사실 온도가 여름철에는 굉장히 또 이제 더위를 못 이겨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 네.
0: 이제 온도를 대수로 제일 낮춰서 이제 시원한 공간에서
2: 네.
0: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분간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좋죠.
2: 좋죠.
0: 근데
2: 아주 시원합니다.
0: 시원하죠.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여름 내내 그런 온도로

0: 이제 나가다 보면은 건강에 결코는 안 좋습니다.
1: 네. 선택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설정 온도는 20도에서 저는 29도 이하로.
0: 29도면은 좀
1: 저희 집은 29도예요.

0: 밤을 켜고 잡니다.
1: 근데 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또 이제 우리 어머님들 시골에 계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통 시골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잘 사용을 안 하죠.
0: 네, 저리긴 시골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시원해요.
1: 없습니다. 예, 그냥 뭐 시골에 그 청정한 공기 그대로 있어도 시원하거든요.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25도 해봅시다.
1: 25도.
0: 우와, 그래요.
1: 알겠습니다.
0: 예. 예. 특히 어르신들은요, 더위 먹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하다 그러면 에어컨 틀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은 예전 관념하에서 아, 그래도 저는 바람이 부는 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1: 자, 25도라고 하셨습니다.
0: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저희 집은 25도. 예. 저희 같은 집이 없나 봐요.
1: 근데 이게 온도를 우리가 에어컨 온도가 왜 적정한 온도로 조절해야 되냐면은 그 온도가 하나는 이제 너무 추운 것도 아니고 너무 또 이제 사람이 이제 느꼈을 때 아 너무 이제 온도가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도 네. 그리고 우리 건강에 일단은
0: 아 건강에
1: 예, 가장 좋은 온도거든요.
0: 적정 온도가 예. 얼마나 될까요?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 수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예.
1: 예, 감사합니다.
3: 예, 25도 나옵니다.
1: 25도. 알겠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윤유 씨 집은 몇 도입니까?
1: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집에.
0: 왜요? 남극에 살아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 아이가 좀 뭐, 조금 어리다 보니까 예. 그 인테리어 할 때 뭐 집,
0: 일관성
1: 건강이 안 좋고 에어컨 바람이 그래서 이제 그때 설치를 안 하니까 지금 와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뭐 다시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 오늘날까지 그냥 꼭 참고 선풍기 하나로
0: 그러면 가끔 더울 땐 냉장고에 들어가 사나 봐요.
1: 뭐 냉장고 문을 잠깐 열었다 그 앞에 서 있다가
0: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1: 예.
0: 네. 저희 부모님은요 에어컨이 있어요. 두 개예요. 근데 어떻게 사냐면 에어컨 바람이 안 좋다고 선풍기를 또 켭니다.
1: 아 맞아요.
0: 에어컨을 켜고 그 가운데 사람과 에어컨 사이 선풍기 하나 넣습니다. 저는 대체 그건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어요. 왜 어디서 난 구성일까요?
1: 노인분들이 좀 이제 그런 돈 절약하는 것도 있겠고
0: 어디서 이제 그런 과학을 배우셨는지.
1: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을 이제 선풍기로 좀 이제
0: 온방에 또
1: 예, 환기를 하는 차원에서
0: 아, 그래요.
1: 예.
0: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아, 29도로 합시다.
0: 저희 집처럼 어머니. 알겠습니다. 예.
1: 29도.
0: 어머님이랑 저가 같이 살았으면 정말 콩짝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야 온도가 부석스레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자, 정답 공개 드릴까요? 정답은 25도에서 26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까 두 분 맞추셨어요.
1: 두 분 25도라고 얘기하셨고
0: 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은 더위를 식히는 필수 요소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에어컨 병이 이른바 냉방병이나 여름철 감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감기 예방을 위해서 가장 권장되는 에어컨 설정 온도는 26도, 28도 그리고 25도, 26도도 괜찮고요.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에서 8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1: 인체의 체온 조절 중추는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8도를 초과하면 인체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됩니다. 특히 외부 33도의 폭염 속에서 실내를 22도로 설정하면 그 차이는 무려 11도에 달해 실내외를 오갈 때 혈관이 급격히 수축 이완을 반복하며 자율신경계에 과부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26도에서 28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최적의 온도라고 합니다. 일단은 체감 온도와 건강입니다. 이 온도대는 인체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중립 온도대에 가깝습니다. 너무 차갑지 않아 피부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지 않으므로 면역세포의 활동이 원활히 유지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리면 약 7에서 10%의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26도는 건강과 경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실용적 기준입니다.
0: 다음 습도 관련되어 에어컨은 냉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내 습도를 낮춰줍니다. 아, 저는 또 근데 또 일부러 제습 모드를 켜거든요.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실내가 지나치게 건조해져서 코점막이 마르고 이런

0: 이렇게 건조해진 점막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26도에서 28도에서는 적정 습도, 즉 40에서 60% 유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26도를 설정해도 아래 습관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감기 예방 효과가 반감되는데요. 바로 더운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올 때 바로 에어컨 바람을 쐬지 말고 5분에서 10분 정도 몸이 자연스럽게 식도록 기다렸다가 에어컨을 켜거나 온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1: 자, 에어컨 바람은 체내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자주 물을 마셔 코와 목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이러스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외부 기온이 33도라면 실내는 25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추는 것이 가장 리상적입니다. 아, 28도. 근데 아까 명시 29도.
0: 9도. 어, 예. 우리 집은 1년 사시설. 그렇습니다. 겨울철이 추울 때는 31도로 올라갑니다.
1: 이게 외부 온도하고 실내 온도를 외부 온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 온도를 좀 이제 맞춰가면서.
0: 그래, 저는 외부 온도를
1: 신경 안 쓰죠.
0: 예. 예. 외부 온도 있기 힘들면 실내로 인쯤 들어가면 돼요.
1: 들어가면 되니까.
0: 네, 사무실에 예. 있거나 아니면 집에 가거나 출근하면 사무실에 있고 출근하면 맞아요. 집에 가면 되잖아요.
1: 네.
0: 점심 먹으러 나갔을 때 더우면 에어컨이 빵빵 틀어진 식당에 가면 되고 백화점에 가면 되고.
1: 그래도 그나마 우리 연변에 사는 분들은 정말 이 여름철 견디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0: 그럼요. 예. 피서지지 않습니까?
1: 예, 얼마나 솔직히. 좋습니까? 자, 그래서 경장적으로 이제 필터를 또 청소를 안 한 그런 에어컨들은 그 먼지와 곰팡이가 바람과 함께 실내로 퍼지기 때문에 이게 호흡기 자극과 알레르기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도 제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여름철 감기 예방의 핵심은 온도보다 온도 차이 관리에 있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지만 동시에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며 실내외 이동 시 몸에 적응 시간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습관이 조화를 이룰 때 시원함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릴게요. 자, 여름철 감기로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좋은 음식은 어느 것일까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뭐 선택상 굳이 내어드리지 않겠고 여름철 감기로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좋은 음식입니다. 고기? 아니면 뭐 시원한 음료수? 뭐 죽? 아니면 뭐 얼큰한 라면 같은 거? 동태탕 같은 거?
1: 그러니까 또 가끔 매운 것도 이열치열. 그래서 이제 뭐 매운
0: 삼계탕?
1: 음식으로.
0: 예, 예. 좋겠고. 근데 있잖아요. 감기로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좋은 음식. 여러분 어떤 것들 생각나십니까? 역시 선택사항 내어드리지 않겠고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의 날에 펼쳐보셔도 좋습니다.
1: 사실 여름철에 입맛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저는 왜 맛이 여름철에 없는 음식이 없을까요? 다 맛있어요, 저는.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냉면 같은 거, 예. 불고기 같은 거가 많이 땡길 뿐이지 요즘 들어서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늘 맛있습니다.
1: 명 씨는 먹는 거 앞에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사양하거나
0: 왜 사양? 그런 좋은 걸 누가 줄 때는 예. 고맙게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먹어주는 게 례입니다. 그것도 입맛 없다고 짝짝거리고 막 머리 틀고 그러면 괘씸하거든요.
1: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예, 방송하면서 명욱 씨랑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0: 이래봤죠.
1: 예, 이래왔는데 진짜 먹는 얘기에는 정말
0: 선색이 없습니다.
1: 예,
0: 저는
1: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먹는 어떤 화제가 나온다면은
0: 눈썹이 막 올라가요.
1: 예, 정말 해맑고.
0: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삼계탕 하겠습니다.
0: 삼계탕.
1: 그래요.
0: 알겠습니다, 어머님.
1: 예. 네. 소화기. 삼계탕 또 보양식이죠.
0: 예. 제가 어제 그저께 저녁에 밤방송을 한 적 있어요.
1: 네, 예.
0: 제 근데 어떤 청취자분께서 저한테 삼계탕을 배달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퀵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근데 제가 있잖아요. 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저희 책장에 놓고 갔대요. 제가 집에 가서 그걸 먹어야겠는데 이게 안전한 건지 몰라서 저희 아이 보고 은팔찌가 있거든요. 은팔찌를 갖고 와보라.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세상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요? 그리고 제가 왕인가고 물어보더라고요. 임금님이라고.
1: 아.
0: 은팔찌를 갖고 오라 했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1: 그나마 아이한테 먼저 먹여 안 보고.
0: 시지코 넘어.
1: 예, 그래요. 근데 참 고마운 분이네요.
0: 네, 그렇죠. 아.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1: 근데 그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덥석 두시고.

0: 좋습니까?
1: 예. 음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0: 아, 안 되죠.
1: 그건 수치고 정말 너무나도 그 음식이 미안한 거예요.
0: 삼계탕 얘기는 저희가 두 사람이 지난번에도 했는데 혼자 드시니까 되게 기분도 좋죠.
1: 근데 이상하게 삼계탕이 토닭처럼 큰 닭이 아니라 작죠. 1인분이어서 예, 혼자... 제 아이 주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0: 아, 그래. 예. 언제 옆에 사람 뭐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예.
1: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예, 두 분이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예, 그 저는 닭공도 먹고 매일마다 냉면 계속 현재 먹습니다.
0: 야, 아, 냉면이라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1: 그니까요.
2: 아, 그렇지만 이 퀴즈에서는 닭곰을 합시다.
1: 닭곰.
0: 아, 닭곰. 알겠습니다. 네, 닭곰.
1: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허봉춘 씨가. 예, 예, 자신이 좋아하는 거.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여름철 감기로
0: 소화.
1: 소화기 증상이 예. 있습니다.
0: 있을 때 드시면 좋은 음식입니다.
1: 거기? 시원한 음료수? 죽 같은 것도 있고.
0: 네, 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잘 안 되는데 고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더 안 좋죠.
1: 어, 저는 먹어요.
0: 오. 아무리 뭐 소화가 안 될지언정
1: 먹는 게
0: 일단
1: 남는
0: 먹고,
1: 거예요.
0: 예.
1: 먹고 나니 남는
0: 다시 뭐
1: 거예요.
0: 어떤 증상이 나타나도 상관없다.
1: 다시 또 의사한테 맡기니까.
0: 예, 예, 예.
1: 자, 이번 문제가 좀 어려웠죠. 저희가 선택상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굳이 선택상 꼭 내어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내어드릴게요. 1번 삼겹살, 2번 아이스크림, 3번 죽, 4번 매운 라면.
0: 예.
1: 이렇게 하면 그리고 5번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계탕 5개 내어드릴게요.
0: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삼계탕 좋아하니까 삼계탕으로 하고 싶은데
1: 소화기 증상이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0: 근데 이게 소화기 증상이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저는 명국 씨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음식을 또 뭐 이제 많이 안 드신다라는 분들이
1: 안 먹어요?
0: 먹는데 제가 조금 이제 소화기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1: 아, 예. 먹는 대로 그대로 발이 못하고
0: 그렇죠.
1: 이상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0: 예,
1: 거죠.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로 안 가죠.
1: 네, 어디로 갑니까? 그, 비옥한 땅을 위해서
0: 예, 예, 그래서
1: 자연에 공헌하고 예. 있고.
0: 근데 그것도 이제 어쩌면 또 안 좋은 거죠.
1: 안 좋은 거죠. 예. 그럼요. 본인한테 남는 것이 있어야 그게 또 음식을 먹는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0: 명욱 씨처럼. 드시면 드신 대로 살로 가면
1: 제가요 네. 먹으면 먹는 대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먹으면 먹는 대로 다 가면 의사 한 대로 네. 부족합니다.
0: 아, 부족.
1: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3: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오늘 생각해도 어느 것이 맞겠는지 하다가
1: 네.
3: 우리는 요즘 닭곰 먹었습니다.
1: 닭곰.
3: 아. 예, 저는 닭곰으로 하겠습니다.
0: 닭곰. 알겠습니다. 예.
1: 그래.
0: 예.
1: 아니 이분들께서. 여름철 감기로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좋은 음식을 얘기해라 했더니만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0: 여러분들이
1: 진짜로.
0: 여름에 좋아하는 보양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보양식 하게 되면 닭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닭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죽이 되겠습니다.
0: 죽입니다. 자, 이 복통 설사가 있을 땐 가벼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죽은 소화가 쉽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겹살이나 아이스크림, 매운 라면은 소화 기능을 저해하고 증상을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드시러 예, 피해야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나왔던 삼계탕이나 닭곰은 보양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걸려 소화기가 안 좋을 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0: 닭고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몸 안에 열이 좀 이제 많은 분들은 또 네. 이제 닭고기 같은 경우는 안 좋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내어드릴게요.
0: 자, 여름철 감기로 어린아이가 열이 오를 때 성인이 먹던 약을 양만 줄여서 복용시키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1: 네. 아이가 열이 오를 때 성인이 먹던 약을 양만 네, 예. 양만 줄여서 복용시키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0: 보통 막 급하지 않습니까?
1: 네.
0: 집에서. 그런데 물론 그제 아이 어린 아이들의 그런 뭐 어떤 약품들도 집에 준비해 두고 있지만은
1: 네.
0: 가끔 당황할 때 급할 때
1: 네.
0: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한테 정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네.
0: 약을 절반 이제 잘라서
1: 마음대로.
0: 예. 근데 그게 증상이 지금 그 증상이 맞는 약이 맞는데
1: 네.
0: 그냥 갑자기 없으니까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른 약을 먹였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뭐 아무런

0: 말은 없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럼 굳이 선택상 이어드리라면 올바르다.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잘못된 행동이다. 3번 상관없다. 4번 체온 높낮에 따라서 다르다. 특히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열이 오를 때. 근데 이상한 것은 어른들은 아이가 먹던 해열제를 먹을 수 있어요?
0: 있죠.
1: 네, 그것도 이제 몇 배량을 들여서 먹을 수가 있는데 예. 아이는 그럼 어른이 먹던 해열제를
0: 양만
1: 줄여서
0: 먹을 수 있을까요?
1: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이 맞지 않는 겁니다.
1: 안 된다고요?
0: 아,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예 그래요.
1: 감사합니다. 네.
0: 아, 그 비상약들 집에 다 챙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끔 그 약들을 이리저리 뭐 사놓고 또 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약들은 유효기가 지났더라고요.
1: 근데 그게 있잖아. 오히려 좋은 겁니다. 유효기가 지나기 전에 다 먹는 일이 생기기보다는 예, 버릴지라도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0: 근데 또 이 비상약들은 또 안 챙겨두면 또 안 되고.
1: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오늘 약방 뭐 한 시, 두 시가 살 수가 없으니까요.
0: 모두 때는 가끔 정말 집에 비상약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3: 얘기 맞으면 문제입니까?
1: 네,
0: 예, 맞습니다.
1: 맞습니다.
3: 아, 그럼 무슨 그 주말을 즐거 얘기 바라고 마지막 끊을 옳지 않는 걸로 합시다.
1: 아, 아닙니다.
0: 그래요.
1: 알겠습니다. 예. 네. 허봉준 씨, 이 소화기로 이제 막 열이 나고 소화기로 힘든 증상 있을 때 절대 닭꼬. 삼계탕이나 닭곰 드시면 예. 안 됩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이거 줄여서 예, 조금 이렇게
1: 조금
4: 예, 그렇게 먹여도 될 것 같습니다.
1: 괜찮을까요?
0: 아, 괜찮다.
1: 예. 어머니 제가 여쭤볼 예. 게 있습니다. 여름철이잖아요. 그 동네 닭을 키우는 집들에서 혹시 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돕니까?
4: 예, 그 집에서 예, 올해 지난해 밑져가지고 갔습니다. 아, 시내 부인들.
1: 제가
4: 예,
1: 왜냐면 여름철에 자꾸 연변 사람들은 닭을 잡을 생각을 하니까 예. 닭이 많이 축날 것 같아요.
4: 예, 지금은 어분 동네 달고 보자 없습니다.
1: 다 드셨나 우리. 봅니다.
4: 예, 저기 뭡니까 두 분 선생님 오늘 제가 이렇게 두 분 선생님 만나니 기분도 좋고
1: 예,
4: 예 많이 몸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건강하셔야죠 어머니. 네, 예. 아시겠죠.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시라고요.
4: 예.
1: 네, 그래요. 오래오래 들으셔야죠. 자,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5: 옳지 않은 걸로 합니다.
1: 틀린다? 알겠습니다. 예,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목소리 들으니까 아, 다들 잘 보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밖급 들려오는 요즘 더 건강 상태 안 좋다고 하니까 살짝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이제 노력하셔서 건강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0: 자, 여름철 감기로 어린아이가 열이 오를 때 성인이 먹던 약을 양만 줄여서 복용시키는 행동 올바를까요? 정답은 바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1: 네, 약은 설명서에 따라서 적정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어른 기준량 예약을 어린이한테 량을 줄이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렇게 먹여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요. 이건 약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약에는 어린이가 먹으면 안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량을 줄여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런 행위는 삼가하시고 될수록이면 접근이 가능하다면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보이고 선택해서 약을 먹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팍팍 지나갔습니다. 요즘 전 아까 비빔밥 집 앞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어요.
0: 아, 저 또 뭐.
1: 저 그 집은 비빔밥 집이 사지장철 줄이 몇 줄 있습니다, 밖에.
0: 그 집은 알죠. 저희 옆에서 네. 정말.
1: 제일 유명한 집.
0: 예. 근데 이제 외지 관광객들이 요즘 또 아이들도 방학하고 가족끼리 이제 연별에 오시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눈에 띄게.
1: 네. 예.
0: 보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연변에 우리 모든 시민들은 또 그분들한테 또 각 영업주들마다 외지 관광객들에게 정말 알뜰한 봉사로 그분들의 발길을 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막 부채도 나눠드리고 하고 했던데 네. 그러면서도 연변 특색 음식을 맛보려고 찾아오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연변의 좋은 먹거리와 후한 인심들 외지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가지고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맞아요. 하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연변의 그런 좋은 인상들 또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작은 습관은 또 평소에도 우리 하나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작은 습관 하나로 잘 지켜가면서

0: 간단한 관리로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연변으로 놀러 오십시오. 노래가 연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8월 3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싸지 원액에 관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8월 3일부터는 새로운 인상된 가격으로 나간다 하게 되었으니까 지금 한 가게 99원인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는 그러니까 2, 3일 지나는가 그러게 되면 한 가게 158원으로 인상된다고 공장 측에 연락이 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 활동 제대로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싼 가격으로 접수할 수 있는 우수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70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100각을 물어 드립니다. 보통 내관이 나이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자체는 내관이 함께 쓰는 집들이 많이 있는가 하며 형제간이 이웃에 같이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령만 하신다면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 우대 가격으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특선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 12곽에 12곽을 드리게 되면 한 곽의 평균 가격이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병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근원에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막막 색소변성 이런 여러 안과 질병을 제때 치료해서는 우수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싸지 원액으로 저는 한 년 넘게 그냥 견제 먹었어요.
1: 아, 그래요?
2: 예, 이 싸지 원액을 먹으면서 원래 이 혈압이 나니 온통 안 돼서 예, 항상 머리가 두근하고 아프고 그 다음에는 이 정신 안 나고 이런데 지금 그래서 혈압약 원래 먹었댔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혈압약을 안, 이 싸지 원액을 먹으면서 지금 아이 먹어도 혈압이가 영 온정됐습니다.
1: 혈압약을 원래 드시던 게 안 드시고도 지금 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그렇죠. 대단하죠. 예, 예. 예.
2: 그리고 어떨 땐 이, 뭐니까, 이 심장이가 막 후들후들 하는 것 같으면 이 식은땀이 나면 냄새가 그렇게 딱 떨어졌는데, 이 지금 싸지 원액을 먹으면서 이 증상도 기본상 좋아졌어요. 또 어디 나가도 영 거뿐합니다.
1: 그렇죠. 이 천연 오메가3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3고에는 드러난 제품 아니겠습니까?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는 잘 선택됐습니다.
2: 예, 그리고 예, 이 싸지 원액을 예, 먹으면서 예, 무릎 관절이가 많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동통이가 심했는데 아, 이 증상도 예, 나아졌습니다.
1: 노경이 다섯 배 효과라니까 콤파치 든든.

0: 친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신주 걸러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리고 이 사주원에 먹으면서 이 소화기 통해도 이 영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알겠다. 이 음식만 먹으면은 이 그래서 얼미는 것 같은데 일이 깨지 못해서 제대로 음식 못 먹고 영 이랬는데 이 지금 사주원에 먹으면서 이 계통도 영 좋아져서 이 음식도 가림없이 아무렇게 먹어도 이 고상이 없습니다.
0: 그렇죠. 신유의 통증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 공동이 좋아지면서 위 공동이 따라서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일제 다효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김사주원액을 써보면서 이렇게 모든 방면에 개선되고 영 좋아지고 하니까 나의 우리 집 식구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같이 따라서 웃음 그야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런다.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오늘 70각 주문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기회입니다. 70각 싸면 100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우수한 기회인데 이 제품 자체는 뭐 국제사지대에서 인정을 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심리적으로서 받아들인 데는 완전히 몇 다른 제품에서 몇 배의 이런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될 수 있는 게 이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사지원에 얻어놓은 한 10달 냉제 썼습니다.
0: 예.
3: 예, 이거 쓰고 지금 여러 면에 고루고루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이게 가장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도 전기 소리가 자꾸만 나고 그리고 전화기 자게 되게 되면 밤잠 제대로 못 자면 조금 자도 꿈이 어떻게 많이 오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던 게 이런 증서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저는.
0: 그러니까 대뇌가 제대로 휴식 못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많이 온다. 손에만 지금 휴식 중에 있으니까 대뇌가 휴식하지 못하니까 꿈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지금 그런 바람에 전화기 원래 연날은 한 서너 시간씩밖에 못 왔어요. 그걸 필요 없습니다. 지금.
0: 바로 그렇죠. 예. 예.
3: 한 가지를 그래도 다 기본 고루고루.
0: 기본이죠. 예.
3: 예. 힘 맥이 나죠. 이거. 예. 이거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뭐 나가 댕겨도 한 시간씩 돌아다니기마다 한 매금줄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 오늘 이 양이 값이 오르기 전에 오늘 70가도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아, 제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사지원액을 썼는데, 혈압이 높을 때는 이렇게 막, 180, 200씩 막 올라가고, 그래서, 예, 막 머리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미스겁고, 뒷골이 당기고, 예, 어지럼증이 나고, 그래서 굽진 달아가고, 가서 응급실에 가서 그냥 한날 밤 잠에 치료를 받고, 그랬습니다.
0: 무슨 혈압이죠? 그 정도 기다면. 예, 예.
4: 예, 그래서, 혈압 때문에 영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 약을 그냥 먹고, 그래도, 예, 안정화해야 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신경 많이 썼는데, 예, 이 싸지 원해고 접해서 먹었다 말입니다. 그게 내게 별로 좋을 맛을 것 같아서, 예.
0: 그렇죠.
4: 그래서 먹었는데, 1년 정도를 꾸준히 먹었습니다.
0: 예, 예, 잘했습니다. 예.
4: 조금 먹으면 아예 되지 않고.
0: 그렇죠. 예.
4: 미꿔서리 꾸준히 1년 동안 먹으니까 혈압이 좋아져가지고, 예. 지금은, 예, 서양 먹던 거 세 가지 먹었습니다.
0: 예.
4: 갠거 지금 혈압이 많이 먹고, 싸지만 먹어도 혈압 조절.
0: 아, 그래요? 그렇죠. 예, 바로 예. 그럴 겁니다. 얼마나 예. 큰 해결인데요. 예.
4: 예, 그래서 이 혈압 때문에 큰 걱정 들었단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4: 그래, 건망증이 심해서, 예. 이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건만 한 말도 잊어버리고, 예. 그 다음 물건 집을 나갔다도 또 잊어버려서 뭐 가지러 왔던지 모르고, 예. 손에다 지구설도 자꾸 찾고, 예. 그 다음 시장 가서 물건 싸고서는 돈 물고서는 물건 재뿌리고 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 증사에 안 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 혈압 때문에 싸질 먹었는데 건망증 해결이 됐습니다.
0: 아, 바로 그렇죠.
4: 기력이 많이 돌아오고 예, 예. 물건 재뿌리고 댕기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0: 아, 완전히 거기에서 리탈되고 신심 있게 살 수 있습니다.
4: 예, 예. 기분이 좋습니다.
0: 그렇죠.
4: 그리고 예, 소화기도 좋지 않아가지고 예, 그 뭔가 담낭염도 있고 위 좋지 않아 위염도 있고 예, 그 궤양도 있고 주성이염도 있고 이래서 밥을 잘못 먹었어요. 그냥 위 쓰리고 아프고 시구물이 올라오고 투림이 나고 그냥 그랬습니다. 굉장히 생각 외로 이렇게 위가 또 형편하고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또 잘 먹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서 원래 몸이 예.

0: 약하고 예 밥을 못 먹고 예, 몸이 약하니까 예 꼬고 가는 감기 다 하고 저래 그랬습니다.
1: 체중이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예.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정한 정도로 우리 체내에 유지돼야 모든 대사를 평형시켜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너무 체중이 빠져서 정말 예. 그러게 되면 면역력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그냥 오고 가는 감기 다 하고 이런 사람이 그랬는데 위가 좋아지고 밥을 잘못 먹으니까 예, 몸이 부들고 그러니까 예, 이건 감기라야 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좋은 제품이죠.
0: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저 여러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값이 오른답니다. 예, 예. 이제 활동이. 예. 그래서 지식각 배달 받자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예. 자체는 5년, 10년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0: 예, 꾸준히 먹어야 되지.
1: 예, 꾸준히 예. 드시면 기본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못 들으셨습니까? 이 제품 드시는 거 다른 제품 들 필요가 없더라. 이 정도 거지. 좋은 효과라고 하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501-7766.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게 내게 제 후주로 항상 머리 어지럽고 그리고 예, 손발 차고 저리고 예, 특히 귀에서는 소리 어지나니 혈압도 엄청한데서 예, 고생하다 싸지 원해 근데 어떤 거의 9달 먹습니다.
1: 아, 예.
3: 아, 그러니 혈압이 엄청나더니 머리 어졌던 게 이게 제 완전히 없습니다.
1: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3: 예, 그리고 예, 손발 찾고, 이래서 예, 손발이 좀 옮기도 하고, 특히 싸지원에 뭐니, 눈이 맑아지는 게 많이 알겠고.
1: 아, 이게 원래 눈을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3: 예, 나는 이게 싸지원에게, 이 경상도 먹을 수 있는 약이니까, 이번에 활동에 참가 좀 해, 지식하고 받아봤고, 그래가지고, 내 뭡니까, 이제, 매세바 무리합시다. 우리 집사람들이 매세바 좀 쓰고 있는데, 항상 그냥 눈이 깔깔하고 피지고, 예. 아이, 어떨 땐 눈이 막 가려도 막 부비지. 이 매세바에 쓴 후부터 예, 일정사 사라지니까, 예. 이 매세바하고 우리 싸지원에 이번에 두 가지하고 좀 많이 싸다고 합니다. 받아봤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명세방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니까 이제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인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제가 긍정적으로 추천해 드리면 명세방 선택이 잘 됐고 이제처럼 식전에 싸지 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세방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싸지 원액을 저는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4: 중풍 후유증 머리가 후리터분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맥압차가 예, 8, 90대나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청약을 먹어도 쓸데없고 땡기도 얼마 했겠습니까? 그래도 쓸데없을 때다. 무슨 이야기에 아무리 어째도 아야 될 때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점삼아 이 싸지 원액을 써본 게 예, 도달 수있까 예, 하나하나 소실될 때다. 어림직나던 게 없어지고 혈압 조절이가 제각 돌아지지 않까. 그리고 그만 드시면서 그래서 이거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오늘 멍해서 고 있다 어떨 때 뭐 먹을 때도 많이 했는데 예. 어제 생각이 돌아와서 제 돌시에 돌아와서 예. 뭐 이즘이 뭐 그만 드시면서 무슨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1: 그 문제 해결이죠.
4: 예, 예. 밤잠 잘 자고 식사를 잘 해놓거나 몸도 얼마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귀 1m 63cm라도 보통 귀 근이 올라가야 되겠는데 어제는 그래도 대여섯 올라가서 한 90군 잘 됩니다.
1: 아, 90군도 작은데 그 전에 90군도 안 됐어요.
4: 예,
1: 1m 64개. 아,
4: 80군도 예. 안 됐습니다. 그래던 게 예, 가슴 고통도 그 예. 그래던 게 그리고 명소방이 약을 쓰는 때를 다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다른 약을 먹고 마시고 좀 약을 그래 알겠다. 그래던 게 명소방 먹고 눈이 그저 눈물이 그렇게 흐르던 게 이렇고 안압이 높아서 머리 터질 것 같은 것도 이렇고 예. 아, 어제는 영 좋습니다. 그래도 댄스도 잘 보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눈병 치료에서는 명세바입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4: 예, 예. 이 두 가지를 예, 배달받자고 70가게 100각 주는 것 같아요.
1: 70가게 100각 12가게 12각 명세방 12가게 12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4: 예,
1: 잘 선택했습니다.
4: 인상한다며요?
1: 예, 가격 인상이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이틀 후부터 가격 인상이 됩니다. 완전합니다.
4: 예, 그래서 예, 예. 좀 장기적으로 쓰자고.
1: 그렇게 하세요.
4: 이런 약이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0: 말씀 주시죠.
1: 지금 본 제품 사지 원액은 인삼로갱이 5~6배의 효과고, 그리고 여기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됐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고, 뿐만 아니라 엽산이 포함됐고, 18가지 아미노산이 포함됐고, 미량원소가 포함, 22가지 미량원소가 네. 포함됐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우리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전해주고 마음의 힐링을 선사하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어깨를 펴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행복으로 충만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전해주는 여행의 발걸음. 오늘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요?

관광 정보입니다. 용정시 해란 대조선 민족 리조트 대상 운영 측에 따르면 이 대상은 오는 8월 4일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중국 조선족 문화와 자연 경관을 특점으로 내세워 극장, 상업거리, 민박 등 기능구역을 운영하게 됩니다. 용정시 룡산 산맥에 위치한 해란 대조선 조선족 민속 리조트는 모아산에 기대어 해란강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연길시내에서 12km 떨어져 있고 333 국도와 린접해 있습니다. 모두 3기에 나누어 건설되었는데요. 1기는 41채의 민박을 건설했고 2기는 장금궁, 륙도시장, 대통거리 등 상업구역을 건설하며 3기는 야행삼림, 고촌락 등을 조성합니다. 이번에 운영을 앞둔 것은 1기와 2기이고 3기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궁궐 모양으로 지은 장금궁은 해란 대조선족 미란 민속 리조트의 핵심 건축으로 개업 후 해란강의 아들딸 삼생의 연분 등 역사극이 상시적으로 공연이 됩니다. 상업구역에는 도하 104개의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며 음식, 문화창의, 촬영, 레저, 소매 등 업태를 아우르게 됩니다. 현재 상가 입주율은 98%.

예, 달했고요. 그중 륙도시장에서는 연변 8개 현시의 특색 음식, 음료수, 꼬치튀김, 김치, 과일, 조선 러시아 수입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통거리에는 연변 특산물, 문화창의 제품 매장과 편의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데요. 41채 민박은 산세를 따라 한 채 한 채 지어졌고 검정 기와와 하얀 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 사이의 높낮이 차이 때문에 탁 트인 시야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문화체험형 코스를 마련했는데요. 장금궁의 해치조각, 오복광장의 비천정 등이 있습니다. 해당 코스들은 조선족의 이주, 개척 역사, 민속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하는데 해설과 체험, 문화창의 등 특색 문화 내용을 형성하게 됩니다.

캐런데 조선족 민속 리조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저녁 8시 30분이면 검표를 멈춥니다. 반값 무료 등 입장권 할인 혜택이 있으며 노인, 학생, 군인, 장애인 등 군체를 아우릅니다. 또 고객 열선 전화를 개설하여 입장권 구매, 민박, 투자 유치, 고객 불만 처리 등 자문 봉사를 제공합니다.

네, 연변 음식은 청산과 녹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해줍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할 것은요. 연변의 맛이죠. 명태입니다. 얼마 전 동북 슈퍼리그에서 연변대학 명태 응원단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연변 명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산품인 명태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태는 대구과에 속하는 차가운 바다의 오류로 예로부터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해온 소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조선족에게 있어 명태는 가장 친숙한 생선 중 하나로 단순한 반찬을 넘어 삶과 문화를 담은 특별한 존재인 거죠.

명태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각별한 위상을 지녀왔습니다. 옛날에는 부귀가 명절이나 혼례, 상례 때 오가는 가장 흔한 선물 중에 하나였으며 값이 싸면서도 귀하게 쓸 수 있었기에 가난한 집에서도 제사상에 올리는 중요한 재수로 사용됐습니다. 명태는 모든 계층이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조선족의 공동의 식량이자 여러 의례 속에 깊이 자리한 생선이었습니다.

명태는 가공 방식에 따라 그 이름과 맛 그리고 식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갓 잡은 신선한 명태는 생태라 부르며 얼려서 보관한 것은 동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태의 진가는 건조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완전히 말린 것은 북어, 반쯤 말려 꾸들꾸들한 식감을 가진 것은 코다리, 그리고 겨울철 혹한의 날씨 속에서 얼고 녹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서서히 건조된 최고급 품종은 황태라 부릅니다. 황태는 이 고된 과정을 겪으면서 영양소가 농축될 뿐만 아니라 특유의 고소하고 진한 풍미를 품게 되어 명태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명태의 새끼는 노가리라 따로 부르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물고기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변신하는 것은 명태만이 지닌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특징입니다.

영양학적 측면에서 명태는 그야말로 건강식품의 보고입니다. 특히 건조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과 아미노산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해서 근육 성장과 세포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줍니다. 명태의 흰살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명태 간에는 비타민 A와 D가 농축되어 있어 간 기능 개선과 눈 건강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실제로 북어국은 해장국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명태가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태는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두뇌 발육을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험생이나 정신활동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상적인 식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명태를 활용한 요리는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여 하나의 식재료가 이렇게 많은 요리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황태를 양념에 재워 노릇하게 구운 황태구이는 술안주로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이며 북어를 뜯어넣고 시원하게 끓인 북어국은 간을 맑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해장 요리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올린 명태로 끓이는 얼큰한 명태찌개는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데요. 명태식혜는 명태살을 발라 조금의 소금에 절인 뒤 초밥과 무채, 고춧가루 등을 버무려 발효시킨 독특한 발효 음식입니다. 명태순대는 명태의 배를 가르지 않고 내장을 빼낸 뒤 두부와 녹두나물, 고기 등을 채워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익혀내는 고급 요리이며 마른 명태를 불려 새콤 달콤 매콤하게 무친 명태는 밥 반찬으로 제격입니다. 명태의 알로 담근 명란젓은 조선족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젓갈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변의 특산품인 명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명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구이와 튀김류로는 황태구이, 명태구이, 명태강정이 있으며 국과 찌개류로는 북엇국, 동태찌개, 명태매운탕, 명란젓찌개가 있습니다. 무침과 회류로는 진미명태나 북어채 무침, 명태회무침이 있고 발효와 젓갈류로는 명태식혜와 명란젓이 있습니다. 또한 명태순대, 명태백숙, 명태회냉면, 명태모리순대 등 별미와 기타 요리들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는 몇 가지 조리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의 끝판왕이죠. 덩패찌개에 대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얼린 명태로 끓이는 이 얼큰한 찌개는 속이 시원해지는 국물이 일품인데요. 덩태는 먼저 해동한 후 지느러미와 꼬리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고 뱃속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합니다. 무는 얇게 썰고 두부와 애호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며 대파와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냄비에 물을 깔고 그 위에 손질한 동태를 올린 후 물을 부어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풀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두부와 애호박을 넣고 다진 마늘과 간

네, 다음으로 해장의 교과서라 불리는 시원한 북어국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린 명태인 북어를 풀어 끓인 이 국은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데요. 북어채는 물에 살짝 적셔 불린 후 물기를 꼭 짜주는데 너무 오래 불리면 명태 특유의 감칠맛이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냄비에 들기름을 붓고 북어채를 살짝 볶아 기름을 흡수시키면 비린내가 제거되고 고소한 풍미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물을 넣고 함께 볶다가 다시마 육수를 부어 끓인 후 국간장과 소금, 다진 마늘로 간을 맞추고 무가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마지막에 풀어놓은 달걀과 대파까지 올리면 그야말로 속이 편안해지는 북어국 한 그릇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최고급 명태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황태구이 조리법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겨울철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진 고급 건어물인 황태는 그 자체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황태의 껍질을 벗기고 가위로 지느러미를 잘라내어 다듬은 후 고추장, 맛술, 설탕, 올리고당, 다진 마늘, 후추 등을 섞어 만든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주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재워둡니다. 그런 다음 숯불이나 팬에 중약불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고소한 향과 쫄깃한 식감이 어우러진 최고의 황태구이가 탄생하죠. 숯불의 화력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회도 명태식혜는 반건조 명태살을 소금에 절인 후 조밥, 무채, 고춧가루 등과 버무려 실온에서 2, 3일 발효시켜 만든 음식이며 명태회 냉면은 새콤달콤하게 무친 명태회를 시원한 냉면 위에 듬뿍 얹어 먹는 음식입니다. 이처럼 명태 하나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를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명태 요리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 특산품인 명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외지 여행객들께서 연변에 놀러 오시면 꼭 연변의 특산품인 명태를 꼭 맛보시어서 그 깊은 향기와 맛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할 것은 연변의 맛이죠. 도라지 무침입니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도라지 무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라지 무침은 아주 전통적인 조선족 반찬이죠. 집집마다 해먹을 정도로 흔한 반찬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음식이죠.

먼저 도라지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의학에서는 도라지를 맛이 쓰고 약간 맵지만 성질은 평하며 폐경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재로도 널리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기침과 가래가 많을 때 인후 종창과 통증 등의 증상에 효능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도라지를 적당히 섭취하면 열을 내리고 화를 가라앉히며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사귀는 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말린 도라지는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매우 쓰기가 일쑤인데요. 도라지의 쓴맛을 확실히 제거하려면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도라지 무침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도라지의 쓴맛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쓴맛을 빼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려면 도라지에 굵은 소금과 설탕을 넣고 5분간 힘껏 주무른 뒤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구면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도라지를 가늘게 찢어 찬물에 하룻밤 불린 후 중간에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방법 모두 처리한 뒤에는 찬물에 20분 정도 더 담가두었다가 물기를 꼭 짜내야 합니다. 둘째, 양념장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잘 섞은 뒤 10분 내지 15분 정도 그대로 두어 고춧가루가 충분히 불도록 해야 양념이 더욱 깊고 맛있어집니다.

셋째, 무칠 때는 손으로 조물조물 정성스럽게 버무려 양념이 도라지 골고루 배어들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 마무리하면 도라지 무침이 완성됩니다.

도라지 무침은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숙성시키면 양념이 더욱 깊이 스며들어 훨씬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라지 무침과 소세지와 함께 만나면 또 다른 반찬이 완성이 되는데요. 식초와 설탕을 살짝 곁들이면 아주 맛있는 소세지 도라지 무침이 완성됩니다. 아주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는 도라지 무침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겨운 인심은 바로 연변의 맛 이야기 속에 생생하게 재현이 됩니다. 음식으로 떠나는 맛 여행, 그리고 가벼운 들놀이 하나로 우리에게는 소소하지만 든든한 삶의 쉼터가 되어주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돌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 행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영달,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6: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7: 고향의 정겨운 풍경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을 어귀에 늘어선 수양버들 아닐까 싶은데요. 바람에 살랑이는 그 가지 끝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이 걸려 있습니다. 김영택 작사, 최룡훈 작곡의 전혜정 가수가 부른 고향의 수양버들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새들의 노래,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인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세가 여러분을 자연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그 국약 간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학 사는 분들을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아홉 과학이게 되면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반년 쓸 수 있죠. 열 과학에는 여덟 과학을 더 드리는데, 우리 열 과학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특급 응답분들입니다. 한 과학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특급 응답분인데, 황금색 응답분입니다. 1680원짜리를 드리죠. 15 과학 사는 분들, 저를 15 과학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응답분 드리고, 그래, 우리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게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삼복철이기 때문에, 우리 황제내경의 원칙대로, 일주일에 침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문의하고 싶다 이런 분들 직접 찾아오면 됩니다. 원래 기차역전 라호호차장이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해서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기 불편한 분들은 직접 여기다 전화치 저를 찾아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요새는 제가 그 쓰인 역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뭐 검사하는 것은 피를 빼서 검사하는 건 많습니다. 근데 몸속에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물이란 건 인체 내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 몸의 70%는 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70% 물이가 거기면은 나쁜 물이 있고 좋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70%는 몽땅 좋은 물이 돼야 되죠. 근데 이 나쁜 물이가 또 낀다 할 때는 꼭 오장육부에 영향 끼칩니다. 그날에 우리 그 단인, 단은 가래란 단, 인, 마신다는 인, 인 음료수라는 인, 이렇죠. 이 단인이란 게 두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장도 안에 들어가서 물이 떡 생기는 거. 이 물은 이용되지 못합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 물이 들어갔을 때 장도라는 게 우리 소장을 말합니다. 여김에서 말한 건 소장 말하는 대상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장 거김에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소장이 너무 차다 할 때 우리 그 중에서는 심위쇼 장샹별이 이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심장하고 소장의 온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 그 인천에 어디나 다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생기는 전제 조건은 뭔가? 그 암은 몽땅 찬물, 몸에 차가운 환경 하에서의 암이란 게 많이 생깁니다. 화뇌라고 할 때 보통 그 뜨겁게 해가지고서 그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게죠. 암세포는 뜨뜻한 환경 제일 싫어합니다. 차가운 환경 좋아합니다. 습하고 차고. 그래서 물도 찬물을 좋아합니다. 예, 차가운 물인다 할 때는 암세포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암세포 자라나기 전에는 꼭 물이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 인체내 그 뭐 흉창지에 생기거나 뭐 간 낭중이 생기거나 쓴 낭중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더 발전해서 시로라는 게 생기고 시로가 더 발전해서 그 다음에 암세포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적 원인은 뭔가? 그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소장 안에 있다. 소장이 많아서 뜨뜻하게 되면 어디나 다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유독 심장에는 심장암이란 게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뭐 식도암, 위암, 뭐 이센암, 뭐 여러 가지 암이 많죠. 그런데 심장암이란 게 없습니다. 어제 그런가? 심장은 부단히 뛰기 때문에 발동기가 안 가지지 않습니까? 발동기 뜨겁습니다. 뜨거운 데는 암세포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시험을 보니까는 지금 심장암이라는 게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젊은 아들이 심장암이 생깁니다. 어제 그런가? 심장을 점점 차갑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럼 차가운 곳에는 무조건 암이 생깁니다. 사람 인체 온도가 얼마입니까? 36.5도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하에서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나타나는 온도지만 이래 어떤 사람들은 상热下寒 예, 이런 거는 뭐 온도 재선 그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추워하죠. 이 삼복철에도 막 추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무리가 안 했다. 그래서 소장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단인이랍니다. 심장의 온도하고 소장의 온도 똑같아야 됩니다. 소장이란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배꼽 아래에 있습니다. 小腹에 거기에 소장 있죠. 항상 거기 차다. 그러면 이게 찬가 아니 찬가 어디에서 알기는가? 발이 찬가 보면 그게 찬가 알기입니다. 중에서는 발하고 이 소장이가 우리 직접 소장의 온도는 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내가 약을 먹은 게 발이 점점 차가워진다. 그러면 우리 약의 처방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서약을 먹으면 뭐 발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어제 그런가? 서약은 몽땅 찬 성질도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생명력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약 잡수는 사람들 소장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무리가 안에서 증발하지 못합니다. 증발이란 게 뭔가? 우리 며칠 후에다 참으로 오래 데껴보세요. 어떻습니까? 데낄수록 그 무리가 몽땅 증발해서 수증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수증기로 된 이 무리가 사람 몸에서는 리용이 잘 된다고 뜻입니다. 수증기에 대해서 어디로

0: 우리 머리 그 짝, 그니까 이, 인후 그 짝으로 다 올라가지, 폐 그 짝으로. 그래서, 폐주, 宣发, 宣发는 게 퍼진다, 바깥으로. 그래서 법을 통해서 바깥으로 퍼진다 할 때, 피부람이 촉촉해 나고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안 된다 할 때는 벌써, 우리 아랫다리람에 피부가 다 말라들고, 뭐 비닐이 막 떨어지고, 이 다 그 문제입니다. 이 무리가 증발해서 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꼭 소장은 뜨뜻해야 됩니다. 얼마나 뜨뜻해야 되는가. 심장의 열하고 소장의 열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 온도가. 그런데 망왕 보게 되면 심장 열에는 팍팍 세지고 소장은 막 차갑고 이래놓거나 온몸 열이 다 울어올리니까 혈압이랑 막 올라가는 게죠. 그래서 이 물을 빼버려야 된다고 뜻입니다. 이거는 장도 안에 물이 생기는 게고 다른 하나는 뭔가 장도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자꾸 구르륵 구르륵 소리 난다. 물 소리 나는 거. 이거는 서유에서는 만성 위병이랍니다. 그래서 가래가 많고 가슴이 답답해 나고 배가 짱해 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모닝사나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지금 예, 저기 이 건신고를 쓰고 있는 이런 환자입니다.
0: 네.
2: 예, 저는 여전히는 이 머리가 앞부분이 그랜다 하면은 눈이 캄캄해지면서 막 돌아가는 이런 현상으로 됐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여러 곳에 이런 약들을 많이 써봤는데 그게가 지금 아이 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 이 선생 저 선생 이렇게 병원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 댕기거나 이럴 때면 또 예, 딱 그 귀에서 자꾸 무슨 소리 난단 말입니다.
0: 네.
2: 이 밭에 가면 우리 귀뚜라미지 않고 뭐니까 예.
0: 네.
2: 그런 소리처럼 자꾸 따라 댕긴단 말입니다.
0: 네.
2: 아무리 어떻게 해도 예, 이기가 잘 들어와야 집대다.
0: 네.
2: 예. 그래서 약 먹어도 또 쓸데 없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이렇게 예, 선생님이 이런 강의도 좀 들어보고,
0: 네.
2: 공부를 결합해서 해봤는데, 아주 거기가, 예, 효과 좋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권신고를 먹은 후부터는, 예, 그, 어지럼증이 나고, 예, 그래는 현상이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건신고 공농수치 어지럼증 치료해준다고 썼습니다.
2: 예. 그래가지고 예, 머리가 이렇게 정신이 나지 않아서 그래면서 이 항상 귀에서 끼더라미 이런 소리가 이렇게 나던 것도 예, 지금 보면은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내가 나와서 이래 활동하기가 아주 이렇게 네, 씩씩해졌단 말입니다. 내 솔로도
0: 네,
2: 아쉽니다.
0: 네. 네.
2: 그리고, 저기, 제 소도 이래 보고서로는, 확실히 정신나 하고, 걸음걸이란 보면은, 옛날보다도 많이 달라지는데, 무슨 약을 썼길래, 그런가 고스레 문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0: 네.
2: 그래, 예,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약을 건승고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맥도나고 예, 정신이 이렇게 정말 좋아진다고 소리 그래 말하니까네 그 약이 그럼 좋겠다고 정말 내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약은 약 중에서 이래 왕이라고 우리
0: 네.
2: 아프던 거 모든 거 이렇게 잡아주니까네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가 소리
0: 네.
2: 그래서 이 그분도 지금 예, 지금 약을 이번에 14산 합대다.
0: 네.
2: 예. 그래서 그 나도 더 쓰고 그리고 효과가 좋으니까니 그냥 좀 약을 14산입니다. 예.
0: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병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세히 물어보고 이렇게 결정할 사람들은 직접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이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제가 이래.

0: 다 드립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분한테 예. 이야기를 드리세요. 예. 그래서 예. 물어볼 분들은 288-0018번 여기다 전화 예. 치세요. 예.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예.
0: 건강하세요. 예.
1: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단인. 중의에서는 단인이라고 서의에서는 만성위병이라 합니다. 만성위병에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검사하게 되면 위축성 위염도 있고 전폐성 위염도 있고 예, 그래서 중의는 무슨 위축성 위염, 전폐성 위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 꼭 원인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원인이 뭐인가? 거기에 이런 차가운 물이 또 있음으로써 이런 위장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특히 특점 뭔가 하면 배가 자꾸 짱연하면서 자꾸 배 거기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물소리 출렁출렁 됩니다.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할 때 이거는 단인이랍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근심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처음에는 중이고를 쓰다가 근심고가 나올까나 쓰고 있는데 네. 처음에 중이고도 효과를 내 많이 봤습니다.
0: 예.
3: 그런데 근심고가 효과 엄청 더 좋습니다.
0: 예.
3: 저는 빈혈도 있고 간염도 있고 당뇨도 나쁘고 비장도 나쁘고 위도 다 나빴습니다.
0: 네.
3: 그래 간염이 있으니까는 항상 맥이 없고 소화해야 되고 지금 간이 좋아져서 폐도 붓지 않고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있었는데 변비가 고상 많이 했습니다.
0: 네.
3: 변비 내용 없어졌습니다.
0: 여기에 직접 그 상한론에서 전문 우리 간경화 복수의 여러 가지 담낭 질병 결석이 이걸 치료한 처방 반샤시신탕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간 방면의 문제 다 해결합니다. 예.
3: 예. 왜 입이 숙도 못도 입이 숙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0: 예.
3: 그리고 빈혈이 있어서 입술이 하고 손톱이 하고 다 부르르는데 지금은 다 요원해지고 붉어졌습니다.
0: 예.
3: 밥도 그래서 한때에 두냥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하루 세끼 성냥씩은 다 먹습니다.
0: 네.
3: 지금 몸이 많이 좋아져서 체중이 원래 82kg 되는데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서 내 체중을 또 보니까 89kg으로 올라갔습니다.
0: 네.
3: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기뻐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0: 네.
3: 선생님 좋은 약을 갖다 줘서 건강 찾아 고맙습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실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몽땅 단인을 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단인, 이걸 없애자면 어째 줘야 되는가? 일단 소장의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치불을, 불을 콱콱, 그러니까 심장열이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예. 그래서 심장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낼 수 있는 그 주요 거기에 그 작용하는 거는 뭐인가? 일단 폐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제 그런가? 중의에서는 폐의 화가이라 했습니다. 화가이라는 게 뭐인가? 떡깨다 이런 뜻이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떡깨. 그러니까 이 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머리 아래, 예, 그 다음에 그 심장 위에 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위에서 우산처럼 턱 막아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폐의 공능에 문제 생긴다 할 때는 예, 이 아래 나쁜 물질들이 다 우러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쌍러샤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폐의 공능을 통해 가지고서 심장열을 소장으로 축 내려보낸다 할 때 소자에 뜨뜻해나게 되면 여기에는 단인이 없어지게 되면 예, 여러 가지 이런 위병들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이 근심고를 좀 예, 먹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에는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가 위가 어제 그렇게 불편한 어지감이 위술이고 아프고 원래 또 예, 염증도 있고 우연도 있고 예. 그리고 그냥 또 예, 이 기관지 음악도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겨울에 뭐 가을부터 그래서 예, 같이 침하고 그래서 이러고 이런 데 남의 오연의 예, 그러니까 요즘에도 예, 그래서 가을에도 얼랑말랑

0: 조선의 앞에 호영제 잘 보이지 않고 이것도 불리만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1: 네.
0: 여러 가지 이런 조상을 인해가지고 쓰는 호영제를 전부 그 사람이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데 이 약 먹고 그냥 생일도 있고 어려웠다 친구도 잘 쓰고 있긴 한데 이거 제대로 또 같이 먹습니다. 그래 그런 시스템과 어떤 의미는 지금 얼마 되는 가게 어떤 방송 되는데 이런 소사 하나 없어질 토핑에 이 기관지 소화하시는 게 그렇게 예, 뭐니까 아시더란 말입니다. 이게 국민이 들어왔으면 지금 이전까지 이 기침 이 여름에 들어왔어요. 무슨 간첩 문제도 관계해서 걸렸는데도 기침하거나 어떤 이거 같은 거 좀 하고 또 비침한 게 되는데 그것도 예, 이러고 예. 네, 혈당 소설이 그렇게 잘 됐더라.
1: 예. 혈당 소설 잘 됩니다. 예.
0: 예, 예. 그리고 눈이 그것도 뿌옇고 그냥 깔깔하고 예,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예, 더 뭘까 그래서 계속 눈앞에서 별로 바라다니니까 이런 게 없어 강렬하고 그렇게 없어지고 하니까 예. 오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예, 이하고 먹으면서 이렇게 효과가 나는데 계속 좀 더 먹자고 그랬다.
1: 네. 이번에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지금 전화해서 예약하는 분들은 우리 또 네. 특급 응답분 1,680원짜리 드리는 게 있습니다. 공장 측에서.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넉 달 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온몸이 가람담에 피두성대도 굵어도 예, 그냥 거저 터지도 지원체에서 자꾸만 굳고 해서 온몸이 피두성이 다 됐습니다.
1: 네.
3: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이도수도 맞고 어제 산 것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막 터지는 것 같고 예, 손발이 차가워서 예, 그저 계속 떡가발을 신고 또 신고 했습니다.
1: 네.
3: 그러던 사이에 이 건신고를 먹고 그런 게 야 하나 지금 가림증이 없어지고 예, 몸이 제 살로 돌아올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그렇지.
3: 이도수를 맞던 게 이도수를 안 맞고 어제 산 것도 짓고 많이 먹고 이 건신고만 먹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래 좋은 김에 이제 또 아이 활동할 적에 또 더 싸고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예, 활동 못하던 게 저는 5,000보씩 걸습니다. 얼마 좋습니까? 몸이 헷갈아지고 천구만구 되던 게
1: 예.
3: 그랬거나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선생님 좋은 약을 알았으니까 고맙습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쉔인이라는 겁니다. 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떡 붙어 있다. 개체는 허공에 떠 있다. 이런 쉔이죠. 그래서 우리 그 진구야류 거기서 뭐라고 썼는가? 인후 수류 자에 시에샤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물을 마이게 되면 물이가 원래 위에 가서 저리 증발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물이가 거기에 그 르골 그 짝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투 인통이 됐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거기 물을 막 올리 잡아당기기 때문에 아픕니다. 딱 르골그짝이 아프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4: 예, 나도 이 건신고를 쓰고 이 효과를 영 잘 봤습니다.
1: 네.
4: 예, 이 더운 날씨에도 나는 어찌 이거 썼느냐 뭐 피도 많이 도와준다 합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나는 원래 그 혈압이 혼란되다 되고 그런 뭔가 삐로 상해설이 수술을 받다나니까 나이 엄청 쇠약했습니다.
1: 네.
4: 그래서 높은 자리에 그 이름 못 나고 그래서 맥이 없어서 이것도 머리 어지럽고 밥맛이 없고 미술 없고 어쨌든 땀 뚝뚝 떨구며 이 진에 정말 움직일 맥도 없었습니다. 정말.
1: 네.
4: 예. 그 혈압도 야 계속 내 젊어서부터 혈압이 60에 90인 게 지금 나 먹어도 60에 90이니까 나 힘편이 있을까?
1: 네.
4: 예, 그래서 녹음사의 것은 다 왔습니다, 이미.
1: 네.
4: 예, 그래서 그런 이 약을 쓰면 선생님 친구를 하면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지금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예.
1: 네.
4: 예, 내 원래 이렇게 여름에는 더 꼼짝 못했습니다.
1: 네.
4: 예, 한지 한번 나갔다가 오게 되면 채소를 싸가서 오게 되면 막 어지럽고 머리에

0: 머리 아파나고 그중 살떡같게 나와서 미숙하고 한 며칠씩 계속 알아들어 누웠을 때였습니다.
1: 네.
0: 그래던 게 예,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1: 그렇지.
0: 지금은 아 그러면 선생님 친구로 말씀해 네, 예, 그래서 더 빨리 낫겠다. 혈백은도 간도 같이 썼으니까.
1: 네.
0: 이 세계 간에다가 그래 이 건신과로 같이 쓰면 효과 엄청 빠르다 한 게 정말 빠르대다.
1: 네.
0: 예,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하면 그래야겠는가, 같이 써본 게, 확실히, 정말, 피도 많이 도와줬길래, 이렇게, 정신은 떠나지.
1: 네.
0: 예, 그래서, 오시러 본 게, 그게 없습니다. 난 친구를 하니까, 나 친구를 하면서 이 약 같이 쓰면 이래고 한 게, 얼마나 좋겠는지, 이 약이 그럼 다 나를 살아왔습니다.
1: 네.
0: 예, 네, 예, 정말, 이 여름에 뭐 죽다 살아난다 한다고, 몰라.
1: 나.
0: 예, 여름만 더면 날씨 더보면은 예, 더 꼼짝 못했단 말입니다.
1: 지금. 맞습니다. 예.
0: 예, 신당도 나쁘고, 폐결절도 있었지, 12세상 궤양도 있었지, 단낭염미도 있었지, 예, 한 게, 아우, 입이 그럼 쓰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1: 예.
0: 예, 그리고 예, 목이, 입이 계속 말라서 해도 막 갈라 터지고 하던 게, 예,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다시 반복 아예 합대다.
1: 네.
0: 예. 그래서,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머리 가서 땀이 막아서, 그래서, 일도 못하는 게 뭐서, 앉아서 조금만, 섰다 일어나도 막 땀이 탕탕 떨어지지 하던 게, 그것도 다 서실려서, 영,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지금.
1: 네.
0: 예, 그래, 난 제일 좋은 게 잠이 더 잘, 아이, 어떤 게 잠 잘 잘 수 있고, 예. 아, 딱 맛이 없어서, 그랬던 게 선생님께서 친구받고 나서, 그 독이란 게 다 풀래 그런지, 그리고 선생님 그 처방, 밀방, 털방이란 게 있었지 않까?
1: 네, 예.
0: 그 고대 무슨 일방 처방이 있어서 그 처방 한번 제수된 게 아 이 삼복지간에 대해서 밥이 어찌 그리 맛있을까?
1: 네, 그렇죠.
0: 예, 원래 내 밥이 이 사, 원래 밥을 못 먹던 게 삼복지간에는 더 못 먹었습니다. 맛이 없어서.
1: 네.
0: 예, 그래던 게 예, 지금 밥 맛있어서 밥이 맛있으니까 정신도 나고 힘도 나고 예.
1: 아이, 밥 맛있었지.
0: 예. 아, 다시는 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원래.
1: 네.
0: 이 예, 소화도 예, 쭉쭉 어찌 잘 되는지 예, 그거는 딱 한 번 딱 쓰는 약이라 합니다.
1: 네.
0: 그래,
1: 맞습니다.
0: 예. 예. 그, 아, 그리고 그 아이스가 한 게, 야, 정말 이, 정말 고대 그 무슨, 무슨 밀방법이라 하더만은 정말 특수한 게.
1: 그 한 번 쓰는 거는 예, 그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게인데, 이거는 네. 한 번 쓰면 끝이 나는 겁니다. 제일 센 약입니다. 예? 야, 그래서 몸속의 모든 가래, 예? 모든 나쁜 물 한 세절에 청결해내가는 겁니다. 예?
0: 아, 그래 그런지 예, 밥이 또 소화 쭉쭉 잘 되지. 예? 때깔이 되기 전에 배고프기는 처음입니다.
1: 예.
0: 예, 그래 항상 내 정말 너무 이래 뭘까 일이 제일 좋은 게 일이 날씨 더워서 특별하게 날이 더운데서나 아이 그런 증상 하나도 없이 영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나는 게 제일 기쁜다 지금.
1: 그렇지. 예.
0: 예, 그래서 그런 뭔가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을까?
1: 네.
0: 그냥 써보고 해도 이게 제일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이런 약이 아마 우리 무슨 연기에도 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여기 약을 교방 다 써보고 좀 나오는 쪽도 다 써봐도 이런
1: 맞습니다.
0: 약이 없을 때다. 예. 예, 제일 좋은 약인가 정말 사람 살군단 말이 없습니다.
1: 약과 병이 맞아야 되죠. 예.
0: 예. 아, 그래 어찌 좋은지 예. 정말 선생님한테 영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를 잘해주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이렇게 환자들이 아이 고통 많이 덜어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0: 예. 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쉐인이라는 게 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오후만 되게 되면 막 열이 팍팍 납니다. 우하우 차오르라는 게 나타나고 밤에 되게 되면 도둑땀 많이 흘리고 입이 계속 말라들고 기침하는데 가래는 잘 나오지 않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쉐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의에서는 장예싱 레이모옌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 이것을 없애버리게 되면 예, 이런 현상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인입니다. 예, 넘쳐났다는 이입니다. 예. 이게 되면 보통 수의종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발달이 자꾸 붓기는 증상이 나타나죠. 예. 그리고 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인이라는 거는 胸腔积液라든가 그 다음에 支气管哮喘라든가 心衰라든가 이게 다 지인에 속하는 겁니다. 예, 지인 있는 분들은 예, 반드시 누워 자지 못합니다. 앉아서 막 자야 됩니다. 예. 이게 몽땅 수의치병이죠.

0: 이런 방면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예, 이 근신고를 빨리 써줘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 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여름의 열기를 가셔주는 시원한 연변 가요들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요즘 연변 축구의 뜨거운 열기가 가슴을 뛰게 하죠. 잔디 위에서 용맹한 질주로 우리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물해주는 축구건아들, 그리고 그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축구팬들의 열정과 함성은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연변 축구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연변 필승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형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배서윤 작사, 방동글 작곡의 연변 필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경쾌한 선율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삶의 길목마다 피어나는 소소한 행복들, 그 순간을 노래한 코스모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친구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기에 행복이 배로 되는 거 아닐까요? 계속하여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를 자미령 최려영의 인창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온 친구는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인 친구를 그리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선물처럼 다가온 사랑, 기적처럼 스며든 사랑의 온기를 이어지는 노래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그대는 나의 기적, 양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너울이 지는 전경처럼 행복한 삶의 황혼을 흥겹게 다룬 가요.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황혼 찬가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허방한 멜로디로 새 연변의 활기찬 기상을 담은 가요. 김학성 작사, 량성호 작곡의 연변령가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요. 리하경 작사 김창근 작곡의 칭찬하며 삽시다를 강화 리진화의 인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리홍국 작사 우영일 김혜연 작곡의 추억을 김선희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래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29일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왕청의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과 촌툰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30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급히 왕청현에가 현지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관한 당주황,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보치 요구에 따라 시종 대중 안위를 마음에 두고 전력으로 재해 구조에 나서 분초를 다투어 위험 우환을 제거함으로써 재해 지역 대중이 하루빨리 재해 곤경에서 벗어나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 충격으로 왕청의 일부 교량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대흥구진 성경대교와 쌍하 1호 다리를 찾아 긴급 보수 진척, 통행 보장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파손된 교량에 대해 봉쇄 관리를 하고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식과 야간 반사 시설을 증설하며 순찰 빈도를 높여 인원과 차량이 함부로 진입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공 역량과 기계 설비를 통과할 배치하고 파손 교량 긴급 보수 작업을 다그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통행 조건을 회복함으로써 대중 출행 안전과 하천의 큰물 소통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폭우 영향으로 가야하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홍수 고봉이 통과하면서 천교령진의 여러 제방에서 물이 넘어나는 위험 상황이 나타나 연안의 농경지와 귀버섯 재배온실이 대면적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가복은 진창길을 걸으며 위험 처리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제방 순찰과 보호를 고도로 중시해야 합니다. 홍수 대처 관건 부위와 위험 구간에 대해 24시간 중단 없이 순찰하며 긴급 구조 장비와 역량을 충분히 갖춰 제방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력 배수 설비를 통괄 배치하고 침수 구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해 물이 민가에서 신속히 빠지고 농경지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와 오물 제거를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해 쌓인 잔물과 생활 쓰레기를 정리하고 하천 주변의 무너진 담장, 폐기 온실과 창고를 철거하며 소독 방역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폭우와 상류에서 흘러드는 물로 인해 춘향진 일부 마을이 비교적 엄중한 재해를 입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춘향촌, 석두촌, 로묘촌 등 재해를 입은 촌툰을 찾아 기초시설 파손, 인원 대피 배치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해 공사 복구를 다그쳐 전개하고 교통 두절 관건 지점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며 전력, 급수, 통신시설에 대한 조사와 점검 보수를 다그쳐 재해가 대중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날씨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재해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대중을 과단성 있게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

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배치 지점의 봉사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 공급을 충분히 하는 동시에 정서 안정과 위험 관련 의문 해답 등 사업을 잘해 재해 지역 대중이 마음 놓게 해야 합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홍수 방지 제일선을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면서 모두가 연속 분전하는 완강한 작품을 발행해 홍수 방지 재구조라는 이 어려운 싸움을 견결히 잘 치름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이 당 조직이 가장 믿음직하고 당원 간부가 가장 가깝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돌발적인 특대 홍수 재해 직면에 왕청현은 가장 빠른 시간에 홍수 방지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분초를 다투어 대중을 대피시켰으며 각종 위험 상황을 과단성 있고 능률적으로 처리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당면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의 홍수 방지 관건기에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우환이 서로 뒤엉켜 홍수 방지 형세가 매우 준엄하고 복잡합니다. 주와 현 각급 각 부문, 지도 간부들은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재해 후 복구 재건을 중대 정치 임무로 삼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강하게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행하며 엄밀하고 실속 있는 조치로 홍수 방지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여러민족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해야 합니다. 알심드려 대중 배치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각종 재해 구조 물자를 제때에 조달 발급하고 먹고 입고 거주하고 치료받는 등 기본 수요를 타당하게 해결해 줘야 합니다.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을 중점적으로 돌봐 재해 지역 대중의 생활 보장과 정서 안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와 장애물 철거, 위생 방역을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 배치해 고인물을 배출하고 감탕과 잔물을 운반 처리하는 동시에 물이 들어갔던 민가, 공공장소, 식수 수원지, 집중 배치 지점, 가축 가금 사양장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 살균 작업을 함으로써 재해 후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기초시설을 다그쳐 보수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도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전문 대우를 조직해 긴급 보수 난관 돌파전을 벌이며 민생 관건 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함으로써 재해 지역 대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재해 후 농업 생산 회복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기술 일꾼들을 내려보내 기술 지도를 전개하고 농민들이 농사철을 다잡고 생장기간이 짧은 공예 작물을 보식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심도록 도와주며 식용균 등 농업보험에 대한 조사 확인과 손해배상금 지급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해 농민들의 생산 압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재해 후 생산 회복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줘야 합니다. 재해 후 재건과 장기적인 질 재고를 결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파손 정황과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 고리에 비춰 급수, 배수, 전력 공급, 수리, 도로, 교량, 암거 등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하고 상급의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전주 재해 경계, 응급 처리, 재해 구조 종합 능력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류신강,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왕청현의 단시간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왕청현 여러 도로에 감탕이 쌓이고 기초시설이 파손돼 대중들의 생산 생활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청현에서는 여러 측이 연동해 구조 배치와 재해 후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 58분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에 폭우가 내려 초민 19명이 홍수에 포위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즉시 왕청현 정부와 연동해 대형 공사 기계를 배치하고 오전 11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지휘원은 홍수 분포와 고립된 인원들의 위치에 따라 신속히 구조 방안을 내왔습니다. 점심 12시 4분 물이 가장 깊게 찬 구역에 있던 대중 5명이 소방 일꾼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은 대

0: 인증 기계를 이용해 안전 통로를 열고 나머지 고립 인원 14명을 차례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장 응급 의무 일꾼들이 검사한 결과 구조된 초민 19명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9일 저녁 6시가 넘어 왕청현 동광진 삼도구촌의 대피 주민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동광진 신흥소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들어왔습니다. 촌 간부들이 인원수를 점검한 후 주민들은 질서있게 대피소에 들어갔습니다. 대피소에는 이불, 침대, 식수 등 생활 물자가 구전히 마련돼 있었고 대중들의 정서도 안정됐습니다. 이날 동광진에서는 또 진위생원의 의료 구급차 두 대와 이무 일꾼들을 배치해 대피 주민들에게 돌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했습니다. 30일 아침 6시까지의 초보적 통계에 따르면 왕청현에서는 도합 9개 향진, 107개 촌에 8,145명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각 측은 강수 상황, 물 상황 동태를 주시하고 여러 지점에 대한 순찰 빈도를 높이며 기초시설 긴급 복구 진도를 다그치고 대피 주민들을 타당하게 배치하는 한편 물자 보장 등 재반 사업을 다잡아 재해구조 재반 처리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신속히 자원봉사 대우를 조직해 대흥구진 재해 일선에 들어가 감탕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대형 장비들은 주요 도로에 두껍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삽을 들고 골목구역에 감탕을 없애 대중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회복하게 조력했습니다. 왕청현 당위 조직부 실적평가봉사중심 부주임 박준걸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와 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각 단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당원 선봉대를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 60명을 파견했고 오늘은 55명이 대흥구진에 와서 감탕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진 당위 요구에 따라 두 개 조로 나뉘어 관련 감탕 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의 충격으로 왕청현 일부 농촌의 전력시설도 심하게 파손돼 대흥구진과 주변 지역 여러 촌툰의 전력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국가배전망 왕청현 전력공급회사 대흥구 전력공급소에서는 전력공급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긴급 복구 일꾼들은 걸어서 선로를 순찰하고 고장 지점을 조사했으며 고인 물과 감탕 속에서 기자재를 운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장 제거, 전선주 설치와 전선 가설, 파손 설비 교체 등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전력 긴급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돼 재해를 입은 촌툰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아래 대상건설로 안정발전 지탱해야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국민 경제의 장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일 뿐만 아니라 장성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정하며 전환을 촉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141억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2.5% 장성했는데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주는 두 개로 5천만 원 이상 대상 467개를 실시해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세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적의 배후에는 정밀하게 통괄한 과학적인 포치와 꾸준히 공을 들여온 전략적 견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열린 주당위 경제사업회에서는 중대 대상으로 전역 발전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포치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1극 2지 3구 목표를 확정하고 대상 건설을 한해 경제사업의 핵심적 줄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이 락착됐고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장원한 발전 동력을 비축했는 바 전성적으로 투자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변 발전 절주를 안정시키고 연변의 책임,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3, 4분기 대상 시공 황금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제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述를 지속적으로 깊이 학습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면서 전주 경제운영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게 됩니다. 또 중대대상 비축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수에너지축적3협공사, 다국물류, 특색산업사슬 등 중점 대상들이 조속히 락착돼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0: 가장 난관 공략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발전 동력을 비축함으로써 고정자산 투자의 선두 태세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일내 우리 주에서는 대외 개방 우세에 입각해 외국 인원들이 중국에서 결제 시 봉착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제 봉사 편리화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외 은행카드 접수 범위 확대, 현금 인출 봉사 제고, 구조와 개설 절차 가속화를 통해 섭외 결제 환경을 일층 최적화하고 섭외 문화 관광과 상업무역 교류의 질과 효율 향상에 조력함으로써 지방 섭외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금융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외 은행카드 접수 면에서 우리주는 공항, 섭외 상권, 오예급 풍경구 등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춰 경외 은행카드 접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경외 은행카드 포스기 배치를 다그쳐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의료 등 7가지 소비 전경을 피복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적으로 경외 은행카드를 접수할 수 있는 상가는 2,254개로 동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경외 은행카드 거래는 루계로 15,800건, 거래액은 3,467만 8,300원으로 동기 대비 각기 28.3%와 34.8%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류드밀라입니다. 연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결제가 매우 편리합니다. 현금이든 알리페이든 쇼핑과 소비에 지장이 없으며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현금 인출 봉사 면에서 우리주는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게 피복된 외화 환전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외화 환전소 13개를 설립했고 127개 은행 영업 지점에서 외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경외 은행카드 현금 인출 ATM기 736대를 배치했습니다. 외국 인원들의 구조와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등 문제 대비해 우리 주에서는 구조와 개설 봉사를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중점 섭외 구역에 외국 인원 전용 봉사 영업 지점 22개를 구축하고 구조와 개설 녹색 통로 440개를 개통했으며 전용 창구를 설치해 도착 즉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인원들을 위해 개인은행 결제 구조와 1,591개를 개설했습니다.
1: 연길시 도시구역 출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 민생공사인 BRT 2기 괴속 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로선은 준공검수 단계에 들어갔으며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연길 BRT 2기 괴속 공공버스 대상 총 길이는 2.75km이며 전 로선의 서시상 부역 등 4개 역을 설치했습니다. 2기 대상이 개통되면 기존의 BRT 1기 로선과 연결돼 도시 주요 구역 괴속 공공버스망이 1층 완성됩니다. 전체 로선은 연길 서역에서 진학 소학교역까지 연장되는데 총 길이가 10.35km이고 연선에 15개 역이 설치됩니다. BRT는 상권, 학교, 주민구역 등을 연결시켜 아침, 저녁, 출퇴근 고분기의 통근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고 도시 녹색 공공교통 승격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길시 대상 중심 부주임 김파입니다. 현재 2기 대상의 각 입찰 구간은 기본상 완공됐으며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개통되면 괴속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도시 녹색 공공교통 발전을 추동하게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 주요 구역의 동서향 괴속 공공버스망이 더 완정해지게 됩니다.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모든 정류소에서는 계속해 정류소 내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유한회사 운영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요금 지불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또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출행 효율도 높여줍니다. 승객 여러분은 정류소에 들어가기 전에 로선 정보를 주의해 보거나 319에게 문의하고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차량 정차 위치에 따라 대기해 순조롭게 승차하기 바랍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걸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

0: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염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국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삼,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 초파류 김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짝약이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오형 선풍기 한 대를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정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냥 반복해 드리는데 우리 지금 이번 활동 예, 언제 끝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많이 드리는 이런 면비로 드리는 이런 제품들은 중앙 텔레비에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들이 많고 또 비싼 이런 제품들을 면비로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을 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싸서 알지만은 약을 살 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가격도 안 되게 되고 예, 이런

0: 이런 기회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고 또 누구나 더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반복해야 되지만 지금 삼복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우리 겨울에 얻은 병, 좀 중한 병들 우리 삼복지간에 치료하지 한다게 되면 우리 치료약으로 되고는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두 봉지씩 복용하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새로운 독용을 개척한 천연 약물이 바로 특징을 과시한 이런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 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 주면서 인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몸에 병이 나타났다는 것이 막혀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막힌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비흐른 혈관 우리 혈관이라는 것이 어느 곳이 틀리게 되면 그 부분에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혈관을 통하게 하고 그리고 음양 조절 그냥 이야기하지만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잘해주면서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소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한 봉지가 세 그램 모두가 세포수복소로 세포수복소로 되고 있는데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 한 가지약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많은 분들 나이가 들을 때서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다시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복용한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감기를 할 때가 되면 면역력이 낮아서 나타나는 걸 아는데 기술로 우리 오장육부의 어느 장기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낮아가게 되면 많은 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여러 가지 약에서 잘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또 우리 새롭게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선택해 보시라는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다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동충하초는 중화구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도경하고 함께 중국이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에 포괄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원의 명지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한병 암이랑 걸려가지고 잘 치료가 되지 않던 분들 그리고 중해가지고 우리 생명을 구하는 이런 그 동충하초의 작용에 따라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장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우리 집 아저씨는 지금 동충하초로 하초 발효균을 드시고 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첫째로는 무슨 게 해결이 되는가 하면 혈압 조절이 해결이 됐습니다.
0: 맞죠. 예.
2: 혈압이 저 혈압을 내려가가지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어지름 지나고. 그런데 지금 혈압 조절이 정상이 됐습니다.
0: 맞죠.
2: 그리고 예, 위가 소화이 되든지 위도 소화 잘 되고 예. 이전에는 수면장애가 와가지고 소리 수면제나 수면제는 정말 다 싸서 잡숴봤습니다.
0: 아, 예.
2: 그렇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소리. 그래서 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좋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 거 싸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잡수니까 수면장애가 해결됐습니다.
0: 맞죠. 예.
2: 예, 지금은 잘 자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목에 가래가 그냥 붙은 게 가래도 해결되고 가래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붙어서 킁킁하던 게 가래가 없어졌습니다.
0: 아, 맞지요, 예.
2: 예, 그 심장도 영,

0: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신당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아마 이게 4,500m 악랄한 환경에서 살아서 그러는지, 용, 이, 약 효과가 용 좋습니다.
1: 맞죠, 예.
0: 이 치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또 요번에 또 활동이 있다는데, 또 싸였습니다. 싸서, 예, 이 좀 있지만 더 싸서 대수 받았습니다.
1: 지금 예. 다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좋은 약을 알선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 예, 선택 잘했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전 동충 하초를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동충 하초 쓰기 전에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온몸에는 허혈이 나고 피부도 많이 마르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폐가 아이서 왔는데, 특히 이 폐는 수술까지 받으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내가 나이도 많고 뭐 그렇게 건강한 편도 아닌데,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 써보려고 병원약 한동안 썼는데 치료 안 됐대다. 그러니까 또 중의원에 또 한동안 써서 또 치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간도에서 나온 좋은 약들을 쓰다가 아이들은 또 다른 약을 바꾸겠어 몇 번 바꿔가지고 좋은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매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치료 못하고 이러다서 이제 아이 정말 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아이들이구나 하고도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이 이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서 동충하초를 쓰기 시작했는데, 써서 얼마 안 되니까 우선 이 그냥 마른 기침이 나고 이랬는데, 마른 기침부터 점차 먹기 시작하고 점차 나아져가지고 어제는 4년 잘 됐는데, 지금은 기본상에서 뭐 가슴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1: 그러니까 맞죠. 예.
3: 예, 가슴이 아프지 않고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는 소화제는 아니지만, 언제 이 뭐 밥 먹어 소화 안 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때 되면 배고프고 밥 먹은 다음엔 또 기분도 좋고 이래가지고 이전보다 많이 체력상에서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도 이 동충하초는 정말 이전에 다른 약에서 설명 들어 못 보던 이런 4,500m 높이에서 또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라는 예, 진귀한 약물이고, 특히 이 이전에는 발효한 약물이라는 거 들어도 못 봤고 먹어도 못 봤는데, 이 동충하초는 발효한 약물로서 30배의 효과를 보는 진귀한 약물이고, 이래서 이 동충하초는 이 동충하초 약물이가 기본상 다른 약물이 없는, 내가 써보지 못한 이런 약 성분들이기 때문에 제병이 이렇게 치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죠.
3: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동충하초를 쓰면 지금 어떤 한 4년 되는데 감기 한 번도 안 하고 언제 뭐 소화 안 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적도 없어가지고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 동충하초로서는 때 놓을래야 때 놓을 수 없는 약물로 되었습니다. 이제 늙으면 아무래도 기저귀 아프니까 약을 많이 먹게 되지만 저한테는 이 기본이가 동충하초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은 안 먹어도 뭐 또 괜찮지만 이 동충하초는 어제는 때 놓을래야 때 놓을 수 없는 약으로 되었는데,
1: 맞죠.
3: 저는 예, 동충하초를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를 써보니까 다른 약보다 먹기도 영 편하고,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편하고, 그리고 이 활동할 때마다 사니까 경제상에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이래가지고 예.
3: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5년이고 나이도 많고 다른 약을 많이 써서 봤지만 이런 효과를 못 받기 때문에 저는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0: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예,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이제 전화 왔습니까? 예.
1: 맞습니다.
3: 예, 저도 동포가 좀 먹고 있는데, 한, 많이 좀 풍납니다. 근데 정말 좋습니다. 이 약은 정말 먹을 수 좋은 것 같더랍니다, 좀 더.
1: 맞죠.
3: 없던 병들이, 여기저기 아프던 병들이 하나하나 다 소멸된다. 간 담낭, 그래서 기침 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아이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먹을 수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1: 맞죠.
3: 예, 그리고 좀 편리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먹을까, 정말 이 약 먹었던가, 이 먹었다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이, 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을 정말 예, 열심히 지가 쓰면, 다른 약이 아무 약도 예,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나도 약을 별한 약 다 써서 강골약이랑 강골약은 다 먹고 해도 예, 그래도 마지막에는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약을 다 포기라고 저는 얼마나 못 사겠다 하던 게, 이런 좋은 약을 만나서 예, 정말 좋습니다. 이 약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예.
3: 선생님께들이 이런 좋은 약을 선전하길래 그렇지 이제 우리 어디서 이런 백성들이 이런 약을 만나겠습니까? 정말 너무 좋으니까 예, 이 약을 정말 선생님께서도 말하듯이 정말 이 약은 떼에 뗄 수 없는 약이 같더라도 나도 이 약을 많이 쌓는 게 앞에도
1: 그렇지. 우리 약이라는 게 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약들이 지금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맞지만 어떤 사람은 잘 맞지 않고 약이란 건 먹어봐서 내병이 좋아지게 되면 예, 뭐 가격을 떠나서 좋은 약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은 계속 또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3: 예, 먹을 수 없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3: 변비도 심해서 그래서 며칠 한 번씩 일주일도 못 보고 얻어 지금 그랬는데 지금 매일 딱딱 한 번씩 보지. 혈압이 곧 온종일이지. 혈압이 계속 예, 더 나아요 갑니다. 이 약 먹을까. 좀 혈압 약도 좀 며칠 매일 재본데 그냥 먹으면 혈압 좀 내려가더라만 느껴요. 너무 내려가서
1: 그렇죠,
3: 예. 이 약을 그래서 한 달째 지금 예, 아이 먹고 있는 게 계속 저기
1: 아니 뭐가 될것 같더라도 조금은 예, 유지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혈압이란 게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크게 발작하면 그 다음에 약 써도 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 우리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라 하더라도 조금씩 유지량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며칠에 한번 복용하거나 예, 하루에 뭐 좀 작은 양으로 하거나 그렇게 그냥 유지량 하는 게 좋습니다. 예.
3: 고맙습니다.
1: 예.
3: 싸겠습니다.
1: 네. 예. 2830666번에 다 연결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도 동천화설 쓰는 환자입니다. 시장.
1: 예.
4: 예. 어떻게 돼? 내 동천화설 시작했는가 하면 예, 혈압이 높고 예, 골이 계속 아팠으니까 시안 기고 저희 어디서 얻어맞은 것들 이렇게 시하고 예, 자지 못하고 예, 소에 떨리고 어째서나 종합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내 많이 썼습니다. 약이란 약은 좋다는 것 다 써도 이 골에서 소리나는 건 떨어지겠다. 그래서 내 이 약 어제는 한 3년 썼습니다. 어제 선생님.
1: 아, 예. 예. 좋아져야 되죠. 예.
4: 예. 썼습니다. 길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저기 약도 영 좋습니다. 예. 중약으로 만든 게 돼서 예, 중약이 아니고 예, 효소도 아이들고 이래서 몸에 해롭지 않고 예, 아마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먹으니까 예, 먹는 게도 영 정말 허라고. 한 건 두 시간 먹었던지 아니면 기억력도 어쩌나 먹거나 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내 먹었는데 어제는 거진 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주의에 골수 소리 나거나 이런 게 다 떨어졌습니다.
1: 맞죠.
4: 그래서
1: 예.
4: 난 이거 이 동천화초로 어제는 뛸 것 같았는데 계속 먹겠습니다. 혈압도 정수해야 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4: 예, 그래서 혈압약을 내 먹긴 먹기라도 먹습니다. 하루에 한 번.
1: 맞습니다. 그렇게 유지량 하는 게 좋습니다. 예.
4: 예, 아니, 그렇습니다. 예. 조금씩 먹는데 저녁에 한 번 먹습니다.
1: 아, 그래도 됩니다. 예.
4: 예, 동천화초 어떻게 좋은지 그치? 이렇게 병이 말을 잘 듣습니다. 노인들 병이.
1: 맞습니다. 예.
4: 예, 생각이 어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번 활동이가 이렇게 정말 약도 많이 주고 이렇게

0: 좋은 기회인데 내 말이 싸다고 합니다, 시장 선생님.
1: 그러십시오. 오래 쓰시는 분들은 또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여전히 끝났는데 예, 지금 예, 언제 예.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써야 좋는데 예. 2830-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많이 잘했습니다, 선생님.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2: 네.
3: 나중에 동풍하초도 오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되게 영만 했는데 하나도 다 좋아졌습니다. 저때 심장이 항상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오고 영 고생했습니다. 그랬던 게 이 심장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기분도 좋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도도 영 잘 된다. 이 약 뭘까? 혈압도도 영 잘 돼. 하루에 혈압약 몇 번씩 먹던 게 혈압 한 번에 반할 수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혈압도도 영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위 소화되자서 밥 못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꾸 올라올 걸 그게 자자하네.
2: 네, 소리가 났습니다.
1: 조금 예? 높게 네. 얘기를 하십시오.
2: 예, 전화 가까이에 대고 네.
3: 중학교 먹고 소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장부실 좋아져서 위도 좋아져서 이제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허리가 아파 잘 걷지도 못하던 게 허리가 아팠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어번내로 걸어도 다른 대학에 매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도 계속 먹길래 오늘 또 아홉가구 싸다고 불러놨습니다.
1: 그러십시오. 2830-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오장육부의 건강을 사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이런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소화가 정상이 된다면 인체 그 혈지라든가 담고촌, 감유삼지, 일반적으로 우리 혈지가 높다게 되면 담고촌하고 감유삼지 이 두 가지가 높을 때면 혈지가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혈지라는 것이 또 우리 담고촌하고 감유삼지 수치가 높아가게 될 때게 되면 혈지가 높게 되게 되고 혈지가 높게 되면 혈섬도 피가 그러지게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많이 형성되면서 심혈관 질병, 우리의 심장병이라든가 또 우리의 혈압이라든가 그리고 뇌혈관, 일반적인 뇌혈관은 우리 풍이랑 온 것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우리 당뇨병이라든가 특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당뇨병 자체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한 5년 내지 10년 살게 되면 다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 합병증 때문에 생명에 또 위험을 주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이런 당뇨병 수치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고 합병증에 대처할 수가 있고

0: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지간에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심장병, 뇌혈관병 이런 모두의 우리 동청하자 발효기문은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가 그냥 해드렸는데 우리의 동청하자 발효기문은 인체 생명 통로를 열어준다고 하는데 그 우리 간하고 신장이 우리 간이라는 것이 해독작용을 하게 되고 신장이라는 것은 배설, 우리 체내 나쁜 노폐물이 그 밖으로 배설하는 것이 많이는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신장, 콩팥질로 인해서 우리 배설되는 기회가 제일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간하고 신장이 해독이라든가 폐독이라든가 배설 능력이 회복되고 비장이 소화 흡수 능력이 정상이 되면서 약물의 요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수가 있고 빠르게 에너지로 전화되고 지금 우리 내시에 계신 분들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맥이 없다는 분들 모두가 기부족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에너지로 전화돼가지고 기와혈을 만들어주는 것도 비장하고 위입니다. 우리 기가 충족하게 되면 혈액이 순환 그러니까 지금 피 흐름이라는 것이 기가 충족해 밀어주는 작용이라서 우리 혈액이 순환을 주동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이라든가 경맥이 통하게 되고 인체 생명 보충이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 혈관이라는 것이 또 창통된다면 전신 혈관이 있는 곳이면 모두가 혈이 흐름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혈관이라는 것이 피가 흐르는 관도를 말하게 되는데 그 어느 관도가 막히게 되면 그곳에 꼭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우리 동청하자 발효기문은 이런 우리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흐름이 좋게 되고 빠르게 되고 심근 조직이라든가 뇌신경 조직, 안저 조직이라든가 신장 조직에 혈하고 산소의 공급을 보충받게 하면서 위축된 세포 특히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긴 분들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위가 쫄아들면서 우리 그 위액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 하루 동안 밥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지 않게 되면 생명에 위험을 주게 되는데 먹기만 하면 더부룩한 증상 그리고 우리 항상 옆구리에 뭐 맞지오는 것 같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해에 우리 설태가 많이 끼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알파 분해의 작용을 해서 이런 위축된 이런 소화계통의 문제들이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신 지간에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네, 여름인데도 큰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이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며 바람도 꽤 강하게 붑니다. 실내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는데 작은 나무, 큰 나무 할 것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차게 흔들리는 나무들을 멍하니 보고 있자니 그래, 인생이란 그런 거지 싶었습니다. 하루는 구름 한 점 없이 쨍했다가 하루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나를 사정없이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때에 맞게 적당히 흔들리면 그만인 일. 흔들림의 중심에 나무가 서 있듯 우리의 튼튼한 뿌리를 믿어봅시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1일 오후 2시 30분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 제4라운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세 경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활용팀이 홈에서 용정팀을, 도문팀이 홈에서 연결팀을, 안도팀이 홈에서 도나팀을 각기 맞이합니다. 현지 축구팬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왕청팀 대 훈춘팀 경기는 기상상황으로 인해 8월 10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 축구 소식이었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쭉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3도,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이야기, 미녀와 야수의 사랑 이야기를 실사판으로 다룬 영화 미녀와 야수를 준비했습니다. 먼 옛날 프랑스의 어느 성에 멋진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왕자는 백성들의 세금으로 사치를 일삼아 매일 화려한 무도회를 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밤새 파티가 열리고 루추한 옷차림을 한 로파가 왕자에게 장미 한 송이를 바치며 하룻밤만 성에 묵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왕자는 그 로파를 조롱하며 자신의 성에서 나가라고 하고 그 로파는 요정으로 변해 왕자에게 야수로 변하게 하는 저주를 내리고 성의 관리들과 하인들을 모두 물건으로 변하게 해 성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지웁니다. 주변 마을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름다운 정직한 소녀 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계속 흠모하는 게스톤이 있었는데요. 마을에서는 외모와 재력 등을 다 갖춘 인기남이었지만 벨은 뭔가 탐탁지 않은지 그의 구애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하루 벨의 아버지 모리스는 장터로 떠나게 되고 벨은 아버지에게 장미 한 송이를 사올 것을 부탁합니다. 길을 떠난 아버지는 어느 숲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곳에 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늑대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위험에 몰린 모리스는 가까스로 어떤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이 바로 야수의 성이었습니다.

것을 모르는 모리스는 음식 냄새를 맡고 식당에 들어가 빵을 먹다가 찻잔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달아나려 합니다. 그 와중에 딸이 부탁한 장미가 생각나 정원에서 흰 장미 하나를 따다가 야수에게 그만 붙잡히고 맙니다.

주인이 갇히자 모리스의 말은 성에서 탈출해 배를 찾아갑니다. 혼자 돌아온 말을 보고 아버지의 위험을 직감한 벨은 아버지를 찾아 말을 타고 혼자 성에 쫓아가게 되고 벨은 아버지를 풀려나게 할 대가로 자신이 대신 성에 갇히겠다고 합니다. 성 안의 식기들의 말을 통해 야수가 되어버린 왕자의 사연을 알게 된 벨. 그녀는 야수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되고 둘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의 성에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이 갇혀 있겠다고 하는 벨이 나타나는데요. 왕자의 사연을 알고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벨. 계속하여 영화 미녀와 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마을로 돌아온 모리스는 벨이 무시무시한 야수에게 잡혀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마법에 의해 성에 대한 기억이 지워진 사람들은 모리스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벨을 흠모하던 게스톤만이 모리스와 함께 성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모리스가 길을 헤매자 게스톤은 행패를 부리고 벨을 이런 게스톤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둘은 모순이 생깁니다. 게스톤은 홧김에 모리스를 나무에 묶어버리고 마을에 돌아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한편 성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벨과 야수는 서로의 공감대와 상처를 알아가며 점점 가까워지며 벨은 야수의 무서운 외모 아래 신사적이며 선량한 그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걱정하는 벨을 위해 야수는 마법 거울로 모리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마치 모리스는 게스톤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야수는 벨더러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되돌아가라고 합니다.

빌은 마을로 도착하고 아버지의 말에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마법 거울로 야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게스토는 이 모든 것이 흑마법이고 야수가 우리를 습격할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결국 벨과 모리스와 함께 정신병 환자로 몰리고 마을 사람들은 야수의 성으로 쳐들어가고 성을 지키기 위해 가구로 변한 하인들은 자신의 신체 기능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게스톤의 끈질긴 공격하에 야수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 야수는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숨을 거두는 야수에게 벨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때 주문을 걸었던 늙은 로파가 나타나 야수에게 저주를 풀어줍니다. 야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원상태를 회복하며 그렇게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겉모습은 위험한 야수의 모양이지만 벨을 향한 진실된 마음만은 변치 않았던 야수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상 오늘의 추천 영화 미녀와 야수였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식, 바로 먹는 일인데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리 도구의 세척과 관리를 제대로 안 할 경우 장염이나 식중독 등의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깨끗하고 간편하게 주방 도구를 청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채소와 과일, 사발 등을 씻는 싱크대는 물이 자주 고이기 쉽습니다. 특성상 물때가 생기고 쉽게 음식물 찌꺼기가 모이는 배수구가 있어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음식물과 물기로 인해 악취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 1회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배수구 주위에 골고루 뿌려주며 배수구에 있던 벌레와 알을 정리할 수 있고 전용 세제와 수세미 또 안 쓰는 칫솔을 이용하면 배수구 안쪽까지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거지할 때 자주 쓰는 수세미는 쓰고 난 뒤 말리지 않고 축축한 상태로 방치하면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하는 온상이 됩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수세미에 세제와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헹궈준 뒤 햇빛에 바싹 말려 사용하면 좋습니다. 해면으로 만들어진 수세미의 경우 식초를 푼 물에 하루 정도 담가 두었다가 꽉 짜준 후 햇빛에 말려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깨끗하고 간편하게 주방 도구들을 청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두는 주방 곳곳을 닦는 데 사용되기에 그만큼 청결이 우선입니다. 행두는 여러 개 구입해 각각 사용할 곳을 정해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세미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고 바싹 말려두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공간을 제공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행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끓는 물에 10분간 삶아주는 것으로도 소독과 세척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삶아준 뒤 꼭 햇빛에 바싹 말려주세요.

다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식칼 한 자루로 모든 재료를 다듬게 되는데 위생상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날것을 다듬는 식칼에는 세균이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또 생선과 고기, 채소는 따로 이렇게 용도에 따라 식칼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칼을 소독할 때는 칼날이 마모될 수 있게 다른 도구와 부딪히지 않도록 칼만 닦아준 뒤 끓는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꺼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리 도구 중 비닐류로 만들어진 도구들이 있죠. 이런 도구들은 뜨거운 것과 닿았을 때 환경 호르몬이 흘러나와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자주 쓰는 도구들은 실리콘이나 나무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주걱의 경우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 사이로 세제나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위생적이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나무 주걱은 사용하고 난 뒤 세제보다는 깨끗한 물 혹은 쌀뜨물로 세척하고 햇빛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주방 도구를 깨끗하게 청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더라도 주방 도구가 청결하지 않다면 몸에 해롭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꿀팁을 잘 메모하셨다가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0: 류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오 동지, 누가 왔나?
2: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0: 오호이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0: 모태똥은 단추를 채우며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류영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1: 류영이 왜 웃는 겁니까? 어?
0: 그러자 류영은 참지 못하고 깔깔 소리를 웃었다.
2: 조금 전에 이를 잡는 거 봤는데 남들이랑 다르더군요.
1: 이를 잡는데 남다를 게 뭐가 있나?
2: 남들은 이를 잡으면 눌려 죽이는데 주석 동지는 잡아서 풀에 던지더라고요.
1: 오호호, 나는 인도주의자여서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0: 모태똥이 익살스레 말했다.
2: 화장? 제가 봐서는 수장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동지들어 물을 끓여달라고 해서 데우면 더 좋을걸요.
1: 데워도 봤지. 그런데 또 생기더라고. 어?
0: 모태똥이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대꾸를 했다.
1: 이도 정말 끈질겨요. 일부러 혁명에 맞서는 것 같단 말이야. 꼭 내가 뭘 좀 생각할까 하면은 물어요.
0: 류영이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1: 류영이 홍루몽을 보았겠지?
0: 모태똥이 물었다.
2: 어릴 때 얼추 읽었습니다.
1: 가보기 한 마리 기억납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물로 만들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이가 많은 겁니다.
2: 저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1: 강서를 떠난 뒤로 옷을 벗고 잠을 자본 일이 없고 각반도 푸는 일이 없었으니 누군들 이가 없겠어요. 머리를 안 감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0: 그러자 류영은 모태똥이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2: 그래요, 모수석 동지, 머리가 여자처럼 길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머리 깎으라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1: 고맙지만은 류영이, 오늘은 안 돼요.
2: 그럼 언제 갈까요?
0: 류영이가 풀이 죽어 물었다.
1: 솔직히 말하지.
0: 모태똥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농담인 듯 아닌 듯 말했다.
1: 한번 멋지게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머리가 삼천자가 되어도 안 자를 겁니다.
0: 그는 유영을 보며 겸연쩍게 웃었다. 그러고는 오호이병과 함께 뜰을 나서서 홍군 본부를 향했다. 홍군 본부는 강서묘라고 부르는 옛 절에 있었다. 허름한 절이지만은 다른 농가보다는 넓었다. 모태똥은 밭 가운데 난 오솔길을 지나 작전실에 이르렀다. 졸레와 주더 작전국장 설풍이 지도 앞에 코를 박고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태똥이 밝은 얼굴로 들어서자 졸레는 벌써 대책에 섰다는 걸 알아차리었다.
3: 신통한 방법을 찾았나 보군요.
0: 모태똥은 다른 사람이 더 없는 것을 보고는 여유있게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며 나직히 말했다.
3: 아무래도 말머리를 돌려야겠습니다.
1: 말머리를 돌린다고요?
0: 졸레가 눈을 반짝이었다.
3: 다시 동제 준위로 가자는 겁니까?
1: 그래요.
0: 모태똥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3: 지금 전세는 불보듯 뻔합니다. 적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홍군을 치려고 하지요. 그러니 이곳에 더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30개 여가 넘는 적의 부대가 장강을 막고 있어서 북으로 장강을 건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의 지역은 병력이 허술하니까 한번 호되게 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면 나중에 적들이 우리가 간 곳을 알아낸다 해도 그때는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4: 묘한 수군, 묘한 수야.
0: 주덕이 희색이 만면하여 손을 비비며 말했다.
3: 적들은 생각도 못할 테니 뒤통수를 제대로 칠 수가 있겠어요. 훌륭하군요.

울대가 감탄하며 덧붙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북으로 장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적이 착각하게 말이죠. 이를테면은 일부 병력을 주력부대로 위장을 시켜 기강적으로 보내는 거지요. 모태똥은 고개를 쳐들고 지도에 있는 기강을 바라보더니 머리를 끄덕이야 한다. 주울레가 내놓은 계획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전국장 설풍이 이마살을 찌푸려 한다. 지금 산 아래에 적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산을 못 내려가거나 적들한테 발목을 잡히면은 어쩝니까? 모태똥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여유 있는 얼굴로 대꾸를 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오솔길을 골라다니면서 큰 길을 모두 적에게 내줄 거거든요. 산과 산은 모두 이어져 있으니 적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길을 다 막겠습니까? 적들이 눈치 못 채게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번에 거치장스러운 장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주울레가 말했다. 요백성 동지가 부대에서 돌아오면 자세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합시다. 그때 통신원이 전보문을 갖고 들어왔다. 주울레는 전보를 보더니 슬며시 웃으며 모태똥에게 전했다. 설악이 보낸 전보인데 보십시오. 금방 해독했다는군요. 주덕도 가까이 다가왔다. 전보는 홍군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써놓고 홍군을 도관에든 주인의 어쩌네 하고는 이렇게 맺었다. 공산당 비적 주력부대는 우리 사천 운남 군대한테 당하고 서쪽으로 자시 진웅 우가 지역으로 도망쳤다. 거기에서도 발붙일 곳도 없는 데다가 굶주리고 지쳐온 데서 약탈을 일삼고 노약질을 하는 떠돌이 도둑대가 되었다. 괴수 주덕과 모태똥은 변장하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짜하다. 모태똥과 주덕은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태똥은 담뱃재가 옷에 튀는 줄도 모르고 웃었다. 맙소서. 지금 우리는 물살 틈 없이 포위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니 길이 없고 땅으로 숨어들려니 문이 없는 처지가 돼버리는데 어디로 도망가지? 이제는 꼼짝 못하고 잡혔군. 주덕이 경멸하듯 말했다. 장계석이 이따위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아래 놈들도 가짜는 소식만 꾸며 보내는군요. 불쌍한 놈들. 종소리가 요란하고 적은 바싹 추격해온다. 어지러운 종소리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태어난다.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새도 없이 종망이 떠나는 하자제는 속으로는 피를 흘리며 도 한 번 참기 어려운 고통에 빠진다.

공군은 28일부터 자시 동쪽으로 몰래 진군하다가 저항하는 귀주 군대를 눈 깜짝할 새에 물리치고 이랑탄과 태평나루토에서 두 번째로 척수하를 건넜다. 그리고 습수의 구석진 오솔길을 따라 서둘러 동제로 진군했다. 포상을 울리며 사천 군대가 뒤를 쫓아왔다. 산은 온통 안개로 뒤덮였고 하늘도 어슴푸레하였다. 귀주에는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움직임이 재빠르기로 이름난 중국 로농홍군이지만은 지난 한동안은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이느라 느려 터질 수밖에 없었다. 자시에서 재편성을 하고 나니 장비가 가벼워져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간부 휴양년의 젊은 연장 후정은 부대원들의 행동이 가뿐하고 빠를수록 더 힘들고 어려웠다. 원인은 간단했다. 이연은 특수연이기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름 있는 다섯 노인 가운데 세 분이 이연에 있었다. 또 등용초와 하자진처럼 장정에 나선 여성 전사 32여 명이 대부분이 이연에 있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고위급 간부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장은 워낙 다른 군에서 의무대장으로 일을 했다. 위에서 휴양년으로 가라고 하자 그는 골치가 아파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가 휴양년으로 가기 힘든 이유를 대려는데 명령을 전하러 온 사람이 물었다. 동지는 공산당원이겠죠? 그런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곧 추울 내가 홍군 종청 집입원 자격으로 그를 찾았다. 부드럽고 친절한 대화였지만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우정 동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동지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졸레는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후정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일을 맡았다. 무엇보다 동필무 서특립 사각제 세 노인이 가장 걱정이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지만 노인들은 대오에서 뒤처지지도 않았고 수경제 이름에는 이 일 저 일을 앞장서서 거들었다. 특히 동필무는 이 특수는 지부서기를 맡고 있었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일을 하는 데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옳은 방향을 찾아 세심하게 풀어나갔기에 일손을 반은 들어주었다. 여성 동지들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승부욕이 어찌나 강한지 남한테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정 중에 여성 동지들이 아이를 낳는 일만은 좀처로 익숙해지지 않았다. 처음 부딪혔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그 여성 동지는 걷다가 진통이 왔다. 수경제 거의 이르렀을 때는 어느새 피가 두 바지가랭이 사이로 흘러나왔다. 후정은 바짝 긴장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얼른 두 여성 동지를 찾아 부축하게 했다. 어렵사리 이 삼리길을 걸어 제일 가까운 집에 찾아들어가 어두운 집 위에서 겨우 아이를 낳게 했다. 두 번째도 또 다른 불안이 있었다. 이 여성 동지도 행군을 하다가 진통이 왔다. 다행히 길가에 집이 있어서 무작정 둘채 없고 들어갔다. 그런데 진통이 심하여 대굴대굴 뒹굴어도 아이는 쉽사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뒤쫓아오는 적군의 총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버리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함께 포로가 돼야 할지 후정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했다. 다행히 동필무가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더니 뒤에서 어모를 맡고 있는 오군단 구단장 동진당더러 한동안 더 붙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진당은 통쾌하게 대답했다. 동어르신 천천히 나오라고 하십시오. 아기는 한 시간 뒤에야 나왔다. 오군단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의무한 끝에 아기는 세상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또 언제 아이를 낳게 될지 몰랐다. 이번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후정은 하자진의 들것을 바싹 달았다. 동필무와 외과 의사 리치, 간호사 이수죽도 함께 움직이었다. 준비는 완벽했다. 동필무가 꼼꼼하게 챙긴 덕이었다. 그렇지만 언제 아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었다. 엊그제도 하자진이 배가 아파 사람들을 바짝 긴장시킨 적도 있었다. 좀비를 다 갖추고 기다려봤지만은 소식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진통이 왔지만은 별일이 없었다. 하자진은 겉보기에는 부드럽지만은 속은 단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형편이 아니고서는 절대 아름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 더욱 때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간부 휴양연은 깊고 외진 산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 하자제는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들것에 누워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들것에 누워 자면 아주 편안할 것 같지만 딱히

0: 그렇지도 않았다. 귀주의 산길은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였다. 들끝을 든 사람은 발밑을 보기가 어려워서 돌뿔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자자한다. 후정은 들끝 대원에게 조심하라고 여러 번 일렀다.
1: 제발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라. 이제 곧 수경지 닿을 텐데 거기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0: 후정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자는 듯 누워있는 하자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동필문을 보고 말했다.
2: 보안이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아니, 그래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0: 동필문은 언제나 침착하고 노련하였다. 두 갈래 검은 수염을 늘어뜨리고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찼으며 그 위에 외투를 걸쳤는데 걸음이 날랬다. 긴 두루마기를 입고 베레모를 쓰고 다니던 젊은 시절과는 모습이 완연 달랐다. 과연 동필무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뒤에서 포성이 울리더니 곧 기관총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적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1: 야단나군.
0: 후정이 속으로 투덜댔다. 일이 또 지난번처럼 되지 않을까 더럭 겁이 났던 것이다. 후정은 저도 모르게 동필무를 바라보았다. 동필무도 마음이 급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3: 앞에선 동지들더러 좀 빨리 그러라고 하세요.
0: 부대의 행군 속도가 빨라지었다. 한참 들추며 가던 들것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바삐 다가가보니 하자진의 낯빛이 해스케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 돋아있었다. 후정은 순식간에 마음이 전화들었다. 사방에 마을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아픈 안개에 가려운 구불구불한 오솔길 뿐이었다.
1: 등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0: 효정이 속이 타서 물었다.
3: 먼저 앞으로 가서 집 있나 보세요.
0: 동필무가 고개짓을 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들것을 들고 산속으로 난 오솔길을 달리듯 걸었다. 효정은 걸으면서 두 눈이 모자랄 지경으로 사방을 훑었다. 2-3리쯤 걸었을 때 눈치 빠른 통신원이 소리를 쳤다.
4: 호련장 동지, 저기 산모통에 집이 보입니다.

장편소설 대장정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자님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난 네. 시간에 우리가 네. 그 아리랑 연곡을 막 불렀잖아요. 네. 세마치 장단으로 된 거.
1: 네.
0: 네, 아리랑의 매력이 참 무궁무진하죠.
1: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앉으신 또 학생분들도 그 번조 아리랑에 대해서 굉장히 네. 배우고 싶어 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번조 아리랑은 무엇인지 정말 네,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1: 그렇죠. 번조. 네. 번조 말 그대로 네. 번연의 아리랑. 우리 수많은 아리랑 중에서 아리랑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자, 번조 아리랑을 네. 우리가 오늘도 그 우리 직원 한 분이 구아리랑은 뭐고 번조아리랑은 뭐냐 하고 식사하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아리랑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본연의 아리랑인지 잘 모르고 계시죠.
1: 그렇죠.
0: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럼 오늘 시간 번조아리랑
1: 네, 오늘 뭐 번조아리랑 한번 해볼까요?
0: 네. 사실 번조아리랑의 그 가사말이 우리가 통용 사용되고 불러지는 가사말이에요.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 네.
0: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그렇죠. 발병난다. 이 가사말입니다.
1: 선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 구아리랑하고 번조아리랑은
0: 네.
1: 장단은 비슷한데 선율이 조금 달라요. 구아리랑은
0: 네.
1: 아리랑.

0: 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번자리랑. 네.
1: 자, 그렇죠.
0: 네.
2: 지난 시간에 이 번자리랑 굉장히
0: 잠깐 했죠. 에이. 잠깐. 네. 그래서 이게 구전심수로 전해져온 아리랑이다 보니 우리는 이제 이 전통을 배울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악보보다는 가사를 놓고
2: 네.
0: 그 가사에 여러 가지 표기를 하면서
2: 시금체가 많죠.
0: 그러면서 배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2: 네.
0: 물론 이제 악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디테일하게
2: 네.
0: 그릴 수는 있어요.
2: 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이제 맛이 안 살아나죠.
2: 그렇죠.
0: 그냥 악보에 예. 악보대로만.
2: 많은 분들이 그 민요를 배울 때 특히 악보를 달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2: 사실 악보를 가져도 되는데 네. 이 전통 아리랑이나 전통 민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악보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0: 네네네.
2: 어떤 시금치는 적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2: 네.
0: 네네. 그런 게 있어요.

0: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본조 아리랑 같은 아리랑을 할 때는 그냥 이 사실은 제 앞에 있는 이 건반 악기가
1: 네.
0: 조금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1: 무용지물이 돼요.
0: 네. 네.

0: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 불러봅시다. 박은 이제 3박 계열이기 때문에 3박으로 돌아갑니다. 아리랑 아리랑 시작.
1: 아리랑 아리랑.
0: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아리랑 아리랑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2: 네. 네, 그래서
0: 아리랑 아리랑 아도 두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도 아 한음이 아니고 아 이렇게 두음으로. 네. 아 이렇게 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0: 리오는 아직 안 했는데 제가
1: 급했어요. 네.
0: 알아.
2: 알아.
0: 네, 다시 한번 아.

0: 개가 좀 길지요. 네. 개가 고개
1: 고개
0: 개를 잘 돌리셔야 돼요. 개를
1: 고개.

0: 이렇습니다.
1: 야, 이게 사실 네. 이 두 구절은 네. 다 몇 글자밖에 안 되는데 네. 시김새가 굉장히 많잖아요.
0: 많죠. 네. 그래서 이 전통을 할 때는 꼭 그 우리 네. 어미란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시김새, 시김새 설명을. 네. 그 잘 해주셔야 됩니다.
1: 그래서 그 네. 예전에 그 어떤 가수들은 네. 아리랑을 사실 제일 부르기가 어려워서
0: 당연하죠.
1: 부르기가 어렵다고 해요.
0: 그냥 남이 부르는 걸 들으면 쉬워 보여요. 그냥 새가 그냥 막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잘 돌아가네. 그냥 뭐 쉬워 보이죠.
1: 쉬워 보이죠.
0: 근데 그걸 배우려면은 너무
1: 네네.
0: 그러니까 기초 작업.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기초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노래를 배울 때는 그에 상응하는 기초 훈련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그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우리 배우러 지금 오시는 이 학생분들은 그런 기초 훈련이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란 선생이 잘 따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분은 그런 기초 작업이 잘 돼 있으니까 뭐 판소리가 됐던 무슨 아니면 뭐 경기민요가 됐던 서도민요가 됐던 뭐 잘 따라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감안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냥 남이 부르는 게 듣기 좋으니까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러시면은 안 되고 그런 기초 작업을 위봉하기 위한 네. 그런
1: 그 배우다 보면은
0: 가벼이 훈련이
1: 그렇죠. 근데 그냥 이 사실은 예전부터 불려졌잖아요. 네. 그렇죠. 아지랑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배워내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죠.
1: 다만 여기에서 그 우리가 아디랑 세 글자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도 보통 보면은 음을 많이 넣어봤자 뭐 두세 개밖에 안 되겠지 하는데 사실 우리 그 아리랑은 돌림이 굉장히 많아요.
0: 맞습니다.
1: 그걸까지 다 해면은 돌림이 굉장히 많은 음들이 가미되죠.
0: 네.
1: 추가되고. 그래서
0: 기초 작업을 못한 대신에
1: 네.
0: 100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기초 작업하니까 정말 저도 네. 많이 따라 불렀어요.
0: 네.
1: 근데 보니까 2006년부터
0: 많이 했죠.
1: 따라 부르기를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다른 또 그 분야보다도 아리랑 민요 그 쪽은 대중 노래보다 필경은 또 많이 또 어렵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정말 아기 시절에 그 기초는 지났어요. 충분히 돼요.
0: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머리 가운데 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냐하면 3박을 떠나지 않거든요.
1: 네.
0: 초과하거나 적거나 많거나 적거나가 아니고 딱 3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0: 이렇게 삼박과 딱 맞먹기 때문에 네. 예, 그 박을 항상 세시면서 해야 돼요. 세시면서
1: 네, 손으로 해가 되는
0: 거예요. 네네.
1: 손으로 자, 해가.
0: 그럼요. 손으로 그래. 하나, 그렇지. 둘, 셋. 박 박을 치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머리를 끄덕이면서 하나, 둘, 셋 이러는 분들도 있고, 어, 뭐 이렇게 바, 이렇게 손가락으로 박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사, 네 뭐. 탁자를 두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무릎을 두드리셔도 되고요.
2: 몸을
0: 어쨌든 박을 꼭 치는 하시면서 네. 하나 둘 셋 아리랑 시작.

네, 랑, 랑을 아리랑의 랑을 세 글자로 분리를 시켰잖아요. 라아앙. 어, 이제 알아들었구나. 네, 아리랑, 라아앙. 네, 그 다음에 또 아리랑 똑같습니다. 네, 아리랑. 네, 다시 한번 아리랑. 자,

네, 라도 세 글자로 분리가 되죠. 라아아. 라아아. 아라의 라를 세 글자로 분리를 시켰어요. 아라. 요렇게. 그 다음, 리오를 합니다.

네, 요 이 빨리 돌려야 됩니다. 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돌이 굴 산에서 이제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떨어러러 이

0: 그 다음 개. 그 다음 개. 개. 개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애가 들어갑니다. 어, 개, 애, 로, 오. 이렇게 들어가죠. 고, 개, 로, 오. 맞지요? 보십시오. 고, 오, 오. 개, 애, 로, 오. 예. 그러니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네. 고, 개, 로, 오. 고, 개, 로. 네. 자, 해봅시다.
1: 고, 개, 로.
0: 네.
1: 10개. 10개 하면 되나요?
0: 그 다음.

0: 너어 한 부분 뭐어 한 부분 간 한 부분 다 넘어간다 넘어간다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넘어간다. 이걸 연결하면은 동동따쿵따 동동따쿵따 넘어간다. 두 장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1: 사이가 한 장단.
0: 네. 어렵지요.
2: 이렇게 어렵지요.
0: 어 이렇게 어려운 거 오야 괜히 하자했다.
3: 호랑간에 막 불렀지. 어.
1: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알고 부르면 이렇습니다. 네. 이런 네. 이런 맛이거든요.
0: 그래서
2: 네.
0: 예전에 한번 그 번조아리랑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네. 어, 너무 바빠서 못 배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네.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적이 있는 아~ 것 같아요. 네.
1: 지금은 괜찮죠.
0: 네.
1: 이제는 그만큼 또
0: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그만큼 우리가 조금 몇 년 동안 학생분들
0: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자신감을 가지고
1: 네.
0: 어, 잘 배우시길 바라고.
1: 그럼
0: 우리 엄일한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네. 지름길을
1: 어. 지름길 말씀드릴까요?
0: 네, 네 말씀을 해주시고
3: 네. 그런 게라
1: 네 지름길 말씀드릴게요. 예. 처음에 아리랑 아리랑에서 어, 선생님은 지금 아리랑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아리랑 이렇게 들리시죠? 네. 음이 두 개 했습니다. 아리랑 아앙 마지막에 아앙 예 그냥 아리랑 아니고 아리랑 꼭 있습니다. 다르죠?

0: 아닙니다. 아, 그렇죠. 분명히 지금 두음인데 그냥 여러분은 아리랑 이렇게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 습관적으로 잘못
0: 파죠. 예, 아리랑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아리랑 아니고 아리랑 마지막에 꼭 이응 받침을 해주시고요.
2: 이게 씨 발음 멋있구나.
3: 멋있어요.
0: 그렇죠. 네. 지금 모르고 분명히 지금 두 번씩 음이 두 개 했다고 하시는데 듣기에는 자꾸.
2: 어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거 배우실 때 선생님이 어떻게 부르냐를 먼저 들어보시고 아 여기 음이 있구나 이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개 갔죠. 또 파서 그렇죠.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만약 그 음이 기억 안 나실 때는 이 손을 그 기억하세요. 이걸 아리랑 또 아 두 번째 아리랑은 더 더 멀리 가요. 아리랑 그다음 여기 아라디요 아라디까지 한 개 장단입니다. 아라하리 여기에 더 넣는 음이 많아요. 아라하리요 요는 다른 장단이거든요. 요 이 부분은 괜찮죠. 네. 요

바로 미터 아래 있습니다. 여호 아니고 여 여기 살짝 올려놓고요. 그 다음 또 아 여기도 두 개 음이에요. 또 아 이거 그냥 아리 아니고 아리랑 거기에서

0: 모셔. 거, 개,
1: 개, 에, 에, 에, 에, 에.
2: 개, 개는 안 된다.
0: 개로, 로.
1: 맞습니다.
0: 개로,
1: 로.
0: 로.

가사 아이고 여기도 역시 파는 너 먹한다 이러면 끝이에요. 후렴이 다 갔어요. 후렴만 배우셔도 오늘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서 빨리 구울리는 네. 부분은 아마 우리 예전에 다른 민요를 배우실 때 있었어요. 네. 고해로 개로 예 개로 이부 이거는 집에 가셔서 그냥 누워 자기 전이나 뭐 그냥 어디 걸을 때도 개로 개로 이걸 천천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되면은 개로 이어가고 안 될 때는 개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0: 네, 막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요. 네, 잘 안 될 땐 네. 이렇게 흔들어도
1: 겁나 없어.
2: 아리랑

0: 라앙. 랑이 몇 글자?
1: 세 개.
0: 세 글자. 근데 라앙 두 글자로 하면 안 되고 라앙 세 글자로. 아리라앙. 자.
2: 아리라앙.
3: 라앙.
2: 라앙.
0: 네. 아리 리를 하고 바로 라앙 세 개 하면 됩니다. 아리랑 자
3: 아리랑 랑예세 개 음은 나와야 되는데
1: 그거 세 개 음은 내야 온다고
3: 아리랑 하면 두 개고 하나 더 붙이세요
0: 아리랑

0: 쉽게지.
1: 이게 했으니까 옛날 사람이.
0: 근데
1: 힘들다.
0: 우리가 보면
2: 네.
0: 그 옛날에도 네. 전문 서리꾼
2: 부르는
0: 전문 서리꾼 그들이 있었어요. 네. 말이 안 되네요.
3: 네. 네. 전문 서리꾼들이
0: 전문 서리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수라고 하잖아요.
2: 네.
0: 그때도 옛날에도 전문 서리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타고나신 분들이겠죠.
2: 네.
0: 옛날에는 어떤 뭐 교육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그래서
2: 부르다 보니까
0: 네, 그렇죠.
2: 맛있게 부르고
0: 그런 전문 네. 서리꾼들이 이렇게 타고난 서리꾼들이 또 제자를 기르고
2: 네.
0: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어요.
2: 그럼요.
0: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했을까?
2: 에이. 아 근데 바쁘게 해도 부를 수 있으니까.
0: 부를 수 있으니까. 네.
2: 대중들도 그렇죠.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0: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빠야지 또 들으면은 재미없고.
2: 그렇죠. 재미없죠. 따분하면 그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네. 이러면 동요고.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런 식임체들 덧붙임으로써 그때 그 뭐 우리 민요의 그 맛이
0: 그렇죠.
2: 예, 살아있고 또 그때는 또 일하면서도 이 힘든 노동생활에서 겪었던
0: 맞습니다.
2: 고통이나 이런 걸 잊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만큼 삶이 힘들었을 때는 예, 그 애환도 있으니까
0: 그럼요. 여러 가지
2: 있습니다. 야 오늘 잘 배웠었죠.
0: 다음 시간에 네. 후렴을 한번 대해야 돼요.
2: 그래요. 후렴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책을. 네. 예.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본조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지란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0: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온청심환입니다.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지금 초온 청심환은 청심치명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는 발미환이기 때문에 여덟 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입니다.
0: 네.
1: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온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여기에서 공동주치 가운데서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나타나는 중요한 한계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폐혈이 심해서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심폐혈이 심한 증상들이 많이 개선을 가져오셔서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서 어떻게 구강 청소를 해도 잘 되지 않던 게 본 제품을 드시고 나서 기본으로서 모진 냄새가 제거되어서 집 식구들 가까운 식구들하고는 허물없으니까 하체 회복에 닿으면 아무런 냄새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좋은 효과를 거두셨는가 하며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침을 잘 기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집 사람이 2년 전에 한번 부위 한번 왔댔습니다.
1: 아, 예. 예,
2: 그런 후에부터는 얼마나 아이 좋은지 자꾸 어떻게. 다음 제대로 가지 못하네. 자꾸만, 다가 활동해도 활동도 못하고, 움직이면 영 아빠하고 숨이 어디 차하고 있잖아요.
1: 심장병 전액증 증상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그리고 항상 머리가 어지럽다 하고, 그 다음에 해답이가 있잖아요. 예. 그냥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서인지, 조금, 너무 잘 지게 자면 미네 못 자는 건 둘째 치고, 그 다음에는 밤에 자꾸만 이렇게 해 뜹니다. 놀라지 못하고.
1: 예, 심장병 전행증 증상 가운데서 쉽게 놀라고 해 뜨고 깊은 잠 못 잔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예, 네. 그런 증서도 있고, 근데 그래서 약은 다른 데 가서 미연다든 약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예 잘 안 나서가지고. 전 정신만에, 그 다음에, 그때 방송을 들을 때에서 어느 정도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예.

0: 이 좋은 소식 말씀해부터 그러면 첫째 맞춰 얼마 안 있을 거다 밤잠 잘 잡혀라 밤에.
1: 그렇죠. 예, 예.
0: 밤에 잘 잘 거다 그 다음에는 이튿날 일어나 정신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가서 활동도 조금씩 하던 게 지금은 완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8시간 지나가 댕깁니다, 활동.
1: 어, 예, 예.
0: 예, 그리고 지금 머리 안 어지럽다고, 어지럽지 않고, 그리고 대답 조절이야 완전히 잘 됩니다.
1: 어, 기본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온다는 걸 말합니다.
0: 예, 그래도 어떤 때는 심장약, 저기, 혈압약을 막 아예 먹어도 안 인도.
1: 그렇죠. 예. 예.
0: 그리고 지금 이, 이거 먹은 다음 뭐 또 사야되는가, 잠깐만, 예, 이게, 어느 장애도 있더라도 지금 예,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럼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그래도, 아, 이 심장에, 이때까지 반대가 치료를 못 받았는데, 의사들도 좋은 의사를 만나서 해봤는데, 아이 되는데, 이 약에서 요번에 이 좋은 정신반에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기본으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사분도 보시오. 이 제품 드셨는데 여러모로서 뇌졸중 어, 오늘도 괜찮다. 여러모로서 잠도 잘 잔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0: 네. 그래 선생님 이 약의 이 약에서 효과 잘 보고 지금 이렇게 좋으니까 나 선생님 이거 그냥 활동 지금도 그냥 좋지니까
1: 예. 예, 그렇죠. 예.
0: 예.
1: 그래. 세 각의 한 각, 아홉 각의 세 각, 열여덟 각의 여섯 각 이렇게 줍니다. 예.
0: 예, 예. 그래, 아홉 가구 오늘도 그냥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그래.
1: 그렇게 하시오. 한개 치료 과정, 아홉 가구 세 가구 2단 넉달 한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33에 다시 5번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도 심장이 나빠서 지금 좋은 정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놓으니까, 예, 가슴이 다 돌려서 올려놓은 것처럼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잘 때 밤중에 좀 못한다. 지금 밤중에 심장이 더 아픈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예,
3: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제 문의관에 가서 또 검사를 한 지 뭐 70% 맺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 수술하면 아이들도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끄게 나오는데.
1: 예, 예.
3: 두 달로 한 몇 년을 괜찮았던 친구가 오라니까, 예. 또 다시 구조사에 옵니다. 가슴이
1: 죽고. 그렇죠. 다른 예. 군대가 또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3: 네, 또 숨이 차고. 또 그러니까, 예. 심장 아프면 미는 맥이 없습니다.
1: 심장 공동의 약화가 맥이 없습니다. 예,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다리를 한 발도 내디디기도 좀.
1: 그렇죠.
3: 무릎이 딱 그래 무슨 어찌나든 시큼고 그런 맥이 미나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그래서 가다가 한 서너 미터 가다가 또 섰다가 가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 통증 시간 좀 쓰니까, 예. 우선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건 맥이 나오고, 예. 지금, 밤마다 그런지, 이것은 모른다. 그런데 밤마다까지 갔다, 당신을 갔다 오다 할 수 있습니다.
1: 어, 큰 회복이죠.
3: 예, 예. 아이, 손수주한테 효과 좋으니까, 극사수 쓰자고 그랬다.
1: 예, 심장병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OTC 공약에 속하니까 믿어도 됩니다. 예, 예.
3: 예, 수장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가슴, 뒷가슴이 아파서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내리거나 빙정이 나고 저 헐떡거리고 오늘 나 못 갔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지내 기쳐서 모든 데를 가면 그저 눈 못하는 남이 폐결에 간다.
1: 어, 그렇지. 남이 눈치가 보이죠. 예. 예.
4: 그래, 겁이나 언니를 가지도 못하고 저 누워서 구불던 사이에 선생님 강의 듣고
1: 예.
4: 예. 세 각에 한 각을 먼저 싸서 그래 먹어본 게 예. 아, 입안에서 그렇게 냄새 나던 게 그게 없어지잖아.
1: 큰 해결이죠.
4: 이빨이 아프던 예. 게 이렇고 앞도 가슴이 그렇게 쏙쏙 찌르던 게 그것도 이렇고 숨이 차던 것도 감기 와서 숨 차 헐떡헐떡거리던 거 그것도 언제간데 없습니다.
1: 바로 그렇죠. 예,
4: 그리고
1: 예.
4: 혈압 조절이 잘 되놓거나 예. 아이 숨이 찬 것도 없고 그래 밤잠 잘 자놓거나 몸이 헷갑아진다.
1: 그렇죠.
4: 그리고 식사를 잘 해놓거나 예. 몸이 영약하던 게 그래 부들고 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새 세상 얻은 것 같더랍니다.
1: 그렇죠.
4: 그래 이래 좋아질지 자꾸만

0: 무거지 말고 예. 또 아까 배달받아 실례고 전화드린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뇌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촌촌지만 먹는 환갑니다. 저는 도민감 녹다로 거의 먹습니다.
1: 아, 예.
3: 예, 어째서 먹었는가 하면 이 가슴 자꾸 찜찜하고 예, 광어를 찍어 놓은 것처럼 예, 군을 찍으면 손바닥으로 좀 막 채웠습니다. 그리고 올리숨이 잘 올라요. 그 다음에 기침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는 신당약을 냈었겠습니다.
1: 예.
3: 썼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 예.
3: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어서는 좀 뭔가 먹다를 거의 먹는 게 완전히 그래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1: 예.
3: 좋아진다. 정말 막 숨 찬 것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기침도 많이 나온다거든. 목에 가래 붙어있던 것도 그리고 무신감 그 혈압이 조절이 잘 되게 되는데 원래 혈압 높습니다.
1: 예.
3: 그래 우선은 그 다음에 그 가슴이 찔거 바늘기를 찔거 놓는 같은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뭐 예. 앞으로 이제 완전히 나사될 때까지 계속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기 좀 뭔가 활동 조직에 소리 한 개로 좀 주문하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청심환 쓰고 소리. 내가 효과 상당히 좋아서 그래. 옆집이 노인이 같이 앉아 놓다가 이 노인이 심지어 대단 나쁜데 이때까지 약 크게 있었다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고한 게 저 지금 심지어 그렇게 코비가 달고 그 다음에 뭐 지침이 가라 이게 그래서 범벅이 그 눈이 그래서 범벅이 되면서 이렇게 고생하던 게 이 약 쓴다 못 때는 지금은 대단히 저 이거는 코비가 정상적으로 되면 이 몸이가 그뿐이하고 다니는 게 벌써 숨 차인다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돈을 또 보내서 이거는 할 때도 어때 좀 꾸준히 쓰자고 해. 이건 배달 받자 그랬나.
1: 곁에 주위의 분들을 예. 관심하는 각도에서 이걸 권했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치아를 받지 오히려 예. 뭐 뒷소리 듣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 제품 예. 자체는 믿고 예. 쓰시면 효과성에 예. 대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4: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이 노인이 어쨌든 인식의 계정에 이 약을 어쨌든 또 우리 말에 남아옵니다. 예.
1: 주요하게 심장 꺾는
4: 건강이죠.
1: 그렇죠. 예, 예.
4: 예.
1: 예. 예.
4: 예, 네, 수고합시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집에 노인이 전화기 장어 못 사는 게 촌도심한 잡수고 잘못해야 다 자신도.
1: 예.
5: 네, 열통 더 달래겠고, 소리 열통 더 잡는다.
1: 그렇게 하세요. 삼삼에 다시 껴보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5: 네,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소년의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식약대학원 본점 분점 여기에 가게 되면 모두 똑같은 가격과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지금 한각은 12일간 자업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각 싸면 한각을 드리거든요. 이 정도 계다면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고 9각을 싸면 세각을 드리는데 12각이 계다면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보통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거나 보온 제품을 복용해서 효과가 좋다고 인정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18각을 싸면 6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계다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 자체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으니까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자가 진단 내리지만 해도 때때로는 많게는 오른쪽 앞가슴 그리고 뒷잔등이 룩걸거지 아파 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나타나는 증상 자체는 다

0: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바로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功能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혈압이 기본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려운데 심장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잠자기 힘들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그리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거나 쉽게 놀라거나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배가 강다짐으로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복강동맥에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보통 쯔도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애가 엄마의 기를 뺏어간다.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가 많이 기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우리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때때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좋은 청심원 있으시면서 소화 공능이 좋아 심장병 치료에 소화 공능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여기에 확실하게 소화 공능의 진일보로서도 도움을 받을 분들 가운데서는 니가 허외완이라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니 간이란 간 허 합해라는 허 위라는 위 리가 허위와 같은 거 함께 드시는 거 좋습니다. 혹시 설사가 나가고 위가 차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위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제품 자체는 샹사류진즈완이라고 하면 됩니다. 향기롭다는 향자에 모래사자에 류진즈완 이걸 드시게 되면 변도 무리던 게 해결받고 소화도 잘 되고 위가 차서 해결되는 나타나는 문제가 따라서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심장을 치료하면서 부분적으로 극단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심장치료에서 말을 어지간히 듣다가도 어떤 때 조금 불편한 분들은 이런 걸 많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판매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29일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왕청의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과 촌툰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30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급히 왕청현에 가 현지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관한 당주황,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보추 요구에 따라 시종 대중 안위를 마음에 두고 전력으로 재해 구조에 나서 분초를 다투어 위험 우환을 제거함으로써 재해 지역 대중이 하루빨리 재해 곤경에서 벗어나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 충격으로 왕청의 일부 교량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대흥구진 성룡대교와 쌍하 1호 다리를 찾아 긴급 보수 진척, 통행 보장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같이 강조했습니다. 파손된 교량에 대해 봉쇄 관리를 하고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식과 야간 반사 시설을 증설하며 순찰 빈도를 높여 인원과 차량이 함부로 진입하는 것을 견결히 막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공 역량과 기계 설비를 통괄 배치하고 파손 교량 긴급 보수 작업을 다그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통행 조건을 회복함으로써 대중 출행 안전과 하천의 큰물 소통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폭우 영향으로 가야하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홍수 고봉이 통과하면서 전교령진의 여러 제방에서 물이 넘어나는 위험 상황이 나타나 연안의 농경지와 귀버섯 재배 온실이 대면적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가복은 진창길을 걸으며 위험 처리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제방 순찰과 보호를 고도로 중시해야 합니다. 홍수 대처 관건 부위와 위험 구간에 대해 24시간 중단 없이 순찰하며 긴급 구조 장비와 역량을 충분히 갖춰 제방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력 배수 설비를 통괄 배치하고 침수 구역의 고인물을 다그쳐 배출해 물이 민가에서 신속히 빠지고 농경지 침수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배수와 오물 제거를 농촌 주거 환경 정돈과 결부해 쌓인 잔물과 생활 쓰레기를 정리하고 하천 주변에 무너진 담장, 폐기 온실과 창고를 철거하며 소독 방역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폭우와 상류에서 흘러드는 물로 인해 춘향진 일부 마을이 비교적 엄중한 재해를 입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춘향촌, 석두촌, 로묘촌 등 재해를 입은 촌툰을 찾아 기초시설 파손, 인원 대피 배치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해 공사 복구를 다그쳐 전개하고 교통 두절 관건 지점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며 전력, 급수, 통신시설에 대한 조사와 점검 보수를 다그쳐 재해가 대중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날씨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재해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대중을 과단성 있게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배치 지점에 봉사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음식, 숙박, 의료 등 기본 공급을 충분히 하는 동시에 정서 안정과 위험 관련 의문 해답 등 사업을 잘해 재해 지역 대중이 마음 놓게 해야 합니다. 이 기간 호가복은 홍수 방지 제일선을 지키고 있는 기층 간부들을 찾아 위문하면서 모두가 연속 분전하는 완강한 작품을 발행해 홍수방지 재구조라는 이 어려운 싸움을 견결히 잘 치름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이 당 조직이 가장 믿음직하고 당원 간부가 가장 가깝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경려했습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돌발적인 특대 홍수 재해 직면에 왕청현은 가장 빠른 시간에 홍수방지 1급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분초를 다투어 대중을 대피시켰으며 각종 위험 상황을 과단성 있고 능률적으로 처리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당면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의 홍수방지 관건기에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우환이 서로 뒤엉켜 홍수 방지 형세가 매우 준엄하고 복잡합니다. 주와 현 각급 각 부문, 지도 간부들은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재해 후 복구 재건을 중대 정치 임무로 삼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강하게 분투하는 우량한 작품을 계속 발행하며 엄밀하고 실속 있는 조치로 홍수방지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여러민족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 수호해야 합니다. 알심드려 대중 배치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각종 재해구조 물자를 제때에 조달 발급하고 먹고 입고 거주하고 치료받는 등 기본 수요를 타당하게 해결해줘야 합니다.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을 중점적으로 돌봐 재해 지역 대중의 생활 보장과 정서 안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확보해야 합니다. 감탕 제거와 장애물 철거, 위생 방역을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 배치해 고인물을 배출하고 감탕과 잔물을 운반 처리하는 동시에 물이 들어갔던 민가, 공공장소, 식수 수원지, 집중 배치 시점, 가축

가금 사양장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 살균 작업을 함으로써 재해 후 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기초시설을 다그쳐 보수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도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전문 대우를 조직해 긴급보수 난관 돌파전을 벌이며 민생관건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함으로써 재해지역 대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재해 후 농업 생산 회복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기술 일꾼들을 내려보내 기술 지도를 전개하고 농민들이 농사철을 다잡고 생장기간이 짧은 공예 작물을 보식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심도록 도와주며 식용균 등 농업보험에 대한 조사 확인과 손해배상금 지급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해 농민들의 생산 압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재해 후 생산 회복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줘야 합니다. 재해 후 재건과 장기적인 질 재고를 결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파손 정황과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고리에 비춰 급수, 배수, 전력 공급, 수리, 도로, 교량, 암거 등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하고 상급의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전주 재해 경계, 응급처리, 재해구조 종합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9일 왕청현의 단시간 폭우가 내려 일부 향진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왕청현 여러 도로에 감탕이 쌓이고 기초시설이 파손돼 대중들의 생산생활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청현에서는 여러 측이 연동해 구조 배치와 재해 후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 58분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에 폭우가 내려 초민 19명이 홍수에 포위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왕청현 소방구조 대대는 즉시 왕청현 정부와 연동해 대형 공사 기계를 배치하고 오전 11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지휘원은 홍수 분포와 고립된 인원들의 위치에 따라 신속히 구조 방안을 내왔습니다. 점심 12시 4분 물이 가장 깊게 찬 구역에 있던 대중 5명이 소방 일꾼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은 대형 기계를 이용해 안전 통로를 열고 나머지 고립 인원 14명을 차례로 대피시켰습니다. 현장 응급 의무 일꾼들이 검사한 결과 구조된 초민 19명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29일 저녁 6시가 넘어 왕청현 동광진 삼도구 촌의 대피 주민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동광진 신흥소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들어왔습니다. 촌 간부들이 인원수를 점검한 후 주민들은 질서 있게 대피소에 들어갔습니다. 대피소에는 이불, 침대, 식수 등 생활 물자가 구전이 마련되어 있었고 대중들의 정서도 안정됐습니다. 이날 동광진에서는 또 진위생원의 의료구급차 2대와 이무 일꾼들을 배치해 대피 주민들에게 돌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확보했습니다. 30일 아침 6시까지의 초보적 통계에 따르면 왕청현에서는 노합 9개 향진, 107개 촌에 8,145명 주민을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재 각 측은 강수 상황, 물 상황 동태를 주시하고 여러 지점에 대한 순찰 빈도를 높이며 기초시설 긴급 복구 진도를 다그치고 대피 주민들을 타당하게 배치하는 한편 물자 보장 등 재반 사업을 다잡아 재해구조 재반 처리 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신속히 자원봉사 대우를 조직해 대흥구진 재해 일선에 들어가 감탕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대형 장비들은 주요 도로에 두껍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삽을 들고 골목구역의 감탕을 없애 대중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회복하게 조력했습니다. 왕청현 당위 조직부 실적평가봉사중심 부주임 박준걸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후 왕청현 당위와 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왕청현 당위 조직부에서는 각 단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당원 선봉대를 구성했습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 60명을 파견했고 오늘은 55명이 대흥구진에 와서 감탕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후 진 당위 요구에 따라 두 개 조로 나뉘어 관련 감탕 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폭우와 홍수의 충격으로 왕정현 일부 농촌의 전력시설도 심하게 파손돼 대흥구진과 주변 지역 여러 촌툰의 전력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국가배전망 왕청현 전력공급회사 대흥구 전력공급소에서는 전력공급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긴급 복구 일꾼들은 걸어서 선로를 순찰하고 고장 지점을 조사했으며 고인물과 감탕 속에서 기자재를 운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장 제거, 전선주 설치와 전선 가설, 파손 설비 교체 등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전력 긴급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돼 재해를 입은 촌툰의 전력 공급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아래 대상건설로 안정발전 지탱해야라는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국민 경제의 장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일 뿐만 아니라 장성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조정하며 전환을 촉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 주에서는 고정자산 투자 141억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2.5% 장성했는데 장성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주는 두 개로 5천만 원 이상 대상 467개를 실시해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세를 유력하게 보장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적의 배후에는 정밀하게 통괄한 과학적인 포치와 꾸준히 공을 들여온 전략적 견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열린 주당위 경제사업회에서는 중대 대상으로 전역 발전에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포치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1극 2지 3구 목표를 확정하고 대상건설을 한해 경제사업의 핵심적 줄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대상이 락착됐고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장원한 발전 동력을 비축했는 바 전성적으로 투자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변 발전 절주를 안정시키고 연변의 책임,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3, 4분기 대상 시공 황금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제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述를 지속적으로 깊이 학습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면서 전주 경제운영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게 됩니다. 또 중대대상 비축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수에너지축적삼협공사, 다국물류, 특색산업사슬 등 중점 대상들이 조속히 락착돼 실효를 거두도록 전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대상 난관 공략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발전 동력을 비축함으로써 고정자산 투자의 선두 태세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년래 우리 주에서는 대외 개방 우세에 입각해 외국 인원들이 중국에서 결제 시 봉착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제 봉사 편리화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위 은행카드 접수 범위 확대, 현금 인출 봉사 제고, 구조와 개설 절차 가속화를 통해 섭외 결제 환경을 1층 최적화하고 섭외 문화 관광과 상업무역 교류의 질과 효율 향상에 조력함으로써 지방 섭외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금융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위 은행카드 접수 면에서 우리 주는 공항, 섭외 상권, 오예급 풍경구 등 핵심 장소에 초점을 맞춰 경위 은행카드 접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경위 은행카드 포스기 배치를 다그쳐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의료 등 7가지 소비 전경을 피복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적으로 경위 은행카드를 접수할 수 있는 상가는 2,254개로 동기 대비 24.7% 증가했습니다. 경위 은행카드 거래는 루계로 15,800건, 거래액은 3,467만 8,300원으로 동기 대비 각기 28.3%와 34.8%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류드밀라입니다. 연결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결제가 매우 편리합니다. 현금이든 알리페이든 쇼핑과 소비에 지장이 없으며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현금 인출 봉사 면에서 우리주는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게 피복된 외화 환전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외화 환전소 13개를 설립했고 127개 은행 영업 지점에서 외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경위 은행카드 현금 인출 ATM기 736대를 배치했습니다. 외국 인원들의 구조와 개설 절차가 번거롭고 언어가 통하지 않

0: 받는 등 문제 대비해 우리 주에서는 구조와 개설 봉사를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중점 섭외 구역에 외국 인원 전용 봉사 영업 지점 22개를 구축하고 구조와 개설 녹색 통로 440개를 개통했으며 전용 창구를 설치해 도착 즉시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 인원들을 위해 개인은행 결제 구조와 1,591개를 개설했습니다.
1: 연길시 도시구역 출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 민생공사인 BRT 2기 괴소 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로선은 준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도시 녹색 공공교통 발전을 추동하게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 주요 구역의 동서향 괴소 공공버스망이 더 완정해지게 됩니다.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0: 선생님 모시고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지금 우리 활동하는데 오늘 마감 날입니다. 예.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예. 예, 여름철이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예, 그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 오늘까지인데 이 우리 활동 기회 잘 잡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예, 또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또 빼드립니다. 예, 그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한 개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 고급 초본 차향백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이 호평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너무 좋다면서요. 이 초본 식물하고 자잎을 중리리론에 따라서 배합해서 베개 속에 채워넣어 만든 게입니다. 베개 무게가 한 2kg 되죠. 예. 건강 양생용 베개인데 주로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주면서 차이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어준다. 예. 100% 순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하고 열을 빠르게 분산해 가지고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건강 양생용 베개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1610원도 감면해 드립니다. 예. 그 기초 상에서 330원짜리 본약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한 개를 증송해 드리죠.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기초상에서 또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두 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그 외에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두 개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그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스타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그 현대적인 지금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예, 서상약으로 됐고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매우 빠릅니다. 예,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이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이런 야생약재입니다. 예, 서장에서 또 연황금으로 불리는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보물급 서장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우리 이 지금 그 약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제지방이 약을 지방 사람들이 쓴다 할 때 효과가 좀 못합니다. 예, 어째서 못한가? 항약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북방이 사람들 남방이 약을 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예, 심장이라는 거는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동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이 전체의 동맥이 피든 정맥이 피든 순환시키는 발동기죠. 예, 그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심장 근육이가 탄성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심장 근육 세포가 많이 손상받아 있고 심장이 커지면서 심장 근육 세포가 이상하게 늘어나 있거나 이럴 때는 심장이

0: 이 발동기가 제대로 돌아 못 갑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당뇨적이나 뭔가 이거 당뇨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2: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혈압약을 계속 먹었는데 예, 방송을 듣고 당뇨 신내방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내 딸 이거 먹고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된다 말입니다.
0: 지금은 당뇨, 예.
2: 당뇨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원래 또 예,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신경질이 자꾸 나고 또 민풍까지 와가지고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뛰면서 고생했는데
0: 예.
2: 4개월 다후 먹고서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리고서 예, 위궤양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또 위가 예, 쓰리면서 예, 아팠다 말인다.
0: 네.
2: 지금은 예, 그런 게 다 이렇게 뭔가 좋아지고 예, 몸이 형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이 약은 예, 서당 해발이 예, 그렇게 높은 곳에서 다른 야생약 대들로 예, 최소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다른 약보다 다르대다.
0: 그렇죠. 예.
2: 예, 우리 부부는 예, 이 당약 신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서 뭔가 이게 우리 활동이 오늘
0: 마지막 날입니다.
2: 예, 그래서 내 사촌 언니인데 예,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0: 네.
2: 예, 이 활동이 오늘까지 이렇게 끝나니까 사촌 언니는 예, 가슴이 예, 저기나 뭔가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프고 또 혈압도 영 이렇게 낮고 관절도 안 좋고 빈비도 예, 자꾸 있어가지고 영 고생했단 말입니다.
0: 예.
2: 근데 예, 지금 예, 영 이렇게 이 약을 먹고서 예, 좋아진다면서
0: 예.
2: 좋아진다면서 예, 다적이나 뭔가 모든 면에서 예, 그것도 좋아지거니와 예, 몸이 전체 상태가 다 이렇게 좋아진다 합니다. 그래서 아. 이번 의대 활동에 참가해서 예,
0: 아예 저녁에도 배달 되니까 우리 활동이 우리 오늘까지입니다. 딱 예.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지금 방송 듣는 중입니다.
0: 예.
3: 마지막 날이니까 활동이. 예.
0: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3: 예. 활동. 우리 아빠도 중풍이 걸려서 혈압약 30년 넘었는데도 나고 난 끝내 혈압조절 아이들과 중풍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0: 예.
3: 고생한 끝에는 더 말할 데 없고 그저 영 비참하게 소리 영 생활하다가 소리 어느 날에 예, 이쪽이나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서장약 딱 좋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본뜩 해가지고 들이 수작들을 마음 먹어서 쓰는데 예. 원래 사람들이 이사들이 옛날에 말한 게 그랬대다 예. 여기 동 사람은 안싸게 난방 약 먹고
0: 예,
3: 난방
0: 그렇습니다.
3: 사람이 여기 막 예. 예 이래서 그래 물을 바꿔 먹으면 영 효과 좋고 영 사람 영 치료 잘 된다고 이랬대다
0: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 강의도 그게 광양수제 딱 씌어 있어서 중풍 치료 된다니까 이거 쓰는 게 예. 아니 아들까지 쓰니까 나 예. 혈압이 온종 잘 되니까 혈압약 안 먹게 된다 거기다가 그 어간에는 예, 그 중간에는 선생님이 시키는 데 딱딱 예, 어떻게 하라고 방식을 예, 알려주니까 쓸까 나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0: 예, 예 제가 그 알려주는 그 방식이가 루이스 레오파레가지고서리 몸에 아무런 해도 없으면서리 그렇게 조절이 잘 되는 게입니다
3: 예, 우리 막적으로 쓰니까 아이 된 거입니다. 이때까지 예. 생각해보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 그거 영 너무 좋아서 우리 남편이 지금은 예, 아이 전이 수에 심하고 위나 밥만 먹고, 그 다음에 관심병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어떤데 순하이 올라오고, 맥이 없고, 그 다음에 파밍 자꾸 잡사지라고 팔을 떨고 하던 게 지금 아끼 나갔습니다. 오히려 장기 놀라 나갔습니다.
0: 아.
3: 야,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약을 대해서 이 호기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두량지 이 약만 먹겠습니다. 나도 예 심장이 나빠서 이 약을 먹는데 숨이 차고 밤에 자수 못하고 변비 있고 이랬는데 이 약 쓰니까 영 좋아지고 얼굴이 거저 만나서 수두래가지고 검은 털털해가지고 우주부레해서 이라고 된게 지금은 너무 빨빨해야 되신다.
0: 예.
3: 부족하다고. 예.
0: 예. 이 약을 드시면은 심장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결국 그 피를 또 많이 보충해주기 때문에 결국 또 이게 회수성청도 막아준다. 여기. 그러기 때문에 특혜 얼마

0: 얼굴이 그 좋아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예, 얼굴이 예. 그 고향 이제 박아서 한 게요, 곱당하면 이랬대다. 이래서 내가 많이 성전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이 성전한, 근데 그 사람들이 쓴 거는 이거 다 효과 좋답니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답니다. 이 양이 정말 특별한 양이구나. 이랬대다.
0: 아, 그렇지.
1: 예. 우리 내골병이나 활동실에 친구 하나 있는데, 심장이 숨이 차고 맥였고, 그 다음에 영, 저기나 고리가 얼빤하답니다. 이러고 남편은 또 수잔했답니다.
0: 아.
1: 그래서 영 걱정이 쌓여서 살다가서 이랬는지 주머니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 약을 쓰면 되는가 할까 써야 된다 할까나 아 주머니 한번 받아서 쓴 게 별로 숨 찬 것도 낫고 맥이 나고 영 좋다면서 이랬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빨리 싸라고 우리도 주머니 쌌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배달받겠답니다.
0: 아, 심장이 그렇게 예. 좋은 약입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이사님 예. 즐거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제가 고혈압이 혈압이 높아서 예, 많이 고생한 사람인데
0: 예.
3: 미연에 넘었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0: 아.
3: 그래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이름이 그래서 예, 서야구 고혈압약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종 때문에 많이 그런 고혈압 때문에 많이 신경 썼는데 어떻게 방송 듣고 들으니까 예, 선생님 강의라는 게 서장에 예, 설상고원에 지대가 높은 지역에 야상약조를 댔다 합니다.
0: 아, 맞습니다. 예.
3: 예, 5,400m, 4,500m에
0: 예,
3: 그러니까 그다음에 밑부서리는 썼습니다.
0: 예.
3: 그런 서장약이라기보다 또 누구나 다 믿어주는 게 뭐입니까?
0: 맞습니다.
3: 그랬었는데, 정말 믿는 거 실망 안 했습니다.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3: 몇 달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더란 말입니다.
0: 야, 겨울이 강하지니까 예. 예.
3: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없고, 예. 혈압이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과 문의라니까 방법 알켜줘가지고, 구밥 먹대를 하고 또 한 가지 방법도 결불해서 했는데, 야두 달 넘으니까 혈압 조절이 이용 잘 돼가지고 지금은 1년 넘어 먹었는데 지금은 그저 심리방만 먹습니다. 혈압 약.
0: 예.
3: 예. 그래도 혈압 이용 잘 된단 말이에요. 조절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래 혈압 때문에 시름 싹 났습니다.
0: 그렇지.
3: 그래 왜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머리 안이 아프단 말입니다. 머리 띵나고 정신이 나고 예, 허리 더운하고 안개 낀 것 같고 예, 계속 소리 나고 머리 서서 소리 나고 이래가지고 밤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 지금 이증상이 없어져가지고 머리가 개운하고 정신이 난다. 그래서 잠도 잘 자고
0: 예,
3: 그래, 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무릎 관절이 아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붓기고, 뻣뻣하고, 예, 아프고, 통쇠 나고, 밤에 특히 통쇠 나가지고 그랬는데, 예, 골지도 바로 못했습니다. 운동도 바로 못하고, 나가 댕기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생각 외로 관절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다리 가볍단 말입니다.
0: 예.
3: 아프던 게 나서가지고, 예, 뻣뻣하고, 아프고, 이렇던 게 이전 없어서, 이전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층층대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0: 예, 궁한섭을 예. 이거 빼주고 예, 콩팥이 허증도 치료해 주시 그리고 심줄 근육 인대를 관계하는 이 그 이 간을 예, 치료를 해 주면서 이 간 경락에 들어가는 약제 7가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심줄 인대 근육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관절이 나쁜 분들한테 그렇게 지금 이 약 쓰면서 좋다는 분들 많습니다.
3: 예, 그래요. 예. 예, 발발이 저리고, 예.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제품입니까? 예.
0: 예.
3: 발에. 종아리 시리고 발꺼지 내리시렸단 말입니다. 그래도
0: 예.
3: 그냥 도시 끼고 댕겼습니다. 그리고 예, 밤에 지내 발이 시려서 깨어나가지고 발을 막 주물거려 자고 이랬습니다. 근데,
0: 예.
3: 예. 근데 지금은 예, 다리 옹기 돌면서 이젠 편안해졌습니다.
0: 예.
3: 예,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0: 그렇지.
3: 우리는 예, 부부가 둘이 먹다나니까 예, 이번에 그 활동도 좋고 해서 쌌습니다.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아, 예.
3: 예. 근데 우리 친구가 지금 예, 혈압이 높은데 이 동문의 혈압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쑥 떨어지고 예.
0: 다 있지.
3: 마다 말인다.
0: 예. 예.
3: 그리고 뇌경색도 왔다 가고 예, 변비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내 선전해서 먹었는데 용 혈압도 편안해지고 예, 용 좋답니다. 변비도 해결되고
0: 예.
3: 그래서 이번에 또 활동이 또 좋지 구매가 차양비계
0: 맞습니다. 이 비계 용 호평 받습니다. 지금
3: 예, 그게 예. 좋다니까 예, 욕심나서 예,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0: 아,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예, 예. 예, 오늘이 우리 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우리 활동이 지금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
3: 예.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2479.
0: 예, 맞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저도 지금 당장심해로 한번 묵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0: 저는 이게 혈압조절이 안 돼서, 예, 한 20여 년 서약인 혈압약을 먹으며 살다가들이, 정말 맨바로 선생님이 당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혈압조절이, 야, 0살 됐다.
1: 네.
0: 그래서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섯 달 만에 당약 심리방만 먹고 있는데도 지금 혈압조절이 그렇게 0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잘 되죠, 원래.
0: 예. 겨우, 예, 저는 이게 다발성 뇌경색 여러 번 오면서, 예, 그냥 머리 얼빤해지고, 어지름증이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개소리 소리 나고, 경력된 게 이 약 먹으면서, 예, 머리 맑아지고, 예, 정신으로도 바짝은 하니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예, 그런 예. 효과는 또 봐야 됩니다.
0: 예, 제가 예. 관절이 나빠서, 예, 관극 가까운 거리도, 예, 저 심히 걸을 때인지, 야, 이 약 먹고 지금 관절이 좋아져서,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1: 예, 관절이 예. 좋아집니다, 예.
0: 예. 특히 이 약은 예, 4,500m 이상 수달한 야생 약재지, 홍경천은 또 5,400m 이상의 높은 곳의 약재고, 서장에서 이런 황금으로 불린 약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가 그런지, 야, 정말 약을 먹어.
1: 그래, 훌륭하지 않을까, 예, 약이.
0: 우수한 약이라는 게 벌써 예. 알릴 때다, 이 약이. 예, 그래서 우리 부부가는 예, 이 약 먹으면 지금 건강 챙기고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해서 우리 옆집 할머니도 이 약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예, 기억력이 없고, 심장이 그 좋지 않아, 숨이 그냥 차지. 또 어제 설사를 영 자주 한답니다.
1: 아.
0: 그래서 지금 이 약 먹고 있는 게, 야, 이메일에서 효과 영 좋다면, 이 약이 정말 잘 먹어본 중에 최고라면서, 오늘 저 우리 활동이 마지막이라니까, 오늘 지금 저리였을 거야, 배달받아서 계속 쓰겠다는
1: 거예요.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이 안 돼 30여 년 서약인 혈압약 먹으면서 고생스레 살았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다 예, 선생님 작년 심리방 강의를 듣고 작년 심리방을 먹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섯 달 만에 잠약 심리방만 먹는데도 혈압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예, 잘 되죠. 예.
3: 예. 그리고 나는 경동에 어느덧 빵콰리에서 항상 근심 속에 살다가 이 심리방 넉다방 먹고 검사하니 아 빵콰리에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도 예, 심장이 아주 항상 숨을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 특히 앞뒤 가슴에 바늘로 쏘쏘 찌르고 이렇게 아팠는데 이 약 먹고 후부터 예,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 막히는 증상이 이 증상이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
1: 네.
3: 예. 약이 효과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이게 집사람 같이 먹길래 이번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 활동 정말 아주 독특한 예. 우리 활동입니다.
3: 예, 그 학대 저런 여수가 바다 꾸준히 먹다가 바다 왔습니다. 지금.
1: 예, 잘하셨습니다.
3: 예, 그래 우리 처남이도 나이가 좀 몇 가지 가지고 먹고 있는데
1: 예.
3: 우리 처남은에 심장이 떨리고 숨이 차고 아 집이 3층에도 몇 번씩 심어 올라갔는데 1년 먹 후부터 아 가슴이 떨리지 않고 숨이 안 차고 하니까 3층으로 단번에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지금. 뭐.
1: 아,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것을 해결해 주니까나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분이.
3: 예, 그래, 확실히 알린다면, 이번에 확대, 그렇죠. 이 확대, 이번에 세례는 여수가 봐서 계속 쓰겠답니다.
1: 예, 그러는 게 좋죠.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거의 20년 혈압을 고생하면서 서약을 정말 마시고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또 뭔가 소변도 양이 적고 자꾸 이렇게 자주 보고 해가지고 어디 가면 이 녀석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근심하겠는데 그 증상도 이렇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4: 또 이 소변 자주 까나 다 하면 다 이해 못 가지 않을까.
1: 그렇죠.

0: 저 용 여러 번 일어나다 보니까.
1: 예, 그러니까 계속 수면제를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 소변량이 줄어들고 고량이 많고 하니까 이 잠도 잘 자니까 동시에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
0: 맞습니다. 예.
1: 지난 좋았어요. 대답 받아서 우리 둘이 부부가 같이 쓰자고 하는데 우리 아랫집 아저씨가 혈압도 높고 또 중도 왔고 또 대피 한번 왔습니다.
0: 예.
1: 그래서 별로 지금 약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건 이따 썼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면서 내일에 우연하게 할머니 봤단 말입니다. 오늘까지 활동인데 아니 어떤 일 할까 오용 줬어. 지대했었는데 전화를 걸어서 그거 오늘 배달해달랍니다.
0: 아.
1: 그래서
0: 예. 그러면, 예. 그분 보고 지금 바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 여기 배달됩니다. 예.
1: 예.
0: 예. 2417979번입니다. 예.
1: 예. 2417979번.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심장은 우리 몸이 모든 피를 끓여서 들여오는 장기입니다. 예. 예, 심장이 펌프작용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심장, 혈관 다 연결가 되어 있습니다. 예. 혈관에서 흐르는 피는 액체죠. 예. 이 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사실 액체라는 것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를 수 없습니다. 예. 그 유일하게 심장이라는 이 발동기가 있기 때문에 저 머리끝에 피, 저 발끝에 피, 저 손끝에 있는 이런 피, 이런 인체 말단에 있는 혈액이 다 들어올 수 있죠. 예. 심장은 전신에 필요되는 혈액을 공급해주는 펌프의 역할을 하고 혈관은 펌프에서 나오는 피를 운반해주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예. 이 심장은 1분간에 약 그 9건 되는 피를 방출해냅니다. 예. 이 피를 전신 장기에 골고루 공급해 주죠. 예. 우리 신체의 각 기관 내장은 그 혈액을 공급받아서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해지면서 정상적인 생리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이 있는 분들 보면은 특히 요즘 같은 이런 날씨람 그 어느 말이 덥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또 그 비도 잘 오기 때문에 예, 습합니다. 또 예. 예, 그래서 풍습이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심장이 비대가 와서 심장은 원래 자기 주먹만큼 크지만 그런 분들 심장이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아주 꿈트고 활동 령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예. 예, 고혈압병을 또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다 심장에 비대가 있습니다. 예. 혈압이 높아서 압이 높은 데다가 심장에서 피를 뿜어서 내보내서 하니까 심장이 또 힘에 부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 비대가 오게 되면은 그 어간에 있는 이천판막이라든가 삼천판막이라든가 이런 문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예. 전체적인 심장이 쭉 늘어나게 되면은 그 이천판막, 삼천판막이 다치지 못하죠. 예. 이러면서 그 연세 있는 분들 심장이 공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는 그 장약심리방은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심장 근육 세포를 격할시켜주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심장 근육이 비대가 왔다거나 또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약 심리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이 약 자체가 뇌 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예. 이 약은 뇌 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약이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놓고 보면은 정기적으로 혈액을 대청소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건강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3: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

눕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자,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어둡고 암흑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밝고 환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느껴지는 건 모두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때문에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시기 바랄게요. 세상이 달리 보이고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분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흐리다가 소나기가 내리겠고 훈춘과 왕청 부분적 지역은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3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4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다한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4대 문명 중에 바빌론 문명에 관한 지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원,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이곳에 약 4천년 전 찬란한 고대 바빌론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신의 문이라는 뜻의 바빌론은 함무라비 왕 때부터 고대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론 문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뿌리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메르, 아카드, 아시리아 등 수많은 고대 도시 국가와 제국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수메르인들은 세계 최초의 문자인 설형 문자를 발명했고 자동차에 바퀴를 만들었으며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명의 전통을 이어받아 기원전 18세기경 함무라비 왕 때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고대 오리엔트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으로 거듭납니다. 바빌론의 전성기는 특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일 중 하나인 공중정원으로 유명한 네부카드네자르 2세 시절, 그러니까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바빌론 문명의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는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법으로 잘 알려진 이 법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완전하게 보존된 성문화된 법입니다. 검은 현무암이 새겨진 282개의 법조문은 형법, 민법, 상법, 가족법을 망라하여 사회의 모든 측면을 아주 세세히 규정했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이 법전이 사회 신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유민, 신분이 낮은 자유민, 노예에게 적용되는 법이 각기 달랐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불평등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법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거제도와 재판원칙은 오늘날의 법치정신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바빌론 문명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천문학과 점성술 분야에서 이룬 성취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밤하늘을 관찰하는 데

지극히 능숙했고 태양과 달, 별들의 운행 궤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그들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1시간을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60진법 체계는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수학적 방법을 개발했고 황도대를 12개의 별자리로 나누어 현대 점성술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천문학적 지식은 단순히 별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과 종교 의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계절의 변화를 예측해서 농사를 기획했으며 천체 움직임에 따라 각종 축제와 의식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바빌론의 수학적 성취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60진법 체계를 발전시켜 분수와 방정식을 풀 수 있었습니다. 원의 360도는 바로 바빌로니아인들의 유산입니다. 놀랍게도 바빌로니아인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보다 천년 이상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수학 문제들을 보면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지식은 주로 토지 측량, 건축 설계, 천문학 계산 등 실제 필요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빌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공중 정원입니다. 메디아 공주를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건설했다는 이 정원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정원은 층층이 쌓인 큰 석조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었고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통해 강물을 최상층까지 끌어올려서 모든 식물에게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허공에 떠있는 정원처럼 보였다는 데서 공중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다만 이 정원의 실존 여부는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전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정원에 대한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정원은 바빌론의 사치와 번영 그리고 뛰어난 공학기술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 바빌론을 대표하는 또 다른 건축물은 바로 이슈타르 문입니다. 푸른색 유리백돌로 지어진 이 성문에는 룡과 황소의 조각이 장식되어 있었고 낮에는 햇빛에 밤에는 횃불에 반짝였습니다. 이 문은 행진길의 시작점이었으며 매년 봄 종교 행렬이 이 문을 통과하여 도시의 주요 신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슈타르 문은 바빌론 제국의 부와 권력,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오늘날 원본의 일부는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복원돼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찬란했던 바빌론도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했고 그 이후로 이 지역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을 다시 수도로 삼으려 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 계획은 실패합니다. 시간이 흘러 바빌론은 모래 속에 묻혀서 전설 속의 도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문명의 유산은 인류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비롯된 법치정신, 60진법과 360도, 그리고 천문관측의 체계화는 서양 문명의 중요한 기초가 됐습니다. 바빌론은 또한 문학과 신화, 종교 분야에서도 깊은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길가미시 소사시 같은 작품은 바빌로니아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날 이라크 땅의 피오로 남아있는 바빌론을 방문하면 한때 웅장했던 도시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명이 인류 역사에 기여한 법, 그리고 별, 숫자, 그리고 예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바빌론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남긴 하나의 영원한 수수께끼인 겁니다.

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특징을 유전으로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가장 최근까지 밝혀진 유전학에 관한 연구를 보면 몇 가지 놀랄만한 것들이 있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껏 생각하지도 못한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콜레스테롤과 먹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아닌 유전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500명당 1명꼴로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야채만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탈모입니다. 네, 물론 환경 요인도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탈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 중에 X염 색체가 있다고 하네요. 즉 남자들은 대머리 유형을 결정지는 유전자를 어머니로부터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엄마의 유전자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탈모의 원인을 엄마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X염 색체와 아버지 유전자가 결합해야 탈모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대뇌의 지적 능력을 표시하는 IQ입니다. 학교 성적이 낮다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꾸짖으면서 엄마는 학교 다닐 때 너보다 잘했어 라는 말을 한다면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업에 성공하는 사례의 55%가 유전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과거에 학교를 다닐 동안 정말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다면 그 아이도 큰 잠재력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아와 청년기 당뇨병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형 당뇨병은 대개 노년층에서 발생합니다. 네, 그러나 때로는 활발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는 소아와 및 청소년에서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당뇨병인 모디는 가족성 소아 당뇨병 혹은 성숙기 발병 당뇨로도 합니다. 세포의 유전적 결함 혹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25살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바로 이 당뇨병 유형이 유전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간혹 불규칙한 식생활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생망입니다. 색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망 또는 색약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이 어머니 쪽으로부터 이것을 물려받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느 정도의 생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여성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응급 X염 색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남자들은 단일 모성 X염 색체 결함으로 생망이 찾아옵니다.

자, 요소 유당불내증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놀랍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성인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유당이나 우유를 소화하는 능력이 낮다고 하네요. 하나의 특정 유전자가 이것을 담당합니다.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유를 필요로 할 때 몸은 유당을 소화하기 위한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제품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죠.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유당을 완벽히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연령대에도 문제없이 우유를 효과적으로 소화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적 방향감각 되겠습니다.

유전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운전에 불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정도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시력입니다. 우리가 근시를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생길 가능성은 대부분 유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만약 두 부모 모두가 근시라면 아이가 근시일 가능성은 50%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전학 전문가들은 근시에 관련해서 모든 것은 유전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가리킵니다. 그 원인은 전자제품 앞에 또는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근시로 고통받을 확률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에는 유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미나는 상식 하나하나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찬란했던 고대 바빌론 문명을 따라서 먼 시간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요. 우리 몸속에 숨겨진 뜻밖의 유전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 땐 웃고 즐거울 땐 더 크게 웃으면서 우리 모두 매일매일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계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손가락과 손목, 무릎 등의 관절이 붓고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네, 오늘은 김선생님 모시고 류풍숙성 관절염 중상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

0: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류마티스란 말이가 우리 한어로 그 레이펑스에 이것을 말하는데 또 류풍습성 관절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류마라는 뜻은 이게 병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흐른다 하는 뜻으로서 현대의학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염증성 물질이 온몸에 흘러다닌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기가 문제는 흘러다니기 때문에 여러 우리 몸의 관절뿐이 아니라 기관 조직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병, 특히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기 때문에 이 병은 아직도 현대의학상에서 잘 낫지 않는 병이다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병이 발병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한 인구의 1 내지 2% 정도. 또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병입니다. 네. 남자는 없다는 말은 아닌데 여자가 훨씬 더 많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좀 젊은 나이, 중년, 30대, 50대 혹은 40대, 60대 그 생산력이 좋은 젊은 여성들한테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관절에 변형이 생겨서 변형이 생겨서 이 잔폐가 될 수 있는 병 이래서 좀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에 있어서는 여러 관절 중에서도 특히 작은 관절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손목이나 발목 무릎 여러 관절이 아프고 붓는 또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질병으로서 문제는 양쪽이 대칭성적으로 일어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이 뭔가 사료법을 보강사료법을 치료를 받아서
1: 어디가 불편해 치료받았습니까?
2: 이 경추가
1: 경추
2: 여기 아픔에 머리 얼리 아프고 이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영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 지금 두 번까지 치료받았는데 영
0: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그 공고하다고 그럽대다.
1: 두 번 이미 치료받았습니까?
2: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아프고 이 머리를
1: 돌리기 불편하죠.
2: 그런 게 지금 이렇습니다.
1: 목 돌리기.
2: 치료에선 효과 나는 게 아니겠대다.
1: 예.
2: 그런데 지금 또 오늘의 자문할 거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이 뒤에서 그냥 항무소 전기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머리가 얼리 아프고 이러단다.
1: 뒤에서 소리 난다.
2: 지금 효과 좋은 거 지금 보고서에 자기도 같이 치료를 지금 받겠는데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는가 이래 자문해달래서 그랬다.
1: 뒤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거나 이런 거 치료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역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잘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 보청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다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기시 현대병원에서는 이같이 잘 낫지 않는 여러 인한병에 대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26521
2: 거기다 전화하고 가야 됩니까?
1: 그렇죠. 전화해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2: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우리 옆집 할머니 그 퇴행성 관절이 돼서리.
1: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3: 무릎이 아파서리. 그래 가서 이제 지금 구강주사 요법을 첫번 하고 왔는데

0: 통증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리 이용해가 빠지는 것 같은 게 용 좋단다. 밤에라 잠 쉴 수 있고.
1: 예. 네.
0: 뭐 첫 번은 맞았는데 이렇게 좋을 수 있는가 하네.
1: 예, 한 번에도 효과는 알립니다.
0: 예, 그래서 예, 그 동생이 또 예, 이 무릎 안 들으시게 알른단다.
1: 예.
0: 그래, 내일 토요일 돼서 예, 어떻게 보는가 아이 보는가 좀 알아봐라. 할 날이라도 급해서
1: 예. 예,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기타일에는 다 정상적으로 병 봅니다.
0: 예, 예, 토요일이 되면은 네, 어. 네,
1: 예,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그래서 어제는 이 며칠 전부터 그런 게 뭐가 있지, 뭐가 자꾸 막 목난지가 있지. 그래서 한번 그래도 뭐가 목난지 나고, 그 다음에 선제 먹으면 이렇다도 또 그러고 안 그렇습니다. 열이 막 나네.
1: 열도 나고, 예.
3: 예. 그리고 목이 아빠가 그래도 목이 때 막 쉬고 있지.
1: 예, 예 목이 쉬는 것 같고, 예.
3: 쉬고 이러고 아들 영수 때 그래도 어때 밥 넘기기도 막
1: 불편하고, 예.
3: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제를 이때까지 그 나중에 그래도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서연제 같은 건가 봐요. 어쩌면 서연제도 소용
1: 잘 말 듣지 않지요. 예.
3: 예. 그래서 내 이것도 가서 치료 좀 받아보려고 내가 잠을 잔다.
1: 예. 혹시 그 인후염이란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3: 예. 그랬대다. 받을 거는 저는 대후에라고.
1: 예. 그렇죠. 예. 예 그거에 자꾸 서연제만 써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과 같이. 소염제 쓰면 쓸수록 점점 예, 그 재량 용량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래도 잘 해결 안 되고 예, 예, 이런 문제로서 현길시 현대병원을 가면 이런 그 인후염 예, 부강수사료법으로서 소염제 지통제 사용 없이 치료합니다.
3: 그래 뭐 이런 것도 그래도 한 냄새에서 예전마다 한두 번이면 해결이 되죠?
1: 예, 빠르면 한 번에 또 좀 엄중해도 한두 번 치료받으면 해결 봅니다.
3: 그러면 내가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 날에.
1: 예, 토요일 정상적으로 병 보고 일요일에는 병을 보지 않습니다.
3: 예, 그 예약해야 됩니까?
1: 예, 2620에다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4: 아, 저는 전문적 기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보지 못할 때 이런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다가는 그 초반 볼 때가 있었습니다.
1: 예.
4: 그래서 병원에서 좀 수술하지 않고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이 주사료법으로 한번 하는데 지금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효과를 봤습니까? 예.
4: 네. 그래서 지금 더 치료하다 그럽니다.
1: 예. 그게 남성 그 중년 노년에 이르러서 많이 발생하는 병인데 확실하게 신통하게 낫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방광에 소변이 꽉 차고 배출 못해서 예, 도뇨관을 꽂아야 되는 문제까지 생깁니다. 예,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방광에 소변이 차고 하면 그 역류돼 올라가면 예, 신우신염도 일으키고 예, 더 엄중하면 요독증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증료법에 증상만 공지하는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예, 또 확실하게 치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 치료했습니까?
4: 예, 두 번 치료한 게 영 효과였습니다.
1: 예, 그, 도뇨관까지 꼽을 정도면 한 세 번 치료가 아마 소요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전문가 선생님이 지시에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5: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 누나가 퇴행성 관절염이 돼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1: 네.
5: 이래서 다리를 굽고 땡겨서 이래서 이제 누나가 부강치료 지금 두 번 받았는데
1: 예.
5: 많이 낳고 다리를 구석장이 든 것도

0: 무슨 다리 좀 많이 이제 헷갈아 졌습니다 지금.
1: 네.
0: 지금 편에 또 가다오게 합니다.
1: 네. 두 번째 치료한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0: 이제 한 보름 됐습니다. 이제.
1: 그 조금 늦기는 했는데 더 지체 말고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가기 좀 예약하겠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허리 통증이 진짜 심해서 그래 핸드폰이 예, 그 주사를 뽑을 예, 한 번만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한 번 치료했습니까?
3: 예, 예 한 번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 눈이 또 이 무슨가 하면 그 이 허리 그 척추에 무슨 가시 있다든지 무슨
1: 그 가시
3: 예예 그 가시가 있대서 그래서 눈병원에 사진 찍었는데 가시 있대서 그래서 이번에 그래 이마 핸드폰에 가서 좀 저 그 주사료 뽑고 있다고 그래 그 어쨌든 이 콘서트를 내가 다 효과 보는데 그래서 저 한번 가서 좀 그걸 착수해 보라고 내게 선생님 그게 예. 이런 증상이
1: 지금 무슨 증상 있습니까? 뼈가 신호에 골질증식이 예, 생겼다는 뜻인데 예예
3: 예, 예. 근데 허리가 이래 배기바빵한다면
1: 이미 그 척추 협착이 와서 그렇습니다.
3: 아,
1: 예.
3: 허리는 되게 아프고 통증이 나고
1: 걷기만 하면 다리 당기듯이 아프고 예, 예, 예. 많이 걷지
3: 예,
1: 못하고
3: 예, 예. 그렇다만 예. 그래서 이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주사를 한번 대대니까
1: 연길씨 그 현대병원 부강 주사는 뭐 여러 가지 이난병에 다 효과적인데 특히 골관절병에 이제처럼 척추 협착이라든지 네. 경추요추병, 무릎관절염 예. 예, 이런 병들의 그 효과가 특별히 좋습니다.
3: 네. 나도 효과가 좋아서 그래서 그게 다른 데가 자꾸 치료했던 수준하고 한 번 가보라고.
1: 그 좀 엄중해서 수술이 네. 필요한 정도라 해도 예. 수술하지 않고 현대병원에서는
3: 네,
1: 예, 예, 치료해드립니다.
3: 네. 그냥 내일로 가는 걸 합시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네, 남편이 현대병원에 가 두 번 치료한 게 효과 용도였습니다.
1: 무슨 치료했습니까?
4: 척추관 협착 수익고에 이 대형성 관절까지 있었어. 예. 아예 어려 앉아 댄스도 못 보고 서 있기도 바쁘고 예. 누워 돌아눕기도 바빴습니다.
1: 네.
4: 이번 치료한 게 있으면 마음대로 어디 앉아 댄스도 보고 서 있어도 예, 많이 낫고 누웠다 인사 돌아놓을 수 있습니다.
1: 네.
4: 예. 옆에 한쪽이 세게 아파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다리 폈다 굽혔다 하면 예, 아이고 두둑두둑 소리 나면서 세게 아파서 잘 못 걸어 댕겼습니다.
1: 네.
4: 예. 또 등계를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무슨 등계를 내려가자 하면 좀 바빠서 잘 내려 못 갑니다.
1: 못 가던 게 지금은 내려갈 수 있고 예.
4: 내일이 허가사가 내일이면 열흘 하루 됩니다. 딱 주일날 가자. 아, 내일은 열흘이죠. 월요일날에 가자 그럽니다.
1: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일요일만 병 보지 않습니다.
4: 나 내일 토요일이니까 되겠습니다.
1: 예, 265-2120에다 먼저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동생의 59세인데 이 발목이 있지 않습니까요, 선생님?
1: 네. 예.
5: 무릎 두 번이나 동문했을 때인데 세 번 만에 또 자꾸 차서 빼서한 게 어떤 아이 되겠다고 해서 이거 이 주사를 맞아라고 내가 그런 거 권고했더만은 이게 맞은 지 오늘까지 나흘이 그 붓기니 많이 내렸답니다.
1: 내렸습니까? 아, 예.
5: 조금씩 이렇게 내리는데 한 번 기회석감이 막구슬이 어휘 막구슬이 하룻밤 장기 하필 내리던 감이 들고 그 다음에 이튿날 볼까 쭉 내렸더란다 그 다음에 오늘까지 나흘인데 많이 내려서 조금 걷기 쩔뚝거리더니 그걸 깨 쩔뚝거린답니다 선생님
1: 예 아프지 않으니까 쩔뚝거리지 않겠지
5: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붓기 내렸지 이해가나 거기 아픈 게 많이 나서지까나 쩔뚝거리는 게 쓰다라는 소리 어쨌든 자기는 이거는 세 번 내지 예보 맞아라는 게 나 자기는 꼭 하겠다며 그런다 그래 아직도 됐다 열 하루 만에 봐 맞죠 예?
1: 네 열 하루 열 이틀 다 됩니다
5: 아 다 됩니까
1: 예. 예.
5: 그래 그때 이제 어느 나으니까는 이제도
1: 야 예, 아직 예 기다렸다 예
5: 예 예 그 그간이 별로 많이 났을 것 같다 너무 고맙다는 발목이 이렇게 아파서 계속 또 그리고 두 번이나 물 빼고
1: 네 발목이 아프고요 어떻게 걷습니까 못 걷지 예,
5: 예 그래 그냥 걷는데도 집안에서도 또 걸으면서 봐봐 해머니가 죽을지게라고 그래도 이것도 수송 수요 앞에 강에 살것 같습니다.

0: 한다.
1: 그렇죠. 예.
0: 그래, 세번 내지 자기 네버 어디 끝까지 어디 거기다 현대병원 맡기겠다는 소리.
1: 예, 그렇지 않아도 예 병원에서는 치료 일단 하면 났을 예.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예.
0: 그래, 네버 맞고 아이 맞으면 그다음 후에는 또 뭐 치료입니까?
1: 네번 후부터는 그 다음엔 돈 받지 않고 예 치료해드리고 네. 그 책임지는 시간은 3년 예.
0: 예 그래도 그런 병원이 없겠구만
1: 그럼요 예
0: 영 좋습니다 예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여수가 한번 다스르네 저는 한 10몇 년 됩니다
1: 오, 오래됐습니다 예
3: 진통제를 먹고 서로 지내고 아프면 정통편을 먹고 정통편을 먹으면 또 아예 아픈다 인사.
1: 그거는 잠시 아프지 않게만 하는 효과일 뿐이지 치료된 건 아닙니다
3: 치료는 아예 되지 그러면 예. 나이 들면서 좀 더 아예 됩니다 정통편도 좀
1: 그렇죠
3: 그래서 예. 바빠서 여기 댕기면 아무도 해보고 무슨 뭐 친구도 해보고 아예 되는 게 아예 되겠다고 우리 아들은 뭐 그러지 현대병원 가 현대병원이 그리 자랐습니다 니가 내 선생님 이런 병이 돼야 한다 막 우리 아들 나를 구속하더라 말 길에 가서 치료한 게 아 저도 그 북한 주사를 저래 하더구만
1: 예.
3: 나는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 딱 아프고 허리 내리고 저 뻗치면서
1: 줄이 뻗치는 것처럼 예.
3: 예 발목도 막 부서졌습니다 아파서 아, 그 층계로 어른 내릴 때는 막 딱딱 맞추면 어떻게 아픈지 길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젯네 2번 했는 거야
1: 2번
3: 한 게
1: 예.
3: 2번 한 게 허가 용서했습니다 지금 발목 부신 게 다 내리지 어, 친구들 그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친구들 맞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디서 그렇게 인사해서 효과를 볼까?
1: 네, 그래서 특수한 치료라고 말하는 게.
3: 정말 특수합니다. 예. 허리가 이렇게 끊어지면 출산에서 원래 밥하고 밥, 쓰러지라 하자면 걸상 놓고 앉아서 해야 됩니다.
1: 예.
3: 그런 게 지금은 그 증상이 없어지고, 그래서 서서할 수도 있고, 이전보다는 한 절반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완전히 났을 때까지 하자면 네 번 한 번에 맞아야 선생님 말한 게 한
1: 네 번
3: 번 맞아야
1: 됩니다. 예.
3: 네. 네 번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 맞은 지 한 열흘 안 좋아야 되는데 열흘 돼야
1: 예, 열흘 내지 열두 날 정도 예. 예. 더 넘기지 말고 예, 시간 되면 예.
3: 아주 열두 날 아야 됐으니까 열두 날 되면 가야 되겠네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3: 그래 완전히 났을 때까지 치료하다
1: 네 번 이상 치료 수요될 때는 병원에서 또 책임지고 돈도 받지 않고 났을 때까지 치료해 드립니다
3: 예.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데나 그 치료되면 된다 나 아프지 않을까 여기는 살 것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그 책임지는 시간은 3년입니다 예, 3년
3: 3년
1: 예, 3년 내에 재발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병원
3: 3년 아예 아파도 좋지
1: 예, 예 그러니
3: 3년 아예 아픈 거 얼마나 좋았을까
1: 그렇죠.
3: 지금 아예 아픈 거 요즘에는 뭐 살 것 같습니다 나.
1: 네
3: 그래서만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보냈는데 감사합니다
1: 치료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예, 저 전화인가
1: 맞습니다
0: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0: 내 위에 사촌동패도 어서는 허리 요추반 투수에 협착까지 와서 예 아래 다리 내리저리고 엉심이 물러났고 예 허리 고문고 예. 이래서 예 현대병원에 가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아 예
0: 예 이제 효과가 영 좋단다
1: 좋다 예, 예 만족스러워
0: 다리 내린 예. 예 내린 턱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돌아 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통증 아니까 좀 걷기도 이전 보고 매우 허라단다
1: 예
0: 그래서 내일 세 번째로 12일이 되는데 내일 가다고 해야 한다.
1: 예. 내일 토요일에 병 봅니다. 일요일에는 병 보지 않기 때문에 12날이 되면 더 늦추지 말고 빨리 그 다음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그래서 내일 예약하다고 해야 한다.
1: 예. 전화번호 아십니까?
0: 예. 예 압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제 동생 예, 이물로 간절히 아파서 예, 뭐 범비도 맞았다, 그 다음에 버리산 나이도 맞았다 한 게 말을 잘 하이듣고 예, 이 무릎이 물이 차단다.
1: 물까지 차,
4: 그래, 예. 예, 물까지 차놔서 예, 아, 영 힘들어한다. 근데 무릎 빼면 좀 이따 또
1: 생기죠.
4: 또 물이 오더랍니다.
1: 예, 맞습니다.
4: 예, 예. 예 그래서

0: 선생님이 강의 듣고 소리 아 이현대병 의용하다는데 그까 부항치료 요법을 두 번 했습니다.
1: 두 번 예.
0: 예, 두 번 했는데 오전에 그 전 같으면 물이 차겠는데 그래도 괜찮답니다. 많이 좋아졌답니다.
1: 예, 물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까? 붓기가 예, 내리고 예.
0: 예, 예. 부순 것도 내리고 예. 예. 그래서 내리에 저기 제동체 어서는 열 할이 된답니다.
1: 아.
0: 그래서 예, 내리는 열 이튿날이까나 내리 또 가겠다고 나서서 예, 영 좋아한다.
1: 그래도
0: 예. 그 물이 그냥 차던 게 걔도 좀 나사져서
1: 예.
0: 그래서 이 났을 때까지 계속 치료하자 한다 제동체.
1: 네.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예, 안되겠죠. 예,
0: 네.
2: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그 류마티스의 즉 류풍습 관절염 환자의 그 문의가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 관절이 붓고 변형되고 아침에 관절이 굳는 증상이 아주 심합니다. 예, 소염제 지통제 또 소량의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했는데도 관절은 해마다 변형이 생기고 움직임이 어렵고 약으로 병리 진행을 막을 수 없겠는지 이런 문에 지금 연길시 현대병원은 이 관절 변형이 핵심 원인 이것을 제대로 알고 치료해 드리는데 이거는 바로 관절 활막이 염증 섬유화 증식이 되고 또 자가 면역이 지속적으로 관절이나 뼈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의 몸의 면역이 세포는 원래 세균, 바이러스의 이런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 원래의 작용인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절이나 뼈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 이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런 데다가 호르몬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격소치료를 계속 진행한다면 위장이나 간장, 신장에도 손상을 입게 되고 나중에는 골괴사, 골다공증까지 생깁니다. 현대병원에서는 관절 국소재생과 전신 자가면역 균형 이중관리로서 손상된 활막을 수복해주고 혼란된 면역을 조절해 관

0: 관절의 변형 속도를 늦추고 관절의 기본 움직임을 보여드립니다. 더 상세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2652120에 연락하시면 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 받으실 수 있고 또 치료해 드립니다. 또 한 분의 환자의 중기나 후기 류마티스 확진받은 환자입니다. 관절이 붓고 아파서 구부리거나 펴기도 힘들고 여러 병원 돌아다니면서 치료했지만 염증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 관절이 파괴가 심해집니다. 예, 현대병원에서는 이같이 아주 엄중한 류마티스 환자분들 와서 전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정치국이 회를 열어 20기 5차 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중공장 정치국이 당외 인사 조담회를 열고 당면 경제 정세와 하반기 경제 사업 관련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1: 신화통신이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인민군대를 인솔해 당군 홍군의 세장을 쏘내려가를 발송했습니다.
0: 사상 해설형 융합미디어 계열 프로그램 재성이 방영됐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이 7월 30일 회의를 열어 올해 10월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주요 의정으로는 중공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사업보고를 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당면 경제정세를 분석 연구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을 배치했습니다.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18차 당대회 이래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100년 대당의 자아혁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당과 국가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도록 추진했으며 당과 인민은 강당 강국의 역사적 주도권을 쟁취했다고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세계 정세와 국가 정세, 당 정세 심각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도 많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전 당은 반드시 당의 집권지위를 공고히 하고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다지며 정력을 유지하고 더욱 높은 표준, 더욱 실제적인 조치로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소중한 경험을 잘 견지하고 잘 활용해 당 건설이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돈하고 잘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양호한 정치적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막스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지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해야 합니다. 또한 신시대 당 건설의 총적 요구를 관찰하며 당 교약을 근본으로 삼고 당 조항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당의 장기적인 집권 능력을 제고하는 데 착안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고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인 뇌리를 유지하며 엄격한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당의 재반 분야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 당내 적극성과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진작시키며 당의 자아종화, 자아개선, 자아혁신, 자아재고를 부단히 실현해 당이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고 인민들의 옹호를 받으며 각종 풍랑과 시련을 이겨내는 생기 넘치는 막수주의 집권당으로 되게 하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지도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 들어 습근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이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에 분발 진취하고 용감하게 분투하며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각종 외부 충격과 내부 곤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동력 신형화 구조 최적화의 발전 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운영 과정에 어려운 도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신심을 확고히 다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종 기회와 우세를 활용해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 하려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 지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신구 동력 전환을 가속화하며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반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전제하에 제때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정책을 계획해 발표하며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고 내수를 힘써 확대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하며 호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주동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양호한 시사국면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는 거시정책의 힘과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지출과 채권자금의 사용진척을 가속화하며 국가 중대 전략 실시 중점 분야 안전 능력 건설과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신구 교체 사업을 요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층의 세 가지 보장 취해서선을 확고히 지켜내야 합니다. 통화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시기 적절하게 조정해 재정과 금융의 협력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최적화해 시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군체의 소비 수요에 맞추어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기초시설 건설망 계획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산업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공략과 미래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신흥기관 산업을 적극 구축하며 전통 산업의 개조와 성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재정 실시하며 계속해 내부 간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하고 기업 대금 체불 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유자산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국제 경제 무역과 호혜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서비스 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0: 체계였습니다. 대외투자관리제도와 해외종합서비스 체계를 보완해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회의는 삼농사업을 뜻임없이 잘 추진하고 빈곤해탈 공약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고표준의 농토건설, 운영, 관리보호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해야 하며 돼지 등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 증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물자의 공급보장과 가격 안정에 힘쓰고 농업생산을 잘 틀어지며 가을 곡물과 전년 식량풍작을 쟁취해야 합니다. 회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민생보장을 강화하고 중점군체의 취업지원 강도를 높이며 유연취업자와 새로운 취업형태 인원의 권익보장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노인과 아동 서비스 보장을 잘 틀어지고 계층별, 분류별로 사회구조 재개를 건전해야 합니다.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삼북공정공약전을 잘 치르며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임무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안전 장벽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일괄 부채 해소 방안을 잘 실시하며 지방 중소금융기구 개혁의 리스크 해소, 감량 질적 향상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자용자 종합개혁을 심화하고 자본시장의 회복력과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각종 위험요소를 깊이 있게 조사 정돈하며 중대특대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위험한 저수지, 강하천 제방, 산홍수와 지질재해 위험구역, 도시의 저지대와 침수취약 지점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 정비를 강화하고 홍수방지 비상재해구조의 재반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양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각급 지도 간부들이 더 분발된 정신력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송공주왕이 7월 24일에 종남에서 당회 인사 좌담회를 열고 당면 경제정시와 하반기 경제사업과 관련해 민주당 파주왕, 전국공상업자 련합회 책임자, 무소속 인사 대표들의 의견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송공장 습근평 총서기가 좌담회를 조지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 하려면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 총기조를 견제하고 재발전 이념을 완정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재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며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독자를 총괄하고 개혁개방 심화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구 생산력 전환을 다그쳐 추진하고 한층 더 활성화된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화폐정책을 실시하고 재반 보유량 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제때 실무적이고 유용한 중량 정책을 기획 제정해야 합니다. 역조기 조절 강도를 강화하고 내수 확대, 공급 최적화를 강화하며 민생을 실속 있게 보장 개선하고 발전 동력을 증강하는 한편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우수하며 더 좋은 방향을 따라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15차 5기는 전망기획에 량완 시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들인 리강, 왕혼영, 재기, 정설상이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리강 총리가 중공장의 위탁을 받고 상반기 경제사업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에 관련한 생각을 소개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중앙주석 정건방, 중국민주동맹 중앙주석 정종래, 중국민주건국회 중앙주석 항명금, 중국민주촉진회 중앙주석 최달봉, 농공당 중앙주석 하유, 치유공당 중앙주석 장작군, 구삼학사 중앙주석 무유화, 대만민주자치동맹 중앙주석 소휘,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주석 고은룡, 무소속 인사대표 소봉이 손하여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당면 경제정시에 대한 중공조항의 분석과 판단, 하반기 경제사업에 대한 생각을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비하고 새 생산력

0: 을 육성하고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스마트 경제 산업 응용 표준 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며 경제 사회 문화 건설 합력을 일괄 발휘하고 종점 군체의 취업을 안정시키며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소비 확대 규칙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효과적 투자를 한층 더 확대하며 고수준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욕조기 정책 강도를 확대하는 등 내용과 관련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발언을 참답게 정취한 후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올 상반기 중공중앙의 확관 령도 아래 각 지구 각 부문은 앞장서 힘을 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국내외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압력을 이겨내고 전진하며 새로워지고 더 우수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강대한 회복력과 활기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면 우리나라 경제 운영도 일부 어려움과 도전이 봉착했다면서 반드시 자신심을 굳히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시적 정책의 효과성을 증강하는 한편 내수 예비 발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 추진, 전면적인 개혁 심화, 고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강력하고 효과적인 민생 보장과 개선, 중점 분야 위험 부담의 지속적인 해소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상반기 여러 민주당파 조항과 전국 공성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은 중공조항의 결척과 포치를 단호하게 관찰하고 주동적으로 국가대국을 위해 봉사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일부 중점 문제에 주목해 건의와 계책을 제기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과학적인 결책에 중요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중공조항을 대표해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민주당파와 전국 공성업자연합회 무소속 인사들에 대해 세 가지 희망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면 경제정세에 대한 중공조항의 분석과 판단, 경제사업에 대한 결책과 포치, 사상과 행동을 통일시키고 발전에 자신감을 굳히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과업을 실현하도록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직책을 다하고 조사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는 토대오에서 맞춤형 건의를 제출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호전을 촉진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광범위한 구성원과 연계 중인 민중들에 대한 사상 정치 인솔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그들이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 터득하고 중국 공산당의 령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인정, 사상적 인정, 리론적 인정, 정감적 인정을 부단히 증진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량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류국종, 리란걸, 하립봉, 장국청, 오종룡 그리고 중공장 공무원 관련 부문 책임자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당내 인사들로는 또 소흥, 하보상, 왕광겸, 진박용, 조용신, 양진, 장은저, 방광화, 장빈 등이 있습니다.
1: 신하사가 7월 30일 장편통신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인민군대를 인솔해 강군, 흥군의 세장을 써내려가를 발송했습니다. 그는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의 실현에 착안해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 실현을 둘러싸고 강군의 위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강군의 노정을 인솔함으로써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켰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는 전면적인 정돈과 훈련, 단련을 거쳐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라는 근본적인 원칙과 제도가 더욱 확고해졌고 리상과 신념, 초심의 본색, 전통 작품이 강력하게 회복됐으며 부대 군심과 사기, 정신적 면모, 정치 생태, 중대하고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전군 장병들의 신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해져 당의 기치 아래 강군을 위해 분투하려는 의지

0: 힘을 응집해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이 신시대에 제기한 강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전진함으로써 강군과 흥군의 새로운 장을 잘 써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군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신시대의 군사전략 방침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달으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며 직책과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고 혁명정신을 북돋우며 분투의 힘을 결집해 건군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한 공략전을 전력으로 잘 치르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건설과 민족보훈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전략적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을 중앙방송총국이 공동 제작한 사상 해설형 융합미디어 교류 프로그램 재승이 7월 30일부터 중앙방송총국 CCTV 종합채널에서 밤 8시에 첫 방송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고코 김홍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합동 타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 무력인 인민동원 조직이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이라크 여러 지역에 위치한 조직의 기지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의 공격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조항사령부는 조금 전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지지를 받은 이라크 목표를 타격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엇 때문에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함께 타격했고 이번 행동에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민동원조직은 이라크 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민병조직으로서 여러 민병 무력을 재편성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조직은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습격 목표는 바그다드, 와시트, 바스라, 키르쿠크, 카르발라, 다얄라 등 주에 위치한 인민동원조직 본부가 포함됐고 많은 시설과 차량, 군사 장비들이 각이한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조항사령부는 7월 28일 SNN에 발표한 소식에서 타격 목표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지를 받는 테러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미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습격하려 시도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습격은 지난 72시간 동안 이란 이슬람 수비대가 지휘한 30여 차례 무인기 습격에 대한 회답이라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전투기는 이라크 동부 테러주의자들에게 속하는 후군과 무기시설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7월 27일 성명을 통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부대가 이라크 방향에 쏜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석유시설을 습격하려는 무인기 여러 대를 요격하고 파괴했다고 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가방송국은 7월 29일 모 군사정보관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목표를 습격한 타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관원은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리익을 목표로 한 모든 행동을 이란의 탓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심각한 오판이며 이는 해당 지역 정세에 대한 료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를 사대로 발동한 침략성

0: 타격 행동은 이라크 정부와의 조류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면서 이란 대리인에 대해 더 경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국제관계 전문가 나돔 알리는 이번 합동 습격은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불거진 배경 속에서 진행한 극히 위험한 군사 순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대학 정치학 사바흐 셰수 교수는 이번 합동 습격은 안전 분야에서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당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방어적인 자세로부터 주동적인 다국 위협으로 전변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이라크 대학 무하마드 주블리 교수는 이란의 지지를 받은 민병 조직을 타격한 것은 주로 미국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접적인 참여로 하여 이 행동은 미군의 정례적인 반격 행동으로부터 이른바 지역 대리인에 대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위협 공동 대응으로 성격되었다고 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습격은 이미 취약해진 이라크의 내부 균형을 심하게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블리 교수는 이라크 정부는 지역 대국 간의 각축에서 줄곧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해왔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타격은 이런 균형을 타파하고 이라크를 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대항이라는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대통령부는 7월 29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해당 행각은 이라크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범이고 이라크 관변 안보기구를 습격 목표로 삼는 것은 국제법 준칙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민병무료 이슬람조항기구는 7월 29일에 성명해서 미국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이라크 민병무료 고귀자 행동도 이라크 영토를 침범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침통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셰후 교수는 앞으로 며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란이 다방향 보복을 발동할 경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속 대응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긴장치를 격화시킬 의향이 없다고 비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가 7월 29일을 보도한 데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대신 칼리브 벤 살레마는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 벤스 부대통령과의 회담회에서 이라크에 대한 타격 행동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동적으로 긴장치를 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방위를 할 준비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민병 무력을 합동 타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방식대로 곱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개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조언은 종교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화염산 아래의 모 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국제 유가 변동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다중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종고.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의 번색 전면적 의법지국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한비는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리치를 설명했습니다. 초나라에는 모든 마차가 묘문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왕이 급히 태자를 부르는데 태자가 탄 마차가 묘문에 도착하자 집법관이 막아나섰습니다. 태자는 부왕의 령이라며 마차를 다그쳐 묘문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집법관은 태자의 말을 몽둥이로 때리고 차까지 부숴버렸습니다. 태자는 궁에 들어가 부왕들의 집법관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왕은 법을 지키는 자는 나라의 충신인데 어찌 죽일 수 있겠나며 오히려 집법관의 자귀를 두 계급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태자에게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왕이 법을 엄하게 집행했기에 초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법 집행이 나라의 부강에 얼마나 큰 추진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던 전국 시기 서북지구에 세력이 약한 진나라가 6개국을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상왕병법의 역할이 컸습니다. 병법 조문을 다 작성하고 반포에 앞서 상왕은 백성들이 혹여 법을 믿지 않을까 염려해 도성시장 남문 앞에 나무 기둥을 세워두고 이를 북문까지 옮기는 자에게 십금을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미심쩍게 여기며 아무도 나서지 않자 상왕은 보상금을 50금으로 올렸습니다.

0: 이때 한 사람이 헛일 삼아 한번 해보자며 나무 기둥을 메고 북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나무를 북문까지 옮겨놓자 상황은 약속한 대로 상급을 내주었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조정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이런 처사가 있었기에 백성들은 법령이 반포된 후 기꺼이 따랐습니다. 나라는 항상 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약한 것도 아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는 한비의 주장은 고대 입법과 법 개정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법치 건설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잠조물이 되고 있습니다.
1: 강지인 선생님, 훌륭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리치입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우리는 전면적 의법 지국을 어떻게 보다 전면적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면적 의법 지국은 국가 관리의 한 차례 심각한 혁명이며 당의 집권 흥국, 인민의 행복과 안녕,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관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한 법치 궤도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면적 의법 지국을 시종일관 견지해야 합니다. 전면적 의법 지국을 견지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구현됩니다. 첫째,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전면적 의법 지국은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해 얻은 중요한 계시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10년 내 우리나라가 전면적 의법 지국 면에서 거둔 성과를 체계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총화했습니다. 보고는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면적 의법치국의 총체적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사법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으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법치중국 건설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치가 국정운영의 기본 방식이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중요한 기반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현실적 견지에서 보면 전면적 의법치국은 우리나라 현실사회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로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막중한 과업,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객관적 수요의 직면에 우리는 반드시 전면적 의법치국의 전략적 조치를 견지하고 법치수단으로 사회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리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역량을 총괄하며 사회행위를 규범화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생기로 차넘치고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정고 제륙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음이 번색 전면적 의법지국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0: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화염산 아래의 모 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에 이르는 신강 지원의 길은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차 넘칩니다. 3년 동안 제11진 신강 지원 간부와 인재들은 사명을 짊어지고 민생 공정에 전력을 다해서부터 산업 협력에 정밀하게 힘을 쏟기까지 그리고 교육 의료의 팀 단위 지원으로부터 문화 융합의 세심한 보살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행동과 책임감으로 신강 지원의 답안을 써내려가면서 조국 대가족의 따뜻함을 신강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최근 신강 돌판시

0: 오창구 자터크루향 서광수학교 교실에서 아디라 알리무가 바른 자세로 칠판의 글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왼쪽 눈으로만 생활해야 했던 시력장애 소녀였습니다. 책을 볼 때면 얼굴을 거의 책에 대야 했고 오른쪽 눈은 간신히 희미한 빛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판에는 이와 같이 건강을 지켜주고 구조하는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뛰어난 의술과 열정을 안고 돌판에 찾아온 모 의사들이 신강대지에서 감동적인 신강지원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호남과 돌판 두 지역의 깊은 우정을 이어놓고 있습니다. 돌판에서 모 의사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돌판 여러 민족 주민들이 모주석의 고향에서 온 의사를 따뜻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2022년 94세의 유골족 할머니가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여러분들은 모주석 고향에서 온 의사들이고 우리들을 돌보라고 당에서 보낸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모 의사라는 호칭이 널리 퍼졌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신강지원 호남성 모의사 의료팀이 서강촌에서 무료 진료를 진행하다가 아디라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그녀의 각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긴급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신강지원 호남성 전방지휘부는 신속히 아이얼 안과병원과 연락해 그녀를 각막이식 공익구조 프로젝트에 포함시켰습니다. 6월 29일 비행기를 타고 장사로 이동한 그녀는 7월 2일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교실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쓸며 칠판을 봅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조금 지난 뒤 또 다른 긴급구조가 돌판시 인민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돌판시민 주충광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신강지원 호남성 전문가이며 돌판시 인민병원 심장내과 주임인 장우가 팀을 이끌고 긴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의사들은 완전히 막힌 주충광의 관상동맥을 소통하고 세 개의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입원부터 혈관 소통까지 걸린 시간은 9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주충광은 그들이 신속히 구조하지 않았더라면 5분에서 10분 안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모의사의료팀의 진료와 마음치유, 기층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4만 1천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명의작업실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과를 맡기, 스승이 제자 가르치기, 청년 골간 양성반 초청해드리고 파견해보내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지 의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술 몇 차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남기고 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호남성 제10진 의료인재 팀 단위 신강지원 팀장이며 돌판시 인민병원 원장인 진국동은 붉은 성류 모의사 브랜드를 구축하는 핵심은 소혈보다 조혈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 아래 현지 의사들은 빠르게 과의 핵심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강지원 전문가들은 1:1 수술 시범과 특별 훈련을 통해 최첨단 미세 침습 기술을 진정으로 현지에 정착시켰습니다. 동시에 신강지원 인력의 도움으로 병원은 4개의 국가급 센터와 일반 외과, 부인과 등 4개의 자치구급 중점 전문과를 설립했습니다. 1998년부터 호남성은 총 10차에 걸쳐 477명의 의료 전문가를 돌판에 파견했습니다. 상강강변에서 전산기술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의사들이 기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져갈 수 없는 의료팀을 남겨 호남과 돌판 의료 지원의 따뜻한 세상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

0: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국제 유가 변동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다중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변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7월 들어 한때 40% 가까이 급등하며 두 달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으나 이후 수일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중동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석유 재고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공급 전망이 현저한 영향을 받았고 유가 변동 위험 부담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중동 정세가 예상 밖으로 번지면서 원유 공급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군은 7월 상순 이란에 대한 전쟁을 재개하여 13일 연속 이란을 공습했고 이에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다수 미군 목표물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에 수송되던 원유는 7월 초 800만 배럴 이상에서 최근 며칠 사이 200만 배럴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멘 후티 무력이 최근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항로를 호르무즈 해협 대체 수출로로 활용하는데 따른 위험 부담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국제시장 봉사기구인 케플러 회사 데이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상 원유 수출은 4월과 5월에 모두 서부 얀부항을 통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만대부 해협을 거쳐 수출되었으나 이 비중은 6월과 7월에 각각 92%, 78%로 감소했습니다. 영국 보르텍사 자문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7월 23일 만대부 해협을 통과한 대형 유조선은 10척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17척이었습니다. 이 밖에 저장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이전에 증산에 나섰던 해만 국가들이 다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공급 차질이 한 달 더 길어질 때마다 배럴당 유가가 7달러에서 8달러씩 상승할 것이고 위험 부담 프리미엄 상승까지 더해지면 수요가 더 위축되지 않는 한 올 여름이 끝날 무렵 원유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계속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또한 정제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러시아 정유소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점점 더 빈번하게 감행함에 따라 러시아 내 휘발유와 경유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했고 그 결과 석유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노바크 부총리는 최근 국내 연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휘발유 수출 제한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25일 가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이란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이례적인 연동 조짐을 보여주면서 외부의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유럽 대형 정유사인 네프솔의 최고 경영자 이마스는 두 전쟁이 겹치면서 디젤과 항공유 공급이 비정상적으로 긴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글로벌 석유 재고가 뚜렷이 감소하여 공급 충격에 대응할 완충의 여력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서가 6월 발표한 월간 보고에 따르면 경제협력발전기구 국가들의 석유 비축량이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이후 미국은 전략 석유 비축유를 1억 배럴 이상 방출했습니다. 현재 비축량은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상업용 원유 재고 역시 최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란 전쟁 발발 초기 다수 국가들이 전략 석유 비축을 방출하고 원유 수입 수요를 주동적으로 줄임으로써 국제 에너지 공급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국제 유가 상승폭이 시장 예상보다 낮았지만 이 같은 완충 기제는 새로운 공급 충격에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은행의 석유 분석가 아말프리트 싱은 석유 재고가 최근 몇 년간의 저점에 있고 전략 석유 비축 방출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 에너지 가격에 상당한 상승 위험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의 최고 경영자 파트리크 푸얀에는 에너지 공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하며 이는 상례가 되어 유가의 큰 폭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5: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5: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5: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5: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신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감로 장약을 소개하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의 지혜가 담긴 감로 장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요하게 알수우의 쌍후환하고 알수우의 전주환 이 두 가지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두 가지 약은 요즘 같은 이런 날씨 이 삼복간에 신경계통 질병이라든가 또 이 순환계통, 예, 우리 심장의 문제 있거나 혹은 예, 이 뇌혈관의 문제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두 가지 약을 잘 이용하면은 중풍도 예방할 수 있고

0: 당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수오의 쌍후환은 서장이 전통적인 장약으로서 감로장약유한회사에서 제조한 국가의료보험 목록에 등록된 이런 치료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알수오의 쌍후환은 장의학 이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특별히 신경계통하고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이런 장약입니다. 그 구체적인 효능을 본다 할 때는 우리 장의학 이론에서 바이마이빙, 즉 현대 이학으로는 인체 신경계가 사기에 의해서 막힌 것을 통하게 하면서 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대부분 지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순환이라든가 신경계통계 이런 나쁜 사기에 의해서 막히면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알수오의 쌍후환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고질성 두통이라든가 특별히 두통하고 신경계통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교류관이 있고 지방관이 있습니다.
0: 예.
2: 오늘도 구리 무식하고 코끝이 빠갛고 맥이 없고 지금 연심환자와 주관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이제는 오른손 옆구리 무식하지 않고 코끝에서 바깥이 다 나가졌고 맥이 나고 땀에도 우선 선사가 됐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단면염이 있어 다결에 하나를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결에 맥 물러도 우선 이렇습니다.
0: 네.
2: 선이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옛날보다 더 쓰다고 그랬나.
0: 예, 이 수관 전환은 만성 급성 간염하고 지방간, 알코올간, 약물성 간손상, 간섬유화, 간낭종, 간기 울체 이런 여러 가지 간하고 담낭과 관계되는 이런 질환 치료에서 지금 현대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같이 결합해서 우리 수관 전환은 3개월이 한계료정입니다. 90날. 90날을 네. 쓰고 그 다음에 화암해보고 또 장 대표님과 자문하십시오. 예.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위축성 위염과 만성 위염이 위염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보통 이래 보면 무슨 음식을 조금 먹어도 아주 짱하고 기구에 터지고 어떤 때는 끌끌이하고 막 음식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서상약을 먹고 있는데 쪼수 따시하고 따탕활 이런 칭창제요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0: 네.
3: 한 달 먹으니까 벌써 이 속이 터지가고 이게 막 붓고 하던 게 속이 영 변합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먹었는데 이전에는 이 소화 잘 안 돼가지고 소리 밤잠도 못 자는데 우선 밤잠도 영 잘 잡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 효과 좋아서 지금 더 먹자고 그랬는데 한 달 먹어서 아이들이에요.
0: 예. 그 소화계통 지금 문제 있는 분들이 3개월씩 쓰십시오. 3개월 후에는 이 따탕화를 안 써도 됩니다.
3: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래서 이 창제로 아침에 드시면은 저녁에 조주 다시 드십시오. 이 조주 다시가 이 소구 위하고 장도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소화계통을 해서 잠이 잘 안 오던 분들이 지금 저녁에 드시면은 잠도 잘 옵니다. 맞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3: 아.
0: 그리고 간이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같이 쓰면은.
3: 아, 요 두 가지를
0: 더. 예, 있습니다. 세 가지 같이 쓰면 간도 예. 좋아지고, 몸 전체를 조절합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0: 그리고 허약해진 몸도 회복이 되고, 예.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냥 써도 다른 질병이 다 나사지는 이런 효과를 봅니다.
3: 아, 예. 다른 병도?
0: 예, 예. 그 소화계통이 제대로 이 흡수도 잘 되고 또 독소도 배출이 잘 되고 하면은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예.
3: 그러니까 네. 음식도 요거 어떤 때는 조절하고 요거 맛있어서 조금 더 먹는 다음 또 인차 또 탐이 나고 이랬어요.
0: 네. 근데 그것도 아주 기능이 좀 약하단 건 말합니다. 이 장약을 써서의 기능이 제대로 다 회복되면 그렇게 음식을 막 당기거나 과식하는 이런 현상도 또 적어집니다.
3: 아,
0: 딱 드실 마음만 드시고 예. 그 이 위장이가 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 공동이 회복되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꾸 냄새 있는 분들이 적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댕기우죠. 예.
3: 그렇죠.
0: 예. 예. 이거는 위가 이 수축하면서 위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 이거 제때 제한 못해 그렇습니다.
3: 아.
0: 예. 그 기능 회복 때문에 조절도 용 잘 됩니다.
3: 그렇습니까?
0: 예.
3: 아.
0: 그래 석 달씩 했으면서 또 조절하십시오.
3: 아, 그래라니까.
0: 예. 예.
3: 네, 잘 알았습니다.
0: 네,
1: 건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하면 약간 머리가 항상 어지러움에 머리도 아프고 땡하고 예,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그게 항상 어떤가 하면 손발이 차고 저리고
0: 네.
4: 예, 그리고 밤에는 저 밤 잠에서는 다리 쥐 잘 올라옵니다.
0: 네.
4: 예, 그래서 좀 시기인가 장약방역 선생님이 강의도 듣고 장약방에 가서 뭐 약 갖다 먹었는가 치수의 전주 아래다가 화신콕 위에를 먹었습니다.
0: 네.
4: 그래서 저는 거의 두 달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저 머리 좀 아프고 어지러움 이런 증상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0: 네.
4: 그래서 다리에 쥐도 쓸어 올라옵니다.
0: 네.
4: 예. 그래서 아무래도 후에 더 먹어야 되지,
0: 예. 예. 그 혈압도 조절이 됩니다. 혈지도 조절이 되고, 예.
4: 어, 예. 좀 조절될까, 예. 좀 머리도 어지러운 것도 좀 나고.
0: 맞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예. 결합해서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예. 러인 분들이 자꾸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우울하기도 하고 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허약해지죠, 예. 이런 예. 증상도 같이 나사집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귀에서 소리 나거나 경추병이 있거나 예. 메니얼스 중화증, 직마의 취장 이게 다 됩니다. 예. 정신혼란증의 예. 기억력 감퇴. 그래서 이 두 달씩 쓰면서 또 이 듣길 장약방에 가서 한번 받으면서 쓰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저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오래간만입니다.
5: 예, 오래간만입니다.
0: 예, 예, 예.
5: 또 바쁘게 선생님 찾습니다.
0: 예, 예.
5: 지금 내 장약 다섯 가지 먹잖아요. 영 몸이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5: 치수에 먹지, 그 다음에 화신코프에 먹지,
0: 예.
5: 그 다음에 난치만기 먹지. 그다음에 얼차완에 진지질 전화 다섯 가지 먹습니다.
0: 네.
5: 지금 다 좋은데 지금 요 한 일주일째 지금 일주일 넘습니다. 지금 무슨 증상인가 하되 이 허리 아픈 게 다른 사람 도야는 때도 바쁘고 일어날 때도 바쁘고 이렇다고 그다음에 저리다니 나는 그런 건 증상은 없습니다.
0: 네.
5: 괜히 딱 여기 배부기 기준에서 그 뒤에 좀 그러니까 박수배가 박수뼈대가 긴다.
0: 이렇게
5: 딱 아파서 한 일곱 발자나 야도 조금 딱 아파서 그렇지만 딱 끊어질 것 같고 번져지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나요.
0: 양쪽이 다 아픈가?
5: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0: 아.
5: 어디 때는 또 한 쌍이 더 하고 어디 때는 또 한 쌍이 더 이렇고 양쪽 다 아프고 그러면 그래서 한 일야도 발자 집에서 걸으면 더 걷기 힘들어서요. 진짜 바쁩니다. 다리 허도도.
0: 거기를 눌러봤습니까?
5: 눌러도 봤습니다. 그냥
0: 그게 딱 위치가 이 그 여연이란 게 허리 눈 그 이 허리하고 골반이가 있어지는데 그 허리 눈이란 게 있습니다.
5: 예,
0: 예 여안이라는 게 딱 고김에 막힌 것 같습니다. 예.
5: 그리고 내 지금 요즘에 어떤 증상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변은 배는 마라본 같으란 조금 마라본 가면 안 돼. 가슴만 붕붕 나가면 변도 바로 나고 변이 이 틀은 조금 구들라 끝이 구들라 그냥 그 다음에 굳지도 않고 모른데 지금 나아가고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보면 기대는 너무 답답해서 이게 언제 내 사진 찍을 때 이 세 번 책으로 네 번 책 조심하라면 계약 들게 했는데 20이 돼서 네 번 세 마디 아프면 그럼 어떤 증상 있는가 안에서 그래 지금 물어본다.
0: 그 여

0: 4번이 아프모?
1: 4번이 잘못되면 어떤 증상인가?
0: 4번이가 아프모니 다리 내리 저린다.
1: 다리 내리
0: 예, 그리고 아래 무겁고.
1: 무기니 흥무겁습니다.
0: 예, 아래 다리가 좀 무겁습니다.
1: 예, 무겁습니다.
0: 그런데 예, 환자분은 그 딱 요추 문제 같지 않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정적으로 한다면 내 마증상 보면은 예, 경락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1: 경락이.
0: 예, 경락이 잘 통하지 않으면 기순환이 안 되고 기순환이 안 되면 혈액순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배부구 위주로 해서 두에 그렇다죠.
1: 예, 그렇죠. 두에 예, 그거에 예, 됐다.
0: 예, 박죽뼈하고 또 요 배꼽이 요건 조금 다른.
1: 꿈 아래를
0: 아래입니다. 그건 아래입니다. 예, 요 안이란 건 아래고이 예. 지금 배꼽 위주로 하면 거기 명문혈이 속합니다. 명문혈.
1: 배꼽 올려서 조금 내려와서.
0: 내려왔지.
1: 예, 조금 내려와서.
0: 예, 그래서 그 부위는 좀 따뜻하게 하면 많이 낫습니다.
1: 따뜻하게 하면.
0: 예. 예.
1: 엉치를 계속 이렇게 엉치가 내 약한데 이 엉치가
0: 제일 무거워 쓴다
1: 그래서
0: 그렇죠. 그 허리
1: 딱 당장에 활 내려앉을 것 같은 게
0: 4번 문제 있으면 5번이 같이 문제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4, 5번이 같이 문제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아래가 그렇습니다.
1: 걔는 그 4번 문제 와서 이러는가 어떻습니까? 한센데도 전화 쳐서 단답이가 물어보는가 단답이서 그래 변이 어떻는가 물어보자니까 변이 나가긴 나가는데 가스만 나가고 변이 별로 아니나 조금 나가고 나이가 그냥 지금 사회 문제를 내서 지금 변이나 잘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래.
0: 아이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 허리를 푸는 그 이 동작이라 이런 거 아예 합니까?
1: 허리 푼다는 동작 같은 것은 나는 지금 집에서 이렇게 많이 걸고 그다음에 이 침대에서 앉았다 섰다 하는 이거 지금 하고
0: 예, 그리고 다리를
1: 들어... 그다음에 돌아 누워서 다리를 엉덩이 밑까지 올려받아
0: 예, 그거 하죠. 그거 하면 예예 예.
1: 계속 하고 자꾸 그는 시환이 많이 걸으려도 걸자니
0: 아닙니다. 걸는 게 아니라 걸기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다리로 이 앞둘러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하셔. 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1: 그래서 누워서
0: 예. 예, 누워서 하는 거 하셔.
1: 쭉 펴다 올리 그 허벅다리 탁 쳤다가.
0: 예, 예.
1: 그거 좀 잡고 하고, 그 다음에 벽을 짚고서 세발 걸으면.
0: 예.
1: 그거 좀 잡고 하고 이랬다.
0: 그 다음에 엉덩이를 앞 좌우로 움직이는 그것도 하셔.
1: 예, 좌우로 움직이는
0: 예. 예.
1: 가끔가다 하긴 합니다.
0: 예, 그것도 하고, 예. 그래서 누워서 하는 동작은 예. 그거 소지에 다 있습니다.
1: 예.
0: 그거 예.
1: 이게 전에 지금 이 시간 변도 바라나 지금 네 번째 문제 돼서 이러는가 지금 이래 고려하면서
0: 네 그 관계 있습니다. 지금 증상하는 그 증상에 옳습니다. 5번하고 4번이 다 문제 있습니다.
1: 다 문제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1: 문제 지내요 엄청 무겁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걸자는 것도 거기 땅 우식 붙은 것 같은 게 이런 감각이 무거워요.
0: 네 이제 그 한선세를 내 알켜줘서 환자분을 그 지도해 드리라 할게요. 예. 그 동작들을
1: 한번 저를 그랬을 때 하나한테 물어보세요. 예. 이 시간 내에 이 그런 거 훨씬 그 배를 먹는 또 지금 두통 세 먹습니다.
0: 네.
1: 근데 앞니매가 자꾸 내 두 번 앞니매 이제 많이 백해서 이렇게 다갈 많이 그 한번 불어놨댔습니다.
0: 예.
1: 그래서 중국에서 쌀을 안 쬐는데 이제 자꾸 이제 눈 뜨나 까무나 딱 눈썹 거기에 쭉 가면서 무시 딱 그 꼭대기 붙은 것 같은 감이 나오고요.
0: 마쳤다 난 자리?
1: 마쳤던 자리도 그렇고 그 이제 옆팔을 그 태양해리고
0: 태양해리고
1: 쌍코 요 우요 거기도 그렇고요.
0: 예.
1: 어쨌든 항상 눈썹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무시 어때는 물이 주르르 흐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0: 아, 느낌이
1: 가는 것 같기도 하고
0: 예, 느낌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
1: 예, 그건 어땠습니까?
0: 그것도 그게 막혀서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환자 분위기는 이 쌍후환이 또 좋습니다. 쌍후환. 쌍후환 이전에 잡사봤습니까?
1: 쌍후환 아니면 어쨌냐, 전 10가지 먹었는데 쌍후환은 지금 쌍후환과 눈치
0: 창질
1: 아니 먹었습니다. 그냥 다 먹었습니다.
0: 예, 이제 그 25의 쌍후환을 잡수셔.
1: 그래라니까.
0: 예, 이
1: 자기. 이, 지금까 지금, 화신고부에 두통 체지면 거의 먹는데, 저거 먹고서 또 한번 더 먹어.
0: 두통이라는 게 24날인가?
1: 아, 저기, 그런 거, 2달 치지 뭐. 한 달 다 먹고 지금 2달 체지 먹습니다.
0: 2달 치니까 두통이?
1: 아, 세 터에 한 달 채 먹는 거.
0: 예, 그, 가지고, 아이 됐지, 뭐. 예.

0: 조금인데
1: 예, 한 달을 잡수셔. 한 달을 잡수고
0: 한 달 더 먹으라니까.
1: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을 잡사지.
0: 한 달 다 먹고 또 지금 두 달 채 먹습니다.
1: 네, 예, 그게 료정이 원래 두 달입니다.
0: 두 달입니까?
1: 예, 예.
0: 계속 건토 먹지 말랍니까?
1: 두 달을 잡수고 그다음 쌍화는 잡수셔.
0: 그래랍니까?
1: 예, 예. 예. 그러면 됩니다.
0: 예, 선생님 보고 내 되게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으라지.
1: 예, 증상 그 증상이 옳습니다.
0: 땅보다 이 변은 못 보고 지금 그 심이 돼서 이전에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사람 못 산다네 지금.
1: 어, 아, 그 심어도 하면 또 그렇습니다.
0: 예,
1: 예. 예.
0: 오늘 쌍 저기 너무 답답해서 한 세대 전화해서 한 세가 물어보고 단세 또 저 단답이가 못 단답이도 구강이 많다고서 그런. 수술밖에 딴 방법이 없다면서.
1: 아, 그건 아주 선택할 그 신체 너무 허약해서 아이 된다 수술은 하지 마시고.
0: 또 그건 어떻게든 나 신혼이 아이고 그래서 이런 천국까지 수술을 뭐 하겠어요.
1: 예. 그래서 예.
0: 예, 알았습니다.
2: 잘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집이 남편이 일경실기 또 두고에 나왔다가고요.
1: 네.
3: 안 좋습니다. 혈압 네. 계속 왔다 내려갔다 하고 심근이 또 네. 계속 돌린다고 나고 심리부치가 심하고 관심병도 있고
1: 네.
3: 네. 그래서 저기 뭐니까 그 방송 들으면 그 당연히 그 일을 갔다 했습니다.
1: 네.
3: 당 대표를 만나볼까 그거에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 약을 다 쓰면 괜찮겠다면서 시소의 전두환하고 정향완 그다음에 바오의 전전향완
1: 네.
3: 세 가지
1: 예. 예.
3: 그거 지금 두 달 잡수었습니다. 잡수는데 효과 좀 알린기 많이 알린단 말이죠.
1: 예, 두 달이면 알깁니다. 예.
3: 예. 그 내게 색으로 계속 머리 아프고 휘하고 정신이 안 나고 어지럽고 하더니 그 증상이 많이 줄어들고 예, 혈압도 예. 예, 올라오고 내려가 다들 심했습니다.
1: 예.
3: 지금 혈압이 하고 조금씩 잡수고 어떤 때는 끊고 한데 괜찮단 말입니다.
1: 예. 예.
3: 이게 심장도 자꾸 두근받고 나고 황해하고 쉽게 놀라던 게 그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달 깨우기는 석 달 칠 때 왔습니다. 그래서 석 달 잡수고 효과 보니까 용 기분이 좋아하고 환자도 좋아하니까 석 달 잡수 남이 또 한 번 더 가볼까 지금 두 달인데 지금 가볼까 지금
1: 석 달 잡수고 가죠.
3: 네,
1: 석 달 잡수고 우리 장샹화로는 혈압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하고 신지 최쇄 관심병 그 다음에 이 신조통 협심증 이런 거 다 치료합니다.
3: 네, 예. 그런
1: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심장에 열이 셉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바오의 전샹화리 심열을 내리는 데서 효과를 잘 봅니다. 그 세 가지 조합으로의 뇌경색 후유증에서 전형적인 조합입니다.
3: 아, 예.
1: 예 그래서 3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약을 다시 조합하시오. 예. 그렇게 하시오. 예.
3: 예, 잘 알았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간다방약 먹는 사람입니다.
1: 네.
4: 눈이 너무 아파서 저는 얘 눈이 너무 아파서 어, 그런데 백내장이 심해가지고 얘 눈물이 자꾸 나고 눈이 깔깔하고 보호기 잘 안 보인다. 그리고 네. 눈이 침침하고 텁텁하면서 얘 눈물이 자꾸 나서 얘 눈을 잘 뜨지도 못하겠습니다.
1: 네.
4: 그리고 얘 깜빡 어 저기 그 눈물을 너무 닦아서 예 선수 오는 놈 닦아 눈은 저리 다 아파서 영수증 죽을지게인다. 그리고 예 좀 바람만 좀 바깥에 나가다 오는 와서 하면 이 안경 걸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눈물이 너무 내려서.
1: 네.
4: 그리고 예 좀 피곤하면 예 눈에 그 저기 피지고 예 항상 눈이 거기 살아나고 이런다. 이렇게 눈이 아프다 나이까지나 예 머리도 주행한 게 동시 흐릿하고 나서 좋겠는지 어쨌든지 머리도 어, 맞지 못한다.
1: 네.
4: 그러다가 예, 방송 듣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래 시수의 전도 안 하고 어, 맹물을 전도 안 하고 이거는 두 달 남아 거의 먹습니다.
1: 네.
4: 정말 많은 효과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1: 지금. 네.
4: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1: 네.
4: 우선 먼저 눈이 부어 그에 잘 안 보이던 것도 이거는 눈이 잘 보인다.

아, 그리고 얘 진심하고 답답한 것도 낳고, 얘, 그 다음에 눈이 내분비, 이 그런 눈꽃대기 밖으로 나와서 이 한쪽을 눌러 너무 닦아서 눈이, 이 온돌이 아파가지고 저리 죽을 지게 되는데, 그

0: 통이 나서지니까 이 머리도 이 따라서 안 아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 인체에서 정말 눈이 900, 평야일 할 때 900야인데 예, 눈이 이렇게 나서지니까 영웅 생활하는 게 예, 재밌고 그 활동하기도 영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 앞으로 또 이 지금 계속
1: 예, 민무스 리워요하는 이 한계료정이 석 달입니다.
0: 석 달이요? 석 달 예, 거의 먹었습니다.
1: 예, 이게 3개월을 쓰고 또 장대편대 찾아가셔.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그래서 우리 지금 이 RSU5의 상호안을 보면은 이런 구체적인 이 효능에서 진정 효과하고 안정 작용이 또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1: 예. 그 외에도 우리 신경계통 질병에서 좀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히스트레병, 예, 좀 사유가 좀 흥분 상태 잡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죠.
2: 네.
1: 예,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거나 또 조현증, 조현증이라 할 때에는 좀 내세 있는 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2: 네.
1: 예,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유장애하고 감정장애, 이지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도 예, 우리 이 RSU5의 상호안을 쓰면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내세 있은 다음에 아, 저분이 젊어서는 아이절했는데 지금 별나타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각종 원발성 혹은 2차성 두통하고 혈관성 신경성 편두통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요즘에는 아, 이 머리가 아프거나 앞골이 아프거나 태양열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2: 네.
1: 예, 이런 분들에게는 예, RSU5의 상호환하고 치수의 전주화를 같이 쓰면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혈압 상승으로 인해서 머리 두부 쪽이가 좀 팽창감이 있거나 현기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 완화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좀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두통에는 이 치료 효과가 그 어느 약에 비해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신경계통 질환하고 간질병, 3차 신경통하고 좌골신경통 등 이런 심한 신경통증도 완화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치 RSU5의 이 상호환은 아, 이 풍수골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얼차와는 같이 결합하고 또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치수의 전조화를 같이 결합하면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1일은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기념일이죠. 올해는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오늘은 동요를 들으며 중국인민 해방군을 요해하고 그들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창락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방군 아저씨들께 인사드리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중국인민 해방군은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무장 역량입니다. 주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육군은 육상 작전의 주력으로 외부의 군사적 침략을 막아내고 국가 통일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혜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꽃아이를 보내드립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해군은 우리나라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권익을 지키는 주요 군사력입니다. 공군은 공중의 무력으로 국가 영공을 보유하고 중요한 목표물의 공중 안전을 수호하며 육군, 해군 등 부대와 협동해 적의 공중 침입에 맞서거나 공중에서 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남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는 행운아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인민 해방군 로켓군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막아내고 핵 반격 임무를 수행하며 미사일의 정밀 타격을 실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죠.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 행복 저 하늘에 꽃을 피우자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어떤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할까요? 우선 애국주의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애국주의 정신이란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단결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위대한 민족 정신을 가리키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애국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는 마음속에 조국을 사랑하고 군인을 존경하는 씨앗을 심어야 하겠는데요. 학교에서 친구를 돕고 규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속에서 단결과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이끄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단단해진답니다. 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칠색유화를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풀어보며 운동이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내는 것. 이러한 작은 인내들이 우리를 점점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친구들, 우리도 군인 아저씨처럼 용기 내어 도전하고 강인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며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어린이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자요. 김성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신봉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들은 행복하지요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강인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도 따라 배워야겠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강인한 의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의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의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병 총소인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초를 찾아 고찰을 하면서 변강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돼지는 물론 전국의 향촌진흥 노종에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3: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왕정은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을 하여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병 총성인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고찰하면서 논두렁에서 수확 정황을 묻고 농가에 들어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습금병 총석이 간곡한 당부는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고 변강 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서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돼지는 물론 전국 향촌진흥 노종에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일전 화룡시에서는 가문 분진 11년 홍은 변강 벽꽃향 11주년 계를 주제 활동을 펼쳐 광동촌이 지난 10여 년간 특색 농업을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융합을 추진하며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조화 향촌을 건설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농업 현대화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서 새농촌 건설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화장실 혁명을 일으켜 농촌 대중들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습금병 총석의 간곡한 당부는 지난 12여 년간 광동촌이 질 높은 발전을 이룩하는 행동 지침으로 됐습니다. 현재 광동촌의 전반 면모는 일신되었습니다. 전촌 200여 가구 촌민 가정이 모두 무해화 위생 화장실 개조를 완수하였고 전역의 오수 도관망을 부술했으며 촌내 주요 간선도로를 전면 경화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내 부대봉사시설도 지속적으로 승격됐습니다. 대형 관광객 봉사중심, 생태주차장, 견학체험기지 등이 구전하게 갖춰졌고 전반 봉사질도 일정 향상이 됐습니다.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기지 길림 만화 영화학원 브랜드 활동 책임자 주남입니다. 이전 식품들은 모두 우리 학원에서 창작 내용을 깊이 개발하고 자체 IP를 부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한 실천 성과입니다. 향후 길림만화영화학원에서는 산업과 교육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본토 특색 문화를 깊이 발굴하며 전국 우세로 지방 문화 산업 질 향상과 성격의 힘을 보태 지역 문화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하렵니다. 초은입구 향촌 장터에서는 현지 유기입살의 향기가 풍기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독특한 맛을 자랑을 합니다.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당시 습금병 총서기가 한 간곡한 당부는 광동촌 산업발전의 앞길을 밝혀줬습니다. 지난 11년간 광동촌에서는 해란강반 한냉지 흑토지 생태자원을 우세 입각하여 입살 특색 주도 산업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해남 중지룡성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 전주재 벼육종팀 책임자 설천입니다. 이 디지털 농장은 여러분 인상 속에 일반적인 논과 다른 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죠. 2023년 이곳에 농장을 건설한 이래 우리는 우수한 표품종 18가지를 선별했습니다. 디지털 농장 구역은 산무남짓한데 정밀한 계획을 거쳐 한 해 최고 4천여 종 재료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자연환경이 좋고 풍부한 역사 문화 저력을 갖춘 이 양질 표산지에서 적합한 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맛있다, 나량 등 브랜드가 이끄는 연변 입산은 사면팔방으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5만 톤이 넘는 양질 중고급 입살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변 입살의 1kg당 판매 가격은 10년 전에 5원 내지 10원에서 현재 12원 내지 25원으로 뛰어올라 진정 좋은 쌀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광동촌은 표산업 사슬에 의탁을 하여 단일한 재배 모식을 타파하고 사계절 관광 전원 문화 관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논 사이로 분홍색 관광 소형 궤도차가 달리고 연도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볕집 조형원에서는 볕집을 이용하여 민속화 농경을 주제로 한 조형물을 만들고 집단 의자와 창의 사진들 등을 설치해 볕집을 순환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명예 문화관광 집단위원회사 이사장 조리 김형우입니다. 전국 향촌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올해 식사, 숙박, 유람, 우락 전반 종목에 대해서 재승격을 했지요. 지난해 내놓은 138원 세트표를 토대로 올해에는 298원 자유이용카드를 내놓았습니다. 7월 상순부터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견학단체들이 광동촌을 찾아 참관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이미 10여 차례 견학단체 를 접대했으며 접대 인수는 연 2만 명 내지 3만 명에 이릅니다. 산업 역량 강화, 문화 관광 흥업, 민생질 향상에 힘입어 광동촌의 발전 동력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촌의 관광객 접대수는 연 45만 명을 돌파했고 촌 집체 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했으며 촌민들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고유하고 외진 변강의 작은 마을은 전역 산업을 연결하고 대중의 공동 부위를 떠받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의 본보기로 탈바꿈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석이고 광동촌 당지부석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향후 우리는 습금병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지속적으로 명기하면서 1차, 2차, 3차 산업 융합 발전 모식을 통해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촌민 소득을 누리며 촌면모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렵니다. 아래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라는 제목으로 있는 연변일보 논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소비는 경제 상승을 이끄는 기초 동력이자 시장 활력과 민생, 온도, 도시 매력을 반영하는 청우개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5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상승을 했느냐. 상승률이 전성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아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도액 이상 사회소유품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상승을 했으며 상승률은 전성 평균보다 5%포인트 높아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매액이 1억 원을 돌파한 10대 중점 품목 가운데 담배와 주류, 석탄 및 제품류, 일용품류, 자동차류, 통신기기류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치는 시장 열기를 증명을 하고 장성은 발전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소비 안정 확대를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지역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소비의 내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쪽으로 소비권과 보상 판매 자금 총 1억 1,500만 원이 사용되어 16억 원에 달하는 소비를 이끌어냈으며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을 20%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소비 상승의 강력한 동력은 시나리오의 혁신과 경영 모식 승격이 결부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도시 매력과 브랜드 활력이 서로 조화를 이룬 결실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조에서는 온 오프라인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경영 모식과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혜택 등 활동으로 인하여 한도액 이상 음식점들의 고객수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는 소비 열기를 낳고 소비 동력은 발전을 이끕니다. 우리조는 변강 특색에 발을 붙이고 시나리오 혁신을 깊이 파고들어 명절의 반짝 인기를 도시의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정책적 혜택을 눈에 보이는 발전 성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나리오가 구동하고 경영 모식이 동력을 부여하는 연변 특색 소비의 승격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연변은 상업관광문화 체육의 유기적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소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며 내수 잠재력을 자극시켜 변강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고 상업 분위기를 더 짙게 활력이 더 넘치게 함으로써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확장을 추진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축적할 것입니다.
3: 지난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왕청현의 일부 촌툰이 홍수재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해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청진 추나촌 촌내 도로와 골목에는 아직도 감탕이 남아있어 촌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줬습니다. 왕청진 당구에서는 신속히 인원과 기계 설비를 동원하고 감탕 제거 전담반을 모어 전역에서 재개 후 환경 정비를 전개했습니다. 대형 장비를 출동시켜 간선도로에 두텁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실어내는 한편 당원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삽을 들고 골목길과 집 앞 뒤에 들어가 세밀하게 감탕을 제거해 촌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왕청현 왕청진 진장 최설화입니다. 현재 추나촌 상주 가구는 60가구이고 인구는 98명입니다. 지금

0: 47명이 집중 대피소로 대피했는데 빈틈없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진의 기관 간부들과 재해를 입지 않은 기타 촌툰의 촌민들을 동원해 함께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진 당류와 정부에서는 주나촌 환경복구에 힘써 촌민들이 하루빨리 터전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관향 관련 부문에서는 대형 기계 설비를 제때 조달해 긴급 구조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또 관할 구역 내 파선 도로, 교량, 하천 연안 제방 등 관건 기초 시설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와 장애물 제거, 보강 및 긴급 보수를 전개해 하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왕정현 개관향 인대 조석 왕상봉입니다. 개관향에 수재가 발생한 후 향정부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와 각 촌의 간부들을 조직해 여러 촌툰의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했습니다. 대형 기계 설비를 동원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도로, 교량과 제방을 제때 긴급 보수하고 재해 지역 대중도 제때 대피시켰습니다. 감탕 제거 작업이 질서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피한 대중의 배치 정황도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됐습니다. 왕정현 현성의 대피소는 방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됩니다. 식당에는 입살과 밀가루, 식용유, 과일의 냄새가 충분히 비축돼 있었고 사업일꾼들은 점심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로인들이 많은데 비추어 배치된 간호인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로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폈습니다. 왕정현 민정국 부국장 류가기입니다.
1: 왕정현 민정국.
0: 왕정현 민정국에서는 대중 12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봉리원 대피소에 있는 로인들을 위해 차량 보장, 인원 보장과 의료 보장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로인들은 이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재해에서 사전에 조기 경보를 한 덕분에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고 대중의 물품 손실도 없었습니다. 왕청 태긴 의료 양로 건강양생중심 총경리 양강입니다. 매일 로인들의 하루세끼 식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피해온 로인들에게는 식당에서 과일을 비롯한 음식도 더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왕정현 상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맞받아 나아가면서 전사회가 손잡고 이번 홍수방지 재해 구조의 전면 승리를 힘써 쟁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의 즈음에 연변박물관에서는 홍색 유전자 전승 파란 만장한 세월의 경리를 주제 교양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몰입식 관람, 로병 강연, 과학보급 수업과 수공 체검을 결부하는 형식을 통해 로소 두 세대의 홍색 전승 교량을 구축하고 변강 대중의 애국 옹군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7월 30일 오전 연변 박물관은 장엄하고 열렬한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활동에서는 퇴역 로병, 연변 로간부 대학 학원과 소학생들을 초청해 로인과 어린이가 짝을 모아 서로 돕는 새로운 형식으로 몰입식 홍색 견학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소선 대원들은 앞으로 나가 퇴역 로병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드리며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로병 대표와 소선 대원들은 함께 고전 홍색 가요를 불렀습니다. 격앙된 선율이 박물관 대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현장 관광객들도 오성 붉은기를 흔들며 합창해 옹군 애국 정회를 표달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피어린 분투 공동항전 전시청에 들어가 해설원을 따라 연변의 혁명투쟁사를 되새겼습니다. 한 폭 한 폭의 진귀한 사료와 한 점 한 점의 혁명 문물은 연변 군민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며 용감히 분투한 파란만장한 려성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기본 건설 공정병 전문 전시구역에서 퇴역 로병들은 자신들의 군인 경력과 결부해 변강 건설, 변강 수비와 난관 돌파에 관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홍색 과학보급 교실에서는 사업일꾼들이 건군절 유래와 해방군 전사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묵묵히 변강을 지켜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활동에서 퇴역 로병과 소학생들은 함께 목재 오각별 장식품을 만들며

0: 세대 간 거리를 좁히고 홍색 역량을 전했습니다. 연길시 소학생 하금동입니다. 할아버지들의 군인 경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고향과 조국을 건설하고 합격된 공산주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활동은 참관, 경청, 학습과 체험을 하나로 융합해 퇴역 로병들이 지난 나날을 되새기고 분투려정을 추억하게 했으며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홍색 역사와 군인의 담당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연변박물관은 연변의 중요한 홍색문화 전파진지입니다.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이번 주제교양 활동을 기획한 것은 연변박물관의 애국주의 교양기지 직능을 발휘하고 러병과 청소년들의 대면 교류를 통해 두 세대가 초심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활동에서는 실경 수업으로 로소 전승의 교량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군인 정신을 배우고 대대로 이어지는 분진 역량을 응집하게 했습니다.
1: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8월 1일 저녁 6시에 홈장에서 남경 도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반에 왕청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연변축구연맹전 왕청훈촌 경기가 날씨 원인으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반으로 경기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과 건강 그리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알찬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시느라 지친 몸과 마음의 작은 위로와 실용적인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특히 여름철 햇볕을 활용한 음식 말리는 방법부터 우리 몸에 좋은 채소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까지 다양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름가지. 이렇게 말려서 1년 내내 먹자입니다. 네, 여름철은요, 햇볕이 좋은데 이때 가지를 말리면 참 좋죠. 우리 밥상에도 자주 올라가는 가지인데요, 여름에 잘 말려두면은 겨울에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가지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 하면은 예쁜 보라색에 살짝 물렁물렁한 식감 때문에 요리를 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말린 가지는

전해드린 건 바로 데친 후 햇볕에 말리는 겁니다. 먼저 가지는 요 꼭지 떼고 깨끗이 씻은 다음 1, 2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끓는 물에 소금이나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가지를 1, 2분만 살짝 데쳐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지가 색상이 변하는 것도 맞고 나중에 보관할 때 곰팡이도 훨씬 덜 생긴답니다. 데친 가지는 찬물에 헹군 다음 물기를 꾹 짜지 말고 살짝 눌러 빼주십시오. 자, 이렇게 준비된 가지를 넓은 채반이나 쟁반에 하나하나 겹치지 않게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솔솔 통하는 베란다나 마당에 내놓으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뒤집어줘야 골고루 마릅니다. 비 오는 날이나 밤에는요, 꼭 실내로 들여놓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말이죠. 혹시 바쁘셔서 자주 뒤집기 힘드신 분들은요, 소금에 절이는 방법도 좋지요. 자른 가지에 소금을 살짝 뿌려 3시간 정도 두면은 물이 빠져나오는데요. 그 물을 꼭 짜내고 말리면은 됩니다. 소금이 방부 역할을 해주니까 네, 더 안심이 되죠. 그리고 찜기에 살짝 쪄서 말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불려 먹을 때 더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도구와 시간에 맞춰서 골라보세요. 자, 그럼 가지는 언제까지 말려야 할까요? 보통 맑은 날씨에 2, 3일이면 바짝 마르게 되는데요. 중간에 물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딱딱해질 때까지는 말리는 게 포인트고요. 완전히 마른 가지는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공기를 빼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시면 되고요. 좀 더 오래 두시고 싶다면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1년도 거뜬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말린 가지는요, 요리하기 전에 물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불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불린 가지는 고기랑 같이 조림해도 좋고 된장찌개에 넣으면 구수함이 2배에 달하죠. 또는 기름에 살짝 볶아서 무침 반찬으로 드셔도 일품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법만 기억하시게 되면요, 여름 햇살을 가득 담은 가지 요리를 사계절 내내 즐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속 3일 이상 맑은 날씨를 골라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자, 지금까지 여름 햇볕을 가득 담은 가지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린 가지로 겨울철 반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 건강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위장 건강은요, 평소에 챙겨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은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채소, 바로 양배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고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지는 이 채소, 알고 보면은 위염과 위궤양은 물론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양배추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삭아삭한 샐러드, 뜨끈뜨끈한 양배추찌개. 그런데 이 양배추, 고대 로마 시대는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올리브 요구르트와 함께 서양 3대 장수 식품으로 꼽힐 정도니까 정말 대단한 채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의학에서는요, 양배추가 중간 성질로 비위장을 도와주고 뱃속에 뭉친 기운을 풀어주며 통증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오래 먹으면 우장을 이롭게 해주고요, 육부를 조절하며 골수를 보충을 하고 신장에도 도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이 몸 전체를 튼튼하게 하는 채소인 셈이거든요. 또한 심장의 활력을 도와주고 눈과 귀를 밝게 해주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효능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양배추가 특히 유명한 이유는 바로 위 건강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한번 들어보시죠. 위궤양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양배추 생즙을 하루 95cc씩 마시게 했더니 단 3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의 위궤양이 완치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양배추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요, 혈액 응고를 도와서 상처가 난 위벽의 출혈를 막아주기 때문에 위벽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위궤양과 위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것입니다. 양배추 150g, 즉 잎 두 장만 먹어도 비타민 K는 하루 필요량의 92%를, 비타민 C는 50%를 충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U는 물론이고 비타민 A, B1, B2,

엽산까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칼슘, 철 등 미네랄도 풍부하거든요. 특히 칼슘의 형태가 우유에 못지않게 잘 흡수가 된다고 하니까 우유를 잘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칼로리는 100g당 31kcal로 낮으면서도 영양소는 풍부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제격인 것입니다.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므로 꾸준히 먹게 되면 피부가 더 매끈하고 팽팽해지며 기미나 주름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항암 성분도 들어있어서 유방암,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성을 낮춰주고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수분과 섬유질은 변비를 해소해주고 장내 환경을 정리하여 대장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할 점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협심증이나 동맥경화증 등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장기간 섭취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양배추를 오래 먹게 되면 오히려 뇌경색이나 출혈 위험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음식을 복용해야겠습니다. 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양배추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다만 하루에 150g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 먹는 것은 괜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양배추는 열에 약해서 익히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배추의 위건강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샐러드로 만들어 먹거나 갈아서 생즙을 내서 드신 걸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양배추즙이 쓰거나 비위에 맞지 않으시다면 익혀서 드셔도 어느 정도 효능을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몸에 좋은 양배추 효능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빠른 절조의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내용은요, 아주 짧지만 마음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등불을 들고 걷는 안목 보는 노인 이야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달빛 하나 없이 앞이 보이지 않은 길을 한 젊은이가 걷고 있어서요. 돌풀이 걸려 넘어질 정도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조그만 불빛 하나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젊은이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한 노인이 들고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요,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너무 이상해서 물었어요. 어르신, 보이지도 않은데 등불을 켜나 마나 똑같지 않으세요? 왜 힘들게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러자 노인이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리 피할 수 있지 않겠어? 자, 여러분, 이 노인은요, 자신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등불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도 다른 이들이 그 등불 덕분에 넘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배려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불편해하더라도 타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백 년 전 이야기지만은요,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편의만 생각을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조차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처럼 내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 작은 습관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위해서 불을 켜두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등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등불을 들면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도 환히 비춰준다는 사실을요. 타인을 위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될 때도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셨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여름가지 말리기, 양배추의 건강 효능,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요,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준비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질문, 지금 시작하기에 늦은 건 아닐까에 대한 따뜻한 답변입니다. 언제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임을 일깨워주는 글을 함께 나눠보려 갑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때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때가 되면 하지, 준비되면 시작하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은요, 사실 완벽한 순간이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여기 한 가지 사실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든 새로운

출발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당장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놓쳐버린 기회와 이미 저지른 실수에 집착하느라고 현재를 놓치곤 하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는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둘 뿐입니다. 이제 과거의 문은 단호히 닫고 미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 너머에는요, 여러분의 열정을 자극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을 청소하듯 생각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되어 먼지가 쌓인 아이디어, 구식이 되어버린 관습, 계속해서 되풀이하던 나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그것들은요, 색상이 바랜 과거의 생각이 우리 의식 속에 남긴 요령일 뿐이니까요.

여기서 잠시 우리 주부들의 일상을 떠올려볼까요? 아이들 교육, 집안일,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꿈이나 배움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은 시작해야지. 요즘 너무 바빠서 나중에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네, 하지만은요, 이 모든 생각들은요, 바로 낡은 생각의 요령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들고 내일 모레는 더 늙어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요. 그렇다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해야겠어요? 여러분, 특유의 따뜻한 그림체로 유명한 모지스 할머니라는 화가를 아시나요? 네, 이 할머니는 무려 76세에 처음으로 붓을 잡았어요.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는요,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답니다. 76세면 보통 은퇴를 하고 쉴 나이지만은 그녀는 그때서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 앞으로 전진할 노하우도 쌓이게 되고요. 나만의 길도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모습이 있다면요, 오늘 밤 작은 노트를 펴서 해야 할 일부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10분씩 책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산책을 하며 사진 찍기, 취미로 배우고 싶었던 요리 한 가지 도전하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꿈꾸는 모습에 훨씬 가까이 데려다줄 겁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요. 직접 뛰어가서 기회를 잡아도 모자랄 판에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꿈꾸고 있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리는 결단이 여러분의 평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름 햇살을 담아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 양배추의 놀라운 건강 효능,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의 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용기가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요, 결국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인 것입니다.

가지를 말려 겨울을 준비하듯 지금 양배추 한 조각으로 내일의 건강을 준비하듯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등불이 되듯 그리고 오늘 내가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어깨가 되어줘야 하죠. 오늘 하루 내가 심은 작은 나무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그늘이 되고 달콤한 열매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내일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되고 나쁜 감정의 전염이 아닌 좋은 에너지의 선순환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순환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길 응원할게요. 오늘 하루 혹시 힘들고 지친 일이 있었다면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여유롭고 지혜로운 내가 되기를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경기였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차이고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푸시킨이 7년에 거쳐서 내려간 시와 소설이 만난 독특한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러시아 문학 하면 왠지 어렵고 무거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품은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감동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시킨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이 작품이 어떤 책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브게니 오네기는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뿌슈킨이 1823년부터 1830년까지 무려 7년에 걸쳐 쓴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책은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뿌슈킨 자신이 말했듯이 운문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운문소설이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시의 형식으로 쓴 소설인데요. 마치 동시 같은 리듬감 있는 글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겁니다. 부식기는 이 작품을 통해 오내긴 연이라는 독특한 시 형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14행으로 이루어진 이 연은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어서 읽으면 마치 음악처럼 흘러가는데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배우던 동시처럼 리듬감 있게 읽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조금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 인생의 깊은 울림이 숨어 있어요. 주인공은 예브게니 오네킨, 젊고 잘생긴 귀족 청년입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사교계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는 전형적인 멋쟁이였어요. 무도회, 연회, 여자들, 모든 게 지겨운 겁니다. 마치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 상태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골에 사는 삼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지루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젊은 시인 브라지미르 렌스키를 만납니다. 렌스키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친구가 됩니다.

그게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파도와 바위처럼, 시와 산문처럼, 얼음과 불꽃처럼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부시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할 일이 없어 친구가 되는 법이다.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이죠. 렌스키는 근처 지주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곳에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동생 올가는 렌스키의 약혼녀였고 언니 따치아나라는 수줍음 많고 조용한 처녀였어요.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따치아나는 오네기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오네기는 따치아나의 고백을 정중하지만 또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빠처럼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순수한 마음으로 용기 내어 고백했는데 차인 따치아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게다가 그 상대가 오빠처럼 사랑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가요?

상처받은 따치아나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오나긴과 렌스키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생겨 결국 결투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비극적으로 렌스키는 오나긴의 손에 죽고 맙니다. 충격을 받은 오나긴은 시골을 떠나 방랑길에 오릅니다.

후 오네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한 귀부인을 만나요. 화려하고 우아한 사교계의 여왕으로 변신한 그녀는 바로 예전 자신을 사랑했던 그 따차냐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네기니 따차나에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따차나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영원히 그에게 성실할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네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고 우리는 그의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이 결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속 시원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각자가 참 흥미로운 캐릭터들이에요. 먼저 오네긴. 그는 속은 비어있지만 겉은 화려한 멋쟁이입니다.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고 아무것도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아요. 일부 학자들은 그를 인여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런 그가 따치아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중에 자신이 사랑에 빠지는 아이러니.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오메기는 뿌시킨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뿌시킨도 젊은 시절 방탕한 사교계 생활을 했고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뿌시킨은 오메기과 달리 시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죠.

마음은 따티아나, 이 작품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시골 처녀였지만 사랑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네긴에게 고백하는 용기도 있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의무를 선택하는 강단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치아나를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 중 하나로 꼽습니다. 여러분, 따치아나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소설책 속 주인공처럼 순진하게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 아닐까요?

람스키는 순수한 내상주의자입니다. 칸토와 실러의 책을 읽으며 자란 낭만적인 시인이었죠. 사랑을 맹신하고 친구를 믿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의 죽음은 순수한 리상이 현실의 냉혹함 앞에 무너지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가 젊은 시절 품었던 순수한 꿈들이 현실 앞에서 조금씩 바래져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타티아나의 동생으로 평범하지만 사랑스러운 소녀입니다. 린스키가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과 결혼해요. 현실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이 단순한 연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부시키는 이 이야기를 통해 19세기 초 러시아 귀족 사회의 생생한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교계의 화려함과 그 이면의 권태, 시골 지주들의 단순한 삶, 젊은 귀족들의 방탕함과 고민까지. 이 모든 것이 시적인 언어로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죠. 무엇보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화자의 존재 때문인데요. 이 소설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가 등장하는데 이 나는 때로는 오메긴의 친구이고 때로는 부시킨 자신이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꾼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독자와 대화하죠. 이렇게 작품 중간중간에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오메긴이 아니라 바로 이 화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부부견이 오늘 긴 이 작품에는 정말 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따차나의 편지입니다. 수줍음이 많던 시골 처녀가 용기 내 쓴 사랑의 고백 편지예요. 이렇게 편지 드립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 편지는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애 편지로 꼽힙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네긴의 거절 장면입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결혼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거요. 냉철하지만 냉정한 이 거절이 훗날 그에게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지 생각하면 씁쓸하죠.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따치아나의 고백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몸, 영원히 그이에게 성실할 겁니다. 이 한마디에 오네긴의 모든 희망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몇 년 전 오네긴이 했던 그 냉정한 거절이 이제 따차나를 통해 그에게 되돌아온 거죠.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오늘 함께한 책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서 인생의 권태와 열정, 이성과 감성, 의무와 자유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네긴은 모든 걸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을 놓쳤고 따치아나는 순수한 사랑을 포기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에 대해서 푸시킨은 우리보다 200년을 앞서간 작가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작품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고민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일까요?

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문학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류정남의 수필 어미 거미처럼 살다 간 울엄마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난한 편에 속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주정뱅이였고 우리 집은 하루 건너 가정싸움이 벌어졌다. 그 때문에 엄마는 여러 번 죽고 사는 소리를 하였고 내 기억에도 이혼 이야기가 몇 번이나 오갔던 것 같다. 점차 우리 다섯 형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었고 명절이 돌아오는 것조차 큰 걱정거리가 되어왔다. 명절이면 술이 따라오고 술만 마시면 아버지는 엄마와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뒷벽이 기울어져 가는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낯다른 처마 밑과 크지 않은 우란을 빙 둘러막은 허술한 울바자에는 유독 거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부지런한 어미 거미들은 매일 극성스레 거미줄을 치며 벌레를 잡아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듯했다. 그 때문에 우리 집 주위에는 여기저기에 둥그런 거미줄망이 디롱디롱 보기 흉하게 걸려있었다. 괜스레 심술통이 작동해 나는 긴 막대기를 찾아들고 거추장스러운 거미줄을 활활 걷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딸려나와 땅에 떨어지는 어미 거미들을 발로 밟아 죽이기도 했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내 발바닥에서 툭툭 이상한 감각이 전해지면서 어미 거미들은 배가 터져나가며 그대로 죽어버렸다. 불쌍한 거미들을 죽이지 말거라. 엄마가 나를 타일렀다. 저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저절로 말라 죽은 거예요. 속이 텅 빈 채로. 말라 죽은 게 아니란다. 어떤 새끼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렇게 어미 속을 파먹어버린단다.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던 말이었다. 그때는 그 말을 곧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불쌍한 어미 거미들을 밟아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중학교에 다닐 때쯤 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여 년 전 엄마가 첫 자식으로 태어난 아들을 잃었다는 것이다. 아기가 한 살 되던 해에 심한 탈수에 걸렸는데 병원은 멀고 돈도 없어서 민간요법으로 요행을 바라다가 결국 아들을 잃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후 술주정을 자주 했고 엄마는 몇십 년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가끔 그때 큰 병원에 데려가서 링거 한 병만 맞춰도 살렸을 텐데 하며 가슴 아픈 자책을 하곤 했다. 어미 거미의 가슴 속은 그때부터 조금씩 파묵히며 말라 들어갔는지 모른다. 어미 거미의 일생을 닮은 듯 엄마는 우리 다섯 남매를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집단 농사를 하던 시절에는 해마다 노동 모범으로 뽑혀 산발절이면 상품으로 작은 수건 하나씩 받아오곤 했고 양식이 다 떨어진 가을이면 논밭에 나가 가위로 돌피 이삭을 잘라다가 가마에 찧어낸 뒤 말려 그것으로 온 식구의 식량을 해결하기도 했다. 그 자식들은 다 큰 어른이 된 후에도 가마에서 쪄내던 고약한 돌핀 냄새와 먹기 싫었던 피낫밥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훗날 현성의 자유시장이 열리면서부터 엄마는 또 작은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매일 채소시장에 잔지 상사를 다녔다. 중학교를 다니던 나이에 가만히 그 손수레를 밀어보니 그토록 무거웠다. 엄마를 아껴줄 줄도 모르고 거기다 손재간조차 없었던 아버지는 낡은 손수레를 수리해주지도 않았고 가볍게 기름칠을 해줄 줄도 몰랐다. 당시 외할머니까지 포함해 여덟 식구였던 우리 집은 극심한 돈 고생과 식량 고생을 겪었다. 엄마는 평생토록 비싼 새옷 한 벌 해 입은 적 없었고 밥 먹을 때도 언제나 흰 쌀밥은 우리에게 밀어주고 자신은 맛없는 피낫밥이나 누런 감자가 섞인 조밥만을 뜨곤 했다. 해마다 구워쓴 리자돈까지 갚아야 하다 보니 외아들인 나의 결혼식 첫날까지도 빚쟁이 아낙네가 찾아와 야단법석을 피우는 바람에 엄마는 물론 여동생들까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이처럼 엄마는 가장 아까운 시절 반평생 넘는 긴 세월을 주정뱅인 남편과 자식들의 손발톱에 가슴속을 할퀴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어미거미처럼 묵묵히 살아왔다. 엄마에게는 평생 원수 같은 남편이었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미운 존재였던 아버지는 69세 되던 해 뜻밖의 자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우리는 많이 울었고 엄마도 애절한 곡성을 내며 울었다. 외아들인 나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이제부터 내가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순간 울컥하며 이름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나도 고생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불쌍한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맹세했던 내가 결국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한 셈이다. 세 식구가 연변 땅으로와 열흘 동안 분투하며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하나뿐인 아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늘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엄마를 연변으로 모셔와 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을 계산해보니 겨우 열흘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내 가슴속에 아픈 상처로 새겨진 참회가 있다면 여든을 바라보는 엄마를 불의하게도 양로원에 모신 일이다. 아니,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어미거미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엄마가 그때 기어이 양로원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 이유는 이러했다. 며느리가 장기 환자인데 아들 며느리 모두 정상 출근하는 것만도 벅찬 상황에서 언제 집에 북박혀 아무 일 없이 밤만 축내는 늙은이를 돌볼 여유가 있겠느냐.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에서 살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고 집에서는 자주 목욕할 조건도 안 된다. 또 딸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손주마저 먼 남방도시에서 사업하니 너희들은 명절에조차 자식 보러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데. 엄마가 결사적으로 양로원에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이에 해외에 있는 딸들도 모두 엄마를 가까운 양로원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조건 좋은 양로원에서는 민족 음식이 입에 맞을 테고 널찍한 앞마당에서 매일 운동도 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이면 목욕을 시켜준다고 했다. 방은 매일 청소해주고 옷과 이불도 정기적으로 세탁해준다며 명절이 되면 시 예술단이 찾아와 위문 공연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곁에 말동무가 있어 외로움을 느낄 사이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양로원에 모신 후 처음 몇 달, 엄마는 해외에 있는 딸들과 통화할 때마다 양로원 생활이 좋다고 했고 양로원에 온 것이 잘된 선택이었다는 말도 거듭했다. 나 역시 현시대의 효자 노릇이나 해볼 양으로 나름 정성을 다했다. 거의 매주 운전해 양로원에 찾아가 엄마를 시내로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원에서 산책도 시켰으며 여러 운동기군도 체험하게 했다. 때로는 줄지어 걷는 양걸 대렬에 엄마를 끼워 춤추게 하기도 했다. 한 번은 공원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작은 도구로 잣을 까며 엄마 입에 한 알씩 넣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참으로 세상 효자구만 하고 칭찬을 건넸다. 그때 엄마는 얼굴을 펴 환하게 웃었고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양로원으로 돌아갈 때도 엄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이 바쁘다.

바쁘겠지. 데리러 오지 말아라 하며 내 걱정을 덜어주려 애써왔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마당에 나와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나를 기다리는 그런 늙은 엄마였다. 그 후로도 나는 엄마를 양로원에 모신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온갖 공리를 다했다. 갖가지 간식과 음료, 영양제까지 일일이 챙겨두고 복용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표도 만들어 붙여주었다. 음악 비디오 플레이어와 소형 라디오 녹음기도 준비했고 집에서 즐기던 화투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쓰지 않은 동전들을 주머니에 가득 담아 드리기도 했다. 로잉용 두뇌활동 장난감도 여러 종류 사다 차근차근 익히도록 도와주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옮기는 도구도 정성스레 마련해 주었고 채색 필기구와 질 좋은 백지도 넉넉히 준비하며 매일 노래 가사를 옮겨 쓰거나 가족과 자식들의 이름을 반복해 써보라고 권했다. 가장 마음 깊이 새겨진 일은 시장에서 새끼 거북 3마리를 사 유리 용기에 담아 엄마께 드렸던 일이었다. 한 마리는 큰 거북이었고 나머지 두 마리는 작은 거북이었다. 먹이를 너무 많이 줄까봐 이 먹이는 아주 비싼 거라 며칠에 한 번씩 아주 조그만 주셔야 해요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남방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와 보니 작은 거북이 두 마리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따로 가다 두었던 큰 거북이는 꼼짝 않고 죽어있었다. 엄마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작은 붓으로 물을 찍어 죽은 거북이 등을 씻어주었다. 엄마의 반응이 전보다 훨씬 굼떠진 것보다도 비싼 먹이라서 작은 새끼들만 먹겠지라는 뜻밖의 대답이 내 가슴을 더욱 무겁게 내리눌렀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어미거미의 가슴 속에는 또 하나의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로원이 더 편하고 좋다고는 했지만 엄마는 나날이 정신이 흐려지는 듯했다. 하루 세끼 식사도 입에 맞지 않은 모양이었고 간식이나 과일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하루 종일 TV 한번 켜보지 않았고 음악도 전혀 듣지 않았다. 갖가지 로인용 두뇌활동 장난감도 손대지 않아 구석에 쌓여있었고 다른 로인들과 정겹게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양로원 마당에서 자주 눈에 띄는 풍경이라면 한자리에 굳어버린 듯 생기를 잃은 두 눈으로 먼 담장 너머를 응시하는 가냘픈 로인의 모습이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고스란히 느껴졌다. 양로원에서 엄마는 날마다 이런 말씀을 반복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위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안 아픈지. 막내는 아직도 남편과 자주 다투면서 힘들게 사는지. 걔들 모두 외국에 돈 벌러 가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엄마는 시시각각 타지에 흩어져 사는 딸들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듯했다. 기억력은 해가 갈수록 흐려지고 식사량도 점점 줄어들었다. 몸은 눈에 띄게 메말라 갔는데 어느새 어릴 적 보았던 그 어미거미의 처연한 모습이 떠올랐다. 양로원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왜 그곳에 모신 노인들이 더 빨리 쇠약해지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좋은 음식이 부족해서도 잠자리가 불편해서도 아니었다. 자식과 친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로 인한 고독이 쌓이고 쌓여 결국 뼛속까지 조용히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양로원에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음식을 입에 물고는 씹는 것을 잊은 듯 그대로 입가로 줄줄 흘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어찌 이럴 수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곧장 엄마를 집으로 모셨다. 퇴직 나이까지 장기 환자나 다름없던 아내가 힘들어하겠지만 더는 엄마를 양로원에 맡길 수 없었다. 엄마가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한술 한술 입에 떠넣으며 비로소 내가 진짜 아들 노릇을 하고 있구나 싶었다. 주변의 평가와 달리 나라는 사람은 사실 어미거미처럼 헌신한 엄마 앞에서는 옛 사람들이 꾸짖을 만큼 모질은 도리깨 아들에 불과했다. 뒤늦게나마 응당이 엄마를 모셔야 했던 외아들 노릇을 흉내내면서 나는 늙은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가슴 저리게 깨달았다. 그때는 특수한 사태로 몇 해 동안 딸들과 외손주들을 만나지 못했다. 어쩌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내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어눌한 입술 움직임으로
지금 아들 며느리 곁에

0: 있어 아주 편안하다고 하면서도 맥이 좀 나면 다시 양로원으로 돌아가야지라며 가슴을 찢는 말씀을 내뱉었다. 하나뿐인 며느리를 마주할 때면 이 늙은이가 이렇게 와있어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손님으로 여기며 전맥을 키운 자식들에게조차 미안해하였다. 엄마는 예순이 다 된 아들이라도 곁에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나란히 누워있으면 그토록 좋아했다. 가끔은 아이처럼 엄마 손을 잡아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 곱다 한마디를 떼면 엄마는 쉴 새 없이 우리 아기 곱다를 따라했다. 그럴 때면 웃음을 머금던 내 눈가에서 눈물이 저절로 쏟아졌다. 어머니를 양로원으로 보낸 그 결정에 대한 후회와 자책에 가슴을 조여오는 것이었다. 엄마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맑아 보일 때면 나는 일부러 오래전 세상을 뜬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아버지가 심한 주정뱅이가 아니었나고 물으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술 주정을 부린 적 없다고 부부싸움도 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멋진 군인이었는지 어린 아내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했는지 살아생전 듣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그제야 나는 엄마가 이미 오래전부터 평생 원수라 여겼던 아버지를 깨끗하게 용서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엄마는 어느 날부터인가 딸들의 이름조차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한 살 때 잃은 첫 아이를 떠올리며 그때 그 아이를 큰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라는 말을 홀로 중얼거리곤 했다. 이처럼 엄마의 마음속에는 평생 자식들만이 가득했던 것 같다. 자식들에 대한 엄마의 그리움과 사랑은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갔을 테고 다섯 자식을 전맥을 키우며 내어준 엄마의 가슴은 끝내 빈 껍데기로만 남았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미 거미가 왜 속이 비어 말라 죽었냐고 했던 거 지금도 기억하세요? 나는 자리에 힘없이 누워있는 엄마에게 살며시 물었다. 글쎄 늙어서 그랬겠지.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법이지. 엄마는 어미 거미가 새끼들에게 속을 파먹혀 죽었다는 그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양로원에서 다시 우리 집으로 모신 엄마는 그렇게 3년을 더 보내다가 86세를 일기로 어느 날 조용히 잠든 듯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한 거짓말대로 어린 아내를 많이 아껴주었다는 그 주정뱅이 아버지 곁으로 찾아간 것이다.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나는 가슴 아픈 후회를 자주 한다. 엄마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면 그 전에 양로원에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흔 아니 100세까지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평생을 어미 거미처럼 살다간 불쌍한 엄마였다. 가슴을 저미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어머니를 추억한 류정남 작가의 글로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녀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 총리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도강중년이라면 위치적으로서 아주 시내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기도 편리합니다. 일백하에 오셔서 금방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신화서점 끝장으로 오신다면 신화서점에서 서쪽으로서 좀만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겠습니다.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에는 최근에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섰는가 하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병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난치성 질병,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계시던 분들 가운데서 도강중년을 찾아보신다면은 와, 그 효과성에 대해서 모두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여기에서 병 보시고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하신 다음에 약을 가지고 나갈 때게 되면 와,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값은 저렴하고 여긴 또 의료보험 지정 병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고 적은 요금을 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득이 우수해놔서 의사 선생님들과 교류하는 사이에 병문 절반을 거의 나선 셈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에는 여기에 흠가구강이라고 들었었습니다. 이미 흠가구강은 꽤나 긴 그 구강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강 내의 일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내의 일체 문제 가운데서는 단순 치과뿐만 아니라 여기 치주염이 있다든지, 혹은 또 야인이 생긴다든지, 치아에 결석이 생긴다든지, 입에서 냄새가 진하게 많이, 치아 때문에 많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치주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뭐 아주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는가 하면 주약에는 지금 치과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치아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아를 고정하거나 들리를 하시거나 혹은 임플란트 하거나 그 외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먼저 들어가서 문의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강검사까지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치아를 또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치과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이처럼 와서
2: 많이 났습니다.
1: 아, 그래요. 리맹글 선생 많은 환자분들이 널리 이분을 치하고 계십니다. 예.
2: 열이 벌써 쭉 내려가라. 예, 혈압 얼마 인사됐대다. 막 혈압 올라 죽는가 뭐 투여는가 냈습니다.
1: 아, 그럼요.
2: 예, 경기까지 혈액도 온종이 되고, 아주 온종이 잘 되니까 지금 한번 더 가려고, 오늘 또 가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예, 리명결 선생님, 이미 많은 환자들한테 적극적인 이런

0: 치료를 하셨기 네. 때문에 환자들한테 높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네. 좋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선생님이 조선분이 돼서 얘기를 하게 내가 어디 아프다고 말을 다 가슴 썼을 때다.
0: 그렇죠. 마음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병을 네. 다 털어놓을 수 있죠.
1: 그래고 뭔가 오늘 지금 가겠는데 갈 때 우리 딸이 전번에 그 치과에 갔다 왔습니다. 벌거지 먹은 충치 있어서.
0: 예.
1: 그래 이제 치료 한번 받았는데 오늘 또 같이 가 치료 받으러 같이 가려고 두 분 예약해 주시오.
0: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예. 치과하고 리민길 선생 예. 이야기입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뇌경색이가 있었습니다. 예, 항상 예, 머리가 어지럽고 앉았다 해서 나면은 막 이 뭐 확별도 뜨는 것 같고 예, 이러면 이 그때는 이 말 하는 것도 언어 장애도 있고 또 이 걸음 걸어도 이 걸음도 잘 안 되는 이런 증상도 있고 이랬습니다.
0: 예,
3: 예 이래 가지고 예. 그 도방중년에 같이 도인만 선생님이 약을 썼습니다.
0: 예.
3: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내 지금 두 번까지 치료받았습니다.
0: 예.
3: 그게 지금 영 효과가 좋습니다.
0: 도인만 선생님 길림성 저명한 신노쇠갈 전문가라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순서를 잘 잡기 바랍니다.
3: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그렇게 힘들고 그러던 게 뭐 정말 약을 근데 또 병원에서도 약을 또 제수 좀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쓸 때뿐이고 그냥 반복적으로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만 선생님 약 쓰고 예, 효과 나는 게 알기고 이 반복이라는 게 없이 그냥 용 이렇게 줬습니다. 예, 뭐 거뿐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하던 것도 이렇고 이 다리 걸른 것도 지금 걸은 거라도 예, 용 이렇게 순통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3: 언어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그냥 위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위도 그냥 음식 먹으면 소화되면 트림하고 폐기하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지금 향마에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예. 중이로 놓고 오늘... 말하면 단순 뭐 떡 심내혈관이면 심내혈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맥을 통해갖고 확실하게 병 진단이 나오는 대로 처방이 따라가게 되어있으니까 조일만 선수의 40년간의 중이 경력을 쌓고 있으니까 오지간의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이 확실하게 되어있으니까 처방이 따라가죠.
3: 예, 그래 오늘 지금 가려고 예약하자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기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와 병 보시게 되어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찾아오시면 확실하게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
3: 네,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번에 그럼 우리 오빠는 내 소개했는데 조일만 선생님 보이는 이 사람 맞습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 나는 위병도 치료를 하고 이 뇌경색으로 그냥 어디로 죽나던 게 치료를 하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 여러 가지 병입니다. 그냥 우리 오빠는 혈압도 저렇게 해야 됩니다. 혈압조절이 안 해서 그냥 그래서 혈압약을 몇 가지 놓고 잡수고 잡수고
0: 동맥경화가 심각합니다. 예예.
4: 옳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래서
0: 예.
4: 야 병원에 어때는 밤중에 다가 혈관 누르고 놓고
0: 예.
4: 그래서 내가 이 젊은 선생님이 이 혈압 이 로교수지 이
0: 심내혈관에서는 알아서는 전문가입니다. 예.
4: 예, 그래, 전문가라면, 사람을 찾아온 사람들 맞고, 내, 원래, 그, 인류경색을 치료받기 위해서 다 갔다 올 뻔했는 게, 야, 안개하라, 용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가서 이제 약속하는데, 지금, 예, 뒷골이 그리 아프던 게, 너무 아이, 이렇게 아이 아프고, 그러니까, 검사해볼까나. 그, 혈압, 매일 재지면, 혈압, 기본상에서 정사람도 지금. 이전에는 막, 120에, 저혈압 120에, 고혈압 어떤 양백 양백 이시까지 막 올라가.
0: 그 어느 순간에 큰일 납니다. 그 혈압이.
4: 큰일 나지. 예, 냉쳐진지.
0: 예.
4: 그러게 없으면 혈압 조절이 잘 돼서 그래 고혈압이가 그저 140, 145 정도 되고
0: 예.
4: 저혈압은 그저 90 아래랍니다.
0: 너무 정상에 가깝게 끝냈습니다.
4: 예. 그래서 허리 아프지 너무 좋아서 이랬는데 야 이렇게 좋은 거 언니 시작하니까 이랬다. 그리고 우리 오빠도 예, 그 전일성 비대도 있었어요. 고생합니다.
0: 예.
4: 새부터 손볼 때는 형사를 따지 아프다는 셔도 저변당이 자겠어요. 답답해하고 저녁에 몇 번씩 와서 몇 번씩 일하실 것이 없던 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 중에 세 번, 제일 많은 세 번, 한 번도 못 가요.

0: 그게 보통 치료가 아닙니다. 예, 보통 중이 치료가 있어서 우수한 중이니까 그 정도 치료를 받지. 그런 만성 질병에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드뭅니다.
1: 오, 그래서 요즘에 효과가 너무 좋아서 가겠다는 기록도 어려웠던 주문에 가서 지혜도 들리를 하신 거.
0: 아, 예, 치과병원에. 예,
1: 이번 엔지 예. 오라라 하면 가늑들이 해주더라. 해주 법원 들고 한 게, 야, 이건, 그날로 벌써 무슨, 땅땅한 거 뭐, 미랬다, 찾더라도 뭐, 땅땅한 거 살짝 닦아드리고, 땅땅한 거 무슨, 억실을 닦게 해보겠다.
0: 어,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 치과에 대해서 너무 도폐해졌습니다.
1: 예, 이, 실에 아직까지, 이, 신호시관리에서 또 공고향, 효과 볼 때 또 공고향이래. 오늘 한두 쉬어보는 데가 더 오라 하더라고요.
0: 예, 그렇죠.
1: 오늘 또 가서, 또 점량 좋아서.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됩니다. 예, 예 신 놓고 찾아오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허리 다리 쪽이 아파서 예, 태양성 관절이고 여성만 탈출 있습니다.
0: 예.
3: 예, 누워서 돌아눕기도 바쁘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쁜데 유민길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지문 맞고 했는데 이런 마음대로 덜어놓고 앉았다 갔다 이러놓고 다리를 마음대로 폈다고 폈다 한다. 그때는 소리 꾸덕꾸덕 나네. 다리 폈다고 폈다 하지 못했습니다.
0: 예.
3: 이러고 또 예, 위 아파서 고속용 위 아파서 예, 먹어도 아프고 알먹어도 아프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위 아파서 밥을 용 잘 먹습니다.
0: 예.
3: 또 빈가리 있어서 예, 안에 나팠는데 어제가 검사해서 안에 정찰이 됐습니다.
0: 아, 이 리명결 선생 소화계통 간, 담나, 위장, 비장, 장도를 포함해서는 많은 분들이 엄지를 펴는 우수한 이방면의 치료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3: 맞습니다. 당뇨염이 아파서 다들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0: 예.
3: 이걸 마음대로 먹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3: 지금 예, 거기 치과에 가서 이 분리를 해였습니다.
0: 예.
3: 딴 데서 하면 자꾸 입금이 아파서 내 건방한 것도 뒤죽가 했는데 입금이 아파가 오늘 우리 아재 가졌답니다. 우리 둘이 오늘 예약하자고.
0: 아, 치과병원 두 분이 예약입니다. 예, 찾아오세요. 예. 2층에, 2층에.
3: 안 내구나, 리맹길.
0: 아, 그래요. 예. 한 분은 리맹길 선생, 한 분은 치과.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내가 우리 옆집에 있는 한족부입니다. 한족부에서 이거
0: 조선말방송 잘못 듣죠. 예.
4: 예. 그런데 이건데 예, 나는 이 심장뼈가 내가 예전에 같이 여기 뭐 어제는 몇 년 있었을까나 이분이 바라는데 심장을 해서 해마다 봄이나 가스레기 되면 또 이때 나오죠.
0: 그렇죠. 예, 한계절 때면 모든 질병 가운데서 혈관성 질환에 먼저 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4: 예,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예, 영 바빠하고, 자꾸만, 예, 이가 전번에부터 숨이 너무 차서, 쨈짜, 조금이라도 숨이 차고, 그 다음에는, 이, 뭐니까, 이, 저기, 신혈관, 잠깐, 이게, 맥박이 끼는 게 완전히 막, 이때 한 40개씩 낍니다. 보니까,
0: 내가. 이거, 어느 날에 큰일 나는데, 쓰러지면 이러면 납니다. 그 정도의 여담이. 예,
4: 혈압기를 그거, 이거, 동무동무 나랑 재우고 이래보니까, 그래서 나도, 이 이사 여기 이 방송 보니까 내 이 조선말 우리 방송에 이사 잘하는 이사 그랑 나오는 저 방송에 나오는데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봐라고 예 내가 알려도 전번에 갔댔습니다.
0: 예예예
4: 예. 예, 그래 가서 그 뭔가 그 조일만 선생님 쨈짜 예 보고 하니까 그래 가서 그 맥박 저도 먼저 마음도 안 했답니다. 내 심장
0: 아 맥박 보고 예
4: 저도 심장을 내 왔다고 예,
0: 예.
4: 검사 맥박 딱 짚어보고 하는 게 지금 말하는 게 관심병에다가 그 엄두가 안 돼 있고 저 엄두가 안 돼.
0: 아, 그 정도에게 나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이러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4: 심근까지 있다고 그랬죠.
0: 예. 140까지 올라가면 예, 심혈이.
4: 이게 잘못했다고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위험, 심장병이 모든 날 어떻게 된 게 뭘지 않겠어요?
0: 아, 전날 저녁에 뭐 이야기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이러면 남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
4: 예. 그래서 병 거기서 다 보고 약까지 제가 이제 요지간에 한 며칠 먹었습니다.
0: 예.
4: 네. 무덤을 어떤가 하거나 이제 한 3일부터가 영 지금 잘 편안하고 잠도 그날 잠도 잘 못 잤다는
0: 거. 예. 예. 그렇죠. 심장병 때문에 잠은 편안하게 자기 힘들죠.
4: 그런 게 요지간에 이제 한 3일 지나갔는데 지금 효과가 안 된답니다.
0: 예.
4: 예. 편안하고 지금 잠부터 잘 자고 하는.

0: 나가니까 아침에 일어나 조금 나가 근데 보니까 걸어다니 이래도 그 당시 그렇게 전번처럼 걷지 않지도 많이 났을 때다.
1: 예.
0: 나 뭐 이 선생님이 소개하는 바람에 가서 이 병 이렇게 딱 보고 진짜 안 돼가도 이 약 많이 썼단다.
1: 그랬겠죠.
0: 예. 제대로 안 돼가도 근데 이번에 이사님 맨발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이래서 저기 나서 다시 예약 한번 해달라고 했다. 또 가겠다고 가서 저 예약 좀 예약 여든 거짓 먹었는 했거든 여기가네.
1: 예.
0: 예. 그래 예약 좀 합시다. 그래.
1: 예. 그렇게 하셔. 예. 한쪽 분 한 분이 이야기도 됐습니다. 예.
0: 예. 네, 그래 감사합니다.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을 나시면 됩니다.
0: 예. 와서.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형부가 중풍후증으로 이래서 걸음도 바로 걸지 못하고 숨을 깨지지 흘리고 밥도 위에 손 떨면서 먹지 못한답니다. 그래, 이 외지 있는데 오늘은 못 그러고 예, 내일로 예약하고 조일만 선세를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중풍후증 조일만 선세 최고제입니까?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우리 언니도 그래 치료하고 많이 나가니까나 우리 행부도 좋단 병원 다 댕겼는데 치료를 못 받고 살구나 고마워야란다 돈은 많이 받았는데
1: 예.
3: 예, 그래 오늘은 늦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시자고
1: 그렇게 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되니까 내일 오세요 예, 됩니다 완전히 예,
3: 알겠습니다
1: 예. 내일 거기 떠서리 가서 트러블을 대기다 많은 사람들 예, 네, 가운데 압신사에 배치합니다 예,
3: 예. 예. 예.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예, 네, 선생님, 우리 그 동생 남편이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이 마초리 신경이 와가지고 엄청 고생하다가 돌만 선생님 치료받고 어제는 많이 도와줬답니다.
1: 예.
4: 그래서 오늘이 또 가서 어쨌든 이렇으니까 또 한국 갈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가 이 그 천명 지나서 한국 갈 소리 하더라 말입니다. 걔 가기 전에 부지런히 치료하겠다고 오늘도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조일만 선생 그러죠.
4: 예, 조일만
1: 예,
4: 선생님.
1: 예, 예, 이름 예약된 겁니다. 거기 또선에 예, 가서 그 이거 말합니다.
4: 예, 예, 그 우리 동생님 마순편이 그 할머니 내일을 가겠답니다. 그 할머니.
1: 내일 됩니다.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까지 되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4: 예. 알았습니다. 그래 예. 예약해 주세요.
1: 예, 두 분의 예약이 한 분은 오늘 오전에 다른 한 분은 예. 내일 오전에 예예예
4: 예, 예.
1: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으니까 예, 음식을 먹게 볼 생각이 없고 예. 아 먹게 볼 생각이 또 없어서 지네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해서 예. 밥 먹으면 예, 소화제를 예, 한두 가지를 어떤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고 예, 아 기름 찍어 먹으면 이쯤 더 좋을 자라고 예, 가루는 찍어 먹으면 식구물이 올라고 예, 아 버섯 과일이나 순 우유나 이런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 정기침하고 예,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 많이 나서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음식을 먹으니까 예, 또 몸도 예, 조금 부드럽긴 것 같더랍니다.
1: 예.
5: 그리고 예, 또 거기다가 또 결장염이 있어서 예, 발도 식전에 발도 아침 전에 발도 예, 두 번 화장실 갑니다. 예, 한 날에도 예, 화장실을 몇 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5: 그래서 이제 이 증상도 지금 예, 많이 다수가 줄어들어서 예, 예. 어떤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1: 예.
5: 예, 어디서 들으려니까나 결장염이 오래 있으면 설사를 오래 하면 예, 암에 걸린다는 소리.
1: 아, 그럼요, 예, 예.
5: 그래서 예, 부지런히 치료를 하였습니다.
1: 예.
5: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낫습니다.
1: 예.
5: 이 선생님은 예, 치료도 잘하지만 예, 아주 예, 태도가 예, 영 온순하고 영 친절하고.
1: 예. 이득이 좋죠. 예. 예.
5: 거기 또 약값이 또 저렴해서 예, 예 모두 예, 칭찬을 제 친척들도 친척 아줌마에서 가는데 영 저렴 약값이 저렴하다고 영 칭찬합니다.
1: 아 그렇죠.
5: 그래서 예 우리 친척 아줌마하고 제 친척 아줌마에서 예, 거기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 예, 내일이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5: 네. 예.
1: 이명길 예. 이명길 선생 토요일 제하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다 나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 중에 되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집중돼서 여러 환자분들한테는 우수한

기회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여기 도강 중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그 이로적으로는 주임 선생이고 행정적으로는 거기 최기명 원장이란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선생께서는 장춘 중학원 졸업하고 줄곧 연변 중리병원에서 피부과 주임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거기서 퇴직하시고 저는 여러 해 됐는데 여기 도강 중의원에 핀칭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피부과 그 주임이사로서 여러분들 향해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피부과 치료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서 다각도로서 여러 가지 오랜 피부병 가운데서 백전풍 여러분들 아시죠? 면사요 그 허옇게 변하면서 얼룩덜룩해지는 거 그리고 소보짐 대상포진 그리고 부스럼 버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미 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후유지자병, 손톱, 발톱이 그 완전히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매독, 림병, 여러 가지 그 피부 질병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것은 오늘은 나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3차로 범하는 경향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최기명 준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전 나라적으로 인정을 하는 피부과 주임선생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진찰하는 시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 목, 토, 오전에만 보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보시게 돼 있으니까 일찍부터 오셔서 순서를 기다리면 영락없이 잘 볼 수 있습니다. 화, 목, 토, 오전에 옵니다. 특히 그 피부과에 있어서는 보통 한번 치료해서 또 어느 정도에 가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최기명 주임선생 치료 방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뭐 약을 바르거나 기타 치료 방법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탕약으로 합니다. 탕약이라는 건 중약을 그 절에 다려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다 자려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약으로서 그 탕약 방법으로서 치료하는데 지금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가운데 10년에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 발병하지 않으면 기반상 발병하지 않는 겁니다. 30년까지 발병하지 않았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외지에서 저 남방에서 광주 상해 심지어 산동 북경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소문난 그 이사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화, 목, 토, 오전에 찾아오시게 되면 영락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 중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운동이학과라고 있습니다. 또전을 통해서 직접 3층에 올라가셔도 되는데요. 여기 운동이학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골격통을 해결하는데 병적인 골격통 가운데서 보통 우리 노화 과정에서 오는 단순 그런 골격통이 그걸 포함하겠지만 해도 그뿐이 아닙니다. 근육, 골격,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 척추망곡증이 있는 분들, 척추가 훈 분들, 그리고 X다리 교정, O형다리 교정, 그런데 골절 후 회복기에 계시는 분들, 여기에 운동요법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을 바꿨다면 무릎 관절을 바꾼 다음에 지금 재활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하기보다 못합니다. 무릎관절 그거 바꿨습니다. 연고를. 그런데 그거 바꿔가지고 재활훈련하지 않으면 다리가 떡 버든 대로 굽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분들은 재활훈련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응급조치성적인 이런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루이서

0: 선생님들인데요. 2층에 올라가기도 하면 리광어 중리 안마사 선생님 계십니다. 리광어 중리 안마사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22년간 중리 안마를 하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도강 중인 2층에서 중리 안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안마를 할 때 3대가 이분한테서 안마를 받으면서 손목 꼭 잡고 반년만 더 있으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애절하게 그분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분은 국구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 2층에서 중리 안마를 하고 있는데요. 견주염 어깨가 아픈 분들,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왕출절 손목 발목이 아픈 분들, 근만성 허리 통통, 요추간반 탈출, 자골신경통, 무릎관절 통통, 어느 관절이든지 통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모두 일단 리광어 선생님 중이 안마를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원만한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적으로서 치료에 일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0: 요영이가 한 시간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막 가려고 일어서는데 위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었다. 어딘가 흥분과 기쁨이 묻어있는 소리였다. 곧 모태똥에 짙은 호남 사투리가 들려왔다.
1: 오 동지, 누가 왔나?
2: 류영 동지가 왔습니다. 한참 기다렸었어요.
0: 오호이병이 아이처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좋아요. 내가 내려가지.
0: 모태똥은 단추를 채우며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류영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1: 류영이 왜 웃는 겁니까? 어?
0: 그러자 류영은 참지 못하고 깔깔 소리를 웃었다.
2: 조금 전에 이를 잡는 거 봤는데 남들이랑 다르더군요.
1: 이를 잡는데 남다를 게 뭐가 있나?
2: 남들은 이를 잡으면 눌려 죽이는데 주석 동지는 잡아서 풀에 던지더라고요.
1: 오호, 나는 인도주의자여서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0: 모태똥이 익살스레 말했다.
2: 화장? 제가 봐서는 수장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동지들어 물을 끓여달라고 해서 데우면 더 좋을걸요.
1: 데워도 봤지.

0: 그런데 또 생기더라고. 어? 모태똥의 천은덕 쓰는 얼굴로 댓글을 했다. 이도 정말 끈질겨요. 일부러 혁명에 맞서는 것 같단 말이야. 꼭 내가 뭘 좀 생각할까 하면은 물어요. 류영이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류영이 홍두멍을 보았겠지? 모태똥이 물었다.
1: 어릴 때 얼추 읽었습니다.
0: 가보기 한 마리 기억납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물로 만들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이가 많은 겁니다.
1: 저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0: 강서를 떠난 뒤로 옷을 벗고 잠을 자본 일이 없고 각반도 푸는 일이 없었으니 누군들 이가 없겠어요. 머리를 안 감으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1: 그러자 류영은 모태똥이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요, 모수석 동지, 머리가 여자처럼 길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머리 깎으라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0: 고맙지만은 류영이, 오늘은 안 돼요.
1: 그럼 언제 갈까요?
2: 류영이가 풀이 죽어 물었다.
0: 솔직히 말하지.
2: 모태똥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농담인 듯 아닌 듯 말했다.
0: 한번 멋지게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머리가 삼천자가 되어도 안 자를 겁니다.
2: 그는 유영을 보며 겸연쩍게 웃었다. 그러고는 오호의병과 함께 뜰을 나서서 홍군 본부를 향했다. 홍군 본부는 강서묘라고 부르는 옛절에 있었다. 허름한 절이지만은 다른 농가보다는 넓었다. 모태똥은 밭 가운데 난 오솔길을 지나 작전실에 이르렀다. 졸레와 주더 작전국장 설풍이 지도 앞에 코를 박고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모태똥이 밝은 얼굴로 들어서자 졸레는 벌써 대책에 섰다는 걸 알아차리였다.
3: 신통한 방법을 찾았나 보군요.
2: 모태똥은 다른 사람이 더 없는 것을 보고는 여유있게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다니 빙그레 웃으며 나직히 말했다.
3: 아무래도 말머리를 돌려야겠습니다.
0: 말머리를 돌린다고요?
2: 졸레가 눈을 반짝이었다.
0: 다시 동제 준위로 가자는 겁니까?
3: 그래요.
2: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3: 지금 전세는 불보듯 뻔합니다. 적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홍군을 치려고 하지요. 그러니 이곳에 더 머무를 수를 없는 노릇이고 30개 류가 넘는 적의 부대가 장강을 막고 있어서 북으로 장강을 건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위 지역은 병력이 허술하니까 한번 호되게 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면 나중에 적들이 우리가 간 곳을 알아낸다 해도 그때는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4: 묘한 수군, 묘한 수야.
2: 주덕이 희색이 만면하여 손을 비비며 말했다.
3: 적들은 생각도 못할 테니 뒤통수를 제대로 칠 수가 있겠어요. 훌륭하군요.
2: 졸대가 감탄하며 덧붙여야 한다.
3: 하지만 우리는 북으로 장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적이 착각하게 말이죠. 이를테면은 일부 병력을 주력부대로 위장을 시켜 기강적으로 보내는 거죠.
2: 모태똥은 고개를 쳐들고 지도에 있는 기강을 바라보더니 머리를 끄덕이었다. 졸레가 내놓은 계획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전국장 설풍이 이마살을 찌푸리었다.
3: 지금 산 아래에 적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 산을 못 내려가거나 적들한테 발목을 잡히면은 어쩝니까?
2: 모태똥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여유 있는 얼굴로 대꾸를 했다.
3: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오솔길을 골라다니면서 큰 길을 모두 적에게 내줄 거거든요. 산과 산은 모두 이어져 있으니 적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길을 다 막겠습니까? 적들이 눈치 못 채게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번에 거치장스러운 장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2: 졸레가 말했다.
3: 요백성 동지가 부대에서 돌아오면 자세한 계획을 내놓으라고 합시다.
2: 그때 통신원이 전보문을 갖고 들어왔다. 졸레는 전보를 보더니 슬며시 웃으며 모태똥에게 전했다.
3: 설악이 보낸 전보인데 보십시오.

금방 해독했다는군요. 조덕도 가까이 다가왔다. 전보는 홍군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써놓고 홍군을 도가내던 주인의 어쩌네 하고는 이렇게 맺었다. 공산당 비적 주력 부대는 우리 사천 운남 군대한테 당하고 서쪽으로 자시 진웅 우가 지역으로 도망쳤다. 거기에서도 발붙일 곳도 없는 데다가 굶주리고 지쳐온 데서 약탈을 일삼고 노약질을 하는 떠돌이 도둑대가 되었다. 괴수 주덕과 모태똥은 변장하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짜하다. 모태똥과 주덕은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태똥은 담뱃재가 옷에 튀는 줄도 모르고 웃었다. 맙소서. 지금 우리는 물살 틈 없이 포위되어 하늘로 올라가려니 길이 없고 땅으로 숨어들려니 문이 없는 처지가 돼버리는데 어디로 도망가지? 이제는 꼼짝 못하고 잡혔군. 주덕이 경멸하듯 말했다. 장계석이 이따위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아래 놈들도 가짜는 소심한 꾸며 보내는군요. 불쌍한 놈들. 종소리가 요란하고 적은 바싹 추격해옵니다. 어지러운 종소리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태어났다.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새도 없이 종망이 떠나는 하자지는 속으로는 피를 흘리며 또 한 번 참기 어려운 고통에 빠진다.

중앙공군은 28일부터 자시 동쪽으로 몰래 진군하다가 저항하는 귀주 군대를 눈 깜짝할 새에 물리치고 이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두 번째로 척수하를 건넜다. 그리고 습수의 구석진 오솔길을 따라 서둘러 동제로 진군했다. 포상을 울리며 사천 군대가 뒤를 쫓아왔다. 산은 온통 안개로 뒤덮였고 하늘도 어슴푸레하였다. 귀주에는 보슬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움직임이 재빠르기로 이름난 중국 로농홍군이지만은 지난 한동안은 무거운 짐을 지고 움직이느라 느려 터질 수밖에 없었다. 자시에서 재편성을 하고 나니 장비가 가벼워져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간부 휴양년의 젊은 연장 후정은 부대원들의 행동이 가뿐하고 빠를수록 더 힘들고 어려웠다. 원인은 간단했다. 이연은 특수연이기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름 있는 다섯 노인 가운데 세 분이 이연에 있었다. 또 등용초와 하자진처럼 장정에 나선 여성 전사 30여 명이 대부분이 이연에 있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고위급 간부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후정은 워낙 다른 군에서 의무대장으로 일을 했다. 우에서 휴양년으로 가라고 하자 그는 골치가 아파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가 휴양년으로 가기 힘든 이유를 대려는데 명령을 전하러 온 사람이 물었다. 동지는 공산당원이겠죠? 그는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곧 추울 내가 홍군 종청 집입원 자격으로 그를 찾았다. 부드럽고 친절한 대화였지만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호정동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동지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졸레는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후정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일을 맡았다. 무엇보다 동필무 서특립 사각제 세 노인이 가장 걱정이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지만 노인들은 대오에서 뒤처지지도 않았고 수경제의 이름에는 이일 저일을 앞장서서 거들었다. 특히 동필무는 이 특수는 지부서기를 맡고 있었는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일을 하는 데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옳은 방향을 찾아 세심하게 풀어나갔기에

0: 일손을 반은 들어주었다. 여성 동지들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승부욕이 어찌나 강한지 남한테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정 중에 여성 동지들이 아이를 낳는 일만은 좀처로 익숙해지지 않았다. 처음 부딪혔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그 여성 동지는 걷다가 진통이 왔다. 수경지에 거의 이르렀을 때는 어느새 피가 두 바지가랭이 사이로 흘러나왔다. 후정은 바짝 긴장하여 땀을 뻘뻘 흘리며 얼른 두 여성 동지를 찾아 부축하게 했다. 어렵사리 이 삼리길을 걸어 제일 가까운 집에 찾아들어가 어두운 집 위에서 겨우 아이를 낳게 했다. 두 번째도 또 다른 불안이 있었다. 이 여성 동지도 행군을 하다가 진통이 왔다. 다행히 길가에 집이 있어서 무작정 둘채 없고 들어갔다. 그런데 진통이 심하여 대굴대굴 뒹굴어도 아이는 쉽사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뒤쫓아오는 적군의 총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버리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함께 포로가 돼야 할지 후정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했다. 다행히 동필무가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더니 뒤에서 어모를 맡고 있는 오군단 구단장 동진당더러 한동안 더 붙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동진당은 통쾌하게 대답했다. 동어르신 천천히 나오라고 하십시오. 아기는 한 시간 뒤에야 나왔다. 오군단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음모한 끝에 아기는 세상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또 언제 아이를 낳게 될지 몰랐다. 이번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후정은 하자진의 들것을 바싹 달았다. 동필무와 외과 의사 리치, 간호사 이수죽도 함께 움직이었다. 준비는 완벽했다. 동필무가 꼼꼼하게 챙긴 덕이었다. 그렇지만 언제 아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었다. 엊그제도 하자진이 배가 아파 사람들을 바짝 긴장시킨 적도 있었다. 좀비를 다 갖추고 기다려봤지만은 소식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진통이 왔지만은 별일이 없었다. 하자진은 겉보기에는 부드럽지만은 속은 단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형편이 아니고서는 절대 아름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 더욱 때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간부 휴양연은 깊고 외진 산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 하자제는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들것에 누워있었지만은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들것에 누워 자면 아주 편안할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귀주의 산길은 돌이 많고 울퉁불퉁하였다. 들것을 든 사람은 발밑을 보기가 어려워서 돌뿔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았다. 후정은 들것 대원에게 조심하라고 여러 번 일렀다. 제발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라. 이제 곧 수경지 닿을 텐데 거기까지만 버텨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후정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자는 듯 누워있는 하자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동필무를 보고 말했다. 보안이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래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0: 동필무는 언제나 침착하고 노련하였다. 두 갈래 검은 수염을 늘어뜨리고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찼으며 그 위에 외투를 걸쳤는데 걸음이 날랬다. 긴 두루마기를 입고 베레모를 쓰고 다니던 젊은 시절과는 모습이 완연 달랐다. 과연 동필무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뒤에서 포성이 울리더니 곧 기관총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적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야단났군. 후정이 속으로 투덜댔다. 일이 또 지난번처럼 되지 않을까 더러 겁이 났던 것이다.

0: 후정은 저도 모르게 동필무를 바라보았다. 동필무도 마음이 급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앞에선 동지들더러 좀 빨리 그러라고 하세요. 부대의 행군 속도가 빨라지었다. 한참 들추며 가던 들것에서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바삐 다가가 보니 하자진의 낯빛이 해스케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 돋아 있었다. 후정은 순식간에 마음이 전화들었다. 사방에 마을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아픈 안개에 가려운 구불구불한 오솔길 뿐이었다. 등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효정이 속이 타서 물었다. 먼저 앞으로 가서 집 있나 보세요. 동필무가 고갯짓을 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들것을 들고 산속으로 난 오솔길을 달리듯 걸었다. 호정은 걸으면서 두 눈이 모자랄 지경으로 사방을 훑었다. 2-3리쯤 걸었을 때 눈치 빠른 통신원이 소리를 쳤다.
1: 호련장 동지, 저기 삼모통에 집이 보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처음 감상할 수필은 애두름법이고 다음 작품은 달팽이입니다.

종날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벌판으로, 태풍이 휩쓴 마을로, 홍수가 삼킨 대허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서슴없이 달려가는 역행하는 사람들. 나라와 인민이 수여하는 곳에는 언제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여정 속에서 남긴 그대들의 위대한 업적은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소필 애도론법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애도론법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가 있다. 딱히 책에 적힌 정해진 법칙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학설도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삶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애도론법은 곧 느긋하게 여유롭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며 지친 마음에 내리는 잔잔한 비와 같다. 나는 어릴 적부터 조급한 성격이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하고 기다리는 것을 못 참고 조그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이 긁혔다. 무엇이든 빨리, 확실히, 직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안심하는 아이였다. 어머니는 늘 그런 나를 보며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 애드름법으로 살아봐.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느리게 가면 뒤처지고 여유를 부리면 기회를 놓칠 것만 같았고 세상은 언제나 빠르게 달리는 자신만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애드름법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삶이란 한 번의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좋은 곳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여유를 잃은 채 달리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것을 배웠다. 애드름법은 게으름도 아니고 나태함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이다. 흔들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깊은 태도이다. 자연을 보면 애드름법이 가장 잘 드러난다. 봄의 꽃은 피고 싶을 때 피고 여름의 나무는 자랄 때 자라고 가을의 열매는 익을 때 익고 겨울의 땅은 쉴 때 쉰다. 자연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봄에게 여름을 재촉하지 않고 가을에게 겨울을 강요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저절로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고 그 속도 그대로 아름답다. 자연의 애드름법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 삶도 자연처럼 때를 기다리고 흐름을 따르고 여유를 품을 때 진정으로 빛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애드름법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이고 단기적이다. 스마트폰은 한순간에 지연도 용납하지 않고 인터넷은 클릭 한 번에 모든 것을 갖다 주며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고 비교하고 앞만 보고 달린다. 성공은 빨리, 성과는 확실히, 결과는 당장에 보여야 한다는 압력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마음을 잃어간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애드름법은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약과 같다. 지친 마음에 쉼을 주고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삶의 방식이다. 애드름법은 첫째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열매가 달콤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살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노력한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기다리는 동안은 외롭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있기에 더욱 값진 결실이 찾아온다. 애드름법은 기다림을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즐기는 것이다. 그 사이에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듬고 천천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나는 한때 꿈을 이루기 위해 너무 급하게 달렸다.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조그만 진도가 느리게 나가도 초조해했다. 남들은 빨리 이루는 것을 보며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그 느낌을 느꼈고 스스로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피로해졌고 오히려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애드름법으로 살아봐. 그 순간 나는 무리하게 달리는 것을 멈췄다. 조금 느리게, 조금 여유롭게 자신의 속도를 찾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속도를 늦추자 오히려 길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일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애드름법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부드럽게 풀어가는 지혜였다.

둘째로 애드룸법은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삶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다. 계획이 어긋나고 기대가 빗나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반항하고 억지로 바꾸려 하고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린다. 하지만 애드룸법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느끼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을 견디고 길이 막히면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고 더욱 강해진 방법이다. 비바람이 불면 나무는 가지가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너무 강하게 버티지 않고 바람의 흐름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바위는 굳건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흐리는 물에 의해 조금씩 깎여나가고 물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끝내 바위를 이긴다. 애드룸법은 바위처럼 굳게 버티는 힘이 아니라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힘이다. 셋째로 애드룸법은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마음이다. 현대인들은 큰 성공, 큰 기쁨, 큰 만족만을 찾는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늘 부족함을 느낀다. 하지만 애드룸법은 가까운 곳에는 행복을 찾는 것이다. 아침에 창밖으로 비친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책을 읽는 조용한 시간, 가족과 나누는 간단한 대화, 바람이 부는 소리, 잔잔한 파도 소리,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진정한 삶의 기쁨이 된다. 애드룸법으로 살면 멀리 있는 행복을 쫓지 않아도 이미 주변에 행복이 가득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애드룸법을 배우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주변 풍경을 느끼며 걷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일을 할 때는 급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세상이 더욱 부드럽게 보인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애드룸법이 갖다준 가장 큰 변화이다. 애드룸법은 또한 관계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부딪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럴 때 조급하게 말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빨리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어긋난다. 하지만 애드룸법으로 대하면 다르다. 천천히 들어주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부드럽게 이해하려고 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모두 애드룸법으로 키워야 한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키우고 시간을 두고 키워야 진정으로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애드룸법을 게으름으로 오해한다. 느리게 사는 것이 나태하고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애드룸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제대로 꾸준히 하는 것이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고 강우린 순식간에 멀리 가지 않지만 끊임없이 흘러간다. 애드룸법은 꾸준함과 인내심이다. 조급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살다 보면 큰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다. 인생의 어려움, 슬픔, 상실, 좌절이 닥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기 쉽다. 그럴 때일수록 애드룸법이 필요하다. 너무 겁먹지 않고 너무 슬퍼하지 않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으면 된다. 파도는 언젠가 지나가고 바람은 언젠가 멈추고 어둠은 언젠가 밝아진다.

애드름법은 그 시간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흔들리지 않은 정신, 흩어지지 않은 마음, 그것이 애드름법의 본질이다. 애드름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천천히 숨을 쉬고 주변을 둘러보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품고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온해진다. 오늘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수많은 일들, 기대들, 압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애드름법을 잊지 말자. 느리게, 여유롭게,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소소한 행복을 모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드름법이다. 애드름법은 삶에 지친 우리에게 내리는 위로이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억지로 버티지 말고, 그저 애드름법으로 살아가면 된다. 자연처럼, 시간처럼, 마음처럼, 부드럽고 깊고 진실하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애드름법은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곁에 둬야 할 마음의 등불이다.

소필, 달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쁜 세상에 아주 작고 느린 생명이 하나 있다. 바로 달팽이이다. 봄비가 내리고 땅이 촉촉해지면 길가 풀밭에서, 담벼락에서 혹은 집 화분 잎사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생명. 달팽이는 너무나 느려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한심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약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달팽이를 관찰하며 이 작은 생명 안에 삶의 가장 깊은 진리가 숨어 있음을 깨달았다. 달팽이는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약해 보이지만 스스로의 집을 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며,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지녔다. 어릴 적 나는 달팽이를 보면 이상한 생각을 했다. 왜 이렇게 느릴까? 조금도 빨리 가지 않을까? 왜 하늘거리는 껍질을 지고 다닐까? 주변의 개미들은 졸지어 빠르게 움직이고, 매미는 높은 나무에서 힘차게 울고, 나비는 훨훨 날아다니는데 오직 달팽이만 혼자 느리게 기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달팽이에게 안타까움을 느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언제나 뒤처지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가 어른이 되면서 달팽이의 삶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모두들 앞만 보고 달려간다. 조금만 쉬어도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나를 조여왔다. 그럴 때마다 길가에서 천천히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면 문득 숨이 돌아오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달팽이는 아무런 조급함도 없이, 아무런 불안함도 없이 오직 자신의 속도대로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 그 자체였다. 달팽이의 가장 큰 특징은 느림이다. 하지만 느림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달팽이는 자신이 갈 길을 알고 있다. 비록 한 걸음 한 걸음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걸음은 절대 헛되지 않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몸 전체를 사용하고 땅에 단단히 붙어 앞으로 나간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그 움직임은 결국 어느 순간 목표

의에 닿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다. 빨리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곳에 도착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면 길을 잃고 주변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껍질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음의 방어벽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이고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다. 달팽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길을 간다. 그만큼 자립적이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달팽이는 조용한 생명이다. 시끄럽게 주장하지 않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다른 이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와 욕심과 경쟁이 넘쳐난다. 모두가 자신을 알리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하지만 달팽이는 조용함 속에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히, 꾸준히,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달팽이가 가진 아름다움이다. 달팽이의 느림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느리게 걷기 때문에 주변의 풀냄새를 맡을 수 있고 흙의 촉촉함을 느낄 수 있고 작은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놓치는 것들이 많지만 달팽이는 천천히 걷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기쁨들을 모두 느낄 수가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쉽다. 가족의 소중함, 친구의 따뜻함, 일상의 작은 행복들, 자연의 아름다움. 이것들은 느리게 여유롭게 살아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달팽이는 우리에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음을 알려준다. 달팽이는 또한 인내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은 인내 그 자체이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노력한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꾸준히 노력하고 힘든 순간을 버텨내야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달팽이는 그 인내를 몸으로 보여준다.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인내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어느 거대한 생명보다도 위대해 보인다. 가끔 달팽이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나는 너무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진 않은가? 너무 빠른 길을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은지? 그럴 때마다 달팽이는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너 자신의 속도를 찾아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닿을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차츰 가라앉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 달팽이는 비록 작은 생명이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 느림의 미학, 자립의 태도, 인내의 힘, 조용한 아름다움, 꾸준함의 가치. 이 모든 것이 달팽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달팽이는 여전히 자신의 속도대로 길을 간다.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달팽이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단순하게 돌아가야 한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달팽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이다. 세상에는 빠르게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빠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느림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달팽이는 느림으로 세상의 존재 의미를 더하고 우리에게 잊었던 자유와 행복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나는 달팽이를 사랑한다. 작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가장 강한 삶의 힘을 지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달팽이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조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다. 달팽이는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오늘 하루 천천히 차분하게 꾸준히 살아보려 한다.

전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6: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을 어귀에 늘어선 수양버들 아닐까 싶은데요. 바람에 살랑이는 그 가지 끝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이 걸려 있습니다. 김영택 작사, 최룡훈 작곡의 전혜정 가수가 부른 고향의 수양버들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큰 선물보다는 따뜻한 한 끼로 그렇게 스며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김령덕 작사, 지혜선 작곡의 최영 가수가 부른 사랑은 이런 거야를 전해드립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새들의 노래,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인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세가 여러분을 자연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1호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1호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CAMP 더불어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지금 498원인데요. 며칠 후부터 가격 인상을 해서 598원으로 판매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격 인상 전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니까 15각에 18각을 무료로 드리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정도 괴담에 한 각의 가격이 한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698원 한 각을 하고 있는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며칠 후부터 200원 인상된 898원으로 나간다고 하게 되었는데요.

0: 이번에 제일 큰 우대 활동 10곽에 15곽을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쓰게 되면 어지간한 컴팟 이상 그리고 컴팟을 비롯한 오상육부의 문제가 생긴 건 본 제품이 좋은 해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명서방이 눈병치료약품은 598은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한각의 가격이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인데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관리에 있어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사회적인 공인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제가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는 환자인데.
0: 아, 그래요?
2: 예, 그 머리가 그냥 이렇게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그냥 흔들며 골이 아프고, 예. 저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어떤 데는 맨날 핑 돌아가고, 언제나 정신할 데 없단 말인데, 골이 흩어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를 하니까 뇌경색이라 합니다.
0: 아, 그럼요.
2: 뇌경색 여러 가지 막혔다 합니다.
0: 뇌혈관이 많이 막혔습니다.
2: 예, 예. 그게 이게 이런 걱정이 되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2: 반신불신이 오나면 좀
0: 그럼요.
2: 상당히 그렇게 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 들으려 내가 보통 이렇게 광고 이렇게 약 부모는 믿지 않았는데
0: 예.
2: 예, 그 선생님의 강의가 이 천희 박사가 예, 노벨상 받은 약이라니까 예.
0: 그렇죠.
2: 이게 내가 세월을 잘 만나서 문 앞에서 이렇게 노벨상 받은 약을 쓰게 됐구나.
0: 그럼.
2: 이렇게, 예.
0: 예.
2: 그 다음에 이게 또 약이 또 심내혈관이 병이 또 특별히 좋다니까, 예. 받아서 썼는데, 정말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이거 드시니까 확실하게 알리죠?
2: 예. 예, 골이도 아예 아프고 무겁지도 않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서 밤잠 못 자댔는데, 그것도 해결되고, 예, 정신이 납니다, 머리가.
0: 예.
2: 깨나 뭐. 예, 그래서 이거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이 좋지 않다 말입니다.
0: 예.
2: 가슴이다, 예, 돌 얹어놓은 것 같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예, 심율이 막 빨리 뛰고,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가 검사하면 또 이롭다 하고 그랬습니다.
0: 예.
2: 그런데 지금은 가슴이 편안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0: 심내혈관은 연대성이 아주 한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예.
2: 글쎄 말이 예. 조선이 그렇죠. 같습니다. 예.
0: 그렇죠.
2: 그래서 그 두 개 다 해결하고 예. 또 이렇게 뭔가 하게 되면 뇌실금이 있었습니다.
0: 예.
2: 예, 뇌실금이 있어가지고 서린이 소변이 자꾸 바쁘고 급하고 예. 또 저기 실수를 하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 이게 정말 곤란했습니다. 나댕기게
0: 군일이시라고
2: 예, 그래서 그랬는데 예. 그 문제도 또 해결됐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약 하나 가지고 예. 노벨상 받은 약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예, 이건 약이 정말 좋고 그다음 우리 집에서는 또 있잖아 소변이 잤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예, 하룻밤에 한 대여섯 번 일어나다가 밤잠 못 해가지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몸이 불편했습니다.
0: 예.
2: 겨우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예, 공파지도 해 좋고 저기 간도 해 좋고 그랬는데
0: 예.
2: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심리로를 쓰면서.
0: 세심리로가 바로 그런데 특히 남성들은 이 제품 자체를 멀리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2: 예.
0: 콤파치 이상으로 인해서 전열선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예예.
2: 예, 그래, 지금 정신이 나옵니다. 그래, 또 선생님, 이 약이 오른다, 그다, 가시.
0: 그렇습니다. 여기 제기된 게 그렇습니다.
2: 예, 예 이 두 가지하고 오늘 주문받자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0: 이렇게 우수한 제품, 중국 광원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뭐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죠.
2: 예. 예, 정말입니다. 인터넷이
0: 예.
2: 발달하고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2: 예. 정말 좋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이제 진심이로서는 한단다.
0: 예.
3: 염전은 이게가 석 달 아직 좀 못 먹었습니다.
0: 예.
3: 예. 근데 이거 먹기 전에 자관제에 감기를 달고 살았단 말입니다.
0: 그게 문제를 감기. 말합니다. 예, 예.
3: 예.
0: 원기 부속입니다. 예.
3: 그리고
0: 예.
3: 용추이 세기 타고, 예. 발이 특히 시려봐가지고,
0: 예.
3: 신발도 큰 거 신고, 거기다 신발 치게 두꺼운 거.
0: 그 정도였어요.
3: 말도 두꺼운 거 예. 신고, 예. 그래서, 예. 그래, 약을, 매매기 약해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0: 예.
3: 이 그래서 모든 장소를 금방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많은 데를 가면 금방 또 감기 증상이
0: 있어요. 예, 예.
3: 걔네 여름 내내 와서

0: 걸고 댕겼습니다.
1: 아, 그랬어요? 예.
0: 예, 그래,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면역이 약하다니까.
1: 그렇죠.
0: 면역에 대한 것도 막 약은 무슨 좀, 아이 먹어본 거 없이 먹어본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거.
1: 예, 예.
0: 예, 그런데 감기도 이제 뭐 요리 나거나 뭐 기침하거나 그것도 없다 말입니다. 약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 그런지.
1: 예.
0: 자관 기침하거나 요리 나거나 이거는 없는데.
1: 요리 날 정도면 중하죠. 염증 생겼단 걸 말입니다.
0: 기증상처럼. 그래서 유지그리하게.
1: 그렇죠. 그리터분하고. 예. 그렇죠.
0: 예, 이게 그거 이 정말 이틀에 한 번씩 사례 한 번씩 감기약 먹고 그리고 또 그 여기까지 예. 감기약이 진정제 그
1: 신경 억제제죠. 예, 신경 억제 역할합니다.
0: 그때 조금 더 이 이름능가 돌아다도 이틀 살 지나면 또 감기 증상 또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1: 예, 근본에 치료가 되지 않아요.
0: 감기약 같은 거 계속 달고 있으면 그게 몸에 아예 좋지 않나요?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생각하다 내일 좀 내일 젊었을 때부터 조금 콩팥이 기약하다는 거 조금 듣기 늘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콩팥에 대한 것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효과를 못 보다가 이 최신으로 먹어 한 벌써 열흘을 되니까 이 좌우간 기분이 별로 이상하게 좋더라 말입니다.
1: 이 제품이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0: 예. 그러면서 이때 거리네 지금 이 약 먹으면서 지금 감기약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감기 증상이 그래도 언데간데 없고 이 지금 뭐 빙골 먹어도 이렇고 무슨 이 냉면을 먹어도 이렇고 그전에는 여름이라면 냉면도 못 먹었습니다.
1: 아, 빙골 냉면은 못 먹을 정도였습니까? 와 심각했네요. 예.
0: 예. 그럼 또 감기 증상이 그래서 먹기만 하면 또 감기 증상처럼
1: 그렇고. 그리타분하고 머리가 그렇죠. 예. 예.
0: 예. 예. 근데 이 최신 이뤄가지고 이 증상이 지금 진짜 없어져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1: 됩니다.
0: 몸이
1: 완전 됩니다.
0: 너무 예. 원하는 것 같고. 예.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방송 들으니까 또 뭐 가격이 인상된다지 해가지고 소리는 좀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1: 예.
0: 약이 있는데.
1: 보통 시장 기울러놓고 말하게 되면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니까 막 가격 인상이 산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선택이 너무 여사분한테는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 쓰시게 되면 앞으로 중노년 그 이후에 건강 찾는 데는 기본을 틀어진 걸로 되어 있으니까 실어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셔서.
1: 예, 건강하세요.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형님이 지금 예, 이 중풍 맞아서 천이 박살 쓰는데 용 좋아졌습니다.
1: 그런 분한테는 예.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이죠.
3: 예. 예. 우리 와서리 이내 병원에가 치료를 받고 나오자마자 이야기를 썼는데 이전 한 8달이 되는데 어전에 이 손이나 머리 있는 데를 다 올라가고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움직인다.
1: 예, 중풍 후유증으로 그런 공능이 다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걸 쓰고 지금 좋아진다. 예. 그렇죠. 예, 예.
3: 손가락이 요래 돌아붙어 됐단 말이다.
1: 신경말 척까지 예, 순환이 제자리 되지 않아 그런 겁니다. 예.
3: 손이 뚝해져서 손가락이 요래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힘이 없어서. 예.
1: 그렇죠.
3: 뭐, 진짜면은 못 든단
1: 예,
3: 말이다.
1: 점차적으로. 예.
3: 예. 그래, 그런 거리라면 이전에, 그도 이제, 천차히 봐야 그도 예, 알기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큰 해결이죠.
3: 약이 떨어져서, 예. 지금 이 약을 그냥 또 이런 장보고 해야겠다면서 그 약 좀 배달받다고 그린다.
1: 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자처럼 중풍 후유증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기본으로 정상으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CMP의 속가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배달자나 네, 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님이 최신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이 자꾸 귀에서 소리도 나고 이 허리 다리 아프고 걸기도 바쁘고 마음이 소변 사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최신이로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많이 나사십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4: 옆에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거의 날이 아픔이 끌기 바쁘던 것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1: 예, 예.
4: 그야의 소변 탈수가 샀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기본입니다. 예, 예.
4: 이제 활동 장관에 좀 더 배달받겠습니다, 이거.
1: 그렇게 하세요. 이미 선택됐으니까 가격도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는 게 바로 노련을 문화

0: 편안하게 건강하게 지우는 좋은 비결이 바로 쇄신위로 이 제품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입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반이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에 증은 손발이 마대고 밥도 바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춤 계지지 흘리고 이 손발이 시리고 거기다가 손발이 시리서 두꺼바 신고 신고 또 신고 해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청약은 얼마 먹고 친구는 또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말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이 효과가 빠릅니다. 한 열흘 쓰니까 이 그 머리가 흐릿허분한 게 맑아지고 경력이 그렇게 상실돼서 예, 그래서 이기 갔다 저기 갔다 하던 게 그것도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0: 그럼요.
3: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그리고 거기다가 예, 소비나 발소매 어떻게 잔지 실수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랬던 게 이 최신 1월 한 대 같이 있으니까 효과도 빠릅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이 소비 그냥 그것도 실시 없이 당겨서 일곱 번 보고 나면 자주 못하고 그랬던 게 지금은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0: 예.
3: 어떨 때는 아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 효과 얼마 좋습니까? 두 가지 있으니까 대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효과도 빠르고 또 인상도 한다지 해서 두 가지 다 배달 받아 쓰자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이 전이 발사리 우리 어머니가 어떤 중풍이 와서 이거에 1년 석 달을 썼습니다. 병원에 입이 나고 나와서 인사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지금은 어느 장에 와서 말을 못하더니 어떤 말할 수 있고 그 억울한 이렇게 저 오른손이 다 억울해졌습니다.
0: 예.
4: 다 피해졌습니다.
0: 그런 위치가 생겼습니다.
4: 화장실이라 못 가더니 어떤 자기소를 하다시 갈 수 있고 밥도 어떤 자기소를 잡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중풍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0: 바로 그렇습니다.
4: 제프야였다
0: 예.
4: 말입니다.
0: 예, 천일박사 CAMP라는 그 이술이 특수한 이술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또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믿고 쓰시기만 하면은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귀해입니다. 예.
4: 그래서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근처에서 한 분이 이렇게 푹 맞아서 약을 쓰긴 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대 무슨 약 써서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보는 거 그래 알려줬다며 그 집에서 그거 반년 썼는데 효과 난 게 알겠어 너무 좋아 나으신다. 그래서
0: 그렇죠.
4: 그거 계속 쓰였답니다. 저는 우리는 원래 이 약을 선택 잘했으니까 계속 쓰자고 그랬는데 오늘이 두 집에서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 드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수의 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많은 분들이 쇄신위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그 효과성에 넓은 깊은 이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쇄신위로의 성분은 그 조성 성분 자체가 다른 처방에서 익기 어려운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하나는 가문을

녹혈증 사슴이 핍니다. 사슴이 피는 기본으로서 우리 원기를 빨리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그 마시는 병 같은 거기에다서 딱 그 였는데 따뜻한 따가운 물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서 불을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 흙을 마시고 그런 다음에 그날은 이쪽에 그 전도권이란 이걸 들 전도관 전도권 같은 말인데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이 전도권 나흘 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녹혈증 이거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오징간한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녹혈증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우리가 보통 무서워한다면 뭐 녹경 하면 무서워하죠. 녹경하고 녹혈증은 구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빠르고 특히 조혈 공능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서 피는 자기 생명주기를 완성하고 탈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명주기는 121, 그리고 적혈구는 121이고 그 외에 백혈구, 혈소판은 야들의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피가 나가는 속도는 꼭 자기 속도에 따라서 나갑니다. 생성되는 속도가 떨어지게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모로서 면역력도 저하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뭐 콩팥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심장의 문제로부터 소화계통 문제 전반으로 이렇게 오장육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세신이로 가운데서 바로 녹혈증이라는 성분 자체가 빨리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그리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특히 콩팥의 양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면서 잠자기 힘들은 이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드셔야 됩니다. 불면증 때문에 힘든 분들, 가슴이 너무 붙여서 힘들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약에 이게 조혈 공능에 영향이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다리가 시끌고 특히 남성들은 양기가 생기고 유성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과 더불어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게 되면 이 세신이로 녹혈증이라는 성분이 특수한 효과를 보는가 하면 특히 여기 세신이로는 갑은 녹혈증이고 을은 전도근하고 그리고 32가지 진견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성분이 포함된 중약은 아마 촛불을 켜고 돌아다녀도 찾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전로근이라는 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뼈, 살, 내장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 큰 보배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요. 한기를 몰아내고 수축이 타던 분들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가면 상호흡도 감염으로 감기에 걸리고 숨쉬기 힘들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던 분들 그리고 지금 모든 공동이 저하로 인해가지고 비위가 허한 이런 분들 가운데서 간 공동 저하로 인해가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종합으로 좋아지는 성분이 바로 전도근 역의 전도완에 속하는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지금 1993년도에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1993년도에 이 장수촌에 내려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관에서 노동하는 이게 그 병원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 병원을 모르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간의 노동력이 주요한 대원은 8, 90세 이런 분들이 정간의 주요한 노동력이고 자기절로 심어먹고 병치료하고 하는데 병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으로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 재창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행사에서는 사슴을
잡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처럼 전로권을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략자를 자기네 절로 사

0: 가숙해서 여기에다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90세의 할아버지가 우리는 할아버지라 하시만 해도 그분은 청춘입니다. 특자했다는 이런 논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 손에까지 전달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반 셋인 일어나 놓고 말하게 되면 아주 건강을 찾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콤파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콤파츠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 심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 든든해야만이 그리고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데는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CEO의 통지라는 이런 말이 심장과 위는 동치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심장 功能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콤파츠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심장 혈이 콤파츠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뇌가 되는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파츠 든든하게 되면 우리는 남성들이 전열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변 차수가 작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밤잠 자기 힘들어집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십니다. 기억이 잘 됩니다. 젊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간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간이 토사자라든지 저실자라든지 그리고 보글지라 염보글지라든지 기본으로서 간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콤파까지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장수촌의 장수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신이 나고 90의 득자까지 할 수 있는가. 눈도 좋아지고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1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20분 매주 일과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0: 사람들은 들 것을 들고 산속으로 난 오솔길을 달리듯 걸었다. 호정은 걸으면서 두 눈이 모자랄 지경으로 사방을 훑었다. 2, 3리쯤 걸었을 때 눈치 빠른 통신원이 소리를 쳤다.
1: 호련장 동지, 저기 산모통에 집이 보입니다.
0: 산허리에 있는 바위 모통에 정말 거무스름하고 야트막한 집이 두세 채 보이었다.
1: 좀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가보고 오겠습니다.
0: 후정은 통신원을 데리고 돌격하듯 재빨리 올라갔다. 오두막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사람은 없고 방 한가운데서 화롯불이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곁에 놓인 큰 구리 주전자에서는 물이 펄펄 끓었다. 집주인이 금방 어디로 숨어버린 것 같았다. 아이를 낳기에는 안성맞춤한 곳이었다. 후정은 기뻐서 산 아래를 향해 손짓을 했다. 사람들은 들 것을 들고 헐떡거리며 올라왔다. 이 수죽과 이치가 뒤를 따랐다. 리치는 이런 일쯤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는 듯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동필무도 뒤따라 힘겹게 올라왔다. 후정이 걱정스레 말했다.
2: 동어르신, 면체도 많으신데 굳이 안 올라오셔도 되는데요. 사람이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안 올라오겠나.
0: 뒤에서 포성과 자지러지는 듯한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후정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1: 리 동지, 서둘러 주십시오.
2: 이게 서둘러서 되는 일입니까?
0: 리치는 눈을 숨뻑이며 반쯤 농담 섞인 말투로 대꾸를 했다. 들끝 대원들이 들 것을 들여놓고 나가자 리수죽이 문을 걸었다. 동필무와 후정은 밖에서 기다리었다. 곧 쨍강쨍강 쇠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간간이 하자진이 내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반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리면서도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동필무는 무릎을 치며 말했다.
1: 훌륭하군, 훌륭해. 정말 훌륭하군.
0: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놓인 듯 웃었다. 집안에서는 긴장하게 서두르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대야를 놓는 소리, 구리 주전자로 물을 따르는 소리, 리수죽과 이치가 속삭이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후정이 사내인지

0: 계집애인지 물어보려는데 흥분 섞인 니체 외침이 들려왔다. 축하드립니다. 하자진 동지 따님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곧 콩 폭는 듯한 총소리에 뚝 끊기였다. 기관 총소리뿐만 아니라 장총소리도 똑똑히 들리었다. 저기 코앞까지 바싹 다가온 것이다. 후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 동필무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두고 갈 수밖에 없지요. 이건 교정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집에 없지 않습니까? 돈을 좀 남겨놓아야겠어요. 얼마를요? 아,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은전 서른잎을 두고 가지요. 후정은 묵직한 가방에서 돈을 꺼내 서른잎을 세어서 종이에 쌌다. 동필문은 그 돈을 받아서 이리저리 가늠해보고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후정 동지, 너무 적지 않을까? 이곳 이민들은 아주 어렵게 사는데. 후정은 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문을 두드리며 외치였다. 이 동지, 빨리 꺼내십시오. 그럼 동지 가면 되지 않습니까? 리치관에서 불퉁명거리며 대꾸를 했다.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하라는 말 아닙니까? 곧 문이 열리고 들끓에 운이 들어갔다. 머리에 큰 수건을 두른 하자진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다. 들끝 아래로는 피가 뚝뚝 떨어지었다. 리동지, 문을 나서려는데 하자진이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나지막이 속삭이었다. 이동지, 아이를 보여줘요. 리치는 흰 무명에 싼 아기를 안아왔다. 하자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고는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기를 리치에게 넘겨주면서 목이 메어 말했다. 리 동지, 아이를 불 가까이 놓아주세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진 동지, 동필무가 다가와 위로했다. 지금 형편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1: 알아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0: 하자진은 눈물을 닦으며 맥없이 대답했다. 아이가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도 좋지요. 아이가 자라서 혁명을 하게 되면 우리를 찾겠죠. 만약 적이나 나쁜 사람이 된다 해도 어쩔 수가 없지요. 종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었다. 동필무가 들끝에 운들에게 소원을 저었다. 어서 떠나지. 우리는 뒤따라갈 테니까. 하자진은 들끝에 실려 산 아래로 내려갔다. 동필무와 우정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울던 아기는 집더미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후정은 은전 서른잎을 아기 곁에 놓고 앞편 두 덩이는 사발 안에 놓은 뒤에 다른 사발로 덮어놓았다. 동필문은 빗자루를 들고 더러워진 바닥을 깨끗이 쓸었다. 이젠 가시죠. 후정이 동필문을 보며 말했다. 아니, 그를 남겨야겠어요. 동필문은 쪽글상에 앉더니 가방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 침대에 놓고는 반듯하게 쪽지를 쓰기 시작했다. 집주인님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노농홍군입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댁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절대 도호나 악덕 지주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먼 길을 싸우며 가야 해서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집주인께서 아이를 길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지만 은전 서른잎 받아주십시오. 홍군 휴양년 동필무 드림. 동필무가 붓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종소리가 더 자지러지게 들리었다. 호위병이 밖에서 소리를 쳤다. 동어르신, 가시죠.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동필문은 종이와 붓을 가방에 넣고 쪽지를 아기 곁에 놓은 다음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러 놓았다. 그리고는 무명에 쌓여있는 아기를 톡톡 두드려주고는 후정과 함께 총총히 들끝대원들을 쫓아갔다. 하자지는 혼미한 상태로 들끝에 누워있었다. 가끔 눈을 뜨고 끝없이 이어진 산들을 바라보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산뿐이고 그 산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다. 동지들의 대렬이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희뿌연 안개비 사이로 구름이 끝없이 펼쳐지었다. 오두막을 떠나온 지 한참이 됐지만은 아기 우는 소리가 자꾸만 귓전에서 맴돌았다. 여리고 가늘픈 소리가 애달게 느껴지었다. 하지만 하자제는 울음소리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얼마나 더 갔을까? 그 소리는 갑자기 세 살 난 모모가 울부짖는 소리로 변했다.
2: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어?
0: 또 아기를 낳고 나니 하자지는 모모가 사무치기 그리워났다. 비몽사몽간에 하자지는 어느새 서금의 사주패에 와있는 자신을 보게 됐다. 문 앞에 높다란 농나무가 있는 초라한 나무 층집 앞이었다. 농나무 아래는 바로 모모와 이웃집 아이가 날마다 나와 놀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빈 채 모모도 이웃집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들에 들어가서 층집 아래오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모모가 산에 딸기 따러 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문을 나섰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찾아다녀봤지만 모모는 아무데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 봉우리에 있는 큰 나무 밑에 웬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보이었다. 여동생 하이였다. 하자지는 남은 힘을 다하여 내달려갔다.
1: 너 왜 여기 나와있니? 산 아래는 온통 백군들 천지예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모는 어디 있어? 저기서 자고 있잖아요.
0: 하이는 집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집더미를 헤치고 보니 호돈만 걸친 모모가 정말 금불 속에서 자고 있었다. 조그만 손은 얼어서 새빨갛게 돼 있었다. 하자진이 막 옷을 벗어서 덮어주려고 하는데 모모가 깨어났다. 모모는 엄마를 부르면서 품에 와락 안기었다.
2: 엄마 보고 싶었어. 어디 갔어?
0: 아이는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2: 엄마 배고프지? 내가 산에 가서 딸기 따가지고 올게.
0: 그러고는 엄마 품을 벗어나 산비탈로 달려갔다. 한참 후 모모는 빨갛고 싱싱한 딸기를 모자에 가득 담아와서는 높이 쳐들며 말했다.
2: 엄마 이거 먹어. 엄마는 딸기를 제일 좋아하잖아.
0: 하자지는 딸기를 하나 입에 넣었다. 이렇게 맛있는 딸기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하이가 소리를 쳤다.
1: 언니 어서 도망쳐요. 적들이 와요.
0: 산 아래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어느새 백군들이 덮쳐들었다. 하자지는 모모의 손을 잡고 냅다 뛰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지만은 어디나 적들로 넘쳐났다. 이제는 더 움직일 수도 없었다. 백군들은 금방 따라왔다. 한 백군 군관이 독살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3: 어디로 도망가려고?
0: 하자진이 소리를 쳤다.
1: 난 네 놈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이 아이는 안 돼.
0: 그러자 그 군관이 비웃듯 말을 했다.
3: 여기는 적색구역이니까 바위는 칼을 맞아야 하고 초가는 불타야 하고 사람 새끼는 종자를 가려야 해. 어린아이도 씨를 남겨서는 안 되지.
0: 그는 총을 들고 모모를 겨누더니 탕 하고 쏘았다.
1: 모모는 하자진의 품으로 힘없이 쓰러지었다. 하자진은 놀라 소리치며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여전히 들것에 누운 채 희뿌연 안개에 쌓인 산속을 걷고 있었다. 머리맡은 차고 축축한데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빗속에서도 종소리는 차지러지었다. 동필무와 후정이 고함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3: 자진,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하자진은 고개를 돌리며 얼버무리었다. 가랑비는 멈출렴을 하지 않았다. 들것은 긴 행렬을 따라 계속 나갔다. 들것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뚝뚝 떨어지었다. 그것이 빗물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종소리가 어지럽게 울리었다.

0: 소슬한 가랑비를 맞으며 특수요원이 행군하고 있다. 몇몇 공산당 노인들은 저마다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 모 대통은 길가에 서서 출산한 아내를 오래도록 기다렸고 짧은 만남은 괴롭지만은 않았다. 소슬한 안개비를 맞으며 군만 몇 필이 달려왔다. 맨 앞에 낡은 회색 외투를 걸치고 있는 붉은 우걱비를 단 팔각 모자 아래로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들이운 사람이 보였다. 모태똥이었다. 그는 호위병들을 뒤딸린 채 바쁘게 말을 달리었다. 행군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오자 한 키로로 비켜 길을 내주었다. 일행은 곧 어딘가 흐트러진 채 걷고 있는 대우와 맞닥뜨렸다. 군데군데 들 것도 여력에 끼어 있었다. 모주석 동지, 앞에 가는 분들이 간부 휴양년이 아닐까요? 모대똥은 말을 멈추었다. 말고삐를 심호위병에게 넘기고 조금 걸어가니 사통립의 뒷모습이 보이었다. 사통립은 붉은 수치 달린 창을 지팽이 삼아 힘차게 걷고 있었는데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쓰고 짙은 구릿빛 가죽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런데 두루마기가 길어서 끈으로 허리춤을 졸라맨 동에 아래 옷섭이 잔뜩 쳐들려 있었다. 게다가 옷깃이 없어 더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사람들이 용포를 입고 있다며 사특립을 골리는 것도 다 이 두루마기 때문이었다. 소 선생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모대똥이 사특립 곁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사특립이 쓰고 있는 모자에는 채양이 없었다. 모자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이라고 했다. 구닥다리 안경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가는 끈으로 묶어 귀에 걸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사특립은 모태똥을 보더니 기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디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보게, 난 한 번도 대우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네. 윤지, 자네는 여유 말이 아니군. 그래, 어? 요사이도 밤을 새며 일하나? 어? 모태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만치 서특립의 말을 끌고 앞서가는 소년 전사가 보였다. 지난번에 하자진이 어린 마부가 말을 타고 서특립이 그 말을 모은다고 하더니 그 소년인 듯 하였다.
1: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불만이라니? 서특립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모태똥을 보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류천 작사 작곡의 여성 2인창 즐겁게 삽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밝고 경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 고향 연변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없고 누구를 만나도 이곳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덜 부딪히며 절절 흐르던 그 맑은 물소리는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노래,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

절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종이 문진부의 연변의 명리 칭호를 받은 박윤덕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1970년대 말기에 당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대학에는 도문시 중의원하고 연길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2014년도에 연길시 중의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45년이라는 중의서의에 조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특히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맥진을 잘합니다.
0: 네.
1: 그리고 설진을 잘하는데 맥진이 날 경우에는 진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맥을 통해서

0: 그래서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떤 부위에 무슨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자에 파악합니다.
1: 네.
0: 파악한 뒤

0: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에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에 이러한 위험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결장염, 변비, 설사에 만성간염, 담낭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선장내과란데 신장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에 당뇨병, 신병, 그리고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드러나는 이러한 병증에 방광염, 요도염,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박윤덕 주임이 신장내과 질병치료에서 특장이 있다는데 오늘은 신장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우리 중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생리해부의 말이죠. 요즈라 하는데 그 말이죠.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학에는 신장의 공능에 대해서 우리 말이죠. 이야기를 하는데 신장을 갖다서 중의학에서는 센텐지번의 선천지번이라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죠? 중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이 신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전기를 말죠. 보관하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이 전기라 할 때에는 말이죠. 인체 내부에서 생명활동을 유지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고 또 말이죠. 하늘로 능량이라 하는데 우리가 말이죠. 알기 쉽다기는 에너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전기가 어째서 선천지번이라 하는가 하게 되면 부모에게서 옵니다. 쌍부모에게서 온단 말입니다. 이 전기는 말이죠. 생명활동을 진행하는 가장 원시적인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장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게 이런 말이 가 있어요. 요나이선즈부. 그러니까 이 신장이가 말이죠. 허리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힌트를 받겠죠. 그러면 신장이 허약한 모습을 보일 때이기 때문에 항상 허리에 말이죠. 이런저런 말이죠.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신장이 허약한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늘상 볼 수 있는 증상을 우리 알아봅시다. 보통 보게 되면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딱 아프다기보다는 시큼시큼하면서 맥이 떨어져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예.
2: 어느 정도 어떡한 탈출에 이 협착까지 와가지고 소리 허리 아픔이 다리 내리 자꾸 부딪히며 걷기 바빠가지고 강증 이거 침도 맞고 지금 약도 먹고 이런 게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그런 걸도 좀 많이 좀 편리해졌습니다.
0: 예예예.
2: 오늘 또 가다 예약하자고 한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2: 예,
0: 연결됐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우리 남편이 요즘에 들어서서 소변이 자꾸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붓고 그래서 저기 그런 수건사 약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에 잘 때도 이렇게 소변이 적고 저리고 아프고 이래 본편했는데

0: 원자약을 여러 번 갖다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밤에 잘 때 이렇게 소변이 저려서 잘 자지도 못하고 예.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을 몇 번 갖다 먹은 게 소변이 저리고 아프던 게 지금 많이 낫고 예. 다리도 예 저리고 그래서 그것도 많이 불편했는데 약 갖다 먹은 게 좀 낫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또 가서 다시 약도 짓고 가 보이려고 저기 뭡니까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3: 그, 장충연에서 오신 그 서재미.
1: 예, 오늘까지 문진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3: 아, 네, 약, 먹는 그, 환자인데.
1: 예, 어떤 상황에서 약 잡습니까?
3: 아, 이런, 요단바라.
1: 예, 예, 예.
2: 네.
1: 그냥 네. 오십시오, 오늘은.
3: 예. 예, 예 그러니까 먹을까 많이 효과 있어서. 예. 오늘 가보자, 겠네.
1: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일찍 오세요, 예,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아침에 깨나고 나면 얼굴이 핑핑 붓게요.
1: 예.
4: 머리도 아프고, 예, 밥 마셨고.
1: 예.
4: 이 물음표 있지 않고 뭐 이래요.
1: 예.
4: 바람이 너무 들어가요. 한 동서남부 바람이 다 이 물음표로 들어가는 거
1: 같아요. 예, 예.
4: 환자를 덮고 있어도 안 되고 해서 그 기태병원에 그 박윤덕 의사, 그 의사를 가서 배워서 청약을 좀 재다 먹었더니 이 물음표 바람 들어가는 것도 어서는 쓰라고 해.
1: 예.
4: 한마디 떠왔고 얼굴이 어서는 안 볼게요.
1: 좋은 그래. 일입니다. 예.
4: 예.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좀 오늘도 또 예약해서
1: 예.
4: 이사를 가벼워 꾸내서 전화했어요.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4: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신장이 허한 분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예. 머리나 귀에서 말죠. 예. 소리 나는 이런 증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몹시 떨어지고, 예. 예, 성공능 장애가 오고, 예, 이러한 말죠. 증세들을 보이는데, 여기에 또 구체적인 말이죠. 예, 모습이 있습니다. 예, 신장이 허약하다는 거는, 예, 통체적인 말이고, 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장의 기가 허약한 증세에, 예, 기가 허약해서 오는 증세들을 보게 되면, 에, 신장의 기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특히 하늘로 구성능력이라 하는데 고성능력이 있습니다. 이 신장의 기가 약하게 되면 이 말이죠. 구성하는 능력이 하강됩니다.
2: 네, 잠시만요. 에.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요즘에 좀 들어서 날씨도 덥고 예 그런지 머리가 저기 어지럽고 예 허리 아프고
1: 예
5: 그리고 예 좀 원래부터 좀 예 고혈압이 돼서 약을 오래 먹어 그런지 예 콩팥이도 좀 나쁜다 그래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어떨 지게 자고 나면 아래 다리도 좀 붓고 무릎이도 아프고 예,
1: 예.
5: 특히 저기 밤에라면 소변이 작아가지고 밤에도 잠 잘 못 잤댔습니다.
1: 예, 예.
5: 그래서 우리 저기 연민병원에 가서 예 그 검사도 했댔습니다. 그런 게 그 소변에 저기 단백이 두 개 나간다는 합니다.
1: 아 그래요.
5: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예 서약을 좀 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 그 장기적으로 이거 약을 먹지도 바쁘지 이래서 좀 효과도 많이 빨리 보자고 소리 예누기 소개하는 게 그 길태중이 박윤덕 선생님이 영 이 병을 잘 치료한다 해서 거기 가서 예 그 진맥도 하고 약을 예 두 번 더 다 먹었습니다.
1: 예, 예.
5: 그런 게 예, 허리 아픈 게 많이 낫고 예 전번에는 그런 뭔가 그 병원에 가서 예 그 검사한 게 예 담백이 두 개 나가던 게 그게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예예.
5: 예. 예, 영 예 정말 그 소리 들을까 영 기분이 좋았을 때다.
1: 그렇죠.
5: 그래가지고 예
1: 예
5: 그 저 뭔가 그 아픈 게 정말 완을 싹 나사진 같은 게 그래서 좀 든든히 이번에는 예 병 그거 치료하자고 소리 오늘이 지금 가서 약을 짓자고 그래 예.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 저 오늘 그 장천에서 온 그 소진 부탁드립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1: 아, 밀레에서 내가 한 세 번 갔다 왔습니다.
0: 예, 예.
1: 예.
0: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2: 맞아요. 예. 그래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강철수 지금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저희 남편이 허리를 내서 오래 고생했습니다.
0: 예.
3: 그런 허리 아파서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오래 서 있거나 그럴 때는 예, 무거운 짐이 허리를 누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
0: 예.
3: 그런 감각이 있어서 예, 허리가 무거워서 오래 걸지도 못했습니다.
0: 예.
3: 예, 그는 불체중에 강철수 쌤한테서 침도 맞고 서약도 쓰고 한 게 요즘은 허리가 많이 가벼워지고 감각이 좋단다.
0: 예, 예.
3: 그래서 오늘도 강철수 쌤을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4: 저희 남편이 그 전염성 염증에 그 기태종의 박윤덕 주임 이사에 약을 썼습니다.
0: 예, 예.
4: 예. 그 허리 자꾸 작고에
0: 맞습니다.
4: 다시 여섯 번씩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제가 쉬지도 못하고 해서 영심 들고 예. 계속 자꾸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매겼고 이래가지고 저희 거기 박윤덕 주임 이사에 하고 예. 그 두 번 썼는데 예, 지금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밤에도 지금 무서 한 다섯 번씩 일어나는 게 두 번 일어나고 예, 저런 자수도 쓰고 그리고 거리 아픈 것도 많이 나왔단다.
0: 예.
4: 그래서 약도 쓰겠다고 저희 어머니 예약해달라 해가지고 예.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만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5: 네, 김태중이 박상호 선생님한테서 저번에 약했는데 효과 좋아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아, 예, 저는,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서 밥을 때 먹지 못해서 위 많이 아팠단 말입니다.
0: 예.
5: 예, 위 많이 아파가지고, 뭐 자꾸 설사도 하고 해가지고 저녁을 한번 먹었는데 효과 용도 없을 때다.
0: 예, 예.
5: 위도 안 아프고 뭐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도 편하고 해갖고 한번 먹었는데
0: 예.
5: 뭐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몇 번까지 먹으면 좋은가 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2: 네.
0: 오시겠습니까?
5: 예, 예, 한두 번 먹으면 되니까 아니면은 몇 번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2: 정황에 따라서 네 선생님을
0: 아니,
2: 보이시고
0: 내가 치료하는 네. 것이 아니니까 그 장호 선생님 찾으세요.
5: 예, 알았습니다.
0: 예.
5: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0: 예.
5: 선생님한테 한번 더 찾으러 가면
0: 되겠습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오늘 오시겠습니다. 예. 예.
5: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얘기하십시오.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나는 이전까지 허약 체질인다. 그냥 몸도 매서하고에 항상 맥이었고에 병원에 가보면은 콩팥이 이렇게 나쁘다 한다 말인다.
0: 예.
6: 그래서 너무 요즘엔 또 여름이 되고 힘드니까 난 밥도 못 먹고 저녁에 소변이 작고
0: 예.
6: 소변 보고 시원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잠도 자지 못한다. 그래서 예. 밥도 맛이 없고에 맥이 없어서 요즘에 대중이 그 연변이 소문난 박윤덕 주임 선생님이 이렇게 병 잘 본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어제는 뿜었냐고 먹었습니다. 효과 좋을까나 자꾸 가게 되고 예.
0: 예.
6: 이게 지금 요즘에는 예, 저녁에 소변도 예, 한 그저 두 번 나보고 예, 그다음에는 잠도 깊은 잠은 잡니다. 그러니까 맥이 나서 예, 아침에 예. 밥도 맛있고 예. 다리 조금씩 붓기던 게 그것도 저는 증세 없어지고 하니까나에 더 가자고 더 야고 제목자 그랬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예약이 많습니다. 어전에 가도 될까?
0: 완전히 됩니다. 예. 11시 전에 오셔. 예.
6: 예 보니까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이 많아가지고 알았습니다. 예. 오늘 어전에

0: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윤대수 선생님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2: 그래요. 치료를 잘하십시오. 단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3: 저는 예, 올해 한 80 되는데 늙어 그런지 예, 소변이 잦습니다. 하루에 제일 최고를 일구야도 번 화장실 가고 예.
1: 예.
3: 다리가 부서서 예, 이래 누름 안에 쑥쑥 들어갑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어디 가나 먼저 예,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부터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1: 예, 예.
3: 그래 예, 소변이 웃어도 나가고 재채기라도 나가고 이래 참지 못하고 이래서 예, 예. 원장 선생님 가서 보이고서 두 번 약을 저다 먹을까 예. 하루나 그 세네 번 간다.
1: 예.
3: 약 번 가던 게 예. 마 예, 효과 있으니까 예.
1: 예.
3: 한번 그가 먹어보자 하고 그래서 예약하다.
1: 예. 예. 그냥 오세요. 예약이 됐습니다. 예.
3: 예 안녕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담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첼레센 그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소변이 자수 나가고 하니까 저녁에 잘 자지 못하고 소변 별 때는 심지어 저는 그막 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가 맥엽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1: 그렇죠.
4: 예, 박용덕 주임 이사인데서 점약을 더 쭉 썼지만은 소변도 슬 잡고 슬 저리고
1: 예.
4: 다리에 맥이 좀 오르고 해서 약을 쓸 때 좀 더 쓰자고 박용덕 주임 이사를 어디에 갈까 합니다 지금.
1: 예, 얻어내 오십시오. 예, 이분은 얻어만 문진합니다. 예.
4: 야,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오란이증 환자입니다. 위와 아프면 심지어 밥도 잘 못 먹습니다.
1: 예.
5: 밥 좀 먹으면 식후물이 올라오고 배도 붓고 설사도 나가고 해서 진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 예.
5: 그러던서 이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청약을 세 번째 다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5: 예, 그래서 속도 편안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5: 그래서 오늘도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얻어내 오십시오.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1: 안녕하십니까?
6: 여보세요?
1: 예.
6: 예.
1: 말씀하세요.
6: 예, 저는 볼 때, 예, 앉았다 일어나면 다리 자꾸 줄이 뻗쳐가지고.
1: 예.
6: 그래서 보이려고 하는데 내가 알건데 아마 원장님이 이 골과에 대해서 치료 잘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 한번.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6: 예.
1: 연계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박성진님. 저번에 심장이 내 손에 좀 갇혔습니다. 그, 가슴이 답답하고, 좀 어지럽고, 예, 이렇게 예. 숨이 자꾸 차고 해가지고. 그, 저번에 약 한번 깼다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 어느 분은 보였습니까?
7: 박성호 주임님 보였습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7: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7: 수고하세요.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그 박상호 선생님 약을 전번에 썼는데 나는 그 심장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자꾸 그 무슨 저 식은땀이나 자꾸 나가지고
1: 예, 예, 예.
8: 땀이 자꾸 나서 시들 때도 없이 맥만 없으면 맥이 없으면 땀이 많이 납니다.
1: 예, 예.
8: 그래서 저기 박성호 선생님 그 용하단 소리를 듣고서는 좀 약을 쓸까 안 해서 그랬다.
1: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8: 예.
1: 오전에 오십시오. 예.
8: 예.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8: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아,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예.
9: 아, 저는 거리 아파 이래도 못 나고 지금 아, 누웠다 일어나기 상당히 힘든다.
1: 예.
9: 아, 그래서 장철수 씨한테 좀 가볼까 하는가.
1: 예, 그냥 오세요.
9: 다리도 매겠고 다리도 좀

0: 아버지.
1: 예.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1: 그냥 오세요.
0: 아, 수고하세요.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신가?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저는 어떤 상황인가에, 서촌이, 서변이 풍겨서 나가고, 그리고 맹이 너무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있다니까, 단백이 3개 나갔대다,
1: 예. 심하구만요, 예.
4: 네, 그래서 이렇게 서약을 쓰다가 좀 너무 걱정도 되고, 약이 쓰지 않나. 그리고 효과도 잘 모르겠고 해서 소개로 박윤덕 주임한테서 점약을 한 10원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한 게 단백이 한두 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 효과 좋습니다.
4: 그래, 예. 예, 그래서 맥이 없던 것도 좀 많이 좀 나사진 것 같아서 오늘도 가서 그 치료를 또 받으려고 하는데 박윤덕 주임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약이 됐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오늘이 뭡니까? 선생님 그 길태종이 박윤덕 선생님 좀 예, 초청해 달라고 말하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1: 예, 무슨 일입니까?
5: 말은 아니고 예, 우리 아저씨의 곰팥이 나빠가지고 예, 지갈이 500까지 올라갔습니다.
1: 아, 심하구만.
5: 예, 예, 대단히 심하지만 깨어있는 병원 가면 이 사람들 꼭 그 수치면 벌써 두서하라 하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5: 옛날에도
1: 예.
5: 우리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1: 예.
5: 그래서 나도 이 방송용 잘 듣습니다. 그래서 내 어느 한잡을 한번 내 이거 말하는 것도 없고 아, 이번에는 이거 길태종이 찾아가야 되겠다고 내가 박윤덕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1: 예.
5: 그래 우리의 청량 한 달 쓴 게 야 지갈이 500에서 혹시 300으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
1: 예, 그건 효과 좋습니다.
5: 효과
1: 예.
5: 대단히 좋습니다. 예.
1: 예.
5: 그래서 예, 오늘 지금 너무 기쁜 마음에 예, 선생님 꼭 좀 그 박 선생님이
1: 예.
5: 예. 너무 감사해서 내 오늘 말씀드립니다.
1: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칭찬하겠습니다. 예.
5: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2: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저입니까?
2: 네, 맞습니다.
6: 어, 이제 걸리겠구나. 나도 예, 그는 박윤덕 선생에서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1: 예, 예.
6: 이게 좀 여지간이 와서 조금 제 몸이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예약해서 예약을 짓자고 그랬잖아.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나는 예, 그는 그 전화를 이렇게 쳐서, 진찰을.
2: 네.
1: 예, 됩니다. 예. 예.
6: 수고하시오.
1: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나도 그런 김태종 거기면서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1: 예, 말씀 드세요.
7: 네, 내가 심장도 좀 조금 나쁘고 그리고 소변 좀 자주 나갑니다. 그리고
1: 예.
7: 잠이 좀 자지 못합니다.
1: 예.
7: 그러면 어느 의사를
1: 예, 차라리 잘 됐습니다.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7: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가면 됩니까?
1: 예, 오전에 꼭 와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예. 문진합니다. 예.
7: 예, 알겠습니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0: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총소인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초를 찾아 고찰을 하면서 변강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대지는 물론 전국의 향촌진흥 노정에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3: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왕정은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을 하여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병 총성인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초를 찾아 고찰하면서 논두렁에서 수확 정황을 묻고 농가에 들어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습금병 총석이 간곡한 당부는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고 변강민족 지역의 이 고유한 마을을 위해서 발전의 쾌속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오늘날 광동초는 연변대지는 물론 전국 향촌진흥 노정에서 따라 배울 만한 광동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일전 화룡시에서는 가문 분진 11년 홍은 변강 벽꽃향 11주년 계를 주제 활동을 펼쳐 광동촌이 지난 10여 년간 특색 농업을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융합을 추진하며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조화 향촌을 건설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농업 현대화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서 새농촌 건설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화장실 혁명을 일으켜 농촌 대중들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습금병 총석의 간곡한 당부는 지난 12여 년간 광동촌이 질 높은 발전을 이룩하는 행동 지침으로 됐습니다. 현재 광동촌의 전반 면모는 일신되었습니다. 전촌 200여 가구 촌민 가정이 모두 무해화 위생 화장실 개조를 완수하였고 전역의 오수 도관망을 부술했으며 촌내 주요 간선도로를 전면 경화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내 부대봉사시설도 지속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대형 관광객 봉사중심, 생태주차장, 견학체험기지 등이 구전하게 갖춰졌고 전반 봉사질도 일정 향상이 됐습니다.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기지 길림 만화 영화학원 브랜드 활동 책임자 주남입니다. 이전 식품들은 모두 우리 학원에서 창작 내용을 깊이 개발하고 자체 IP를 부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한 실천 성과입니다. 향후 길림만화영화학원에서는 산업과 교육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본토 특색 문화를 깊이 발굴하며 전국 우세로 지방 문화산업 질 향상과 성격의 힘을 보태 지역 문화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하렵니다. 초원입구 향촌 장터에서는 현지 유기 잎살의 향기가 풍기고 조선족 특색

음식이 독특한 맛을 자랑을 합니다.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당시 습금병 총서기가 한 간곡한 당부는 광동촌 산업발전의 앞길을 밝혀줬습니다. 지난 11년간 광동촌에서는 해란강반 한냉지 흙토지 생태자원 우세 입각하여 입살 특색 주도 산업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해남 중지룡성 노과학기술위원회사 전주재 벼육종팀 책임자 설천입니다. 이 디지털 농장은 여러분 인상 속에 일반적인 논과 다른 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죠. 2023년 이곳에 농장을 건설한 이래 우리는 우수한 표품종 18가지를 선별했습니다. 디지털 농장 구역은 산무 남짓한데 정밀한 계획을 거쳐 한 해 최고 4,000여종 재료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자연 환경이 좋고 풍부한 역사 문화 저력을 갖춘 이 양질 벼산지에서 적합한 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맛있다, 나량 등 브랜드가 이끄는 연변입산은 사면팔방으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5만 톤이 넘는 양질 중고급 입살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면입살의 1kg당 판매 가격은 10년 전에 5원 내지 10원에서 현재 12원 내지 25원으로 뛰어올라 진정 좋은 쌀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광동촌은 벼산업 사슬에 의탁을 하여 단일한 재배 모식을 타파하고 사계절 관광 전원 문화 관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논 사이로 분홍색 관광 소형 궤도차가 달리고 연도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볕집 조형원에서는 볕집을 이용하여 민속과 농경을 주제로 한 조형물을 만들고 집단 의자와 창의 사진틀 등을 설치해 볕집을 순환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명예 문화관광 집단위원회사 이사장 조리 김형우입니다. 전국 향촌관광 중점촌인 광동촌은 올해 식사, 숙박, 유람, 우락 전반 종목이 돼서 재승격을 했지요. 지난해 내놓은 138원 세트표를 토대로 올해는 298원 자유이용카드를 내놓았습니다. 7월 상순부터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견학단체들이 광동촌을 찾아 참관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이미 10여 차례 견학단체 를 접대했으며 접대 인수는 연 2만 명 내지 3만 명에 이릅니다. 산업 역량 강화, 문화 관광 흥업, 민생질 향상에 힘입어 광동촌의 발전 동력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촌의 관광객 접대 수는 연 45만 명을 돌파했고 촌 집체 경제가 안정적으로 장성했으며 촌민들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고유하고 외진 변강의 작은 마을은 전역 산업을 연결하고 대중의 공동 부위를 떠받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의 본보기로 탈바꿈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당위 부서기이고 광동촌 당지 부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김헌입니다. 향후 우리는 습금병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지속적으로 명기하면서 1차, 2차, 3차 산업 융합 발전 모식을 통해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촌민 소득을 누리며 촌 면모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렵니다. 아래 새 시나리오로 내수 동력 깨우자라는 제목으로 인한 연변일보 논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소비는 경제 상승을 이끄는 기초 동력이자 시장 활력과 민생, 온도, 도시 매력을 반영하는 청우개입니다. 올 상반기 전주 사회소유품 소매총액은 175억 4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장성을 했느냐. 장성률이 전성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아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도액 이상 사회소유품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장성을 했으며 장성률은 전성 평균보다 5%포인트 높아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매액이 1억 원을 돌파하는 10대 중점 품목 가운데 담배와 주류, 석탄 및 제품류, 일용품류, 자동차류, 통신기기류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장성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치는 시장 열기를 증명을 하고 장성은 발전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올드로 우리조에서는 소비 안정 확대를 두드

0: 어우러진 위치에 놓고 지역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기적으로 융합시켜 소비의 내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쪽으로 소비권과 보상 판매 자금 총 1억 1,500만 원이 사용되어 16억 원에 달하는 소비를 이끌어냈으며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을 20%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소비 상승의 강력한 동력은 시나리오의 혁신과 경영 모식 승격이 결부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도시 매력과 브랜드 활력이 서로 조화를 이룬 결실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조에서는 온오프라인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경영 모식과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축구연맹전 입장권 혜택 등 활동으로 인하여 한도액 이상 음식점들의 고객수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는 소비 열기를 낳고 소비 동력은 발전을 이끕니다. 우리조는 변강 특색에 발을 붙이고 시나리오 혁신을 깊이 파고들어 명절의 반짝 인기를 도시의 장기적인 소비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정책적 혜택을 눈에 보이는 발전 성과로 전환시킴으로써 시나리오가 구동하고 경영 모식이 동력을 부여하는 연변 특색 소비 승격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연변은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유기적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소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며 내수 잠재력을 자극시켜 변강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고 상업 분위기를 더 짙게 활력이 더 넘치게 함으로써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확장을 추진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축적할 것입니다.
1: 지난 연속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왕청현의 일부 촌툰이 홍수재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왕청현 각 향진에서는 신속히 행동해 재해 지역 대중을 타당하게 대피시키는 한편 감탕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철거하며 파손된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등 재해 후 복구 사업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청진 추나촌 촌 내 도로와 골목에는 아직도 감탕이 남아있어 촌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줬습니다. 왕청진 당위에서는 신속히 인원과 기계 설비를 동원하고 감탕 제거 전담반을 모어 전역에서 재개 후 환경 정비를 전개했습니다. 대형 장비를 출동시켜 간선도로에 두텁게 쌓인 감탕을 집중적으로 실어내는 한편 당원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삽을 들고 골목길과 집 앞 뒤에 들어가 세밀하게 감탕을 제거해 촌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왕청현 왕청진 진장 최설화입니다. 현재 추나촌 상주 가구는 60가구이고 인구는 98명입니다. 지금 47명이 집중 대피소로 대피했는데 빈틈없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진의 기관 간부들과 재해를 입지하는 기타 촌툰의 촌민들을 동원해 함께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진 당류와 정부에서는 추나촌 환경복구에 힘써 촌민들이 하루빨리 터전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관향 관련 부문에서는 대형 기계 설비를 제때 조달해 긴급 구조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또 관할구 역내 파선 도로, 교량, 하천 연안 제방 등 관건 기초시설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와 장애물 제거, 보강 및 긴급 보수를 전개해 하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왕청현 개관향 인대조석 왕상봉입니다. 개관향에 수재가 발생한 후 향정부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와 각 촌의 간부들을 조직해 여러 촌툰의 기초시설을 긴급 보수했습니다. 대형 기계 설비를 동원해 관할구 역내의 모든 도로, 교량과 제방을 제때 긴급 보수하고 재해 지역 대중도 제때 대피시켰습니다. 감탕 제거 작업이 질서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피한 대중의 배치 정황도 더없이 중요한 사업으로 됐습니다. 왕청현 현성의 대피소는 방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됩니다. 식당에는 입살과 밀가루, 식용유, 과일, 남새가 충분히 비축돼 있었고 사업일꾼들은 점심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로인들이 많은데 비추어 배치된 간호인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로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폈습니다. 왕청현 민정국 부국장 류각

0: 조사입니다.
1: 왕청현 민정주
0: 왕청현 민정국에서는 대중 12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봉리원 대피소에 있는 로인들을 위해 차량 보장, 인원 보장과 의료 보장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로인들은 이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재해에서 사전에 조기 경보를 한 덕분에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고 대중의 물품 손실도 없었습니다. 왕청 태긴 의료 양로 건강 양생 중심 총경리 양강입니다. 매일 로인들의 하루 세끼 식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피해온 로인들에게는 식당에서 과일을 비롯한 음식도 더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왕청현 상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맞받아 나아가면서 전사회가 손잡고 이번 홍수 방지 재해 구조의 전면 승리를 힘써 쟁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의 즈음에 연변박물관에서는 홍색 유전자 전승 파란 만장한 세월의 경리를 주제 교양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몰입식 관람, 로병 강연, 과학보급 수업과 수공체검을 결부하는 형식을 통해 로소 두 세대의 홍색 전승 교량을 구축하고 변강 대중의 애국 옹군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7월 30일 오전 연변 박물관은 장엄하고 열렬한 분위기로 넘쳤습니다. 활동에서는 퇴역 로병, 연변 로간부대학 학원과 소학생들을 초청해 로인과 어린이가 짝을 모아 서로 돕는 새로운 형식으로 몰입식 홍색 견학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소선 대원들은 앞으로 나가 퇴역 로병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드리며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로병 대표와 소선 대원들은 함께 고전 홍색 가요를 불렀습니다. 격앙된 선율이 박물관 대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현장 관광객들도 오성 붉은기를 흔들며 합창해 옹군 애국 정회를 표달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피어린 분투 공동항전 전시청에 들어가 해설원을 따라 연변의 혁명투쟁사를 되새겼습니다. 한 폭 한 폭의 진귀한 사료와 한 점 한 점의 혁명 문물은 연변 군민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며 용감히 분투한 파란만장한 려성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기본 건설 공정병 전문 전시구역에서 퇴역 로병들은 자신들의 군인 경력과 결부해 변강 건설, 변강 수비와 난관 돌파에 관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홍색 과학보급 교실에서는 사암일꾼들이 건군절 유래와 해방군 전사들이 변강에 뿌리 내리고 묵묵히 변강을 지켜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활동에서 퇴역 로병과 소학생들은 함께 목재, 오각별 장식품을 만들며 세대 간 거리를 좁히고 홍색 역량을 전했습니다. 연길시 소학생 하금동입니다. 할아버지들의 군인 경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고향과 조국을 건설하고 합격된 공산주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활동은 참관, 경청, 학습과 체험을 하나로 융합해 퇴역 로병들이 지난 나날을 되새기고 분투 려정을 추억하게 했으며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홍색 역사와 군인의 담당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연변박물관은 연변의 중요한 홍색문화 전파진지입니다.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이번 주제 교양 활동을 기획한 것은 연변박물관의 애국주의 교양기지 직능을 발휘하고 로병과 청소년들의 대면 교류를 통해 두 세대가 초심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활동에서는 실경 수업으로 로소 전승의 교량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군인 정신을 배우고 대대로 이어지는 분진 역량을 응집하게 했습니다.
2: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8월 1일 저녁 6시에 홈장에서 남경 도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반에 왕청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연변 축구연맹

0: 전 왕청 훈촌 경기가 날씨 원인으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반으로 경기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서태문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 건군절입니다. 1927년 8월 1일 새벽 남창에서 울린 총소리는 중국 공산당이 독립적을 어령도한 무장투쟁을 시작했음을 알린 신호였습니다. 그날부터 진정한 인민군대가 탄생했습니다. 정강산의 강구한 투쟁, 만리장정의 눈보라, 항일전쟁의 포화, 항미원조전쟁의 헌신, 군인들은 생명으로 평화와 승리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국경 초소에는 눈보라를 뚫고 서 있는 전사들이 있고 수해 현장에는 몸으로 제방을 막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방은 군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방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를 잊지 않고 국가 안보를 경계하며 세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것이 바로 애국의 시작입니다. 조국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현역 장병들과 한때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켰던 퇴역 군인 그리고 평화로운 오늘을 지켜낸 모든 군인들에게 가장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인삼 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 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돌씨 되는 해이고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해이며 전통 홍색가곡 붉은의 병강비춘회가 창작된 지 60돌씨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발맞춰 우리 조는 민족단결진보와 향촌진흥에 참신한 화폭을 전시했습니다. 북경시에 위치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 향촌진흥 성과전시관에 장백산 자락의 향촌진흥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연변주 붉은해 병강 비추고 연변의 좋은 물건 전국으로 판매 향촌진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연일 전시관은 인파로 붐비고 A, B 또 기능 구역은 서로 어우러져도 돋보였는데요. 한켠은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확고히 수립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선보이고 한켠은 향촌산업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선전소개 활동 첫날 현장 매출액은 2.64만 원에 달했는데요. 그중 김치, 명태 등은 매진됐으며 냉면, 연변, 입살, 인삼, 오

네, 일전 길림성 정부에서는 연구성 기본 농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는 실시 방안을 인수해 발표하고 건설 표준, 건설 임무, 건설 내용, 건설 관리 및 운영 관리 등 제반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방안은 2032년 말까지 조건이 구비된 연구선 기본 농지를 전부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고 2035년 말까지 조건이 부합되는 연구선 기본 농지 외에 일반 경작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방안은 30개의 양곡 생산 능력 향상, 중점현, 22개 흑토지 보호 전형 지역 및 중서부 평원 지역, 수리 관계 조건을 구비한 지역, 특히 대중형 관계 지역에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전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관리 통제료의 경작지, 생태 보호 경계선 내 퇴경 환림, 환초 환호, 환목 지역과 하천 호수 관리 구역에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전체 구역에 고표준 농지 건설 시범을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2026년 국제미래건설건강산업생태브랜드 박람회가 일전 사천성 성도 세기성신국제전시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6개 기업이 참가해 장백산 특색농산물을 선보이고 전시회에 이탁해 서남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연자오 특색산업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밀한 경로 접목을 수단으로 삼아 참가 기업들을 위해 고농률적인 상업무역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주의 참가 기업들은 기회를 잡고 산업우세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전송 중점 홍보기업인 도나윤록 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는 신제품인 홍삼대추시 정제액을 출시하고 길림상황버섯 생물과학기술 집단유한회사는 상황버섯 음료 상황버섯 인삼환 등 시리즈 제품을 내놓아 연변 특색농산물 정밀가공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우리 주의 참가 기업들은 각각 높은 협력 이양을 가진 대상과 접목했는데요. 그중 도나윤록 농업은 50만 원에 달하는 주문 이행서를 체결했고 기타 기업의 협력 상담도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우리 주는 대형 전시회의 고객 방문량 우세에 이탁해 길림과 사천 간의 농업 생산 판매 장기 협력 교량을 구축하고 량지 농업 자원의 상호 보완과 산업 협동 발전을 추동하며 연변 특색 농산물이 서남시장에 뿌리 내리고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는 데 조력해 장백산 특색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떠밀었습니다. 네, 안도현 인민법원에서는 최근 안도현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과 함께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 연합수호 사업기재를 혁신적으로 내놓고 량강진 백하촌 인삼재배 합작사를 찾아 법치로 인삼산업수호 법률보급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법관과 산업 전문가는 인삼 농가들이 관심을 갖는 토지 도급, 농업물자 구입, 인삼 재배 및 판매 정밀 심층 가공 등 문제에 중점을 두고 법률 법규와 현행 정책을 결부시켜 해설하고 의문을 풀어줬습니다. 인삼은 안도현의 특색 부민 산업이자 장백산의 금빛 간판입니다. 이번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연합수호기재의 착지는 법률봉사를 인삼기업과 인삼농가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향후 안도인민법원은 부문간 연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인삼 관련 사건 처리에 녹색 통로를 건설하며 법률보급과 반머리 자문을 상시화로 전개해 인삼산업이 규범화, 브랜드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조력할 계획입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전통적인 특유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세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근래에는 독특한 자연 자원 우세에 이탁해 재배 구조 산업 기업 창업 성격을 최적화해 인삼 산업의 집약화, 첨단화, 브랜드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재배 기술 면에서도 농토, 무토 재배를 실현해 인삼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대학 농학원 농학학과 리상국 박사님과 함께 인삼 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 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연변 인삼, 우리주 인삼이죠. 이 인삼 산업은 우리주의 기둥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주 인삼 산업 현황 어떠합니까?
1: 네. 우리주는 기후, 토양 조건이 인삼 재배에 매우 적합해 전국 유명한 인삼 생산 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1: 수십 년간 인삼 재배 전통을 이어오며 네. 재배 면적을 꾸준히 확대했고 네. 단순 원료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이 결합한 전 산업 사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해를 보게 되면 우리주 인삼 산업은 눈에 띄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0: 네.
1: 전주 인삼 산업 총 생산액은 160억 원에 달해 저대 동기 대비 24.5% 증가했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주 인삼 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첫째로 재배 기반이 탄탄합니다.
0: 네.
1: 산간지 부드러운 약산성 토양과 네. 냉량 기후가 인삼이 유효 성분 축적에 유리해 네. 각 현시에서 표준화된 인삼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0: 네.
1: 농가 단위 소규모 재배 외에도 전문 인삼 재배 합작사 네. 그리고 농업 기업이 대규모 시험지를 운영하면서 네. 유기농 인삼, 무농약 인삼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로 가공품 종류가 다양화됐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생삼, 건삼 위주로 판매했다면
0: 네.
1: 지금은 인삼차, 인삼죽, 인삼환, 인삼액, 화장품 원료 등 심층 가공 제품을 개발해
0: 네.
1: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0: 네.

0: 조내 농산물 가공 공장들이 인삼 특산품 생산 라인을 갖추고
1: 네.
0: 온라인 생방송,
1: 네.
0: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소규모 농가에는 가공, 판매 능력이 부족하며
1: 그러네요.
0: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소 인삼 현황 기반이 탄탄하고 가공품 종류가 다양하고 산업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죠. 네, 우리 주가 인삼 산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면서 주요 핵심 산지로 되고 있는데요. 주요 핵심 산지로 될 수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우리 주는 장백산 핵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1: 네.
0: 기후가 서늘하고
1: 네.
0: 습도가 적합하며
1: 네.
0: 부식토가 풍부해 인삼 사포닌 함량이 우수한 천연 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우리 주는 조선족 100년 인삼 재배 및 홍삼 가공 전통을 이어온 고향으로
1: 네.
0: 전국 인삼 보호구역 핵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현재 우리 주 인삼 산업 발전에 존재하는 어려운 점 무엇일까요?
0: 소규모 농가들이 분산 재배로
1: 네.
0: 표준화 수준이 고르지 않고
1: 네.
0: 제품 품질 차이가 존재합니다.
1: 네.
0: 원료 판매 이존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이 부족하며
1: 네.
0: 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또한 산림 보호와 인삼 재배 간의 균형 유지,
1: 네.
0: 산업 사이 연계성 강화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표준화 재배 우리 필수라고 봅니다. 인삼 재배를 하려면 우선은 인삼에 대한 묘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삼 생물학적 특징 어떠합니까?
0: 네, 인삼의 형태는 품종, 년생 그리고 재배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데
1: 네.
0: 전체적으로 지상부와 지하부로 구분합니다.
1: 네.
0: 지하부는 뿌리와 뇌두 그리고 지상부는 줄기, 잎, 잎사루, 꽃, 과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1: 네.
0: 인삼이 지하부인 뿌리는 외형상으로 뇌두, 주근, 지근, 채근, 수근, 근모 등으로 구성되며 뿌리의 맨 윗부분을 뇌두, 뇌두서부터 지근까지 부분을 동체,
1: 네.
0: 동체의 아래쪽에 발생된 굵은 다리를 지근,
1: 네.
0: 지근이나 동체 부분에서 발생된 가는 뿌리를 세근 또는 측근,
1: 네.
0: 세근에서 발생된 미세한 뿌리를 수근 또는 근모라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생리적 특수성으로 볼 때
1: 네.
0: 인삼은 단인생 식물이고
1: 네.
0: 반음지성 식물이며 내병성이 약하고 생장 속도가 느리며 내비성이 약하고 고온에 약하며
1: 네.
0: 강한 광에 약하고 토양 수분 과다에 약합니다.
1: 네.
0: 기후와 인삼 생육의 관계를 볼 때 인삼은 생육기간 중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1: 네.
0: 기상 환경 요인 중 생육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온입니다.
1: 네.
0: 인삼이 발아 및 출하의 최적 온도는 10에서 15도이며
1: 네.
0: 전엽 후의 최적 온도는 21도에서 25도
1: 네.
0: 30도 이상이 고온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호흡이 증가하여
1: 네.
0: 물질 생산이 감소됩니다.
1: 네.
0: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로서 해가림 밑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1: 네.
0: 다른 작물에 비하여 수분 증산량이 적고 내한성이 강한 편입니다.
1: 네.
0: 또한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이라 햇빛을 적게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고 하지만
1: 네.
0: 햇빛은 인삼이 광합성 작용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1: 네.
0: 인삼 생육이 최적 광도는 만에서 만 오천 룩스가 가장 적합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에서 보급되고 있는 그 인삼 재배 방식 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요?
0: 네. 우리 주에는 크게 이마삼 재배, 비산림 농경지 인삼 재배,
1: 네.
0: 산림 내 복합 재배 모델,
1: 네.
0: 기질 재배 신기술 등 네 가지 주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1: 네.
0: 생태 보호, 고수익, 토지 이용 효율 등 각 방식이 특징이 다릅니다.
1: 그렇네요. 지금은 이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밭을 이용한 농토 재배 그리고 또 무토 재배를 제청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농토, 무토 어떻게 다릅니까?
0: 국가의 산림 보호 정책에 근거하여
1: 네.
0: 산림 벌목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인삼이 수요량에 근거하여
1: 네.
0: 현재는 농토 재배와 무토 재배를 제청하고 있습니다.
1: 네.
0: 농토 재배는 일반적인 밭 토양을 위주로
1: 네.
0: 토양 개량을 거쳐 농지에서 재배하는 방식이고
1: 네.
0: 무토 재배는 시설 하우스 내에서 비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

0: 다이어트 네. 등 배지를 상토로 하고 네.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네. 적은 공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네. 무병마의 생산 그리고 노동력의 절감 네.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즉 인삼이 시설 재배는 시설 하우스 안으로 빗물이 유입을 막아 네. 병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네. 폭풍 우 저온 폭설 등이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인삼 무토재배 시설은 네. 연작 피해 네. 및 농약 잔류 해결과 함께 네. 예정지 관리, 농약 살포 및 제초작업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리마 삼 재배 그렇다면 이 생태 조건과 핵심 기술 조건 무엇인지요?
0: 네. 장백산 활엽수림 내에서 재배하며 네. 나무를 베지 않고 인위적인 비료, 농약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1: 네.
0: 음지 쪽이 경사진 곳을 선택하며 네. 적합한 수목 피봉률을 유지하고 네. 자연 환경에서 장기간 생육시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합니다.
1: 그렇네요. 이 농경지 비살림 인삼 재배 시 토양 개량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네, 토양 개량 시 토양이 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유해 미생물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네. 처리하며
1: 네.
0: 유기질 개량제 보충을 진행합니다.
1: 네.
0: 고랑을 만들어 물에 고이는 형상을 방지하고
1: 네.
0: 적합한 차광 조건을 만들어 연작 장애를 해결하며 산림 이손도를 낮춥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래에는 그 인삼 재배할 때 용목, 파종, 이식 기술 좀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인삼 종자 발화 처리부터 실수하고
1: 네.
0: 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1: 네.
0: 이식을 진행하며
1: 네.
0: 합리적인 재식 밀도를 준수합니다.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생육 관리 기준에 따라
1: 네.
0: 온도, 수분, 차광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1: 네.
0: 인삼 종자는 수확 시 배가 미성숙이기 때문에
1: 네.
0: 인위적으로 배를 성숙시켜
1: 네.
0: 종피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개갑이라고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 시기는 8월 상중순에 네. 시작해야 하고
1: 네.
0: 8월 중순에서부터 11월 하순까지
1: 네.
0: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네.
0: 개갑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갑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1: 네.
0: 주의해야 하고
1: 그렇네요.
0: 개갑 처리 장소로는 개갑의 적당한 온도는 15도에서 20도이므로
1: 네.
0: 개갑 용기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넣으며
1: 네.
0: 물 주기가 편리한 곳을 택하고
1: 네.
0: 노시에 개갑장을 설치할 경우 용기를 1m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1: 네.
0: 용기 내의 온도 상승과 씨앗이 건조 또는 강우시 빗물 유입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에 사용하는 용기로는
1: 네.
0: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나
1: 네.
0: 고무통, 시멘트통 등으로 준비하거나
1: 네.
0: 씨앗이 양을 고려하여 씨앗이 양이 8배에서 10배 정도의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0: 만약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였다면
1: 네.
0: 플라스틱 용기는 열 전도율이 높으므로
1: 네.
0: 용기 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씨뿌림, 씨뿌림 관리는
1: 네.
0: 씨앗이 처리, 씨뿌림 시기,
1: 네.
0: 씨뿌림 양,
1: 네.
0: 씨뿌림 방법,
1: 네.
0: 씨뿌림 소요 면적,
1: 네.
0: 씨뿌림 후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씨앗이 처리는 씨뿌리기 2, 3일 전에 씨눈 티운 용기에서
1: 네.
0: 씨앗을 꺼내어 씨앗과 모래를 채로 분리시키고
1: 네.
0: 씨앗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1: 네.
0: 건조하지 않도록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1: 네.
0: 보관한 씨앗을 병해 방제용 등록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준하여
1: 네.
0: 소독한 후 뿌리도록 합니다.
1: 네.
0: 씨뿌림 시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에
1: 네.
0: 가을 뿌림을 권장하고
1: 네.
0: 씨뿌림 양은 길이 90cm, 넓이 180cm 기준으로
1: 네.
0: 1740알을 뿌리도록 권장합니다.
1: 그렇네요.
0: 모종 3 옮겨 심기는 두둑 고르기, 옮겨 심는 시기, 소독, 재식 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네.
0: 두둑 고르기는 옮겨 심기 전에 흙덩이는 잘게 부셔서
1: 네.
0: 규격에 따라 두둑을 고릅니다.
1: 네.
0: 작판 정지기를 이용하면
1: 네.
0: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및 양측면 고르기 등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트랙터 부착용

0: 도둑 형성기를 활용하면 네. 도둑 형성부터 로터리 작업, 도둑 표면 네. 및 양측면 거르기 등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옮겨 심는 시기는 봄에는 4월 중하순,
1: 네.
0: 가을에는 10월 중하순에 합니다.
1: 네.
0: 모종삼 소독은 모종삼 채굴 직후 옮겨 심을 때는 소독을 생략하고
1: 네.
0: 채굴 후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모종삼은
1: 네.
0: 병해충 방제 기준에 의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1: 네.
0: 모종삼을 옮겨 심을 때는 전 후행이 모종삼은 도둑이 양측면에서
1: 네.
0: 안쪽으로 6cm 부위에 넣이도록 합니다.
1: 네.
0: 주행 간격은 8에서 15cm
1: 네.
0: 곱하기 18에서 30cm로 권장합니다.
1: 네.
0: 심은 뒤에 관리 내용은
1: 네.
0: 다음으로 첫 번째로 출묘 정기 관리.
1: 네.
0: 매년 4월은 인삼 파종 전 준비 단계로
1: 네.
0: 주로 상면과 배수로 정리,
1: 네.
0: 상면 소독, 흙 뒤집기, 봄 파종 및 이식, 비료 시비, 멀칭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1: 네.
0: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병해 전염원을 제거하여
1: 네.
0: 극한 기상으로 인한 서리,
1: 네.
0: 강풍 등의 기후 재배를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인삼이 나이, 포장 상태 및 생산 여부에 따라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네.
0: 포장이 식물 줄기와 잎 잔해를 신속히 철거하고
1: 네.
0: 집중적으로 폐기한 후
1: 네.
0: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여
1: 네.
0: 상면과 작업로를 전면적으로 소독합니다.
1: 그렇네요.
0: 사용하는 약제는 인삼에 등록된 농약을 선택해야 하며
1: 네.
0: 병해 방제는 깨끗하고 엄격하며
1: 네.
0: 완전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출묘 및 전업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4월에서 5월 중순은
1: 네.
0: 인삼이 출묘 및 전업기로
1: 네.
0: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를 적시에 관찰하고
1: 네.
0: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적시에 잡초를 제거하며 병해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씨앗을 남기지 않는 땅은
1: 네.
0: 꽃봉오리 제거 처리를 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기에 적합한 조도에 따라
1: 네.
0: 광 조절을 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 밭은
1: 네.
0: 필름과 차광망을 설치하여 투광률이 30% 정도 되도록
1: 네.
0: 하고 다른 연령이 묘밭은 필름만 설치하여 투광률이 40%에서 50%가 되도록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개화 결실리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1: 네.
0: 인삼이 개화 및 결실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1: 네.
0: 병해 발생을 예방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합한 조도에 따라 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밭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 정도로 유지하고
1: 네.
0: 다른 연령 묘밭에는 1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30%에서 40%로 유지하며
1: 네.
0: 개화기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해야 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에서 25%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뿌리 비대기 및 수확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인삼이 뿌리 비대기와 수확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와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수비를 시비하고 병해 발생을 예방하며
1: 네.
0: 인삼을 수확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정한 조도에 따라
1: 네.
0: 조도와 물 공급을 조절하고
1: 네.
0: 두 번째 차광망을 제거하며
1: 네.
0: 적절히 조도를 증가시키어
1: 네.
0: 투광률은 40%에서 50%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우기에는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집중되므로
1: 네.
0: 배수로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1: 네.
0: 인삼 재배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1: 네.
0: 토양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인삼 뿌리에 병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당해 연도에 수확할 땅의 경우 적절히 멀칭막을 제거하여
1: 네.
0: 비를 허용하고
1: 네.
0: 토양 습도를 높이며
1: 네.
0: 가뭄이 심한 경우 2회에서 3회 적절히 관수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금방 박사님께서 인삼 재배에서 육모 파종 이식 기술 또 개화기 결실 또 비대기 수확 관리에 대해 자상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금방 병충해 예방 퇴치에도 중시 돌려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예방 퇴치

0: 어디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혹 무공해 방지 기술이 있는지요?
1: 네. 주로 출묘 초기에는 네. 주로 인삼뿌리 병해가 발생하며 네. 예를 들어 균약병, 금부병 등이 있습니다.
0: 네.
1: 적절한 토양 습도와 온도는 뿌리병해 예방이 핵심입니다.
0: 네.
1: 줄기병해인 줄기전문이병,
0: 네.
1: 잿빛곰팡이병,
0: 네.
1: 역병
0: 네.
1: 등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0: 네.
1: 출묘 및 전염기에는 특히 줄기병해인 줄기전문이병, 입곧병, 역병 등을
0: 네.
1: 예방해야 하고
0: 네.
1: 개화 결실기에는
0: 네.
1: 전문이병과 잿빛곰팡이병
0: 네.
1: 등이 병해 발생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1: 인삼 입병해의 발병 성기는
0: 네.
1: 일반적으로 전문이병과 잿빛곰팡이병을 주를 이루며
0: 네.
1: 이 또한 역병이 주요 발병 시기입니다.
0: 그렇네요.
1: 지속적인 햇빛과 더위가 이어지면
0: 네.
1: 전문이병이 쉽게 유행하며
0: 네.
1: 지속적인 강우와 저온이 이어지면
0: 네.
1: 잿빛곰팡이병이 쉽게 유행하고 지속적인 고온과 고습이 이어지면
0: 네.
1: 역병이 쉽게 유행합니다.
0: 네.
1: 위 병해 방제 원칙은
0: 네.
1: 예방을 중심으로
0: 네.
1: 화학방제, 토양 경작 방제,
0: 네.
1: 생물 방제,
0: 네.
1: 물리적 방제,
0: 네.
1: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
0: 네.
1: 등이 있는데
0: 네.
1: 보다 안전한 인삼 생산을 위하여
0: 네.
1: 생물 방제
0: 네.
1: 혹은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를 권장합니다.
0: 네.
1: 생물 방제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활성 생물이나 그 대사 산물을 이용하여
0: 네.
1: 자연 조건에서 분해될 수 있어 화학 농약처럼 수체, 대기 및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0: 네.
1: 또한 식물과 인간에게 위협이나
0: 네.
1: 피해를 주지 않으며
0: 네.
1: 화학농약이 식품 사슬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0: 네.
1: 농산물의 품질과
0: 네.
1: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0: 네.
1: 천적이나 병원체는 특정 해충을 대상으로
0: 네.
1: 하여 비목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0: 네.
1: 생태계에 대한 오염을 줄이고
0: 네.
1: 생물 다양성을 보호합니다.
0: 네.
1: 총적으로
0: 네.
1: 병해 방제 시 고농약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0: 그렇죠.
1: 무산류 친환경 재배 기준을 준수하여
0: 네.
1: 장백산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 인삼 몇 년생을 수확하는 것이 효과성이 좋습니까?
1: 인삼이 지표 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 함량은
0: 네.
1: 재배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0: 네.
1: 재배 4년 이후에는 큰
0: 네.
1: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수삼 재배를 위주로 할 경우에는
0: 네.
1: 4년에서 5년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
0: 네.
1: 진일보로 홍삼 가공 시에는
0: 네.
1: 조직 침밀도가 중요하므로
0: 네.
1: 최소한 5년에서 6년 재배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래서 홍삼에 5년근, 6년근 있네요. 네. 인삼 재배 후들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인삼 재배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개괄해 본다면
0: 네.
1: 예성지 선정, 토양 개량 방법,
0: 네.
1: 예성지 관리 방법,
0: 네.
1: 파손 관리, 해가림 설치, 수문 관리, 제초 및 배수로 관리, 병해충 방제
0: 네.
1: 등 전 생육 기간 동안 철저히 인삼 표준 경작 방법을 준수해야만 좋은 수확을 기대해 볼 것입니다.
0: 그렇네요. 인삼 재배에서 현대 스마트 농업 및 추적 시스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1: 네. 온도, 습도, 토양 데이터, 사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적용하고
0: 네.
1: 개체별 추적 코드를 부여하여
0: 네.
1: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 주 인삼 산업 발전에서 어떤 문제들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박사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1: 네. 우선 고품질 토종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0: 네.
1: 표준화 재배 규정을 전면 보급해야 합니다.
0: 네.
1: 심층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0: 네.
1: 부가가치를 높이고
0: 네.
1: 연변 고유 홍삼 공동 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0: 네.
1: 산업단지 직접 발전을 추진하며
0: 네.
1: 산업 연쇄를 완성해야 합니다.
0: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주 이 인삼 산업 발전에 뭐 좋은 건의도 좋고 제안이 있다면요?
1: 네. 장백산이 생태우세

0: 조선족 오랜 전통 문화에 현대 과학 기술이 어우러진 연변 인삼 산업은 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고품질 인삼 생산의 근본은 네. 바로 과학적인 재배 기술이며
1: 네.
0: 산업 연쇄 고도화만이 농가의 지속적인 부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인삼 농가에서 우량 품종을 선택하고
1: 네.
0: 표준 재배 기술을 준수하며
1: 네.
0: 친환경 재배를 함으로써
1: 네.
0: 무분별한 약재 사용을 피하며
1: 네.
0: 합작사를 통한 통일 판매로
1: 네.
0: 시장 위험을 줄여
1: 네.
0: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인삼 재배 관련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우리 주 인삼 재배를 보게 되면 금방 위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요. 떼기 밭들이 있고 소규모 농가들에서는 표준화 재배를 지금 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방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인삼 재배 시에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예정지 선정, 토양 개량 방법, 그리고 우리 파종 관리, 예정지 관리 방법, 해가림 설치, 수분 관리, 제초 및 배수 관리, 병충해 방제 등 전 생육기간 동안에 철저히 인삼표준 경작 방법을 그 준수해야만이 우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먼저 우리 위에서 언급됐지만요. 우리 주 인삼 산업 총액이 16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5%. 해마다 이렇게 큰 상승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주 인삼 산업은 우리 주 그 발전에, 경제 발전에 기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인삼 계열 제품이 규범화, 우리 신층화 그 가공을 걸친다면 꼭 좋은 효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리상국 박사님을 모시고 인삼산업 현황 및 인삼재배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인삼재배에 관심을 가진 농가들의 좋은 정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